0: 어쩌다 보니까 선곡이 오프닝 사연의 남편분 쪽의 입장으로 선곡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만은 1323님 죄송합니다. 조용필 바운스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 살다 보면 어쩌다 주말 부부 좋아요. 즐기세요. 라고 이수키님이 그죠. 어우, 그래도 굴착기 일하시면 뭐 전국 어디든 일이 있는 곳에서 좀 떨어져 지낼 수도 있을 법한데 20년간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다. 오히려 저는 그게 놀라운 것 같고요. 김호령님도 20년간 착하게 사셔서 좋은 기회가 오는 거예요. 전생에 나라를 구해야 할 수 있는 게 주말 부부라잖아요. 라고. 저희 남편이 일 때문에 주말 부부해야 한다고 할 때 저는 제가 더 좋아했어요. 이은희님. 자, 이렇게 참 사람마다 마음이 다릅니다. 네. 자, 오늘은 3, 4부 어떻게 보면은 저희 오늘 아침에서 가장 시끌벅적한 시간이죠. 네, 어떤 사람의 이 캐스커의 준호 씨, 옥상 달빛의 윤주 씨와 함께 어떤 사연을 만나게 될지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 11시까지 문자 샵 8000번, 여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 편안하게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IS동서, 경기도청, 롯데렌탈, 백조싱크, 이카운트, 아크메르 동탄, 샘표식품 주식회사, 오뚜기 카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현대해상 화재보험,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 슬립과 꾸며드릴게요.
1: IS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동서.

0: 지마크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혀 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싱크볼.

0: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 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7: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8: 안녕하세요,
9: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8: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9: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8: 완전 좋아요.
9: 연두링.

0: 네. 브랜포드 마샬리스의 색소폰이 끝날 듯 끝날 듯 여운이 이어졌습니다. 스팅의 Englishman in New York. 가을과 어울리는 스팅의 목소리 꺄오. 남현주님. 안경화님. 퇴사하고 여유로운 아침이 조금은 어색해요. 하지만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오늘 아침 들으면서 아침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퇴사를 하신 거면은 예,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정말 앞으로 평화로운 나날들이 이어지기를 오늘 아침에서도 응원드립니다. 날씨가 좋아서 약속 장소까지 걸어가는 중인데 덥지도 춥지도 않고 딱입니다. 라고 오수진님. 저도 오면서 그래 올가을 들어 가장 청명한 하늘은 높고 햇빛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밝은 네 이렇게 딱 한 달만 이어졌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욕심이 들 만큼 상암동 하늘은 그렇습니다. 아 0889님은 출근 시간이 바뀌어서 오늘 아침 못 들은 지 꽤 됐거든요. 근데 오늘 휴대폰 놓고 출근해버린 바람에 차를 되돌렸습니다. 영업직이라 제 전화기는 무기인데요. 지각 덕분에 그래도 상대 오라버니 목소리 오랜만에 들어요. 라고 아유 막 정신없고 짜증도 날만한데 0889님 이렇게 문자까지 주셨습니다. 특별히 지장 없길 바라고요. 저희가 커피 한 잔 응원의 의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된 곡은 조지 마이클과 리사 스탠스필드. 아우 이분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이네요. 그리고 밴드 퀸이 이제 일단 프레드 머큐리가 떠난 1992년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렸던 프레디 머큐리 추모 공연 라이브 실황으로 These are the days of our lives, our lips라는 노래 라이브 버전으로 들려드립니다.
1: Now, straight back from Rochdale, would you please welcome Miss Lisa Stansfield?

0: 네, 피타 세트라, 시카고를 대표하는 보컬리스트가 86년도에 첫 솔로 앨범을 발표했었고요. 그 타이틀이 바로 지금 들으신 Glory of Love였습니다. 양수정님, 스팅의 조지 마이클, 시카고까지 가을가을하네요. 낙엽은 아직 떨어질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하셨는데 금방입니다. 네. 노래가 너무 좋아서 잠시 의자에 앉아서 하늘 쳐다보면서 들었어요. 조성현님, 저 오늘 하늘 대단합니다. 네. 첫째 아이 참관 수업이라 학교 앞 주차장에 대기하고 오늘 아침을 듣고 있는데 출근이 늦어지니까 이렇게 아침 공기가 여유롭다니. 이런 날 또 다시 출근해야 된다는 게 아쉽습니다. 박미성님, 그래도 뭐 참관 수업이니까 네, 조금 여유 있는 하루 되시길 바라고. 박서진님, 지금 기차 안에 계신 거예요? 부산에서 서울 가는 기차 안에서 뜨개질하면서 가고 있다고. 버킷리스트까지는 아니지만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일입니다. 라고. 아, 그 풍경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평화롭게 뜨개질하고 기차 안에서. 네, 도착하실 때쯤이면 어디까지 완성될지 궁금합니다. 백경선님, 제 심장이 오늘 아침부터 아주 난립니다. 딸아이가 오후 2시에 회사 내 면접이 있는데 부서를 옮기는데도 면접을 봐야 한대요. 잘 될 거라 믿으면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쉽지 않은 일들. 진짜 옆에서 이럴 때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는 마음 많은 분들 다 공감하실 텐데. 자, 딸을 따님의 원하는 부서로 꼭 옮길 수 있도록 좋은 결과 역시 오늘 아침에서 응원 드리고요. 한 분만 더. 7133님, 다음 달 결혼하신다고요. 근데 혼자 지내시게 될 엄마가 너무 걱정입니다. 저도 마음이 아파요. 라고. 야, 그래도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멀리 사시는 게 아니면 뭐 자주 찾아뵈면 되는 거고, 그렇다고 신랑을 내칠 수는 없는 노릇일 테니까. 네. 그리고 이럴 때는 뭐 그런 안타까운 마음보다 그래도 축하받을 일이니까 행복하시길 응원 드립니다. 7133님. 자,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올게요.
1: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 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s. 추석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 보러 가시거나 뭐 여행 계획 세우는 분들 많으실 텐데 추석을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22일까지 전통시장과 관광지, 지역 행사장에 바가지 요금을 점검한대요. 명절을 틈타서 물가를 올리거나 관광객에게 더 비싼 요금을 받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라는데요. 가격표와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정량을 제대로 주는지 위생상태는 괜찮은지도 확인을 하고 특히 숙박업이나 식당이 요금을 제대로 게시하지 않으면 처음이라도 와 원스트라이크에서 아웃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명절 대목이라고 이렇게 가격을 슬쩍 올리는 일 절대 없어야겠죠. 대한민국에서 브루노 마스의 위상이 이 정도군요. 내년에 있을 공연 티켓팅에 실패해서 속

상하셨던 분들 너무 뜨거운 반응에 공연이 한 차례 더 추가됐다는 소식인데 이게 처음에도 4회였어요. 선 예매 때 이미 매진이 되면서 총 5회로 늘어났는데 이렇게 추가된 공연도 높은 판매율을 기록하고 있어서 5월 30일에 공연을 또 한 번 더 열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이로써 브루노 마스는 내년 5월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모두 6차례 공연을 펼치게 되는데 야 정말 대단한 인기입니다. 이제는 뭐 휴대폰 하나만 손에 들면은 놀거리가 이렇게나 많은 세상인데 요즘 2030세대에서 아날로그 취미가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 20여 년 전에 인기였던 인라인 스케이트가 젊은 세대 사이에서 다시 유행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고요. 그래서 여의도 공원에서 인라인을 즐기는 2030세대를 쉽게 만날 수 있답니다. 또 그 종이에 숫자 채워넣는 스도쿠 다 기억하시죠? 스도쿠. 예, 이것도 다시 인기고. 근데 이렇게 레트로가 인기라면 우리 젊은 여러분들 라디오도 한번 다시 친하게 지낼 분 어떨까요? 자, 그럼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를 드립니다. 인라인 스케이트가 유행하기 전에 좀 두꺼운 바퀴가 달린 이 스케이트를 타고 놀던 곳이 있었어요. 주로 디스코 음악이 울려 퍼졌고 네. 여기 스케이트를 신고 친구들과 꼬리 잡기, 빙글빙글 뭐 이런 걸 하던 곳, 특히나 80년대에 인기가 많았던 이곳은 죄송합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그 스케이트는 이미 저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를 탔던 장소를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8000번 또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정답 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 스킨케어 세트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힌트송은요 더 롤링스톤스가 연주하고 노래합니다. Love and the Twist.

자, 오늘 저칼로리 퀴즈 힌트송으로 들려드렸습니다만은 듣는 내내 저도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이 곡이요. 롤링스톤즈가 두 달 전 발매한 정규 앨범에 네, Fall in Tongues라고 하는 앨범에 수록된 Love and the Twisted라는 곡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여든이 훌쩍 넘으신 야 믹 재거도 그렇고 키스 리처드도 그렇고 네, 27집이래요 통산. 근데 변한 게 없어요. 이분들 뭐 드시지? 후배들한테 정말 넘을 수 없는 뭐 귀감을 떠나서 벽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자, 아무튼 오늘의 정답은 롤러장이었습니다. 와, 2555님은 저희 부모님이 롤러장에서 만나서 결혼하셨어요. 라고. 야, 이건 못 이기죠. 유산균 세트 보내드리고요. 예전에 잘 타는 친구들은 뒤로 여유 있게 미끄러지면서 이성 앞에서 뽐내고 그랬죠. 이성 앞에서. 예, 제가 아, 뒤로 가기가 됐었습니다. 네. 예, 그게 왼쪽으로인가 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게 방향이 아, 진짜 많이 넘어지고 그게 네, 4745님인데 이게 처음에 생겼을 때는 동네에 이제 검은색 고무 장판 같이 생긴 약간 다다미처럼 이렇게 이어도 붙여지니까 좀 울퉁불퉁하고 그 이음새가 있으면 아무래도 바퀴가 굴러갈 때 이제 좀 덜컹덜컹 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의도에 생긴 롤러장을 한번 원정을 갔는데 와, 이음새 없이 매끈한 데서 그 롤러 스케이트를 탈 때 진짜 새 세상을 만난 듯한 기분을 느꼈던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네. 이상우님, 우리 집 10살, 7살 딸, 10살 아들, 잠실에 있는 롤러장에 요즘도 갑니다. 아, 있구나, 아직도. 하긴. 뭐, 롤러장에서는 인라인도 타고 롤러도 탈 수 있겠죠. 여기서 놀다 오면은 애들이 바로 기절해요. 라고. 좋다고, 네. 자, 세 분 더. 7556님, 0988님, 황현선님께 스킨케어 세트 소소하지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9486님이 오늘 퀴즈 들으니까 갑자기 할렘 디자이어 생각에 몸이 절로 움직인다고. 맞아요. 대단했었죠. 예, 이 노래 안 나오면 섭섭한 롤러장. 런던 보이즈 다 기억하시죠? 네, 할렘 디자이어 롤러장 얘기 나온 김에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진짜 오랜만에 들어봤는데 런던 보이즈의 할렘 디자이어. 롤러정 얘기 나온 김에 빨래 게다가 어깨가 들썩들썩 이게 이렇게 신나는 노래였구나 라고 김수정님. 네. 지은정님, 진도로 가족여행을 오셨어요. 지금 2박하고 집에 가는 날인데 일어나자마자 아이가 너무 아쉬워합니다. 다시 현실로 복귀 전에 오늘 아침에 추억을 남겨봅니다 라고. 2박이면 좀 아쉽죠. 근데 아쉬울 때 또 오는 게. 네, 지은정님 행복한 여행 되셨길 바라겠고, 제주로 2년 살이를 오신 3651님, 오늘 아이들 등

0: 필요할 때 자전거로 같이 다녀왔는데 아직까지는 여행 온 것 같아요. 제주도도 날이 쨍하니 너무 좋습니다. 라고. 야, 아예 아이들과 함께 2년살이면 큰맘 먹고 준비하신 것 같은데. 자, 쉽지는 않겠지만 네, 행복한 제주살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올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3: 오뚜기.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명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7: 브루노 마스 더 로맨틱 투어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29일, 30일 총 6일간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8: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잔눈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세트, 100년가게 수양농장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전문 브랜드 MK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 목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블렌드에서 맹문동 농축액, 다원 누룽지에서 보리 누룽지와 시래기 해장국을 드립니다. 임은혜님, 제가 허리 디스크가 심해서 다른 운동은 못하고 지금 산책 중인데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라고. 아유, 또 이렇게 반응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집 전세 계약하러 가는 중에 0983님이 문자 주셨네요. 계약서 잘 쓸 수 있게 응원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요새 전세가 그렇게 구할래야 정말 물건이 없다고. 그러니까 정말 다행인 거죠. 네, 진짜 계약 잘 하시기를 응원 드리고. 오늘 윤주님 나오는 날이죠? 네, 어서 오세요 라고 6555님이 벌써부터. 네, 오늘 3, 4부 어떤 사람 A, 가장 시끌벅적한, 오늘 아침에서 시끌벅적한 코너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제가 그러니까 뭐 이불킥을 할망정 대본에 충실한 것일 뿐, 네, 뭐 예, 지난주에 좀 오바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오늘도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오늘 내용도 제가 이렇게 훑어보는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부 마지막 곡은 미국 출신 여성 싱어송라이터예요. 뭐 씬스팝, 뉴웨이브 이런 예전 80년대 음악 영향을 많이 받은 젊은 아티스트 스카이 페레이라가 노래합니다. I blame myself. 아, 시간이 이게 몇 분짜리예요, 노래가? 3분 50초. 30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급할 때 먹겠다면서 즉석밥을 36개 한 박스를 샀는데요. 계속 밥안 하고 즉석밥만 먹게 돼요. 역시 석박사님들이 만든 대기업의 맛이 최고인 것 같아요. 8425님. 아니, 그러니까 평소 때 그러면 쌀밥도 지어서 드시는데, 그냥 의도를 잘 캐치를 못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한 밥보다 즉석밥이 맛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역시 그쵸 석박사 다 갖고 있는 연구원들이 정말 머리를 맞대어서 개발한 맛은 맛일 텐데 그래도 가끔은 네, 직접 쌀밥을 네, 지어서 드실 수 있으시다면 네. 자 시간이 어느 정도 된것 같아서 I blame myself. 정말 나도 내 탓을 합니다. 스카이 페레라 노래 듣고 잠시 후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듯이 아마 올가을 들어 가장 청명한 하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날 들으려고 제가 아껴둔 노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때는 차를 60개월 할부로도 팔았거든요. 그 첫 차를 마련하고 제가 수원에 있는 캠퍼스로 처음 차를 몰고 등교를 할 때 엄청 긴장되고 이제 막 그렇지만 이 노래를 차에서 볼륨을 한껏 높여서 틀었더니 요새 말로 하면 정말 도파민이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뭐 정말 최고급 슈퍼카 부럽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그때 하늘과 풍경과 이 노래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알자로의 수많은 명곡 중에서 Says라고 하는 곡이 있거든요. 아, 뭐 설명이 필요 없이 이 곡이 시작되고 네 중간 정도 들으시다 보면 제가 느낀 그 도파민 여러분들도 지금의 하늘과 함께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생각난 노래 알자로 Says 함께 들어요.

알자로의 센스. 지금 운전 중인데 진짜 좋으네요 라고 9629님 아유 감사합니다. 아, 제 첫차 관련 질문 상현님이 60개월 할부라니 라고 하셨는데 72개월까지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시는 이선아님. 네, 60개월 5년 할부인데요 제가 중간에 이제 아시다시피

0: 대학교 3학년 말인가 4학년 그 나이쯤에 데뷔를 하면서 예, 다른 차로 또 갈아타고 그땐 그랬죠 뭐. 네. 아무튼 지금은 단종됐으니까 그때 예, 현대 엑셀 이라는 차가 처음 나왔을 때였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 어떤 사람의 준비할게요. 당진시청 키움증권 오뚜기 카레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해 브람스 안마의자와 오늘 아침 3, 4부 꾸며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겹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7: 오뚜기!
8: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9: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0: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 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1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4: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5: 자꾸 이비가 짬뽕
16: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7: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6: 1일 1짬뽕 오케이?

0: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고 떠나보냈던 시간, 당신의 마음에 오래 머문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1: 운명이 그 사람에게 정해준 배역,
2: 어떤 사람 A.
0: 자, 어떤 사람 A. 정말 아침 일찍부터 귀한 분들 초대해서 험한 일 시키는 패널입니다. 캐스커 이준호 씨, 옥상 달빛 김윤주 씨,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0: 한 주 동안 뭐 별일은 없으셨습니까?
4: 네, 네. 잘 지냈습니다.
0: 아, 한 주 만에 아주 계절이 확 바뀌는 게
3: 너무 좋아요, 진짜.
4: 가을이네요, 정말.
3: 네. 네. 네.
0: 근데 가을
3: 뭐예요? 미소가 하나도 없으세요 오늘?
0: 얼굴에 미소가 없어서.
4: 아니 그냥 가을이라고.
0: 아, 그렇죠.
3: 아, 팩트. 네.
0: 지난주까지 뭐 준호 씨는 제천 국제 영화제 잘 하셨고, 뭐 윤주 씨는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3: 네, 없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4: 쿨하다.
0: 오늘도 만만치 않은 사연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내심 참 예, 그러고 있습니다.
4: 오면서 이 방송을 들으면서 왔는데,
0: 네. 아, 네. 네,
4: 일주일 중에 가장 왁자지껄한 코너라고 네. 하셔서 진짜 그런가요, 실제로?
0: 실제로 그렇습니다.
4: 그래도 되는 건가요?
0: 네.
3: 아니 그래야 되는.

0: 거예요. 왜냐면 아. 이현숙 님도요. 왜 상디는 광고 나오는 사이에 다운되신 거예요? 그리고 아. 이선아 님도 늘 마무리에 현타 오시는 상디. 7554 님 상디는 진짜 연기자 맞는 게 삐지가 깔리면 배역에 몰입했다가 삐지가 끝나면 바로 배역에서 빠져나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어. 진짜 저번 주엔 좀 심했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1: 아 정말요?
0: 네.
2: 딱 대본 파트 끝나고 광고 나오는 사이에 급하게 현타가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0: 한숨을 너무 많이 쉬세요.
1: 아 그거 아 티나요?
2: 엄청나요.
0: 그거 아,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2: 그럼요.
1: 오늘도 아마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아 이걸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0: 성장 캐릭터라서 다들 응원하고 계실 거예요.
1: 아, 감사합니다. 두 분이 사실 저한테 있어서 이렇게 무장 해제를 하게 만드는 분들이라 제가 마음 놓고 좀 망가지는데 아 뭐 오늘 아침을 위해서라면
0: 아, 그럼요. 아, 그거 망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1: 아 그런가요?
0: 네, 네. 너무 잘하세요.
1: 아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자꾸 제가 자 아무튼 어떤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참여하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다양한 사랑 사연 소개할 예정이고요. 오늘 아침 홈페이지 어떤 사람 A 게시판에서 여러분의 이야기 받고 있습니다. 네.
2: 상대인은 선물을 떠나서 사연을 보내달라고 하셨지만 의식할 수밖에 없는 고가의 선물 사연 소개되시면 5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보내드립니다.
1: 저희 오늘 아침에서 준비하고 있는 가장 고가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밑에 어떤 사람의 신청곡 받는 곳도 있거든요.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 그 A와 만날 때 BGM처럼 생각나는 A가 참 좋아했던 노래 A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노래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사연자를 만나볼 텐데 일단 본명은 여긴 힘들고요.
0: 네. 안 돼요, 안 돼요.
1: 이모 씨, 이모 씨의 네. 사연과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쟤는 부산 토박이. 대학교 1학년 때 대학 방송국에 지원하게 됐는데요. 아나운서를 지원했는데 탈락해보고 갑자기 기술부로 배정이 돼서 의도치 않게 방송 장비를 다루게 됐습니다.
0: 아 분명히 어제도 배웠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 이거였나 이거였나. 아이씨 전기 올랐다 이거.
1: 고깃집에서 홀서빙을 구한다 해서 갔더만 갑자기 숯불을 피우라 했다는 친구 얘기를 웃어 넘겼는데 저도 똑같은 상황이지 뭐예요. 결국 얼마 안 있어 방송국을 나오게 됐는데
0: 지칠 것 같은데
1: 벌써 힘들다. 그래도 방송국이라는 조직 자체가 결속력이 강한 편이라 선배 몇 명과는 계속 연락을 했어요. 자 이제 어떤 사람 A 등판 제이 선배.
2: 윤주야 네 오랜만이다. 휴학했다더니 복학한 기가.
1: 참고로 이 선배도 기술부. 아 그러니까 아나운서 상은 아닌 거죠. 탈락.
2: 야 밥 한 번 먹자. 아니지 네 미팅할 생각 없나. 2대2 어때.
0: 아 좋죠. 선배가 주선하는 거예요. 콜 콜.
1: 당연히 방송국 사람들이 나올 줄 알고 친구까지 섭외해서 갔는데 미팅 자리에 제이 선배 본인과 지 친구 H가 같이 나온 거예요. 하...
3: 뭐야 지금 본인이 나오기 있냐고 차린 게 왜 이래.
1: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 어릴 때부터 친구고요. 공문과 이름은 H.
3: 목소리 굿. 조목조목 살펴본 H는 좀 멀끔하네. 아 국문과시라고요?
1: 얄리얄리 얄라형 오케바리 국문과입니다.
2: 문과에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저도 문과라.
1: 아 그랬군요. 소개팅에서는 외모가 구할이긴 한 모양입니다. H 선배 좀 특이한 구석이 있었지만 호남형인 관계로 제가 친구에게 양보를 해야 하는 분위기였어요. 제 친구와 H 선배는 연애로까지는 발전을 못했고 저희 넷은 서로에게 연애 감정 1도 없이 꽤 자주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선배 둘은 취업 준비로 바쁜 듯해서 서

0: 서서히 멀어졌죠. 어쩌다 메일을 열면 제이 선배가 보낸 메일이 와 있기도 했어요. So we gotta say
1: goodbye for the 디어 윤주, 나는 휴학을 하고 말았어. 동기들이

0: 잘 견뎌봐요.
1: 뭘 하든지 취업 준비생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전부 후져지는 거 아세요? 그렇게 저희는 취업 준비생이 되어 생기 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대학원에 들어간 저는 한 학기 만에 또 휴학을 하게 됐고요. 유학원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동기들의 요즘 뭐하노? 이 말이 듣기 싫어서 대학 사람들과 연락을 끊다시피 했는데 어느 날 유학원에
2: 민주야, 너 여기서 뭐하노?
0: 아, 저 돈 벌죠. 선배는 어쩐 일로 설마?
2: 아, 나 호주로 어학연수 좀 가려고. 이 나이에 연수란다. 영어를 못하니 최종까지 가서 몇 번을 탈락했나 몰라.
1: 그렇게 나의 어떤 사람 A, J 선배의 그 선배는 저의 상담으로 호주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매일도 자주 주고받았고
0: 이 사투리 무리가 온 것 같습니다.
1: 드디어 유학 가기 전에 밥도 한번 먹었죠. 끊길 듯 끊기지 않는 인연. 하지만 누구나 생각하는 뭐 그런 연애 감정 같은 건 아니었어요. 또 시간은 흘러 다시 대학원에 복학을 하게 됩니다. 복학과 동시에 조교 신청을 했고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취업 준비를 했는데 다행히 취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대학원은 마치자 싶어서 회사 일과 대학원을 병행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처만치서 그가 걸어옵니다. 그는 어떤 사람 A-1. 맞지? 야, 윤주! 야, 너무 반갑다. 너 졸업 안 했나?
0: 아, 저 여기 대학원 마지막 학기요. 선배는요?
1: 아, 나 여기 일한다, 교직원.
3: 교직원? 그래서 양복을 빼입었구나.
1: 교직원이란 얘기에 갑자기 내 귓가에 울리는 상투스. 속물이라 해도 하는 수 없습니다.
0: 아, 진짜요? 너무 잘됐다. 시내 직장. 아, 저도 회사 취직했어요. 아침물산.
1: 오, 역시. 아, 영문과 출신. 찌질한 시절을 뒤로 한 채 어엿한 직장인이 된 우리 둘. 그날 이후 자연스레 자주 밥도 먹고 술도 먹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이 선배까지 연락이 닿게 됐는데 그 소식 들었나? 제이 말이야, 호주 갔잖아. 근데 한국 다시 들어와서 서울에 있는 회사 취직했대. 대박이지? 까는 잘 될 줄 알았다 나.
0: 진짜요? 호주 유학 제가 서류 준비해줬는데. 헐.
1: 야야야야, 제이야, 여기다 여기.
2: 이게 얼마만이야? 반가워. 윤주도 잘 지냈지? 서울만은 끝만 올리면 된다며. 정말 잘 지냈니? 밥은 먹고 다니니?
4: 아, 현타.
1: 제이 선배는 서울물을 먹어서 그런지
0: 서울을 먹는 건 아닌데
1: 멋있어졌어요.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귓가에 상투스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로지 이모, 여기 꼼장어 3인분 같은 2인분 추가요.
3: 낭만적이야. 멋있어. 꼼장어 좋아. 선배도 좋아.
1: 그렇게 제이 선배가 서울에서 내려오면 핑계 삼아서 얼굴을 받고 그게 아니라도 H 선배와 사귀는 듯 안 사귀는 듯 그렇게 지냈는데 H 선배에 대한 제 마음이 너무너무 커져가서 제가 그냥 눈 딱 감고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하게 됩니다.
0: 선배, 우리 이런 사이 말고요. 결혼해요. 좋아하는 사람이 먼저 프로포즈 하는 거라 들었거든요. 우리 한 집에서 살아봐요. 좋은 동료가 되어봐요. 어때요? 선배, 뭐라도 말이라도 좀 해봐요. 선배.
1: 미안하지만 그건 좀 안 될 것 같다.

0: 가인 거야? 난 교직원의 아내가 될 수 없는 운명인 거야? 왜 내가 뭐 어때서 지도 마음이 있었으니까 나 만난 거 아니야? 왜? 왜?
1: 결혼하기 전에는 안정이 안 됐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뭐 얼마나 더 신중하려고. 저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매일 밤 백엔잎이 축축해질 때까지 울었죠. 눈 옆이 짓물렀습니다. 그 즈음에 제이 선배가 눈치 없이 계속 전화를 합니다. 안 받았어요.
2: 문자쇼.
1: 문자가 옵니다.
3: 문자 톤은 뭐지? 윤주야, 나 부산 지사로 내려왔어.
1: 그거야.
3: 이제 억지로 서울말 안 써도 된다. 우리 만날까?
1: 저는 그 만남을 피했습니다. H하고 얽힌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프로포즈 한 것 까인 걸 알면 진짜 얼굴 들고 못 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피했는데 아 눈치 없는 이 인간이 회사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근데 대뜸 한다는 말이
3: 야 너 H랑 결혼 안 할 거지? 결혼 안 할 거잖아.
0: 이 사람이 돌았나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들었어요? H 선배 그래요?
3: 저 이게 비밀이라면서 얘기해주던데?
0: 야 그 사이 그걸 또 얘기한 거야. 예의도 없는 새끼.
3: 아 그래서 네 H랑 결혼 안 할 거지? 어? 할 거야?
0: 장난해요. 결혼을 어떻게 해요? 남자가 안 한다는데.
3: 그럼 나랑 하자.
0: 에? 또 뭐 자다가 봉창이야? 꽁대진 닭도 아니 결혼 장난입니까 지금?
3: 장난 아닌데. 나 엄청 오래 생각한 건데. 나 진짜 예전부터 너 좋아했는데. 아마 네가 학교 방송국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1: 제이 선배 말은 이러했습니다. 저를 좋아하긴 했는데 제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걸 알았대요. 그래서 티를 안 냈대요. 호주에서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일부러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메일을 보내기도 했답니다.
0: 아, 그 후 H랑 썸 타는 사이란 걸 알았지만 제가 보고 싶어서 부산에 올 때마다 속도 없이 그 자리에 나와서 저를 봤대요. 그리고 제가 용기 내서 프로포즈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도 이렇게 용기를 냈대요. 어마어마.
1: 아 근데 전 진짜 마음이 1도 없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결혼 생각이 없다 했죠. 그랬더니 이 남자가
3: 뻥치시네. 결혼하고 싶어 죽겠잖아.
1: 아, 안 통하네. 제 마음이 돌아설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리겠다는 그 선배. 결국 저는 은행나무 침대 황장군처럼 기다리는 제이 선배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라면 반전. 어떤 사람 A-1 저희의 결혼을 계기로 제이 선배, 그러니까 남편하고 3년 가까이 연락을 끊고 지내더니 최근에 다시 둘이 베프가 됐지 뭐예요.
0: 어머 어떡하냐.
1: 아직까지 셋이 본 적은 없는데 H 선배는 아직 싱글이고요. 제가 남편한테 슬쩍 물어봤거든요. 그 선배 왜 결혼 안 하냐고. 남편은 절대 대답을 해주지 않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래요. 하, 남편하고 H 선배는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을지 궁금하지만 남편 입이 꾹 다치가지고 비밀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하, 신청곡은 남편이 좋아하는 나얼의 귀로 아니면 프리스타일의 Y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 A-1이 좋아했던 브루노 마스의 베르사체 온더 플로어를 신청합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농협, HD 현대사모, 무한군의회, 목포무한신한축협, 시월드 코스페리, 코롬방 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주류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목포 사막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3: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4: 야, 이런 사랑 얘기도 되는군요.
5: 요즘 충격적이긴 해요. 근데
4: 그러니까
5: 배프가 됐다는 거.
4: 어.
5: 근데 여러분의 정말 연기가 정말 충격이에요.
4: 아니, 오늘은 반응이 남수정님이 제가 하는 사투리에 국적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약간 연변 같기도 하다.
5: 아 근데 갈수록 지쳐서 그런 거지. 정확했습니다.
6: 처음에는 명확한 지향점을 갖고 시작했었는데
5: 맞아.
6: 근데 가다 보니까 점점 길을 잃은.
5: 지쳤어.
4: 오늘 건 좀 분량이 좀 나레이션까지 하다 보니까
5: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네.
4: 2353님 대구에 사는 제가 서울 말을 억지로 쓰면 이런 느낌이죠. 안 쓸 거야.
5: 진짜 죄송합니다.
4: 그러니까
6: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끝만 올리면 되니까.
5: 박지혜님도 보라 원해요. 사투리 연기 보고 싶어요.
4: 아, 진짜. 아 이거 카메라 켜지면
6: 절대 못할 것 같은데.
4: 안 돼요.
5: 예. 왜요? 카메라가 있으면은 어떤 표정 관리까지 해야 돼서 그런 거예요?
4: 그렇죠, 그렇죠.
6: 이은진님 제 생각인데 남편분이 이미 H한테 글쓴이 분 좋아한다고 해서 고백 거절한 게 아니었을까요? 이러면 진짜 드라마인데. 그럼 H는 그치, 자기도 관심이 좀 있었는데 친구를 위해 사랑을 양보한 바보가 되는 거죠.
5: 근데 거기서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6: 아직
5: 결혼을 못한 거야.
6: 아...
5: 그러면 딱 상대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4: 그렇죠. 저는 누구 하나는 아직도 생각하면 아까 눈가가 진물을 만큼
6: 진정한 어떤 사람 A가 된 거지.
4: 그러니까.
6: 근데 이게 사연 보내신 분에게는 가장 최고의 시나리오니까 이걸로 갑시다. 그냥.
5: 그렇네요.
6: 이걸로
5: 네.
6: 그렇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4: 자 일단 뭐 저희가 5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오늘 사연자 이모님께 보내드리면서 지금 여러분들의 반응이 근데 남자들은 이렇게 해도 배프가 가능한가요? 라고 장진희님께서
6: 그러니까 원래 친구였고 뭐 미팅 같이 나갔으니까 근데 이제 한 여자를 둘러싼 이 암투와 이거 때문에 네. 어쨌건 간에 한 명은 성공하고 한 명은 실패해서 한 3년 떨어져 있다가

0: 그래서 지금 이런 우연히 겹치었던 기억들, 그런 순간들 생각나시는 아침 가족들, 지금 뭐 우리 4부 동안 그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1: 이런 걸 좀 알려드리면 좋겠네요. 예를 들어서 사귈 때 몰랐는데 여친 집에 가서 앨범을 보는데 유치원 사진 때 찍은 사진에 내가 있더라. 알고 보니 같은 유치원을 다녔더라. 아니면 여자친구 부모님을 처음 뵈러 갔는데 어머님이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었다. 그래서 반대했다. 이런 거 있으면 진짜 재밌겠네요.
0: 대박이겠네요.
2: 네, 소개되신 분들 중 5분 뽑아서 수제 쿠키와 커피 세트, 짧은 문자 4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공짜인 미니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오늘 뭐 앞에 사연 때문에 노래를 거의 못 들었는데 신승훈의 우연히 노래 듣는 동안 여러분 이 정도는 정말 운명적인 우연이다 싶은 분들 간단하게 저희 문자 게시판이나 네 문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0: 자, 아, 이 노래 진짜 오랜만입니다. 신승훈의 우연히였고요. 자, 지금 우연에 우연히 계속 겹쳤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받고 있는데, 야, 이거 대박이다. 5696님은 10년 전에 원래 알고 지내던 오빠랑 한국 시리즈 야구장 만원 관중 속에서 우연히 만나서 결혼을 하셨답니다.
1: 야, 근데 이거 관중 진짜 많잖아요.
0: 그러니까.

0: 이걸 어떻게 만나지?
1: 근데 10년 전에 알 때부터 이건 좋아했었다는 얘기죠.
0: 그 사람만
2: 얼굴을
0: 보였나?
2: 얼굴을 바로 알아볼 정도면 10년 만에 봤는데 그 군중 속에서 그러면 뭔가 그 전에도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이면 불가능한 일이죠.
1: 그러니까 만났을 때 띠로리가 된 거지.
0: 와
1: 대단합니다. 와. 그러니까 그날 뭐 경기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0: 아 그럼요. 지든 이기든.
2: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0: 그렇죠. 이진희님이요. 대학교 MT 가는 버스 안에서 우연히 같이 앉은 코흘리게 남자가 지금의 제 남편이 되었어요. 연애만 10년 하고 결혼 4년 차입니다.
2: 대학생인데 코흘리는 거 괜찮습니까?
1: 네. 남편을 너무 애로 보는 건데 지금.
0: 아니, 진짜 뭐 감기가 걸렸을 수도 있죠. 왜 그래요, 진짜. 진짜. 오 지금.
1: 아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감기. 야.
0: 환절기라고요 지금.
1: 맞아요. 저도 네. 아까 목이 갈라져서 아주. 0716님 사연 좀 소개해 주시죠.
2: 네, 0716님께서 전 엄청나게 신기한 우연은 아니지만. 저희 엄마 이름이랑 시어머니 이름이 똑같아요.
0: 우와.
2: 이거 엄청나게 신기한 우연인데요.
1: 그렇죠.
0: 우와.
1: 와, 엄마 이름이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0: 오, 이거 너무 우와. 신기한데?
1: 신정이나 시댁이나 다 같은. 와, 이거 하늘이 점지해 주신 며느리네.
2: 처음 상견례 때 두 분 만났을 때도 이것만 가지고도 이야기꽃 피울
0: 맞아.
2: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맞아, 맞아. 오,
1: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이 확 됐을 것 같고. 4788님 지금 남편하고 2002년 3월 25일에 처음 만난 날 기억하는 분.
0: 와 그렇네요 진짜. 우와.
1: 그래서 4월 말쯤 사귀기로 했을 때 서로 생일을 물어봤거든요. 남편이 7월 10일. 근데 제 생일을 말하니까 갑자기 민증을 꺼내서 보여주면서 우리 완전 인연이네요 이러더라고요. 제 실제 생일이 남편의 주민등록번호하고 똑같아요.
0: 와 이것도 너무 신기하다.
1: 와 이런
0: 남편의 주민등록번호. 어 근데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만난 날 기억하는 거 대박인데요.
1: 그러니까.
0: 2002년 3월 25일. 이게 더 대박이다.
2: 24년 전 날짜를 기억한다.
1: 근데 외우기 쉽긴 해요. 325. 뭐가?
0: 별로 안 어디 쉬운데요?
1: 아니야?
2: 어디 가요? 어디가 쉬운 거지?
0: 애써 지금 공감해 주셨는데 네. 죄송합니다. 5319님 친구 소개로 소개팅을 나갔는데 서로 잘 맞아서 1년 후쯤에 그녀의 부모님을 만났는데 회사 앞 단골 식당 사장님이신 거 있죠?
1: 대박이다 이건 진짜
0: 평소에도
1: 대박이다.
0: 어머님 아버님 하며 밥 먹으러 다녔는데 그녀의 부모님이었다니 진짜 이런 우연도 있구나 싶어 놀랐어요. 이건 진짜 드라마 얘기
1: 이건
0: 아니에요?
1: 이건 진짜 와 이렇게 하면 설정 과다라고 욕먹을 수도
0: 맞아,
1: 있어요.
0: 맞아 맞아 맞아 맞아.
1: 와 대박
2: 신기하다
0: 진짜 어머니하고
1: 단골집 사장님의 따님과
0: 그러면 계속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평생
1: 그러네
0: 대박
2: 진짜 프로라 집에 가면 음식 안 하시는 분
0: 아 짜증나
1: 행복하십니까?
2: 7543님 고등학교 때 사귄 남자친구네 부모님과도 잘 지내다가 수능 보고 헤어졌는데요 대학 때 저희 과 교수님 전시회에 갔다가 전 남자친구 아빠를 마주쳤어요 교수님과 전남친 아빠가 고향 선후배 사이셨나 봐요. 아. 어린 마음에 전시회에서 도망쳐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1: 도망치기까지 해야 되나? 잠깐만.
0: 안 좋게 해주면은 그럴 수 있잖아.
2: 어릴 대학생 때 어릴 때잖아요. 누구는 코도 올리는데.
1: 그러니까.
0: 그 사람 놀리지 마요. 환절기일 수도 있잖아.
1: 아, 하긴 전 남친의 아버지를 만난다는 거는 조금
2: 불편하죠.
1: 그렇죠. 네.
0: 그래도 교수님이 아니어서 다행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봐야 되는데.
2: 계속 봐야 되잖아.
1: 그러니까
2: 휴학해야 돼요. 그러면.
0: 맞아 맞아.
1: 한 분만 더. 저는 네일샵을 운영하고 계시다는 0848님은 지금 같이 계신 손님 말씀인데요. 봄에 선을 봤는데 어른들의 반대로 헤어지고 가을에 선을 봤대요. 근데 또 같은 분이네.
0: 우와. 어머머.
1: 그래서 결국 지금의 남편이 되셨대요.
2: 오.
1: 야, 이런 건 진짜 운명이다.
0: 와, 선을 두 번 봤는데
1: 근데 몰랐다고?
0: 그러게 선을 본 거면은 알고 그러니까 아, 아닌가?
2: 조금 더 옛날일 수 있잖아요. 지금 요즘은 다 사진 확인하고 하지만 예전에는 그냥 만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 아, 그렇지.
0: 와.
1: 근데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는데
2: 부모님도 이제 이쯤 되면 이거는 인연인가 보다. 약간 이러셨을지도.
1: 아, 그러네요. 자,
0: 우와, 신기한 거
2: 부모님
0: 같아.
2: 반대로 헤어졌다는 것부터가 좀 옛날일 것 같아요.
1: 그렇다.
2: 요즘은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약간 그런 분위기잖아요.
1: 그렇죠. 그리고 네. 진짜 다 사진들 다 보고.

0: 그렇죠, 그렇죠. 다 하니까. 알아보고. 그래서 많이 속고 상처받고.
1: 오늘은 뭐가 단단히 화가 나셨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2: 자, 지금 소개된 분들께는 아까 말씀드린 선물 저희들이 챙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노래에 이어지는 곡은 우연히 봄 로꼬와 유주의 목소리입니다.

0: 지친 날을 안아 브람스.
1: 지친 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자, 오늘 어떤 사람 A는 예, 사연자의 이야기 같이 좀 우연에 우연히 계속 겹쳤던 이야기들 뒤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받아보고 있었고요. 이호철님, 저는 장모님과 아버님이 초등학교 동창이세요.
4: 와.
3: 그것도 상견례 자리에서 하셨대요.
5: 와.
4: 와.
3: 아, 이제 이런 일이 있긴 있다.
4: 와. 신기하다 이것도 진짜.
3: 와. 이런 바로 무장 해제되는
4: 그쵸,
3: 거.
4: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김수현님은요. 네. 족발 당수로 날라차기에서 수영장에서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폐렴 걸려 입원했었어요.
5: 아이고.
4: 그 뒤로 만날 일은 없어서 가끔 생각하면 욕했었는데 결혼 직전에 보니 제 남편의 절친이더라고요.
3: 아이고.
4: 저를 날라찬 죄로 우리 결혼식 축가를 불러줬답니다. 야, 이것도 신기하네요. 만나자마자 너 족

0: 이러면 내적 친밀도가 급상승하죠.
1: 이게 더 나은가요? 아까 할머니랑 성씨 같은 거다.
2: 성당 결혼식 거의 한 2시간씩 하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1: 왜 또 궁금해요? 아니 이분 우연이냐고요.
0: 어떻게 해서든 지금
2: 그렇다고요.
0: 뭔가 네. 예.
1: 아. 오늘 좀 무섭다.
0: 무섭다. 예.
1: 이호호사님, 친정 아빠랑 시아버님 음력 생일이 같아서 결혼하고 나서 생일 준비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또 음력을 챙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0: 야.
1: 양쪽을 챙기면 쉽지는 않죠, 사실.
0: 그러니까요.
2: 네. 그렇구나.
0: 아, 자, 오늘 한 분이 양력으로 하시면 이호호사님.
2: 저도 네. 사실 그 생각은 들었지만.
1: 어우, 네. 너무 차갑다 오늘.
2: 오늘
1: 진짜.
2: 제가 티 한도를 다 써가지고 이제 더 이상 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아무튼 저희가 소개된 분 중에 5분 뽑아서 수제 쿠키와 커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아,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두 분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카운팅 크로우스의 Accidentally in Love 오늘 끝곡입니다.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미미입니다. 저는 상대방과 모든 걸 맞추려고 억지로 애쓰면서 에너지를 쏟지 않아요. 사람은 모두 다르니까 당연히 안 맞는 부분도 존재하는 거죠. 잘 통하는 지점이 있다면 좋은 거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면서 조금씩 더 배려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상대를 고치려 들지 않고 너는 너, 나는 나 라는 기준을 지킬 때 인간관계가 오히려 더 편안해진다고 느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3: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0: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0: 매년 9월 첫째 주는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으며 적당량의 음식물 섭취와 매일 30분 이상 운동,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측정 등 20대부터 시작하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 실천이 우리 모두의 건강 동행입니다.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이 캠페인은 목포시 보건소와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 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그 냉장고 문을 탁 열었는데 먹을 건 많은데 딱히 먹고 싶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한참 고민하다가 그냥 문을 닫습니다. 5분 뒤에 다시 또 엽니다. 혹시 그 사이에 새로운 음식이 생겼을라나? 참 사람이 참 희망적이죠.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0: 되게 타고난 노래쟁이가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노래 잘하려고 기를 쓰고 기교 부리지 않고 그래도 노래를 잘하는 사람 라이오넬 리치. 그냥 이지하게 진짜 이지를 불렀네요. 이부자리 깔듯이 그냥 후루룩 펼치는 거 그게 노래가 된 거죠. 라이오넬 리치가 리드 보컬로 있는 코모도르스의 이지로 시작한 안녕하십니까 이문세입니다. 예, 오늘 화요일 만났고요. 글쎄 냉장고 하루 종일 냉장고 수십 번 열었다 닫았다 했을걸요. 우리 모두는 그게 금고같이 아주 귀한 보물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뭐가 있나 자꾸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그 식사할 때쯤 되면은 또 열고 닫고 열고 닫고 또 뭔가 채워넣어야 되니까 또 열고 닫고 열고 닫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심심하니까 그냥 한번 열었다 닫았다 뭐 하여튼 딱 꼬집어서 찾는 건 없는데 이게 일종의 이것도 습관 아닌가? 그쵸? 거기 뭐가 들어있으면 아주 반가울까? 여름에는 뭐 수박이나 시원한 보리차 같은 거 또 이번 이런 가을에는 냉장고에서 만나면 반가운 거 뭐가 있을까요? 가을에는 냉장고를 탁 열었는데 그러니까 여름보다는 냉장고를 여는 횟수가 사실 좀 줄긴 해요. 이상하죠? 그래도 가을에 탁 열었을 때 반가운 건 뭐가 있을까? 냉장고가 별 볼 일 없을 때는 창문을 잠깐 열어보시죠. 오늘도 창밖에 아름다운 가을이 턱 도착해 있습니다. 9월 15일 화요일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기업입니다. 베스트슬립 오뚜기 카레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주식회사 건강을 위한 지도 키움증권 주식회사 롯데렌탈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알레스 아우토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아크메르 동탄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노무법인 폐와 함께하도록 합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2: Best sleep.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보궁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보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지카.
9: 26년 3월 한국렌터카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지금 MZ 세대들은 이 노래 알까요? 이 노래를 어떻게 알까요? 진짜 조용필 씨의 최고 전성기 시절에 1981년도에 나왔던 이 노래 고추잠자리. 지금 세대들은 아마 박찬욱 감독의 영화 그 어쩔 수 없다. 예, 거기에서 정리해고당한 그 주인공 이병헌의 심리를 대변한 곡으로 쓰여서 아주 강한 인상을 남겼던 이 노래를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조용필 씨하고 여러 곡을 작업한 그 김순권 작사가가 가사를 썼는데요. 이 고추잠자리가 큰 사랑을 받았더니 그 다음 앨범에는 그 못 찾겠다 꾀꼬리를 썼죠. 그래서 날아다니는 거에 관심이 꽤 많았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래간만에 진짜 가을가을스러운 코스모스 흐드러지게 핀 그 파란 가을 하늘에 고추잠자리가 막 이렇게 맴도는 그 그림이 연상이 되는 곡을 한 곡 감상을 하셨습니다. 엄마야, 제목이 엄마야인 줄 알았다는 분이 계신데, 예. 고추잠자리였고요. 엄마야는 신승훈 씨의 노래죠. 엄마야, 따라따따따따따따. 그죠? 엄마야, 나는 왜? 이 곡하고, 엄마야, 따라따따따따따 하고는 좀 다르죠. 예, 좀 비슷하나? 헷갈리긴 하겠다. 3932님, 작년에 이어서 올가을에도 제주 라이딩 왔습니다. 1100고지 라이딩 중인데 날씨가 정말 끝내준다고요. 무슨 라이딩이에요? 자전거 라이딩 아니면 오토바이 라이딩? 오토바이일 것 같죠? 1100고지 정도 그 가파른 데로 올라가려면 자전거보다는 오토바이 라이딩인 것 같은데요. 기가 막히죠. 제주도에서의 라이딩. 예전에 정말 예전에 한 일주일 정도 제주도에서 제가 친구들하고 오토바이를 탄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속도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한 3일은 비를 맞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쫄딱 진짜 비 맞은 쥐꼴로 그냥 추운데 덜덜덜덜 떨면서 라이딩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날씨가 끝내준다니까 너무 부럽고 그렇습니다. 잘 안전하게 진짜 잘 타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가을스러운 노래 음악 한 곡 더 전해드릴게요. 버스커 버스커입니다. 처음엔 사랑이라는 게

리듬과 멜로디가 착착착착 달라붙는 그런 곡 아닙니까? If you don't know me by now, Simply Red. 우리가 Simply Red다. 뭐 그들의 이름을 각인시킨 히트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화물 운송 자격증 시험 4수 만에 드디어 합격하셨다는 008이. 아, 이거 너무 힘든데. 화물 운송 자격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큰 트럭 운전하실 수 있는 거죠. 특수 차량 뭐 이런 거. 아, 저도 면허 따려고 몇 번을 했는데 계속 떨어졌었거든. 냉장고 열었을 때 잘 익은 포도가 있으면 정말 행복하다는 임서영 씨. 그리고 라디오는 매일 듣고 있는데 오늘 처음 문자를 보내봅니다. 0506님. 이렇게 귀한 세 분에게는 우리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프로그램 기념 타월 세트를 선물로. 이게 추석 선물입니다 이거. 이거 굉장히 귀하고 비싼 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헤비메탈 한번 땡기는 그런 시간 한번 해볼까요? 예. 미국의 하드락 밴드인 키스, I was made for loving you.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대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뭘 하고 싶어요?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나는 솔직히 뭐 다시 태어나고 싶지도 않고 다시 태어날 리도 없지만 그래도 혹시 다시 태어난다면 딴 거 몰라도 외국어는 좀 잘하고 싶다. 아주 오래전에 내가 음반 발표하기도 훨씬 전에 그러니까 내 노래 없으니까 다른 가수들의 노래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는 뭐 팝송도 많이 불렀고 깐손에도 나의 레퍼토리 중에 하나였다. 카리시모 피노키오 리코르디 꽌데로 밤비노 이렇게 시작하던 노래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탈리아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었으면서 그 노래를 왜 이렇게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글로 하나하나 발음을 다 적어가면서 그 노래를 연습해서 라디오 방송에 나가 이 노래를 부르기도 했었다. 그 노래는 피노키오에게 보낸 편지. 맞아. 레터라 피노키오 라는 제목이었던 걸로 기억난다. 참 지금 생각해보면 야 뭐 그때 정말 발음이 엉망진창이었을 테니까 이태리 사람들이 내 노래를 들었으면 얼마나 웃었을까. 딸랑 그 노래 하나 외워서 부르는 걸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내가 이탈리아 공부를 했으면 지금쯤 아마 진짜 멋들어진 깐소네 한 곡 부를 수 있었을 텐데 참 아쉽다. 번역기를 돌리지 않고도 농담과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고 여행가서 쭈삐거리지 않아도 되고 더 넓고 깊게 세상을 경험하려면 언어가 진짜 중요하다는 걸 정말 새삼

느낀다. 아, 이문세 씨, 그럼 지금이라도 공부하세요.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 내가 공부할 사람이었으면 진작 했지. 이러고 있겠나. 됐다. 이번 생은 한국어로 만족하고, 다음에, 나중에, 언젠가, 한 번쯤, 스페인어, 이태리어를 잘하는 유쾌한 아저씨로 살아봐도 좋겠다.

외국어 얘기하니까 지금 뭐 지금 여기저기서 영어 계속 할 걸서부터 해외 여행만 다녀오면은 무조건 영어 해야지 하고 학원을 끊었는데 안 돼요. 뭐 그 영어 한마디만 그 기초 뭐 그 책 사서 막 몇 주 동안 하다가 중간 버기 뭐 그러니까 자극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끝을 못 맺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세요. 일본 여행 가면 그래 일본어 공부해야지. 미국 가면 아 영어 해야지. 그 결심만 백만 번. 요즘은 번역기 좋은 거 많아서 괜찮다고 그냥 위로합니다. 정현수 씨. 예, 공감합니다. 그런 분들 많으시죠. 저는 대학에서 독일어 전공했고 유학도 3년 다녀왔어요. 근데 애기 낳고 기르다 보니까 입안에서만 오물오물거릴 뿐 그냥 이힐리베 디히 말고는 싹 까먹네. 임정현 씨. 야, 독일어 전공하고 유학도 3년 다녀오셨는데 이힐리베 디히는 저하고 같은 수준인데요. 권진호 씨. 우리 딸이 4살인데 유치원에서 영어 배우는지 자꾸만 영어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합니다. 이거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영어 공부 좀 해둘걸. 이거 진짜 짜증나. 그렇지. 애기들의 실력은 뭐 하루가 다르게 쭉쭉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엄마한테 그냥 갑자기 그 놀랬을 때 영어 쓰잖아. 오 마이 갓! 뭐 이러고. Pardon? 뭐 이러고. 그때마다 경계하시지 않으세요? 격차가 점점 잔여하고 벌어질 때 그때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방송만 했다 하면은 엄청난 화제를 모았던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슈퍼스타 K. 지금도 하나요? 슈퍼스타 K요? 지금 종영됐죠? 새로운 시즌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슈퍼스타 K는 대단했었습니다. 그 여섯 번째 시즌에서였던가요? 조별 미션에서 그때 곽진원, 김필, 임도혁 이 세 사람이 조별 미션에서 불렀던 노래 당신만이라는 곡인데 아주 독특해서 한 곡 이번에 듣습니다.

와, 다들 가을을 타는 중일까요? 오늘 이유 없이 마음이 좀 심란했는데 차분한 노래 들으면서 마음을 이렇게 다독인다는 분들이 꽤나 많이 지금 이 시간 함께 호흡을 하고 있네요. 앤머

레이. 그냥 큰 누님 같은 목소리. I just fall in love again. 을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하긴 뭐 노래 한 곡에 우울했었던 감정이 싹 봄눈 녹듯이 녹을 수 있고 심란한 오전인데 들려주시는 음악에 위로가 되는 것 같다는 그 말씀에 아마 아까 제가 그 노래를 불러드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 아닌가. 예? 카리시모 피노키오 리코르디 콴데로 밤비노 라레이나라 세크레티 듀라라라 듀라라 듀라로. 예, 그런 곡이었었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그러니까 정식으로 좀 저 연습 좀 해서 한번 기타 치면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노키오에게 보낸 편지라는 그 깐소네였습니다. 9679님 오랫동안 준비했던 큰 계약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성사시키지 못하고 진짜 허탈하게 편의점에 앉아 커피 한잔하며 미니로 형님 목소리 듣고 있네요. 멘탈이 많이 흔들릴 줄 알았는데 참 신기하게도 가을 하늘 보면서 음악 들으니 이것도 또 운치가 있네요. 이야. 그 멘탈이 참 강하신 분이시네. 예. 큰 계약이 성사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을을 이렇게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아직 편의점 앞에 앉아 계신 중이라면 이 노래까지 마저 듣고 일어나세요. 예, 당신이 있으면 흑백이었던 내 삶이 컬러풀해지고 평범했던 내 일상이 특별해집니다. 라는 노래예요. 알렉스 워렌의 Ordinary.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해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차류 전문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피스케어 써니사이드 크루즈 연주곡이에요. 점심시간 오늘만큼은 시켜드시지 말고 좀 나가세요. 왜냐면 1분 1초가 아까운 가을 햇볕 한번 쫙 샤워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맛있게 점심 드시고요. 내일 우린 또 약속하는 거예요. 11시 이문세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

0: 꽤라서 가능한 일.
1: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오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2: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4: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식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7: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정호의 희망곡 스페셜 DJ 전소연입니다. 정의가족 3206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아무튼 리코더에 나오는 글인데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첫 기회는 언제 올까? 약간의 사소한 우연, 어떤 너그러운 사람의 손짓, 갑작스럽지만 마음을 끄는 권유, 어쩌면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치기와 함께 우당탕 닥친다. 사실 이 세상에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건 없죠. 열심히 준비해도 느닷없는 변수는 있고 모든 일엔 늘 처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쩌면 내가 시작하는 그날이 바로 최고의 디데이일 수도 있을 텐데요. 일단 전 오늘 생애 최초로 라디오 DJ에 도전합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정호의 희망곡 출발할게요.

0: 정우의 희망곡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하이키의 나의 첫사랑에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스페셜 DJ를 맡은 저는 아이들 소연입니다. 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라디오 DJ 정말 태어나서 오늘이 처음인데요. 아, 정말 너무너무너무 떨리는데 그래도 정희라서 또 더 좋은 것 같아요, 처음이.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제가 정희는 제가 초대석으로 몇 번 왔었는데 그때마다 진짜 너무 편하고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 오늘도 정말 재밌게 하고 가겠습니다. 벌써부터 따숩게 환영 문자 보내주시는 정희 가족들이 많다고 합니다. 읽어볼게요. 2100님, 어머, 소연씨요? 맨날 신디가 천재만재 뮤지션이라고 칭찬하는 그 아이들 소연씨요? 무대에선 그렇게 카리스마 넘쳤는데 말할 땐 아나운서급 딕션 짱인데요? 어머, 정말요? 어우, 감동이에요. 감사합니다. 6540님, 소연언니, 첫 DJ 자리는 어때요? 푹신한가요? 아, 자리. 네, 아직 제가 긴장돼서 푹신함까지는 느끼지 못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여기 푹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효정님, 와우, 소연님 반가워요. 내일 저희 아들 학교 축제에도 오시더라고요. 아들이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실력, 미모 다 되는 소연님, 저도 찐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축제에 이제 내일부터 또 가거든요. 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2400님,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있는데 헤어스타일 너무 상큼한데요? 저런 꼬불머리가 아무나 어울리지 않는데 아, 그 파마 땡기네요. 하지만 금방 후회하겠죠? 아, 파마는 사실 머리가 너무 많이 상하기 때문에요. 그 고데기로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그걸 추천합니다. 파마 유발자라고.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2시간도 정희 가족들만 믿고 가도록 할 테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코너 안내를 살짝 해드려야 하는데요. 3부 4부엔요. 제 새 앨범이 나왔거든요. 열심히 준비한 음악들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고 얘기 나누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라디오에서 제일 중요한 순서라고 들었습니다. 바로 광고 소개. 저도 DJ스럽게 한번 해볼 텐데요. 정희엔 광고 소개 파트너들이 있다고 하죠. 박돌이, 집순이. 근데 왜 박돌이, 집순이예요?
1: 아, 이건 신디가 저에게 붙여준 별명인데요. 저는 항상 밖을 돌아다녀서 박돌이고요.
2: 저는 집에만 있어서 집순입니다.
0: 아, 오케이. 좋아요. 그럼 박돌이, 집순이와 함께 한번 가볼까요? 음악 주세요. 정우의 희망곡 1부 2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2: 도드라만돈,
1: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0: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2: 주식회사 워킷,
1: 경기도청,
0: 롯데렌탈,
2: 오뚜기카레,
1: 백조싱크,
0: 아이팡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2: 음주후엔 티맵대리,
1: 당진시청,
0: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 생유!

0: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삼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8: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7: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8: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7: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8: 제조원
9: 현대 오피스.
10: 이포도 너무 넓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1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2: 안녕하세요. 워크 잇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3: 워킷 안전화.

0: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F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29일, 30일 총 6일간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브루노마스.com에서 확인하세요.

전국민 눈치코치 프로젝트 정의의 있다 없다. 라디오의 매력은 청취자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재미잖아요. 특히 지금 이 코너 우리 정의 청취자 선생님들이 어디에서 뭘 하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주제 바로 공개할게요. 정호의 희망곡에는 지금 출근해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100명 이상 있다 없다. 제 이번 정규 앨범 타이틀곡이 퇴사할게요 인데요. 노래와는 반대로 회사에 출근하신 분들을 만나볼 수 있겠네요. 출근 인증샷은 사원증을 찍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무실 책상, 또 회사가 아니더라도 자영업자분들, 뭐 배송업 하시는 분들 출근해서 일하는 인증샷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인증샷 사연이 소개되면 보습크림 나가고요. 100명 이상 있을지 없을지 정확하게 예상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차량용 소화기 드릴게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정의 청취자 선생님들의 인증샷과 사연 받는 동안 노동요 두 곡 띄워드릴게요. 오렌지 캐러멜의 마법소녀, 샤이니의 링딩동.

오렌지 캐러멜의 마법소녀, 샤이니의 링딩동, 노동요 두 곡 들려드렸고요. 정의의 있다, 없다. 오늘 주제는 이거였죠. 정호의 희망곡에는 지금 출근해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100명 이상 있다, 없다? 정의 청취자 선생님들은 어떻게 예상했을지 도착한 사연들과 인증샷 보내주신 분들 만나볼게요. 1705님, 언젠가 퇴사하고 혼자 해외여행 떠나는 꿈을 꾸는 1인입니다. 이번 생에 한 번은 이루겠죠? 제 책상 인증샷을 보냅니다. 아, 이거 너무 점심시간인데 점심도 못 드시고 또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 좀 뭔가 마음이 아프네요. 그리고 책상 모니터도 두 대나 있고 언젠가 퇴사하고 해외여행이 이번 생에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꼭 혼자 해외여행을 가셨으면 좋겠고 또 퇴사를 하고 싶을 땐 퇴사할게요를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063님, 일하는 사람 100명 있다에 한 표 던집니다. 전 미용실을 운영 중인데 잠깐 짬나는 시간에 출근 인증샷 보내요. 어머, 귀여운 미용사 복장을 하고 계시네요. 옆에, 어머, 크리스마스가 한참 지났는데요. 크리스마스 인형이 아직도 달려있는 걸 보니 너무 일하시느라 저걸 치울 새도 없다는 게 너무 느껴지는 그런 사진인 것 같네요. 미용사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3033님, 100명 이상 있다. 헬륨 풍선 만드는 자영업자입니다. 어머, 헬륨 풍선 대박. 오늘 출고권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소연님은 풍선 잘 부시나요? 어머. 아, 헬륨 풍선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 이제 놀이동산 가면 꼭 그 날아다니는 풍선을 항상 갖고 다녔는데 저는 풍선을 잘 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부나? 불면 불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 맞아. 목소리도 변하잖아요. 헬륨 풍선. 그 마셔보고 하는 게 제 좀 로망이 있는데 저 마셨는데 사실 비슷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제가 원래 약간 헬륨을 마신 목소리여가지고 별반 다르지 않았던 기억이 있네요. 자, 0130님. 저 제빵기사인데 지금 5분기 청소 중입니다. 빨리 퇴근하고 싶어요. 제 동생도 제빵기사예요. 어머. 반갑네요, 뭔가. 아, 또 이 제빵기사님들이 얼마나 또 힘든지 알아가지고 이 사진을 보니까 뭔가 제 동생도 생각나고 또 마음이 그런데요. 아, 그리고 또 이렇게 물어봐주셨어요. 소연 씨는 무슨 빵 좋아해요? 저는 제 동생이 또 제빵기사라 했잖아요. 그래서 빵에 굉장히 좀 저의 생각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식빵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9300님, 명절 앞이라 우편물도 많고 소포도 넘쳐나네요. 전국의 우체부 아저씨들 파이팅! 그러고 보니 소연 씨도 편지 많이 받겠네요. 아, 또 명절이라 또 소포가 엄청

엄청 많으실 텐데 또 다치지 마시고 화이팅! 화이팅!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편지 많이 봤습니다. 우리 네버버가 많이 써주기 때문에요. 네, 1157님 쩐디! 어? 쩐디 저예요? 제 맘대로 쩐디라고 불렀어요. 어? 쩐디 좋다. 전 오늘 연수가 있어서 사무실 출근은 안 했지만 연수 듣는 것도 근무 연속이니 한껏 보내봅니다.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직장인들 당연히 100명 넘을 거라 장담해요. 모든 직장인들 파이팅! 공무원이시다. 공무원. 아, 경기도 교육청에서 또 이거를 듣고 계시나 봐요. 아, 연수 화이팅입니다. 저는 나이가 먹고 일하는 것보다 뭔가를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5287님 있다. 전국의 애견 미용사들은 정우의 희망곡 들으며 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 미용사시구나. 퇴사하고 싶다가도 귀여운 강아지들 보며 힘내고 있어요. 어머, 어머, 너무 귀엽다. 미용한 거예요? 아, 미용하기 전인 건가? 미용하는 중간엔 강아지가 이렇게 생겼구나. 너무 귀여운데요? 미용 안 해도 될 것 같아. 못 자른 모습이 더 귀여운데? 아, 미용사분이셔서 미용하셔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귀엽네요. 네, 6749님, 회사 도비예요. 아, 회사 도비예요. 점심시간에 회사 접견실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퇴사하고 싶어도 소연씨 보고 참고 있어요. 직장인들의 로망 퇴사할게요. 곡 진짜 너무너무 잘 뽑았어요. 오, 그러네요. 회사에서 계시는데 의자가 엄청 많은데 혼자 계시네요. 누굴 기다리고 계시나? 뭐 여튼 퇴사할게요가 또 많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또 쓴 노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집계가 되었습니다. 총 104분이 인증샷을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지금 출근하고 일하는 분들이 100명 이상 있다. 정답 맞춰주신 0178-4562 김미옥, 유혜영, 장모혜 이분들께 차량용 소화기 보내드릴게요. 다들 진짜 일하느라 고생 많으실 텐데 다들 힘내주시고요. 자, 그럼 제국의 아이들의 마젤토브 듣고 2부에 돌아올게요.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좀 하나 지금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0: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2: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 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1: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3: 여러분, 지금 뭐 하세요?
4: 매일 낮 12시엔
5: 엠믹스도 사랑하는 정우의 희망곡으로
4: 커커커 컴온!
6: 신영 언니 체크!
7: 주파수도 체크!
5: 여기는 정우의 희망곡이고요. 저는 오늘 하루 스페셜 DJ를 맡은 아이들 전소연입니다. 2800님, 저기요. DJ는 처음이라고요? 에이, 거짓말. 이렇게 잘하는데? 이렇게 자연스러운데? 베테랑 DJ 같다. 라디오 한 자리 꿰차자. 아, 이거는 제 생각에 네버버예요. 이거는 그냥 사연을 보낸 척하는 네버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제보가 왔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런 제보, 이게 뭐죠? 2877님, 예전에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런 글이 올라왔었는데 소연님,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전소연은 만화 찐 덕후임. 나루토라는 만화에서 나루토가 나선안이라는 기술을 쓰려면 그림자 분신들이 도와줘야 하는데 중학교 때 전소연이 포즈를 잡고 있으면 나는 그 분신들 중 하나가 돼서 도와줬음. 추억이네. 크크크. 아니, 이거 도대체 누가 올린 거죠? 저도 이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아, 제가 이 나선안을 쓰려면은 저 빼고 친구 3명이 필요해요. 제가 한 명은 아직까지 친구로 지내고 있고요. 두 명은 누군지 제가 대충 유추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올렸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제가 중학교 때 실제로 이랬어요. 뭐 나선안 뿐만이 아니라 저는 뭐 그림자 분신술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술들을 또 아주 많이 연마를 했던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리고 집에 네 맞아요. 만화 원피스를 좋아해서 본인 키만한 캐릭터 인형이 있다고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맞아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요. 왜냐면 그게 솜이 다 뜯겨가지고 좀 버렸고요. 아, 만화에서 영감을 받은 노래도 꽤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 노래 중에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뭐 이런 노래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들어봐 주시면 아, 소연이가 만화를 왜 영감을 받고 썼구나를 또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혹시 가수가 안 됐으면 만화가? 아, 만화 제가 그림은 솔직히 잘 못 그려서요. 저는 그래도 약간 이야기 만드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소설가 쪽이지 않을까? 아니, 스토리 작가. 만화 그려주신 분이 있으면 스토리 작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나 저만큼이나 만화에 진심인 정희 가족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만화 주제가! 어떤 내용, 어떤 캐릭터의 만화를 좋아하셨는지 사연 기다릴게요. 또 떼창처럼 불러주셨던 주제가도 잊지 말고 꼭 보내주세요. 그리고 왜 그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굿즈, 뭐 피규어 이런 거 모으시잖아요. 자랑도 막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실 곳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사연이 소개만 돼도 요것 덮 구인 분들 많죠? 떡볶이 세트! 쏩니다. 그럼 여러분이 사랑하는 만화 주제가 기다리면서 먼저 저의 추천곡 들어볼까요? 만화 보노보노의 주제가 지름길로 가고파.

저의 추천곡이었죠. 만화 보노보노 주제가 지름길로 가고파 듣고 왔는데요. 제가 왜 이 노래를 추천했냐면요.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노래고 가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노래를 들었을 때는 아 그냥 귀엽고 신난다 보노보노의 생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었던 것 같은데 어른이 되고 이 가사를 다시 읽어보니까 저는 울컥하더라고요. 고생은 싫어, 지름길로 가고파, 상식이란 대체 누가 정한 거야? 이런 가사들이 있는데 뭔가 마음이 뭔가 울컥하는 그런 가사가 어른이 되고 제가 느낀 것 같아서 이 노래를 어렸을 때 들었던 분들 어른이 되고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노래를 추천했습니다. 8819님 전 예전에 애니메이터였어요. 오! 아주 20년 전쯤 보노보노를 그렸지요? 어머 대박! 소연씨가 좋아한다니까 뿌듯하네요. 어머 여기 보노보노를 그리셨던 애니메이터 분이 계시네요. 어머 너무 신기하네. 안녕하세요. 진짜 보노보노 너무 잘 봤고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최고. 와 그쵸 네. 자 우리가 사랑하는 만화 주제가 만나볼 텐데요. 역시 정의 가족들 제가 슬쩍 봤는데 고수의 향기가 좀 나는데요. 3521님 달의 요정 세일러문은요. 동생이랑 싸울 때도 꼴보기 싫은 수학 문제를 향해서도 사랑과 정의의 힘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되도 않는 멘트를

날렸었더 랬죠. 주제가는 거의 떼창 수준이었어요.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어머 갑자기 리버브 주셨어. 솔직하지 못한 내가. 아 이 노래도 제가 이거 사실 잘 모르는데 저는 아 네 그 사랑과 정의의 힘으로 널 용서치 않겠다. 네 이런 거였나? 네 그랬죠 맞죠? 아 이 노래 정말 명곡이죠. 만화 주제 이게 또 퍼즈랑 같이 멘트를 하는 게 요즘 유행이에요? 아 그 당시에 유행이라고 아, 요즘 유행인 줄 알았네. 아 그렇구나. 아 저 때까지도 이제 세일러문 이런 거는 너무 명작이었던 그런 애니메이션인 것 같네요. 같았어요. 네네네. 5500님 아기 공룡 둘리 얘기하면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소연님 모르려나? 저는 공식 주제가보다 마이클이 불렀던 라면 노래를 더 좋아했어요. 라면은 구공탄에 끓여야 제맛이 나네. 아! 후루루 짭짭 후루루 짭짭 맛 좋은 라면. 라면은 구공탄에 끓여. 이거 맞죠? 저 압니다.

저는 저도 이제 아기 공룡 둘리 너무 좋아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메인 주제가 뭐 아 이거 알죠? 네 어린 시절 우연히 들었던 믿지 못할 한마디. 아 저는 이 노래 아직도 제 노래방 애창곡입니다. 아,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여기 꼭 들어야 돼요. 여기 내 어린 내

진짜 세상 어떤 남자 가수분들 중에 이 진짜 이 노래는 진짜 가장 잘 살릴 거라고 정말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9124 코요테 축제에 온 적 있는데 이 노래 한 소절 해줄 때 아이들이 기립박수 쳤어요. 오, 영웅이었다고. 아, 맞아요. 저도 너무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있고요. 아, 이런 질문이 있어요. 2099님, 그래서 조로랑 상디 누구 골랐어요, 소연씨? 저는요, 아, 저는 어렸을 때는 그 잘생긴 걸 좋아해서 상디를 좋아했는데요. 근데 지금은 내면을 더 많이 보게 돼서 어른이 되고는 조로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2440님, 그래, 상디는 바람둥이 같아. 조로가 약간 찐 남자 스타일, 츤데레. 아, 역시 아는 분들은 다 아시네요. 또 그리고 조로가 뒤로 갈수록 더 멋있어지거든요. 1212님, 루피는 너무 아이 같아서 결혼하면 피곤할 것 같아요. 아, 저는 결혼까지는 솔직히 생각 안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셨나 봐요. 맞아요. 근데 루피 너무 좀 아이 같고 너무 모험심이 강해가지고 결혼하면은 제가 아내로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넘어가 볼게요. 1993님, 전 90년대생인데요. 혹시 소연씨도 스피드왕 번개 아시나요? 이것 때문에 저 초등학교 때 인라인 스케이트가 엄청 유행이었어요. 이 만화 주제가 우린 달려간다도 슈퍼 명곡이라 30년이 다 된 지금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오랜만에 듣고 싶어요. 어? 저 사실 이거 잘 몰라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저랑 90년대생이면 저랑 비슷한 건데? 이거 인기 많았어요? 진짜요? 아, 이게 또 그 여성분이시냐 남성분이시냐에 따라서 조금 인기 있었던 또 애니메이션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아 90년대 후반에 나온 애니메이션이구나. 아, 제가 여기까지는 또 섭렵하지 못했는데 좀 아쉽네요. 저보다 더 고수인 것 같으시네. 근데 저도 인라인스케이트는 탑답니다. 네,

네, 스피드왕 번개 주제가 우린 달려간다 듣고 왔고요. 5833님, 애니메이션 최고의 OST는 명탐정 코난 아닐까요? 듣기만 해도 유명한 탐정 코난 목소리가 들리죠? 유명한 탐정, 내 이름은 코난, 탐정이죠. 그나저나 우리 코난은 언제 클까요? 아, 그러게요. 저도 아마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코난이 100권 안에 끝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걸 보니까 아 영원히 좀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6074님, 저는 이누야샤 열심히 봤어요. 저도요. 동생이랑 요괴 퇴치놀이까지 하면서 푹 빠졌던 기억이 있네요. 또 주제가 가수들도 엄청 화려했거든요. 신화도 있고 소녀시대 수영씨도 있고 그중 최고는 보아씨가 부른 에브리 하트였죠. 아,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아, 이 노래 진짜 너무 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네. 네. 1577님. 요즘은 이누야샤 자식들이 다 커서 나오는 만화도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또 그런 만화가 나왔다고 들었는데 제가 나루토 끝나고 보루토까진 봤는데 또 아직 이거는 못 봤습니다. 아, 이 노래도 있고 진짜 좋은 노래 많거든요. 많이 이누야샤 노래는 정말 어른이 되고 들으면 더 좋은 노래 많으니까 많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8049님, 소연 씨는 포켓몬 카드 안 모으나요? 아들 녀석은 포켓몬 잡기에 빠지고 남편은 포켓몬 카드 재테크에 빠지고 그 와중에 전 포켓몬 애니메이션에 빠져서 정주행했는데 이 주제가가 제일 좋더라고요. 피카츄라 이츠 바이리 꼬부기 버터플 야도란 피존츠 도가스 서로 생긴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친구 맞아용 이거 네아 저도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아 저는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요 저는 포켓몬보다 디지몬파예요. 네, 그래서 포켓몬 카드는 안 모읍니다. 네. 1577님, 저도 디지몬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뭐예요? 저는 디지몬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요, 모털몬이에요. 아, 모털몬 많이 안 나와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엄청 복실복실하고 귀여운 캐릭터입니다. 맞아요. 모털몬 너무 귀엽죠? 모털몬 한번 검색해 보세요, 모털몬. 네. 7780님, 에? 취향이 확, 확실히 고저스 하시네요. 아, 제가 혹시 그 모털몬을 좋아한다 해가지고 확실히 취향이 고저스하다고 하신 건가요? 뭐 그런지 몰랐는데 또 고저스하다고 하니까 또 뭔가 기분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노래 한곡 들어볼 텐데요. 나루토의 주제가 아 이거 명곡이죠. 버즈의 활주 들어볼까요?

0: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2: 오뚜기!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4: 정우의 희망곡. 저는 스페셜 DJ 아이들 소연이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만화 주제가로 함께 했는데요. 역시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순삭된 것 같아요. 마음이 한결 뽀송뽀송해진 것 같고 여러분과도 왠지 더 친해진 느낌? 이게 바로 라디오의 매력인가 봐요. 자, 2부 끝곡은요. 제가 만화 영감을 받아서 만든 노래죠. 아이들의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이 노래 듣고 3부에서 저의 음악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요즘은 스마트폰이 친구라지만 사람 친구를 대신할 순 없겠죠. 실제로 영국 가디언지가 100편이 넘는 논문을 분석했더니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반드시 친한 친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답니다. 그렇다면 친한 친구를 보유하는 방법은 뭘지 궁금한데요. 심리 전문가 이호선 교수가 알려주는 네 가지를 보죠. 1. 두 번 만나면 한 번은 밥을 사라. 2. 만날 때마다 인증샷을 찍자. 3. 친구가 만나줘 가면 얼른 달려가고. 4. 친구 동네를 지나갈 때 생각나서 전화했어 하고 말하기입니다.
0: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4: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5: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릎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6: 무릎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7: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6: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7: 경농이 만듭니다.
8: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9: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0: FM 102.3MHz 목포 MBC FM4

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입니다.
1: 정우의 희망곡 3부 시작됐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스페셜 DJ를 맡은 아이들 소연이고요. 잠시 후에는요. 저의 새 앨범이죠. 끝내주는 인생. 타이틀곡부터 수록곡까지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작업 비하인드나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지금부터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 전에 먼저 광고 소개 한 번 더 가야죠. 박돌이, 집순이 나와있죠? 준비됐나요?
2: 네.
1: 그럼 음악 주세요. 정우의 희망곡 9월 상품 소개합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물천 한문철 블랙버스,
3: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4: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1: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3: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4: 비타케어너스 헬센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1: 수분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음료,
3: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김치,
4: 약사가 만든 영양제 메디온셀에서 비타민 D3K2,
1: 매운 거 먹고 후 후하고에서 짜먹는 젤 스틱,
3: 곱창의 대명사 소팔 소곱창에서 소곱창 세트,
4: 안 입은 듯 촥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1: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3: 당뇨 0% 비타와이즈에서 유산균 다크 초콜릿을 드립니다.
1: 계속해서 3, 4부 함께하는 분들도 만나볼게요. 키움증권,
3: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에,
4: IBK 기업은행,
1: 코끼리베이글닷컴,
3: 현대자동차,
4: 경기도청,
1: 와이즈 플래닛 컴퍼니,
3: 환인제약,
4: 음주후엔 티맵 대리,
1: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3: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4: 현대해상화재보험,
1: 생유!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아니,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오늘 정우의 희망곡 스페셜 DJ를 맡아서 한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해봤는데요. 그럼 저 쩐디는 이만 퇴근할게요. 대신 본업하는 가수 소연이로 다시 출근할게요. 자, 오늘 선생님 똑똑 선생님을 모십니다 에서는요 첫 솔로 정규 앨범을 발표한 저 소연과 함께 뮤직 토크 나눠볼게요. 컴온. 3부에서도 역시 보이는 라디오뿐만 아니라 유튜브, 무흐즈, 엔다,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까지 두 채널 모두 활짝 열어놨습니다. 모두들 제 모습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그럼 바로 소개해볼까요? 저 소연의 첫 정규 앨범 끝내주는 인생이 발매되었습니다. 네, 제가 첫 정규 앨범 제목을 끝내주는 인생으로 지은 이유는요. 제가 이번 앨범을 제 29년 인생을 전부 다 담았거든요. 그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 그래, 내 인생 끝내줬구나 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끝내주는 인생으로 했습니다. 어? 네, 또 정이 인별그램에 축하 메시지를 남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최유정님, 에 최유정? 깍, 너무 좋다. 정이와 소연 언니가 함께라니. 하트. 에? 가수 최유정 씨요? 우리 유정이요? 어머, 아 유정이가 정이 고정 게스트시구나. 아 유정이랑은 이제 제가 프로듀스 101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처음 이제 나갔었는데 방송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유정이와 만나서 이게 인연을 함께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유정이가 저한테 이번에도 노래가 나오자마자 아 노래가 좋다고 같은 이제 이 연예인으로서 듣고 너무너무 좋았다 이러면서 막 감상평을 되게 길게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진짜 감동을 받았습니다. 유정아 진짜 너무 고맙고 사랑해. 진짜 밥 먹자. 아 맞아요. 그리고 신디도 또 제 앨범의 감상평을 문자로 엄청 이렇게 길게 보내주셨는데요. 아 신디가 또 진짜 신영 선배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주시고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또 문자였어가지고 제가 그 문자를 받고 너무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여기 와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DJ가 되었어요. 오늘 그 감사 인사를 하러 왔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질문도 왔습니다. 퇴근 희망자님. 앨범 소개글을 보면 트랙마다 특정 연도와 날짜가 적혀있던데 곡을 쓰신 날짜인가요? 혹시 또 다른 의미가 숨어있나요? 아, 퇴근 희망자님이 또 앨범 설명까지 꼼꼼하게 봐주셨네요. 제가 이게 뭐냐면요. 특정 연도는 무슨 일정이 있었더라? 아, 제가 뭐 어떤 날은 그 노래에 나오는 날짜로 적은 날도 있고 또 어떤 날은 곡을 처음에 녹음한 날짜를 제가 찾아가지고 이제 쓴 날짜도 있어요. 네. 그리고 뭔가 이게 여름에 일어났을 것 같다 해서 뭐 여름으로 한 날짜도 있고요. 그래서 일기처럼 제가 곡 소개를 쓰다 보니까 그 날짜를 다 다시 찾아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날짜의 날씨까지 다 확인을 하고 제가 적었습니다. 퇴근 희망자님의 예측도 꽤 맞았습니다. 네, 저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부터 소개해봐야죠. 바로 퇴사할게요 인데요. 네, 퇴사라는 키워드를 생각하게 된 계기는요. 네, 이게 사실 제 동생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너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면서 가장 할 마음에 꼭 담고 있는 말이 뭘까? 라는 이야기를 동생이랑 같이 나눴는데 동생이 퇴사할게요 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한편으로는 아 그런 말을 정말 힘이 들 때마다 한 번씩 생각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퇴사할게요 라는 주제로 곡을 쓰게 됐고요. 곡 작업 기간은 얼마나 걸렸어요?

곡 작업 기간은 이 노래 정말 빨리 쓴 것 같아요. 거의 이제 가사를 쓰는 시간은 뭐 진짜 몇 주 안에 쓴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저한테 진짜 빨리 쓴 거여가지고 아 근데 이 노래를 이 노래까지 타이틀로 오기 전까지 시간이 정말 한 거의 10곡 정도를 계속 곡을 쓰면서 이런 노래를 할까 저런 노래를 할까가 이 타이틀이 나오고서야 아 오케이 컴백해야겠다를 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 혹시 소연씨도 가수라는 본업을 퇴사해야겠다 생각한 적이 있나요?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했어요? 아 퇴사할게 아 이거 진짜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은 사실 자주 문득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들지만 저는 곡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창작자로서 아 내가 더 이상의 창작을 할 수 있을까? 나한테 더 좋은 노래가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다른 직업도 좀 가져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극복했냐면요. 그냥 작업실에 계속 앉아있으면서 곡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곡이 또 나오면 극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 음원 차트 순위가 유독 출퇴근 시간에 급상승한다던데 알고 있었나요? 음원 차트 순위 신경 쓰이는 편? 네, 저도 이 얘기를 들었어요. 출퇴근 시간에 이 음원 차트 순위가 엄청 오른다고. 네, 맞아요. 9시에, 오늘 9시에 6위, 탑백 6위까지 네, 맞아요. 갔었다고 들었는데 진짜 저 이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고요. 저 음원 차트 순위요? 굉장히 신경 씁니다. 네, 제가 그래서 아침에 보자마자 이거 차트 순위 뭐냐고 눈물 날 것 같다고 많이 들어줘서 고맙다고 우리 네버버한테 얘기했는데요.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들으실 만한 노래를 썼다라는 게 너무 이 차트로 볼 수 있으니까 제가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도 왔대요. 퇴사는 나의 꿈 님. 아, 퇴사는 나의 꿈 님이요. 이름이 퇴사는 나의 꿈 님이 제목을 퇴사할게요가 아니라 퇴사할게요로 지은 이유가 있나요? 밈은 아닌 것 같고 요즘 젠지 친구들이 쓰는 말도 아닌 것 같아서요. 아, 요즘 젠지 친구들이 쓰는 말 아닌 것 같죠. 네, 이게 왜 여로 했냐면 사실 제가 아이들의 타이틀곡이었다면 무조건 맞춤법 맞춰서 요로 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투가 아 저 뭐 할게요 뭐 할게요 살짝 이런 말투를 가지고 있거든요. 뭐 할 거거든요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냥 저의 아이덴티티를 좀 더 담으려고 퇴사할게요 라는 제목으로 했고요. 그리고 뭔가 퇴사할게요 보다 퇴사할게요가 더 안 칼지지 않나요? 봐봐요. 퇴사할게요 이거보다 퇴사할게요 더 뭔가 퇴사할 것 같지 않나요? 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퇴사할게 여로 했던 것 같습니다. 1511님 확실히 소연씨는 본인 음악 얘기하니까 더 편안하게 말을 잘하네요. 어머 진짜요? 노래도 얼른 들어보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쯤에서 노래 들어볼까요? 저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이죠. 소연의 퇴사할게요 듣고 올게요.

소연의 퇴사할게요 듣고 오셨습니다. 실시간 반응들이 도착 중인데 하나씩 만나볼게요. 박형숙님, 안 그래도 아까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가면서 이 노래를 틀었는데 이사님이 왜 퇴사하고 싶어? 물어보셨어요. 크크크크크크. 아유, 네, 그냥 노래가 좋아서 틀은 거라고 하세요. 거짓말이 아니라 하세요. 네. 5969님, 직장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퇴사할게요. 취준생들을 위해서 입사할게요 노래도 한번 불러주세요. 아까 살짝 불러볼게요. 입사할게요. 괜찮나요? 네. 어. 닉네임이 특이합니다. 가슴속의 사표 한장님께서 소연 언니 이거 보셨나요? 전소연의 퇴사할게요 챌린지 참여한 사람 중에 가장 먼저 퇴사할 것 같은 사람은 1번 원곡자 전소연 대리, 2번 자우림 김유나 부장, 3번 익스 이상미 과장, 4번 리센느 미나미 사원. 소연 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도 이 댓글 봤었거든요. 이런 댓글이 있는 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1번 원곡자 전소연 대리 빼고 다 퇴사할 것 같아요. 김유나 부장님, 자우림 김유나 부장님은 부장님께서는 이제 너무 회사에서 많이 지치시고 이제 더 좋은 회사로 가셔가지고 일을 하실 것 같고요. 이상미 과장님도 여기까지 하고 나가실 것 같고 리센느 미나미 사원도 바로 그냥 1년 딱 채우고 나가실 것 같은데 원곡자 전소연 대리는 매일매일 퇴사를 말하지만 가장 오래 회사에 남아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다들 퇴사할게요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제가 정호의 희망곡을 좋아하는 이유가 늘 수록곡까지 알차게 이야기 나눌 수 있잖아요. 오늘은 특별히 앨범에 수록된 곡들까지 완곡으로 다 들어볼 수 있다고 합니다. So special. 그럼 한국시 얘기 나누면서 비하인드도 많이 많이 풀어볼게요. 먼저

솔직한데요. 아, 이거 읽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 라디오에서 읽어도 돼요? 네, 제가 소개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연애는 왜 다 못 같을까? 교훈. 남자한테 그 돈 쓰지 말자. 이거인데요. 이게 제가 나름 그 화자한테 굉장히 몰입해서 또 곡 소개를 썼고요. 이 노래는 저랑 만났던 이제 연인이 나를 현금 기계로 봤던 그런 내용을 이제 담은 뭔가 그런 내용을 담은 곡이고요. 약간 퇴사할게요는 소연이가 이런 노래를 가져 나왔어? 라고 생각이 드는 뭔가 밝은 노래잖아요. 이 뱅크롤은 그치 전소연 성격 바로 이거지 이렇게 셌었지 라고 생각이 아마 들 수 있는 그런 노래지 아닐까 싶습니다. 네, 3번은 아이스 블루 래빗이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올해 2월 월드투어 때 처음 공개한 노래이자 저 소연의 또 다른 활동명이기도 하죠. 모르는 분들을 위해 또 이 아이스 블루 래빗에 대해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요. 제가 사실 작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음악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왜 전소연이라는 사람에 대해 또는 전소연이 만든 곡에 대해 나는 전소연인데 왜 이렇게 전소연한테 질리지? 왜 소연이가 만든 노래는 다 질리지? 라는 생각을 제가 제 스스로 너무 오랫동안 많이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다른 이름으로 해보자. 내가 싫어하는 것에 집합체를 만들어보자. 내가 얼음 싫어하고 내가 차가운 거 싫어하고 블루 싫어하고 토끼보다 나는 고양이 상이니까 아이스 블루 래빗으로 하자 라고 해서 이제 했고 그 곡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럼 방금 소개한 두 곡 소연의 뱅크롤과 아이스 블루 래빗 듣고 올게요. 25년 7월 9일

방금 듣고 오신 노래 소연의 뱅크롤과 아이스 블루 래빗이었고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노래는 4번 트랙에 실린 곡이죠. 스타! 네, 뒤에서 소개할 야채시로송과 함께 페스티벌에서 먼저 선보였던 노래죠. 아, 이 노래는요. 아, 이거 스타 정말 재밌는 곡이에요. 아마 되게 아이들에서 저를 봤던 소연이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많이 좀 줄 수 있는 그런 곡이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또 일렉트로닉 사운드가 또 들어간 노래여가지고요. 많이 좀 들어주시면 아주 신날 거예요. 아주 신날 겁니다. 네, 그럼 3부 끝곡으로 소연의 스타 듣고 와서 4부에 더 많은 뮤직토크 나눠볼게요.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서남해안 기업 도시 개발, 대송 한방 건강랜드, 해남 미소, 목포 농협, 삼양 농협, 선일 물산, 북신한 농협, 목포 해상 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 건설, 금천 토건, 전남 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 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 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5: 여러분 주파수 돌리면 안 돼요. 준호 신디가 잡으러 갑니다.
6: Oh my god, god, 그림 말린 못 가지 마. 난 다 get, get, 또 놓치지 않아.
5: 매일 낮 12시엔 정우의 희망곡. 웃음 사냥꾼 신디가 청취율 향해 쏩니다.
6: 탕타랑, 탕탕탕, 타랑.
7: 지금 잡으러 갑니다. 탕타랑, 탕타랑.
8: 선생님, 똑똑 선생님을 모십니다. 오늘은요, 정우의 희망곡 스페셜 DJ이자 첫 정규 앨범을 발표한 가수 저 소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전에 스타 노래를 듣고 이런 질문이 왔대요. 오, 소연 언니는 천재인가요? 아이고, 스타 가사를, 아, 잠시만, 소연 언니는 천재인가요가 질문이 아니라 소연 언니는 천재인가요가 닉네임이에요? 그 질문인 줄 알았어요. 어쨌든 소연 언니는 천재인가요 님이 스타 가사를 3시간 만에 썼다는 얘기가 있던데 진짜예요? 그렇다면 언니는 천재 아닌가요? 그럼 이 노래가 제일 빨리 나온 곡인가요? 아, 이 노래 가사가 한 3시간 만에 쓴 거는 맞고요. 그리고 이게 그게 막 천재여서 빨리 쓴 게 아니라 그 곡 마감이 이미 12시까지였는데 그게 이미 지나가지고 3시간을 오버해서 이제 써버린 거고요. 스타 가사 어떤 내용이냐면요. 저는 최대한 이 스타 가사를 멍청하게 쓰고 싶었어요. 뭔가 그냥 즐길거리만 빡빡빡빡 있는 그런 가사고 막 엄청난 내용과 의미가 있진 않고 그냥 어떤 못된 스타의 하는 말, 못된 스타가 하는 말, 그런 화자의 재밌는 이야기들을 좀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5521님, 저는 일루와 어디야 당장 필요하니까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뭔가 네 가지 없지만 다정한 느낌? 다정한 느낌, 크크크? 다정한 느낌이에요? 일루와 어디야 당장 필요하니까. 아니, 네 가지 없는 거는 의도한 게 맞는데요. 다정한 느낌을 의도한 적은 없었는데 다정하게 느꼈다니 뭔가 좋네요. 츤데레로 받아들이셨나 봐요. 네, 뭐 어쨌든요. 그럼 계속해서 저의 정규 앨범 수록곡들 얘기 나눠볼까요? 야채 싫어송. 아, 제가 정말 싫어하는 야채를요. 당당하게 디스한 곡이죠. 이 노래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사실 앨범이 제가 2007년에서 10년 정도를 모티브하고 이 앨범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 시대 때도 들었던 음악 중에 플래시송이 굉장히 유행이었거든요. 뭐 당근송이라던가 그 우유 좋아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노래가 굉장히 유행이었어가지고 한번 제가 그 노래들을 언젠가 이겨가지고 전 국민의 플래시송이 돼보겠다라는 목표로 한번 만들어본 그런 노래인데요. 뭐 그럴 순 없겠지만요. 나름 좀 비슷한 노래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뭐 안 그래도 지금 이런 문자가 왔대요. 1599님, 소연님, 혹시 어릴 때 유행했던 당근송도 싫어하셨나요? 아, 이 노래 알아. 나 보고 싶니? 당근 나 생각나니? 당근. 아, 이 노래요? 아니요, 이 노래를 뭐 부르는 거는 안 싫어했어요. 저는 그냥 당근이 싫지 당근송이 싫진 않아요. 당근만 싫어요. 당근송은, 그리고 당근이 좋다는 노래보다는 나 보고 싶니? 당근. 나 생각나니? 당근. 당연하지에 또 가까운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야채시록송 가사에 나오는 야채 중에 죽어도 절대 못 먹는 건 뭐?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건 뭐? 이렇게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죽어도 못 먹는 건요. 그 전부 다 솔직히 안 먹고 싶어요. 그래도 진짜 제일 싫은 거 고르자면 가지요. 가지 제가 최근에

네, 무슨 공약 때문에 한번 먹었는데 진짜 와 진짜 너무 네, 그 뭐, 이거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요. 네, 가지 조금 아쉬웠고요.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거는요. 그 가사에는 없는데 제가 단무지는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네, 단무지 그리고 그 가사에 또 있는데요. 만두는 먹습니다. 제가 야채 싫어하지만 만두를 먹습니다. 네, 만두는 야채가 아니라고요? 만두 완전 야채죠. 만두 안에 야채 완전 많잖아요. 저 그거 먹고 우리 엄마가 박수 쳐주는데 어렸을 때. 네, 다음 가볼까요? 다음은 아미고 피처링 민수님이 해주신 노래죠. 네, 이 노래는 마돈나의 Like a Virgin을 샘플링한 곡인데요. 아, 또이 마돈나님의 Like a Virgin을 샘플링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 얻게 돼서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진짜 최대한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좀 샘플링을 해서 만들어 봤는데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이때 이제 약간 복고풍의 음악이 그 마이클이라는 영화도 나오고 해가지고 되게 유행을 잠깐 했었어요. 제가 그때 딱쓴 노래인데 제가 생각하는 약간 디스코? 옛날 클럽? 그 나이트 클럽 이런 거라고 하나요? 옛날 좀한 70년대, 80년대를 좀 생각하면서 쓴 그런 음악입니다. 또 싱어송라이터 민수 씨가 네, 피처링에 함께 했죠. 스페이스 공감에서 저랑 호흡을 맞췄는데 제가 이 노래 피처링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많은 아티스트 분들의 음악을 듣고 이제 영상을 봤었어요. 근데 저는 이 노래는 노래만 잘해선 안 된다. 이 노래는 끼도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딱 그때 마침 민수님이 생각이 딱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수님께 바로 연락을 드렸더니 민수님이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요 닉네임 하티스트님이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하티스트? 언니 같은 시대를 살아온 2PM 팬 하티스트로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혹시 제목 아미고 그 시절 샤이니 노래 제목에서 영감을 받았나요? 그리고 가사 중간에 나오는 Almost 2AM, It is almost 2AM 이거 클럽이니까 2AM 넣은 거죠? 나중에 가사에 2PM 들어간 곡도 써줄 거죠? 아이고 이거 네 이게 아미고가 저도 모르게 왠지 영감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왜냐면은 제가 또 샤이니 선배님들 시대에 이제 가수를 꿈꿨기 때문에 그 샤이니 선배님의 아미고 그 노래 저도 좋아했거든요. 왠지 저도 모르게 좀 영감을 받지 않았을까 싶고요. 2PM이 들어간 곡. 너무 쓰고 싶습니다. 네, 2PM이 들어간 곡. 제가 언젠가 꼭 쓰도록 할게요. 네, 2PM 선배님들 제가 진짜 제일 제 최애 가수님이셨기 때문에 하티스트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소연의 야채 실어송 이어서 아미고까지 듣고 올게요.

방금 듣고 오신 노래 저 소연이 부른 야채 실어송 그리고 아미고였고요. 1852님 개인적으로 수록곡 중에 저의 최애곡이에요. 아미고 너무 좋아요. 완전 중독돼서 운전할 때마다 듣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5969님 소연 언니 혹시 음원차트나 음악방송 1위 하면 야채 먹방 해줄 건가요? 가지 먹방으로? 제가요 제가 전에 그 1위 하고 그 가지 그거 막 먹방하고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아 이런 공약 함부로 걸면 안 된다. 공약지 함부로 걸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진짜 음원 차트 음원 그 주요 차트 있죠. 제가 만약에 1위를 하면은 그 야채 뷔페 먹방을 한번 하긴 할게요. 근데 이거 진짜 하면 할 거예요. 진짜로 음원 차트 1위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채 뷔페처럼 제가 꾸며놓고 먹방 해볼게요. 쉽지 않으니까요. 쉽지 않은 일이니까. 네. 그럼 해야죠. 아휴,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요. 7번. 그냥 사랑하면 안 될까? 라는 곡이 있는데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노래는 지금까지 들었던 수록곡들과는 느낌이 확 다른 노래죠. 그냥 사랑하면 안 될까라는 이 곡은 제가 퇴사할게요의 좀 연장선에 있는 곡으로 써봤는데요. 이 퇴사라는 것 그리고 내가 일을 그만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일은 저에 대해 어떠한 자존감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일이기도 한데 내가 이걸 그만둔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실망할까? 그래도 내가 똑같은 소연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쓴 노래니까요.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실망하기 대 반대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하기 중에 더 겁나는 건? 저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실망하는 게 더 겁나고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실망은 뭐 내 스스로 하고 마는 거죠, 뭐. 근데 다른 예를 들어 우리 네버버가 나한테 실망한다면 너무 속상할 것 같다. 그리고 네버버가 나한테 실망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내가 실망하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나한테 실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4483님, 뭔가 티적인 답변인데 따숩다. 에? 티적인 답변이었어요? 저 진짜 방금 완전 F 같아.

같다고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도 진짜 감정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뭐 따뜻하니까 좋네요. 그리고요 다음 곡 낭만 보내기라는 곡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강에서 듣기 좋은 노래라는 말을 해주시는 곡이죠. 실제로 한강에서 썼나요? 어? 한강에서 쓴 것 같아요. 제가 그 방금 들려드렸던 그냥 사랑하면 안 될까? 그거랑 낭만 보내기 이 두 곡은 곡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저희 집 앞에 한강을 계속 갔었어요. 근데 진짜 내 법은 진짜 어떻게 이런 것까지 예상했지? 진짜 짱이에요, 짱. 곡을 쓴 시간대는 무조건 밤이었어요. 제가 티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듣고 곡에서도 티인 게 티가 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진짜 F스러운 곡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와인도 한잔하고도 쓰고 막 진짜 낭만을 느끼러 한강에 막 나가서도 쓰고 별의 별 일을 다 하면서 막 F이겠다 하면서 곡을 썼던 것 같습니다. 소연 씨가 생각하는 내가 가장 낭만 있었던 시절은 언제? 데뷔를 준비할 때? 지금 현재? 아, 지금 돌아보니까 저는 이 열정을 다했던 모든 순간들이 다 낭만적으로 느껴지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낭만적이라고 느끼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는 낭만을 잘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방금 소개해드린 소연의 그냥 사랑하면 안 될까에 이어서 낭만 보내기까지 두 곡 듣고 올게요.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1336 1336 1336 1336.
2: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1: 한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으이차,
3: 으이차,
2: 여기도 찍고,
3: 으이차,
2: 골고루 골고루.
4: 애지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떡메로 방아를 찌우며 부르던 매공이즈 소리입니다.
3: 으이차,
2: 욕도 보고,
3: 으이차,
2: 복도 마련기.
4: 명절이 다가오면 집집마다 방아 찢는 소리가 고소하게 들려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지의 협찬이었습니다. 으이차.

0: 2차.
1: 잠시 후 2시에 데이트 안영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저기요. 아이, 잠깐만 놀다가, 아이, 후회 안 해. 잠깐만 놀다가 봐요.
2: 선생님, 똑똑 선생님을 모십니다. 오늘은요, 스페셜 DJ 소영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 오늘 정우의 희망곡에서 라디오 DJ를 처음 도전해본 경험은요. 일단은 이 저의 첫 DJ여가지고 사실 오늘 아침까지 너무 많이 떨렸거든요. 이걸 내가 잘 진행할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저의 첫 번째 DJ 경험이 정희여서 너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네버버 나 잘했나요? 잘했어요? 잘했으면 좋겠네요. 네버버 너무 사랑하고 너무 고마워요. 아, 네. 내일은 예원 씨가 스페셜 DJ로 함께할 예정이고요. 저 소윤이도 앞으로도 자주 놀러 오겠습니다. 그럼 오늘 끝곡. 역시 밀 때 제대로 밀어주는 정이네요. 소연의 퇴사할게요. 한 번 더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우의 희망곡 스페셜 DJ 소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유. 제 앨범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0: 너 이거 또 거짓말하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3: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0: 온열질환에 취약한 야외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질문은 길다고 좋은 게 아니죠. 가끔은요, 짧은 질문 하나가 사람을 아주 오래 붙잡아둡니다. 예를 들면 어떤 다큐멘터리에서는 출연자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나라는 사람의 사용설명서가 있다면 첫 줄에 뭐라고 적으시겠어요? 뭐라고 하실 건가요? 나에 대한 제일 중요한 설명, 두댕이의 답이 궁금합니다. 9월 15일 화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안영미입니다.

9월 15일 화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나일스 바클리의 크레이지 듣고 왔습니다. 김영현님, 아, 오늘 왜 이렇게 이뻐요? 가을 여자다 라고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2시에 데이트 가을 흑톤 안영미입니다. 와, 이젠 아예 이게 아예 수식어가 돼버렸네. 안영미의 수식어 흑톤. 아니, 어제부터 왜 그런 거예요? 왜? 아, 그래, 좀 탄 건 인정. 인정. 아, 그래도 오늘 잔뜩 꾸미고 왔단 말이에요. 머리 이발도 하고 옷도 새 옷 입고 깔롱지게 하고 왔는데 흑톤이라니, 입술까지 바르고 왔는데 이럴 거예요? 어? 옷은 또 누구 옷을 입었냐고? 네, 또 저희 남편 옷 입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옷을 택도 안 뗀 옷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쇼핑할 시간도 없는데 그냥 남편 옷 그냥 이렇게 입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쁘죠? 잘 어울리죠? 여기는 해골이랑 제 얼굴이랑 너무 닮았나? 어느 것이 해골이게? 아, 김정원님께서 영민이 오늘은 이쁘네요. 머리도 감으신 것 같고. 네, 미용실 갔더니 머리 감겨주더라고. 다짜고짜 감겨주시더라고. 아우, 예쁘다는 글들만 또 이렇게 우리 작가님들이 올려주셔가지고 아우 너무 감사하다. 박수 치고 가야 돼. 이게 진짜 이게 찐사랑이야.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여기 미니에 보면 조롱들로 가득 차요. 지금 바비 인형 나왔길래 언뜻 보이길래 어, 바비 인형 같다는 건가 했더니 바비 인형 남자친구 닮았대.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박준성님, 영미 누나 볼터치 하신 건가요? 누룽지 닮은 것 같아요. 누룽지 닮은 건 또 어떤, 뭐 누룽지란 캐릭터가 있어요? 뭘 닮았다는 거야 도대체. 김현정님, 뽀로로 닮았어요. 내가 이래서 꾸미기가 싫어. 꾸미기가 싫다고. 잔뜩 꾸미고 온 날은 꼭 이렇게 조롱이 막 빗발치더라고. 진짜 어, 보이는 라디오 켜자마자 빗발치더라고. 와, 진짜 김현정님, 아까 말했고요. 자, 나 사용법 하나 이렇게 던져볼게요. 안영미의 사용법. 그래, 안영미는 험하게 다룰수록 좋다. 험하게 다뤄주세요. 나 그런 거 너무 사랑해. 요런 게 또 친밀감 아니겠습니까? 그냥 막 다뤄주세요. 남현주님, 저라면 아, 잘못 다루면 콱 물립니다. 조심하세요. 개조심. 아, 요런 분들 계세요. 예, 뭐 하나만 걸려라. 오늘 누구 하나만 걸려라. 요런 분들 계세요. 어, 잘못 그냥 잘못 이렇게 아우 이쁘다 아우 귀엽다 하고 쓰다듬는 순간 그냥 콱 그냥 물어버리는 사람 있어. 자, 은정님, 밥을 제때 주세요. 크크크크. 사용설명서.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도 공복은 못 참거든요. 김진경님, 나 사용설명서의 첫 줄 칭찬부터 먼저 시작하십시오. 그래요, 짜증이나 화내는 말투를 쓸 경우 반격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요런 글들이 좀 많더라고요. 문자에 보니까 칭찬을 좀 많이 해달라. 근데 그런 것 같아. 진짜 칭찬해주고 우쭈쭈 해주면 사실 우리 그래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칭찬해줘서 나쁠 거 없잖아요. 근데 참 우리는 칭찬에 참 인색한 것 같아. 그쵸? 남한테 칭찬을 해주는 것도 인색하고 또 막상 남이 나한테 칭찬해줬을 때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하는 것 같아요. 1980번님. 지나치게 사랑받을 수 있으니 각오할 것. 어마나 사랑 충만하신 분들 계셔요. 맞아요, 맞아요. 부럽습니다. 사랑 충만하신 분들. 참고로 앞서 말씀드린 질문을 받은 주인공이 아, 이세돌 바둑기사였는데요. 아,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사용 불가.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어허. 아무도 사용할 수 없다는 건가? 아무도 나를 길들일 수 없다는 이런 뜻인가? 자, 두 대 사용법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어제 맛보신 분들 아시겠죠? 의식의 흐름대로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단 두댕이로서 한 몫을 하겠다라는 높은 참여의식이 또 필요합니다. 참여하실 곳은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무료로 글 남길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맛있는 아메리카노 쏩니다. 8425번님, 영미 씨, 저도 워킹맘이에요. 어제 광고 소개 듣다가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질 뻔했어요. 딱콩이 엄마 진짜 열심히 사신다. 반성합니다. 아이, 열심히 살다뇨? 저 어제 그렇게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에요. 아유, 어제는 10분의 1 발휘했다. 아유, 오늘 조금 열심히 하는 거 한번 보여드려볼까? 아까 그
아까 그 정오 희망곡에서 소연 씨가 나왔더라고요. 아, 제가 또 소연 씨 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소연 씨 팬 입장에서 아, 제가 그 노래 그 옥타브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광고 주님들. 자, 갑니다.

0: 슈퍼레이레 경기도청 슈퍼레이레 롯데리탈 슈퍼레이레 영월부동업기 주센터 모빌코리아 윤활유 얼품 음주후에 디맵 대리 주식회사 해리즈 하부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표식품 주식회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신
1: 레이디 레이디 김현정이 어머 뚝 소리 났어 머리 두려워진다 0911번이 눈물이 어디서 난 거죠? 정민경님 누가 좀 말려줘요 우리 언니 뒷골 혈압 터져요 빨리요 맞죠 저 지금 고지혈증이 있기 때문에 혈압 터질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슈퍼레이디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지마크하게 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잘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올품.
2: 브루노 마스 로맨틱 투어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29일, 30일 총 6일간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3: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2832번님 안영미 사용법 첫 줄 마취 필수. 아니 마취를 왜 하는 거야 도대체. 박소영님 아 알았으니까 열심히 하지 말아주세요. 안 해도 돼. 정다희님 아 진짜 사무실에서 졸다가 이렇게 폭소하기 처음.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대가 딱 잠 오기 좋은 시간대라서 무조건 처음에는 잠 깨고 시작해야 돼. 우슬기님 애 보다가 놀랐어요. 어떻게 애도 같이 놀란 거 아니죠. 6750번님 아 너무 부끄러워요. 영미 누나 부끄러워요. 뭔 소리야? 왜 부끄러워하는 거야? 난 전혀 부끄럽지가 않은데. 있지. 나샤.

남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있지의 Not Shy 듣고 왔고요. 장지수님 훗 그 표정 뭐예요? 완전 영며들었어요. 이거야? 무섭다. 아 자꾸 인형 같다고 하셔가지고 약간 인형 표정으로 좀 웃어봤어요. 피노키오 같죠? 정세미님 미치겠다 진짜 언니 호두깎기 인형 같아요. 옷까지 어쩜 좋아. 아 왜 이쁘지 않아요? 아 장세별님 언니 오늘 중원 작가님 나오시나요? 진짜 궁금해요. 잘리신 거 아니죠? 기다릴게요 라고 하셨는데 아 이번 주 코너 요일이 좀 살짝 바뀌어가지고요. 화요일 오늘은 나의 X 이야기 할 거고요. 목요일에 이제 노중훈 작가님 나오셔서 노노노 예, 코너 할 겁니다. 여러분 긴장 풀지 마세요. 저희는 코너도 이렇게 랜덤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정해진 게 없어. 정해진 틀대로 정해진 매뉴얼대로 흘러가는 게 없어. 다 랜덤이고 다 의식의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단디 차려야 돼. 아 오세민이 우와 제일 좋아하는 코너 나비님 인성님 기다립니다 라고 하셨고요. 1118번님 영미씨 명절이 코앞인데 명절 선물 주문이 안 들어와요. 이제 6건 들어왔네요. 이러다 나 굶어 죽어요. 여러분 여기 사람이 여러분 여기 사람이 죽어가요. 수제 비누 천연 화장품 선물이 얼마나 좋은데 이 주문 좀 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아 이름 좀 적어주세요. 예, 저희 라디오에서는 우리 자영업자분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게에 아 홍보 좀 부탁합니다 하면서 가게에 그 상호명 말씀하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알아서 홍보를 또 해드립니다. 아 오늘 그래 한 8분 정도 그 인심 썼다. 아 8분 정도 아 8분이 아니라 8분이구나. 아 8분 정도 8분 정도 시간 드릴 테 아 8분 30초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후다닥 적어서 보내요. 나 자영업자다. 나 우리 가게 홍보하고 싶다. 아니면 내 친구 가게 홍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가게에 예 올려 주십시오. 어제는 그래서 현대제철이 가장 많이 홍보가 됐죠. 굳이 홍보가 필요 없는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자, 지금 뭐 하면서 듣고 계시는지 신청곡도 알려주십시오.

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도경수의 기타리스트 듣고 왔고요. 9989번님, 명절 선물 주문하고 싶은데 고민 중인데 어딘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자, 명절 주문 6건 들어왔다는 1118번님, 바로 답장 좀 부탁드리겠고요. 아, 왔어, 왔어. 어, 왔다. 어, 네이처 소피아래요. 네이처 소피아. 솝, 이솝, 우할 때 솝. 네이처 소피아. 아, 강유수님, 여긴 전남 광주 풍암동 돼지특공대 특수부위 전문점이에요. 아, 특수부위 전문점. 돼지 특수부위 전문점. 그 내장. 기관들 그거 파는 건가 봐요. 근데 이름이 돼지특공대요. 망치들고 핫들핫들 VJ특공대처럼. 아, 4642번님. 온라인 반찬 가게 너의 반찬이에요. 추석 앞두고 전 주문 받고 있습니다. 고기도 직접 손질하고 모두 수제로 만들어요. 전국 택배되니까요. 많이 찾아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8162번님. 영미 씨랑 같은 83돼지 1인 자영업자입니다. 원주에서 휠고래라는 업체 운영 중이에요. 뭐 하는 가게일까요? 환장하겠다. 아니 뭐 홍보를 하겠다는 겨 말겠다는 겨. 어? 아니 뭐예요? 휠고래는 뭐요? 아, 휠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바퀴. 어, 바퀴 쪽인가 보다. 아, 타이어. 그쵸, 타이어 가게. 타이어 가게인데 왜 이름을 휠고래라고 하셨을까? 그것도 궁금하네. 예. 타이어 거기 맞아요? 타이어 가게 맞아요? 아, 맞아요. 아니 이렇게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왜 냈을까요? 아, 역시 83 돼지띠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친 돼지띠인 것 같아요, 진짜. 아, 2414번님. 전통 문화를 이어가는 영주에서 한복 대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복은 애드앤파티 상으로 운영하는데 홍보 좀 해주세요. 미리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근데 한복점인데 왜 이름을 애드앤파티로 이름을 이렇게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파리에서 그런 매장처럼 이름을 지으셨네. 예, 추석이 코앞이잖아요. 여러분들 한복 제철이죠. 한복 구매하세요. 근데

상호가 너무 어려워. 상호명이 에드앤 파티 많이 사랑해 주세요. 6036번님 언니가 운영하는 영월 외룡 캠핑장 홍보합니다. 아, 외룡 캠핑장. 캠핑장을 또 운영하시는군요. 예. 아, 지금 캠핑장 가기 딱인 것 같아, 날씨가. 딱이지. 최고지, 지금. 이 날씨 미쳤지. 2196번님, 충남 예산 늘봄 철물마트로 오세요. 라고 하셨어요. 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쇠맛이 나네요. 네, 철물마트. 박민정님, 영미언니 어제 현대제철 얘기 그렇게 하더니 오늘 현대제철 주가가 7% 이상 가더라고요. 이건 진짜 영향력 끝내주네요. 박수 치고 가. 아유. 내가 말해 뭐 하겠습니까? 우리 두 대가 이런 방송이에요. 예? 두 대가 지금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이렇게 우리가 떠들고 그리고 주가까지 올라가도 중요한 건 현대제철만 몰라. 주가가 왜 올라갔는지. 사람 지금 아마 실시간 검색창 있었으면 아마 엄청 올라갔을 텐데 실검도 올라갔었을 텐데 모른다니까 관심이 없다고. 아유, 현대제철에서 알게 되시면 좀 언제 좀 주세요. 문자 좀 보내주십시오. 샵 8000번으로. 자,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2부로 넘어갈게요. 쇠맛 노래 스트레이키즈의 This and That. This and That.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농협, HD 현대사모,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코스퀘리, 코롬방 제거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주린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목포 사막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두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자, 두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1, 2, 3, 4, 5 듣고 계신 우리 두댕이분들, 자영업자분들, 자 소개 올립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모호들, 김포 체리향기, 청라 갈비면과, 안동 기름집, 가시버시, 금천구 과일선물, 더시 브레시 달달, 대구 요가 플레리, 경부 옥사과 농원, 대구 오헌대 오거리, 가오리 무침 해전문점, 부산식당, 인천 행복한 떡집, 공덕

0: 어디서도 말 못했던 나의 화려했던 연애 시절을 돌이켜봅니다.
1: 내가 했던 연애, 내가 만났던 옛사랑 이야기.
2: 이제는 젊음의 뒤안길에서 함께 추억해보시죠.
0: Easy come, easy go. 옷깃만 스쳐도 사랑이라 믿는 여자 안영미.
1: 아유, 무슨 소리예요. 옷깃은 들쳐야 제맛이죠. 찐한, 찐한 사랑 좋아하는 나비.
2: 아, 이 두 여자 또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요? 마음 단단히 여미고 나온 김인석이 함께합니다. 나이.

0: 100% 익명보장 연애 토크 함께 하실 분, 개그맨 김인석 씨, 가수 나비 씨, 어서 오세요. 갑이라고 할 뻔했어.
1: 갑이 말고 나비입니다. 답이 아니고 나비예요.
2: 하나따라 마바사 뭐 예, 예. 아주 다양하게 갑이 나비 답이.
0: 예. 갑이 나비 괜찮다.
2: 갑이도 있잖아.
1: 갑이 나비요.
0: 갑이 나비 답이요. 자, 우리 김인석 씨.
2: 네네.
0: 자, 지난주에
2: 그렇습니다.
0: 우리 사모님 데뷔 한 마디.
2: 네. 네.
1: 난리 났어요.
0: 난리 어때요? 어떻게 행사가 좀 들어왔습니까?
2: 행사가 점점 들어오고 있는데 네. 지금 문제는
1: 왜? 문제가 있어요?
2: 윤성호 씨랑 단가가 안 맞고 있어요. 둘이 같이 가야 되니까.
0: 아, 정말?
2: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의견 충돌이 있었고 약간의
1: 해체하는 거 아니야?
2: 싸움과 악유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0: 멤버가 다 둘뿐인데 여기서 불화가 나면 어떡하면
2: 그러니까. 그래서 가격을 조금 낮춰달라 윤성호 씨.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행사도 하나도 못한다.
1: 아니 하나라도 더 네네. 해야 됩니다.
2: 그렇습니다.
1: 조금 조율을 해야 돼요.
2: 조금 조율이 돼서
1: 그럼.
2: 굉장히 저렴하게 네. 한정 기간 한정 예, 수량으로 예. 조금 하려고 해요.
0: 아니 네. 윤성호 씨는 어떻게 뉴진 스님으로 활약하면서 어떻게 욕심이 더 많아졌어?
1: 많이 올라갔네. 아니 내려놔야 될 거 아니야. 내려놔야지. 아니,
2: 솔직히 얘기하면
0: 욕심이 더 많아졌어.
2: 뉴진 스님 단가가 좀 많이 올라갔어.
1: 그때 많이 올라갔지.
2: 네, 그렇죠, 많이 그렇죠. 올라갔어.
0: 그렇긴 하죠.
2: 그래서 개인의 어떤 또 본인의 또 업적인데.
1: 그렇지.
2: 이뤄놓은 성과인데 우리가 깎아내리기가.
0: 뉴진 스님은 혼자 네네. 활동하시니까 그렇다 쳐도 단 둘이 이렇게 김밥으로 활동할 때는 또 다르잖아요.
1: 조율을 네네. 해야지.
0: 거기에서 이렇게 내려놓지 못하게 네. 욕심꾸러기로 살면 어떡하나.
1: 스님답지 못하네.
2: 머리는 없지만 욕심은 있어요.
0: 욕심이
2: 윤성호 씨.
0: 욕심이 덕지덕지다.
1: 네. 하나라도 있어야지.
2: 그래서 뭐 오래된 사이라서 서로 조율은 돼가고 있어요. 네.
1: 그럼
2: 30년 직인데.
1: 무대를 만날 수 있는 거죠.
0: 네.
1: 언젠간 만날 수 있는 거죠.
2: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 언제야?
2: 뉴진 스님 단가가 더 떨어지고 자꾸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1: 연말에 네. 만날 수 있겠죠. 연말에는 네.
2: 정말 만날 수 있을 것
0: 같아요. 두 분이 원만한 합의를 네네. 좀
1: 이뤘으니까요.
2: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네. 뉴스로 접볼게요. 네.
0: 윤선현님께서 성호 형님이 더 비싼 거예요라고 하셨고요.
2: 아 윤성호 씨가 훨씬 비싸요.
0: 네, 훨씬
2: 지금.
0: 비싸졌어요.
2: 현재 스코어.
0: 이선아님, 뉴진 스님 네. 명성이면 어쩔 수가 없죠.
1: 아, 인정입니다. 뭐. 네, 뉴진
2: 인정이요.
1: 스님은 뭐
2: 인정입니다.
1: 예, 인정이에요.
0: 네네네. 하긴 또 그렇긴 해요.
1: 네.
0: 2579번님, 뉴진 스님 빠꾸 시절 기억하셔야죠.
1: 초심 찾아야 돼. 초심을.
0: 헤드만 그 콧물 그렸던 그때를 네. 생각했어야지.
1: 네.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2: 계속해서 제가 옆에서 일깨워주고 있어요.
1: 예, 채찍질 좀 해줘요.

0: 어떤 시절 네 이겨주고 있습니다.
1: 그래 이선희님께서 오늘 나비 인석 두 분 맞춰 입고 나온 건가요?
2: 그러니까 저희가 네네네. 오늘 깔맞춤을 했습니다. 그레이 컬러.
1: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0: 네.
1: 근데 중요한 거는 왜 나비 씨만 하얘? 조명이?
3: 아 그래요?
1: 무슨 일이야?
2: 잠깐 인석 씨 여기 조명 좀 올려주세요. 인석 오빠 쪽.
0: 요거는 간 문제예요. 요거는 네, 피부 문제가
1: 우리가
0: 아니고.
1: 우리가 간이 안 좋은가?
0: 네네네. UV 문제가 아니고 자외선이나 이런 거 문제가 아니고 안 속 깊은 곳에서.
1: 그런가?
0: 네 차가 올라오는 간 문제이기 때문에.
2: 많이 피곤해서 그래요.
0: 네네네.
1: 아, 예. 아니 술을 더 많이 드시는데 나비 씨가.
0: 대생적으로 간이 좋으신 분이고.
2: 내가 지금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애기
1: 이게 다 타고 나야 되는 네, 건가?
0: 타고 나면 간이 안 좋은
1: 아니 혼자 지금.
0: 네.
2: 아, 눈, 코, 입이 안 보일 정도로 너무 하얀데 나는
1: 지금 하늘에서 그래요? 내려오신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거야 예. 지금? 아 정세미님께서 인성님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영면이처럼 얼굴이 확 터질게요.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간 것 같으신데
2: 혈압 체크 한번 해보세요.
0: 자꾸 예. 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느냐.
2: 네네, 행복하잖아요.
0: 계속, 네네네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네 딱히 뭐 안 좋은 일 없습니다.
1: 근데 가을의 볕이 네. 쨍해요.
2: 어, 따사로워.
1: 너무 따가워. 직방이야.
2: 맞아요.
1: 그래가지고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아이 하원하고 나서 놀이터에서 늘 한두 시간 놀아줘야 돼요.
2: 필수 코스죠.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차단제를 안 바르고 하니까 완전 갔어요. 얼굴이. 완전
2: 그러니까 갔어요. 이거 선캡 쓰고 차단제 무조건 발라야 됩니다. 아들 엄마들 특히.
0: 그 약간 그 사우디나 예, 예, 이쪽처럼 예. 얼굴 다 가리는 거 있어요. 아. 눈만 나오는 거. 이렇게.
1: 아, 근데 저는 네네. 원래도
0: 히잡처럼.
1: 이렇게 원래도 누드를 좋아하고
0: 얼굴도?
1: 얼굴도,
0: 아, 얼굴도
1: 가리는 거 너무 싫어요.
0: 아 연예인인데
2: 어, 영미 씨는 세미는 싫어해요.
1: 얼굴 가릴 거면 나 그럼 옷은 안 입을래.
2: 아우
1: 그렇게 우리 하나. 우리 한번 하나. 협의를 봅시다.
2: 예.
1: 아, 그러면 내가 얼굴 가리지.
2: 아이들을 생각하세요. 예. 놀이터 가야 되잖아.
1: 그 사이에 우리 나비 씨는 또
0: 아~
1: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 현대 나비. 아니 어디를 대박,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0: 대박이야.
1: 아니 해피투게더에 또 나오셨더라고. 애둘레이디로 나왔더라고.
2: 애둘레이디 맞아요.
0: 애간지가 언젠데 이렇게 또 일을 또 이렇게 사부작사.
2: 그러니까요. 저희 그 노래하는 동생들 친한 예. 동생들이랑 네. 같이 모여서
1: 네.
2: 애 둘씩 난 엄마들이 모여서
1: 아~
2: 그래서 애둘레이디입니다.
1: 아니 그럼 우리들도 같이 껴줘야지.
2: 지금 영미 씨는 레이디이기 때문에. 이 입단 조건이
1: 네네네.
2: 돼요.
1: 아, 네네네.
2: 인석 씨는 일단 남자기 때문에
0: 레이디 보이.
2: 예, 레이디 보이요.
0: 여성스러워. 약간 여성스러운. 어.
1: 여성스러운. 약간 애매한.
0: 네네네. 애기
2: 예, 예.
1: 중간.
0: 네네네.
2: 한번 고민해 볼게요. 저희 또 리더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리더 동생한테 물어보고.
0: 네네. 네.
2: 네. 그래서 저희 같이 노래를 뭉쳐서 네. 불렀는데 네. 지금 SNS에서 반응이 너무 뜨거워요.
1: 그래. 아니 이렇게 고무장갑 딱 끼고 네. 부르는데 또 그냥 뭐 우스꽝스럽게 광대스럽게 부른 것도 아니고
2: 네.
1: 정말 심지어 노래 또 너무 다
0: 나 한 주 동안
1: 잘하더라고.
0: 그 노래 여자들아 기죽지 마라 당당하게 외쳐라
2: 와,
0: 이거 계속 불렀잖아.
2: 귀에 맴돌죠.
0: 네.
2: 어. 맴돌지.
0: 난 다비치보다 애둘레이드야.
1: 어 애둘레이드
2: 진짜? 어, 감사해요.
1: 근데 아 김인석 씨는
2: 네.
1: 아 입단하면 안 될 거
2: 같아. 왜요?
1: 안 돼.
0: 왜요?
2: 왜?
1: 전쟁 날 것 같아.
2: 아 어. 여자들이 넷이니까
1: 어. 여자들 넷에 남자 하나면은
0: 네, 등이 예. 다 터져 있죠.
1: 사달란다 또
2: 사달나 사랑과 전쟁이야 또.
0: 아 뭐야 어, 그런
1: 쪽
0: 그런 느낌
1: 마파도 된다 또 마파도 된다
0: 아, 그런 느낌으로
1: 어.
0: 그런 느낌은 좋아. 나는 오케이야.
2: 아, 이분 여기저기 많이 아픈 분 아니에요?
0: 느낌이 그런 분위기라면 저는 오케이입니다.
1: 어, 이렇게 아픈 네네. 분이
0: 네. 예.
1: 또 이렇게 아, 또 다 같이 네. 사랑받고 나면 네. 또
2: 그렇지.
0: 사랑으로 예. 치유될 수 있다.
2: 예.
0: 네, 저는 좋습니다.
2: 마른 장작이 잘 탄다고.
1: 그렇지. 항상 그렇게 예. 본인의
2: 네.
1: 그 오줌발 세다는 걸 자꾸 어필하셨기 때문에.
0: 아, 거기까지 가요? 영미 씨. 오늘 거기까지 가요? 어디? 더 아니, 가요? 더 아니, 딥하게 가요?
1: 아니야, 아니야.
0: 거기까지 가요.
1: 더 가지 않을게요.
0: 네네네.
1: 더 가지 않을게요.
2: 여기까지요.
1: 초등학생 친구들이
2: 네.
1: 많이 좋아하는 프로기 때문에 저희 두 대가 잠깐 네. 자제하겠습니다.
0: 네.
1: 자, 그럼 나의 X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0: 네.
1: 저는 지극히 평범한 연애를 해와서 임팩트 있는 X가 없는데요.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오래 사귀었던 건 아니고 학창시절 잠깐 만난 남학생이 있거든요. 등굣길 아침 저는 버스가 오면 맨 뒷자리를 먼저 봤어요.
4: 어, 있나? 있다.
1: 늘 맨 뒷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보던 그 애.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없는데도 버스에서 얼굴 한번 보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5: 아유 학생
3: 빨리 자리에 앉아. 뭘 그렇게 두리번대.
1: 옆에 가서 앉으면 마음을 들킬까봐.

0: 그렇게 잘생긴 남학생을 두고 앞자리에 앉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 속을 태웠는데 한 번은 정말로 기적처럼 딱 그의 옆자리만 빈 거예요. 마치 하늘이 그래 너희 둘을 내가 엮어주마 하듯이 그의 옆자리만 딱 비어 있었던 거예요.
1: 띠띠! 아이 학생 얼른 들어가서 앉아.
2: 아 그래요 그럴게요. 얼른 가서 앉을게요.
0: 저는 나비처럼 나폴나폴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2: 어 미안한데 가방끈 좀 치워주시겠어요?
3: 아 죄송합니다. 앉으세요.
2: 어떻게든 할 말을 찾아야 돼. 뭐라고 말할 걸지? 아, 혹시 그 창문 좀 열어도 괜찮을까요? 공기가 좀 답답해서.
3: 어, 그래요? 네, 그럼 조금만 열게요.
0: 그렇게 한번 말문을 튼 우리는 매일 아침 마주칠 때마다 조금씩 친해졌고요. 그러다 결국 영화 한 편 같이 보기로 했답니다.
3: 여기야.
2: 내가 좀 늦었네. 미안.
3: 아, 괜찮아. 근데 우리 버스 말고 다른 데서 보는 건 처음이다. 그렇지?
2: 그러게 말이야.
0: 왠지 어색한 기분이 들어 몸을 베베 꼬면서 다소곳하게 눈을 내리까는데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2: 어? 어? 이게 뭐야?
3: 왜 그래?
2: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0: 제 눈에 띈 건 시커먼 그것. 그건 검정 고무신이었어요. 응? 심지어 그 다음 날도 버스에서 보니까 고무신을 신고 있었어요.
3: 이상한 사람이었어.
0: 독특하지 않나요?
2: 독특하다.
0: 21세기에 뭔 고무신이냐고요. 그때는 어떻게든 잘해보고 싶어서 차마 이유를 묻지 못했는데 심지어 이유도 못 물어봤어. 지금까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엑스야. 너는 왜 그 잘생긴 얼굴로 검정 고무신을 신고 있는 거니? 왜 그런 거야?

0: 네, 검정 치마의 Love is all 듣고 오셨고요. 오늘의 X 사연 보내신 두댕이님께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배윤겸님께서 잠시만요. 2000년대 사연 맞아요? 70년대 사연 아니죠? 네, 맞아요. 2000년대 사연이에요.
1: 신기하네.
0: 5367번님, 학생인데 좀 목소리를 좀 덜 네. 섹시할 순 없나요? 나비님 하고 지금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1: 타고난 걸 어떻게 해요?
0: 아니, 학생이
1: 창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내가 너무 답답해서.
0: 제가 옆에 앉아도 될까요?
2: 왠지 창문을 손으로 안 열고 입술로 이렇게 열 것 같아. 이렇게 현아 뭐 이런 걸로 열 것 같아요.
0: 왠지 옆자리에 안 앉고 무릎에 앉을 것 같은 느낌이야. 옆자리에 앉아도 황승희님, 저 같아도 그건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 임팩트가 강한데요. 검정고무신
0: 4865번이 헐

0: 내 친구는 흰 고무신
1: 정말?
2: 두 분이 친구 아니야?
1: 근데 약간 고무신을 보는 순간 약간 저는 약간 무서웠어.
0: 그래.
1: 약간 이상한 약간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 약간.
0: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2: 근데 그러니까요. 고무신이 의외로 굉장히 발이 편해요.
0: 그래요?
2: 그래서 많이들 신고 다니더라고요.
1: 아예 합리화하지 마.
2: 아니 인사동 가면 많아요.
1: 아 그렇죠. 어르신들은 많이 신으시죠.
0: 아니
2: 네네. 종로나 인사동 그렇게 쪽에 많아.
1: 그렇게 따지면 청학동 쪽 가면 많죠. 지리산.
0: 그렇게 따지면 네네네. 교도소에 많아요. 죄수분들이
2: 발이 편하네.
0: 고무신 잘 발이 신고 다녀.
1: 나 지금 떨고 있네. 고무신이 차서 떨고 있어.
0: 나 떨고 있네. 어디 도망 못 가게 하려고 고무신을 꽁꽁 묶어놨다고.
2: 꽁꽁이다.
0: 8633번님. 네. 우리 사촌이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검정 고무신 신고 다니더니 지금은 유명한 스님 됐어요. 와 심지어 유명한 스님이 됐대.
1: 속세의 연을 끊고 싶은 거야.
2: 윤성호 씨 아니에요?
0: 되게 유명한 스님 됐대. 되게 웃기다.
1: 늦은 스님 아니에요?
0: 역시 스님들도 유명하고 볼 일이야.
2: 예. 일단 떠야 돼.
0: 3999번님. 네. 본인이 제일 잘생긴 걸 아는 사람이었네요. 근데 진짜 좋아하면 저는 고무신이 아니라 집신을 신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1: 아 그렇지 않아. 그런데.
0: 그래?
1: 그렇지 않아요.
0: 그래서 나도 좀 이상할 것 같긴 해.
1: 갑자기 이너 같은 게 살짝 보였는데 남자분이. 레이스 이너 같은 게 약간. 여자 슬림 같은 약간 그런 게
0: 아 이상할 것 같아.
1: 약간 실크 소재로 돼 있는 약간 이런 너무 이상할 것 같아.
0: 아니 살짝 내가 보이면. 내가 좀 이렇게 호감 갔던 남자가 네네네. 신발 벗었는데 발가락 양말 신고 있으면은 양말 신고 있으면 약간 네네. 그것도
2: 그치
0: 약간 깨거든.
1: 아,
2: 이게 왜냐면 사랑이 막 이제 올라오는 시기에 그러면
0: 그렇죠.
2: 약간 애매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 근데 저는 아쉬운 거는 왜 고무신을 신고 다니는지 물어보지
1: 못했던 거.
2: 그게 아쉬워. 한번 물어보지.
1: 뭐 족저근막염이 있다던가.
0: 그래.
1: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네네네.
0: 그럴 수 있어.
1: 아니면 뭐 발냄새가 많이 난다든가.
0: 뭐 아니면 뭐 연극 동아리였다든지.
2: 그래. 연극 동아리였을 것 같아. 아니, 지금 너무 그 역할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 같아.
0: 민속촌 알바생이었다든지.
1: 예. 아니면 도둑이 있잖아. 들어서 신발을 다 가지고 왔다든가. 큰 도둑이
0: 그래,
1: 들어서 다.
0: 그 이유만 알았어도
2: 그래.
0: 지금까지 이어졌을 수도 있었을
2: 네.
0: 텐데.
2: 혹시 모를 일이에요.
0: 아 너무 아쉽다. 김명희님께서 저도 19살 때 네. 흰 고무신 사서 신어봤어요. 여름에 주목받고 싶어서. 관종이면 그럴 수 있어.
2: 그치.
0: 그래 그래 그럴 수 있어.
1: 사실 생각해보면 트레디셔널 크록땡이에요.
0: 어?
1: 전통적인
0: 거 알려드려야죠.
1: 네 오늘의 주제 나갑니다. 잊을 수 없는 X의 취향. 팔짱 끼는 건 질색하는데 손 잡는 건 또 좋아했던 X. 이런 것도 괜찮고요. 구두는 꼭 뾰족한 코만 신고 다녔던 X. 네 알라딘이죠.
0: 네네네.
1: 건강 엄청 챙기면서 커피는 마실 때.
2: 시럽 두 바퀴 반을 두르다.
1: 네네네네.
0: 맞아 맞아. 이런 특이한 취향들이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저를 짝사랑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2: 예?
0: 근데 그 친구가
1: 그냥 들어요 대충.
2: 네, 일단 듣고 보자고요.
1: 네.
0: 되게 노는 친구였단 말이에요. 되게 노는 친구인데 그렇게 딸기우를 좋아했어. 중독자였어.
2: 남자친구가?
0: 심지어 중독자였어요. 매일매일 딸기우만 먹었던. 그래서 딸기우유만 보면 그 친구가 떠올라요. 그래서 어느 날은 같이 아, 나중에 얘기하겠다. 이건, 좀, 이건 새벽 2시에 데이트해서 한번 얘기할게요.
1: 진짜 듣고 싶지 않았는데.
2: 다행이다. 여기서 끊어줘서 않았는데, 너무 다행이야.
1: 더 기분이 좀 안 좋아졌어요. 네네네.
0: 지금 또.
1: 마치 우리가 막 알려달라고 한 것 같이 모양새가 돼버려갖고.
0: 나중에 얘기해.
1: 되게 기분이 이상한 기분이 드네. 우리가 막 애걸복걸한 것처럼.
2: 우리 낚인 것 같아. 네네네네. 낚였어.
0: 자, 사람마다 좀 독특하다 싶은 취향이 있잖아요. 네. X의 기억 잘 떠올려보시길 바랍니다.
2: 네. 사연 보내실 곳은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공짜입니다.
0: 자, 그렇다면 저는 이미 털어놨고 두 네. 분은 또 혹시 특이한 취향?
1: 아, 제가 예전에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은 인스턴트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라면. 이런 거. 삼각김밥.
0: 네.
1: 근데 데이트 내내 그것만 세 끼를 다 그것만. 근데 나중에 너무 물리는 거야. 라면만
0: 언제 만났던 분?
1: 예전에요. 뭐 그 구체적으로 뭐 되게 구체적 뭐가 뭐 경찰서예요?
0: 아니 왜냐면 네. 그렇게 하면은 사실 장점인 게 데이트 비용이 썩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았을 거
2: 많이 안 나갔을 거 같아요.
1: 제가 또 이제 개그맨을 하고
0: 네네네.
1: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0: 네.
1: 요럴 때였기 때문에 좀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좀 멋있는 데도 가고 좋은 데도 가고 싶은데 맨날 라면만 먹자고 하니까
0: 세상에.
1: 취향이 그러니까 떡라면 치즈라면 뭐 무슨 라면
0: 그러니까
1: 라면만 계속 돌아가면서 먹어요.
0: 화가 나는지 알겠네요. 네.

0: 정말 라면만 먹어서
1: 아
0: 라면 아, 그거, 먹고 네네. 갈래? 라고
1: 그러지 아, 그러지
0: 얘가
1: 네네.
0: 정말 라면 네네. 매니아였네.
2: 아, 그래서
0: 그러니까 그래서 화가 났구나.
2: 그거는 조금 안 좋았었어. 아.
1: 어, 지금도 많이 아쉬워하고
0: 많이 아쉬워하네. 되게 옛날 이야기인데. 어.
2: 그렇습니다. 네.
0: 우리 나비 씨는 네. 혹시 없었어요?
1: 저는 그 우리 예전에 네. 페인트 사탕 알아요?
2: 아, 알아. 혓바닥 파래지는 거.
1: 알아. 혓바닥 파래지는 거.
2: 나 그거 먹다가 깡패 형한테 돈 뺏겨가고 너무 웃겼는데 파란상 입이 파란 상태로 너 이렇게 막 질렸니 이렇게 형들이
0: 너 이렇게 이가 많이, 예.
2: 어, 많이 긴장했어 막 이렇게
1: 아니 그게 유행이었어 유행이었는데 그 예전에 만났던 이제 저희 남자친구도 네. 그거를 너무 중독자였던 거야 아~ 딸기우유 중독자처럼
2: 그 어렸을 때인데 그럼
1: 캔디 중독자였던 거예요. 그래갖고 어. 제 이름을 부르면서 운동장에서 이렇게 달려오는데 이빨이 파란색이어가지고 너무 무서웠어요. 아. 잇몸도 파란색이고 혀도 아. 파란색이어가지고
0: 그러니까 네. 가디언 오브 갤럭시 나오는 그 누구지? 그 피리 부르네. 어, 그 사람 같았다.
2: 요두.
0: 어, 요두.
2: 요두.
0: 요두. 요두. 요두. 요두. 요두 같았나 보다.
1: 피!
0: 피! 1980번님. 네. 예전 여자친구는 손깍지를 끼면 가운데 손가락으로 제 손바닥을 간질간질 했었어요.
1: 이거. 어, 이거는 부장님들이 하는 건데. 어,
0: 그러게.
1: 이거, 이거 아저씨들이.
0: 이건 아저씨들이 콜라텍에서 많이 하는.
2: 그 넓은 의미의 성희롱 예. 쪽에 끼는.
0: 이건 네. 아저씨들에게 라면 먹고 갈래요.
1: 그쵸. 시그널이에요. 네. 시그널.
2: 어. 생각만 해도.
0: 오늘 우리 집에서 넷플릭스 먹고 갈래요. 약간 이런 거거든.
2: 네네네.
0: 오, 이걸 항상. 그 신호를 계속 매일 보냈다니까.
1: 어, 계속 아~ 보낸 거네.
0: 근데 1980번님이 이걸 못 읽었어.
1: 이 아~ 눈치를 챘었어야지.
0: 얘 왜 이렇게 자꾸 간질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수전증이 있나? 왜 자꾸 손을 간질간질하지?
1: 계속 네. 신호로 보냈는데.
0: 자 이선희님.
1: 네, 네. 나의 X는요. 개봉한 영화는 다 보는 취향이 있었어요.
0: 아 영화 좋아했구나.
1: 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영화관만 갔던 것 같아요. 영화 재밌긴 한데 영화만 보는 데이트는
2: 아
1: 있었거든요.
2: 영화만. 아~ 영화를 또 찍어야 보고. 되는데 우리가.
0: 그러게.
2: 네, 로맨스가 있는 로맨스 영화를 찍어야
0: 돼. 영화관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영화를 많이 볼 수가 있는.
1: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열려 있는 곳이 많거든요.
0: 그래. 네. 너무 사람들 많은 곳에서 본다. 네. 네.
1: 뭐 집에서 볼 수도 있고.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잊을 수 없는 X의 취향 사연 계속 보내주세요.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리.
2: 잘 부탁드립니다.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2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여기 자꾸 모니터에 네. 스페셜 DJ 안영미입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저 언제 정규직 되나요?
7: 언제까지 스페셜이에요?
6: 자, 나의 X 이야기 개그맨 김

0: 민석 씨 가수 나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 잊을 수 없는 X의 취향입니다. 사연 받고 있어요. 샵 8000번 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자, 그 사이 명곡을 들어야죠. 아. 여러분들 자 모여보세요. 자 동네 사람들 다들 귀 열고요. 인석 나비 영미의 제비 한 마리 나갑니다. 라이브 버전이에요.
1: 가자.
2: 일로 와세요. 사모님 보세요.
0: 뭐야 가사를 까먹은 거야.
2: 아니 왜냐면 부르면 안 되잖아.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잠깐 찍고 돌리고
1: 잠깐 찍고 돌리고
0: 돌리고
2: 어머 세상에 나 오늘 장사하네.
3: 아 지배한다 지배한다.
2: 얼마 찍다 얼마 하면 돼 얼마 하면 돼 얼마 하면 돼 어머 어머 너무 좋아.
3: 너무 신나는데
2: 얼마 얼마 꽂아줄까 얼마 얼마 꽂아줄까. 어머나 어머나 거긴 안 돼요.
4: 지난번 노래교실에서는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5: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6: 무릎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5: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5: 심포유입니다. HLAM-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네. 광고에 앞서서 네. 우리 인석 씨, 나비 씨 그리고 저 삼합의 네. 두세 데이트 라이브 버전 제비 한 마리 이걸 듣고 왔는데
1: 아니 근데 저희가 네. 가사가 심에 걸려서 네. 좀 클린하게 네. 내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안영미 씨가 더
0: 제 추임새가 더 더러워졌어요. 예. 아, 5908번님 이걸 따서 음원으로 만들어서 틀다니 두대 진짜 지독하다.
1: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또 홍보해 주시려고.
0: 이선아님께서 왜 세 분 중에 인성님이 제일 부끄러워하시지?

0: 왜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1: 원작자시잖아요.
0: 본인이.
1: 자랑스럽게 왜 생각하세요.
2: 아니 그 추임새 몇몇 토막토막들이 네네네 그런
1: 마지막
2: 토막들이
1: 추임새가
2: 있었어요.
1: 마지막 추임새가 셌어요.
2: 네네네.
1: 거기란데요.
0: 솔언우님께서 네. 가사의 반이 심해 걸리는 게 너무 웃기다. 아, 이신혜님 아슬아슬하게 잘한다. 너무 감질만 나요. 라고 하셨고요. 3954번이 라이브가 너무 생생해서 원곡은 얼마나 현란할지 감도 안 오네요. 지금 들으러 갑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자, 풀버전 무삭제 원하시는 분들은 네. 언제든 행사 연락
2: 그렇습니다.
0: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사 연락 부탁드립니다.
0: 네, DM 부탁드릴게요. 네. 자, 나의 X이야기 김인석 씨, 나비 씨 오랜만에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네. 주제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죠.
2: 네, 오늘의 주제는 X의 취향입니다.
0: 네, 나비 씨.
1: 네, 4351님. 옛날 남친이 쌈 싸먹을 때 상추를 뒤집어서 쌈을 싸줬어요. 상추 앞면의 촉감이 더 좋아서 앞면이 혀에 닿게 먹는 게 좋다나? 그때 쌈 싸주면서 너 이제 상추 쌈 쌀 때마다 내 생각날걸 했는데 네. 진짜 20년 지났는데도 지금도 쌈 싸먹을 때마다 생각이 나요.
0: 아, 진짜.
1: 미안해 남편아.
0: 근데 이렇게 뒤집어서 드시는 분들 계세요.
1: 그래요?
2: 처음
1: 봤어 나도.
0: 네. 아 진짜? 나도 뒤집어서 먹는데.
2: 식감이 확실히 달라요?
0: 식감이 문제가 아니라 네네. 이게 뭐 있던데 이게 원래는 그렇게 뒤집어서 먹어야 된다고
2: 아, 그래요? 그래요?
0: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뒤집어서 먹는데
2: 뭐가 네. 좋은지 제보 좀 부탁드립니다.
0: 네. 문자로 좀 주댕이들은 보내주세요. 모르는 게 없어요.
2: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1: 네,
2: 의사분들도
1: 알려주세요.
2: 계시거든요.
0: 네,
2: 의사 약사
0: 집단지성 네. 자, 오늘은 농업 쪽입니다.
1: 네. 네,
0: 어제는 수산 쪽이었거든요. 예예 아. 예. 4966번님.
2: 제 엑스 걸프렌드는 매운 걸 좋아했는데요. 신기하게도 매운 걸 먹으면 얼굴 왼쪽만 땀이 났어요.
0: 어머
2: 인체 신비랄까? 너무 신기했었습니다.
0: 와 이런 분들 계세요.
1: 왼쪽만 땅구멍이 열리나 봐.
0: 그래. 옛날에 그래서 뭐 그 뭐지 스타킹 이런 데 나온 적 있었던 거.
2: 한쪽만 땀이 나는.
0: 예. 특이의 부위에만 땀이 나는. 인중에만 땀이 나는 분들도 계시고.
1: 근데 왜 손에 땀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0: 대란증
1: 분들.
2: 맞아.
1: 그런 분들 시술을 땀 안 나게 받으면. 네. 다른 곳 엉뚱한
0: 맞아,
1: 곳에
0: 맞아,
1: 땀샘이
0: 맞아.
1: 터진다는 그런 말도 있긴
2: 그치.
1: 하거든요.
2: 그런 얘기 들어본
0: 그러니까 한쪽 구멍이 막히면
2: 다른 데로
0: 다른 구멍이
1: 구멍이 다 막히진 않아요.
0: 죽으란 뭐
1: 그렇죠. 어디든 열려요.
0: 계속 말 안 섞는 거 봐.
2: 여기까지만 할게요.
0: 예, 네네. 김선아님.
2: 네. 네. 전 남친이 명상을 정말 좋아했어요. 잡념을 버리는 데 좋다면서 저한테도 추천해주길래 해봤는데요. 눈만 감으면 딴 생각이 나면서 도무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오늘 아침 명상했어? 마음이 편안하지? 물어보고 명상 책까지 선물해주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명상하니까 정말 싫었어요.
0: 네.
2: 명상 강요한 전 남친 잘 살고 있나? 문득 생각나네요.
0: 그래, 그럴 수 있겠다.
2: 아, 요게 그러다가 다음으로 넘어가면 약간 종교.
0: 그렇지.
2: 명상 했어? 했어? 그러다가 이제
0: 일로 와봐.
2: 좀 넓은 생각, 또 높은 생각을 한번 해볼까?
0: 우리 같이 축복받아. 그쵸. 일로 와봐. 이러면서
2: 이제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1: 그렇게 갈 수가 있다.
0: 뭐든 강요하면 안 좋아.
1: 맞아요.
2: 맞아요.
0: 자, 상추를 왜 뒤집어 싸 먹는가? 지금 네. 집단지성.
2: 감사합니다.
1: 많이 오네요.
0: 들어왔습니다. 네. 네. 1965번님 맞아요. 뒤집어 먹어야 더 맛있어요.
2: 아, 맛 때문에.
1: 맛 때문에.
0: 네네네.
1: 자, 7628님도 매끄러워서 목에 걸림이 없어요.
0: 그렇구나. 4907번님
2: 상추 다 집어서 싸 먹으면
1: 뒤집어서 안 아유. 보이세요?
2: 뒤집어서 싸 먹으면 체하지 않는데.
1: 아 진짜?
0: 이것도 신기하다.
1: 왜 뒤집어서 먹어봐야겠다.
0: 8087번님 뒷면에 벌레나 벌레 알이 있을까봐 뒤집어서 싸 먹는 거예요.
2: 어쨌든 먹는 건 똑같은 거 아닌가요?
0: 그러게. 그리고 왜 벌레는
2: 아 보라고 한번.
0: 그럼 벌레는 왜 뒤에만 붙어 있어? 그것도 이상한 거
2: 그것도 이상하네요.
0: 그러게. 뒤에 숨어 있는 건가? 벌레가. 여기가 뒷면이라는 걸 알고 숨어 있는 거야?
2: 아니 왜냐면 이렇게 있으니까 잎이 이렇게 있으니까 뒤쪽이니까.
0: 어머 벌레들도 이 머리가 있다는 게
1: 똑똑하다.
0: 자기들도 살려고 숨어 있는 거야. 어머 세상에 신기하다. 귀여워 생각해 보니까.
2: 근데 그걸 우리는 먹죠?
1: 맛있게 먹죠.
2: 그렇습니다.
0: 아니 모르고 그렇습니다. 먹으면 다 약이라 그랬어.
2: 네네.
0: 자 지금부터는 X의 취향 보내주세요. 사연 계속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광고 듣고 올게요.
3: 1336 1336 1336 1336
4: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3: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0: 아픈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에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두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나의 엑스 이야기 오늘 주제 엑스의 취향입니다. 사연 받고 있죠? 하나씩 네. 소개해볼게요.
3: 9274님 저는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가요. 여자인 저보다도 립밤을 더 자주 발랐어요. 아~ 5분에 한 번씩은 발라대서 엑스 입술만 보면 튀김 먹고 안 탄 것처럼 번질번질했었습니다. 아.
2: 와, 근데 보면은 남자분들 이렇게 립밤 많이 바르시는
4: 많이 바른 분들 있어.
3: 왜 그렇게 바르는 거죠?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돼.
2: 계속 발라.
4: 이것도 중독이에요.
3: 중독이에요? 그 느낌이 좋은 건가?
2: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건조한 그 느낌이 싫은가 봐서 계속 이거 말 한마디 하고 또 바르고 한마디 하고 또 바르고.
4: 그리고 이게 바르다가 안 바르면 입술이 더 트고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바르시더라고요.
2: 네네네. 이동욱님.
4: 네, 예전 여친은 탄산음료를 사서요. 꼭 탄산이 다 빠지면 먹더라고요. 톡 쏘는 걸 마시면 목소리가 안 나올 것 같다나 뭐라나. 자기가 인어공주인 줄 아나 봐.
2: 그래 예전 여친이라서 하고 싶었던 말 그냥 하는구나.
3: 쥐가 그게 되게 따가웠나 보죠. 여기가 식도가 약한 거야.
2: 아 그러면은 탄산 음료 안 마시면
3: 그렇죠. 그렇지.
4: 물을 드시면 그냥 물을 드시면 되지.
2: 김 빠진 음료를 좋아하네.
3: 그렇지.
2: 네, 박효정님.
3: 네, 대학 다닐 때 남친이 낚시를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데이트도 낚시, 공강 생겨도 낚시, 저녁 먹고 밤 낚시. 어머. 학교가 바닷가 도시에 있어서 더 접하기가 쉬우니 맨날 낚시.
2: 어머나.
3: 제가 예쁜 밥도 먹고 카페도 좀 가자고 투덜거리니까 나한테 잘못 낚였네 이랬어요. 아.
2: 근데 저 예쁜 밥은 어떤 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 맛있는 밥 아니에요 보통? 맛있는 밥이 아 좀 분위기 있는 데서
4: 약간 파스타나
2: 톡쏘는 카페 뭐 이런 뜻인가요? 되게 되게 시적이다. 네네네.
4: 예쁜 밥.
2: 어 네. 시적이야.
4: 브런치 카페 같은 데 가자 이거지. 뭐, 네.
2: 김지영님. 바지를 한 치수 작게 입던 엑스. 아. 바지가 쫄려서 다리는 터질 것 같고 허리는 흘러내릴 것 같았어요. 아. 맞는 사이즈 사줄까 해도 그게 마음이 편하대요. 그게 날씬해 보이는 줄 알았나? 라고 하더라고요. 아 일부러 날씬해 보이려고 더 좀 작게 입으시는 분들이 계셔.
3: 네. 근데 남성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2: 아,
3: 남성 건강.
2: 아 맞아요
3: 네,
2: 맞아요.
3: 저 또 건강을 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4: 통풍이 잘 돼야 되잖아요.
3: 통풍이 잘 돼야 돼. 혈액순환.
2: 너무 꼴보기 싫은 게 네네. 앉았을 때 엉덩이골도 보인단 말이에요.
4: 지하철에서 그런 분 많이 봤어요.
2: 너무 싫지.
3: 뭐 볼펜이라도 주술라 치면.
2: 너무 싫어. 아우 싫어.
3: 그렇습니다. 신발끈이라도 묶을라 치면.
2: 네. 큰일 나지. 예. 7915번님.
4: 네. 알바 같이 했던 엑스가 그렇게 비디오방을 좋아했어요. 새벽에 알바 끝나면 무조건 비디오방 직행. 매일매일. 그래야만 했어요. 같이 가신 건가?
3: 그렇죠.
4: 아니면 혼자만 같이?
3: 같이죠.
2: 알바를 같이 했던 엑스.
3: 혼자 비디오방 가겠어요? 네네네.
2: 매일매일.
3: 네네네.
4: 에브리데이.
2: 비디오방 중독이야.
3: 과연 비디오방 중독일지 다른 중독일지. 네, 좀 더 판단을 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4: 이거는 파헤쳐 봐야 돼요.
3: 네네. 네,
2: 열린 결말입니다.
3: 네, 후속보도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2712번님.
3: 네, 전 남친이자 현재 저희 남편은 발베개가 있어요.
2: 발베개.
3: 네, 발로 비비면서 자요.
2: 나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3: 또 그거는 아무거나 또 안 돼요.
4: 아무거나 안 돼?
3: 약간 거칠거칠하고 까슬까슬한 걸로 없으면 허전하고 잠이 안 온다며 출장 갈 때도 들고 가고 싶대요.
4: 애착 베개. 우리 애기들도 애착 이불, 애착 인형
3: 토끼 인형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있듯이.
4: 그거랑 똑같네. 네.
2: 제가 아시는 분은 자고 일어나면 꼭 다리를 몇 번

0: 잠들게 해주는 분이 계세요. 아는 지인. 아~ 자고 일어나면은 어. 다리 항상 이렇게. 이렇게 또, 어우, 잘 잤다. 이렇게 일어나시는 분이 계시대.
1: 네, 볼상사람.
0: 루틴이 잡히신 분이
2: 자기는 루틴이야. 어, 깨면 안 돼요.
1: 약간 그, 테이저건 맞은 것처럼. 이렇게 하시고. 네네네. 어우, 잘 잤다.
2: 다리 터는 게 순환에 좋아요. 혈액순환에 좋아.
1: 아, 근데, 아, 요게 거칠거칠하고 까슬까슬하다면, 저는 귀가 예민해서, 그게 잘 때. 서걱서걱서걱서걱 뭔가 계속 발밑에서
0: 아 이런 것도 거슬려
1: 아 나 너무 거슬려 아니 초침도 거슬리는데 저는
0: 아 네네네 어, 진짜 예민하시구나
1: 아 이런 건 너무 꼴뵈기 싫습니다
0: 네. 6423번님
2: 네 예전 남친은요 자판기에서 커피랑 율무차를 같이 뽑아서 꼭 섞어서
0: 이게 무슨 맛이야
2: 꼭 섞어서 마셨어요 아, 아 뭔 맛인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은 건더기가 씹히는 맛도 있고 구수하고 좋대요 20살에 할배 같았어요
0: 아. 이거 무슨 맛으로 먹어
2: 이게 뭐야
1: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0: 뭔데?
1: 왜냐면 이거 그 무슨 오공라떼
2: 아
1: 알죠
2: 아
1: 오공라떼 무슨 와. 라떼
0: 그래 이게 커피 사람이 전문전에. 생각이 전환해 이게 발상이 전환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그 틀에 박힌 채로 그러니까. 커피는 커피 율무차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걸 이상하게 생각했어
2: 아니 오공 라떼를 우리가 사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잖아요
0: 맞아
2: 심지어
1: 네네네네.
2: 그래. 비슷할 것 같아.
1: 근데 여기 없어 보여서 그래요 느낌이 종이컵으로 여기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요 하는 모습 자체가 약간 꼴 사나워서
2: 그치.
1: 오공 라떼 주세요 하고 사 먹는 거 하고
2: 차라리 오공 라떼를 사 드셔
0: 이거 그리고 양이 네네네. 있기 때문에 네. 하나는 마시고
2: 마시면서
0: 가는 다음에
1: 맞아요.
2: 안 그럼 흘러 넘치
0: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1: 네, 고개 꼴보기 싫어서
0: 실험실처럼
2: 실험실
0: 약간 아인슈타인처럼 이렇게 그렇습니다. 해야 되니까 또 꼴보기 싫으시지.
1: 네, 그래서 그래요.
0: 8343번님
1: 예전에 잠시 만났던 분이 아침마다 문자를 보냈네요. 좋은 글귀.
0: 아이고.
1: 이쁜 시라든. 요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는 건데.
0: 네, 맞아요.
1: 하여간 좋은 글을 아침 7시에 한 번, 저녁 11시 꼭 두 번을 보냈습니다.
0: 아이고.
1: 처음엔 좋은 글이고 해서 좋았는데 계속 받다 보니까 아우 질려.
0: 너무 질려.
1: 전에 보낸 글도 또 오는 것 같고 계속 돌려막기 하는 것 같고 책 보는 걸 못 봤는데 문자로 왜 그랬을까요?
0: 이럴 때는 진짜 뭐라고 답장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2: 이거는 할 말이 없잖아. 솔직히 뭐라고 얘기를 해요.
1: 근데 어르신들 이런 거 엄청 많이 보내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제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무한대로 계속해서 생성될까?
2: 왜 그러는 거야?
1: 도대체 어떤 그 원류가 있을까? 그 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2: 그렇지, 그렇지. 어디야?
1: 과연
2: 어디?
1: 누가 이거를 무한대로
2: 누가
1: 이렇게 매일매일
2: 누가?
1: 시작을 하는 걸까?
0: 누가 뭘까?
1: 알아냈어.
0: 누가? 뭔데? 누군데?
1: 구청이나 이런 구민회관 이런 데서 컴퓨터 어르신들 가르쳐주는 문화센터 같은 데서 있죠.
0: 아, 문센에서?
1: 문센에서 이거 만드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요. 어른들에게 영상편집 이러면서 전국에 있는 문센 같은 데서
2: 뿌리는 거야?
1: 하루에 수만 개의 영상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0: 마치 바이러스 전파되듯이 네. 진짜.
1: 그래서 그게 친구들한테 보내지고 해서 우리까지 오는 거예요.
0: 와,
2: 몰랐어. 와.
1: 이걸 내가
0: 약간 영국의 행운의 편지처럼.
1: 내가 그래서 이걸 계속 찾았잖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물어보고 그럼 엄마는 친구 누가 물어봐봐. 친구 누구한테? 그래서 그 친구 누구한테 받았대. 그 누구 이모한테 물어봐봐.
0: 대단하다.
1: 그랬더니 구민센터에서 이걸 만들고 있다.
0: 우리 김민석 씨의 요 프로파일러
1: 그렇습니다.
0: 프로파일링이
1: 네네네.
0: 저를 한 몫을 해낸 것 같습니다. 더 집요한 것 같아요.
1: 저 같은 사람은 형사를 했어야 돼.
2: 그 알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알.
0: 그냥 후벼판에 아주 아주 내성 발톱이 자 그럼 오늘 주제 X의 취향이고요. 저희는 서은광의 Feel Alive 듣고 올게요.

0: 노래가 갑자기 끝나네요. 네. 김인석 씨, 가수 나비 씨와 나의 X 이야기 함께하고 있고요. 자, 오늘 주제 X의 취향입니다. 사연 좀 더 볼게요.
1: 네, 김지현님. 제 전남친은요, 잘 때 꼭 오른쪽 눈 위에 약간 무게감 있는 걸 올려놓고 자야 편하다 그랬어요. 어... 자기 팔이나 베개를 오른쪽 눈에만 올리고 자더라고요.
2: 아,
1: 한쪽 눈에만?
0: 전생에 네. 궁연하다.
1: 어, 김영철 씨.
0: 너 왜 나에게 미르기를 네. 하지 않냐.
2: 누가 기침을 하였어.
0: 누가 기침을 하였어. 한쪽만 이렇게. 이러잖아요, 이렇게. 아,
2: 그게 한쪽만.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을 텐데.
0: 아, 그래요? 왜요?
2: 이게 눌려 있으면 아, 아무래도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0: 아, 진짜.
2: 아, 그렇습니다.
0: 건강 쪽이 엄청 바삭하시네요.
1: 메디컬계에 지금 그렇습니다. 뭐 난리가 났어요.
0: 정말 1200살까지 사시겠어요.
2: 감사합니다. 4990님. 제 엑스는 음식점만 나오면 녹말 이쑤시개를 그렇게 먹었어요.
1: 어머. 아, 우와. 어머.
2: 어릴 때 못 먹고 컸나 싶었는데 어느 순간 저도 같이 먹고 있더라고요.
0: 아, 진짜?
2: 녹말 이쑤시개는 헤어지고 끊었습니다.
0: 아~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2: 먹어도 되긴 되는데 굳이 굳이 그거를 우와.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0: 이거를 먹는 사람은 난 처음.
1: 얘 씹는 분은 봤는데
0: 옛날에
1: 그죠?
0: 칡뿌리 씹듯이 이렇게 그냥 즐거운 길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이렇게 먹는 겁니다. 와, 근데 이거 이렇게 쓰셨던 걸로
1: 그러니까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위생상
2: 굳이 먹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1: 근데 다행히 끊으셨다니.
0: 네, 어, 잘 끊으셨어.
2: 다행이야.
0: 재활 치료 받으셨나 봐요.
1: 잘했어요.
0: 네. 신은경님.
1: 네, 제 전남친은 덩치는 산만한데 꼭 딸기 스무디만 먹었어. 그분 아니에요? 근육이 빵빵해서 아메리카노만 먹게 생겨서는.
0: 어, 진짜.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달달한 거를 좋아하시는 남성분들이 많아요.
1: 있어, 맞아, 맞아.
0: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이런 거 써서 못 먹겠다고 하고 이런 거, 그 달달한 거. 자, 다음 분.
2: 6765님, 전 남친이 장거리 운전할 때 졸음 예방한다고 꼭 내 왼손을 잡고 자기 코에 끌어다가. 킁킁 맡으면서 운전했어요.
0: 왜?
2: 처음에는 그런갑다 했는데 나중에는 제 손모가지를 자르고 싶었습니다.
0: 왜?
2: 왼쪽 여자친구의 왼손을
1: 왼손을 이렇게 그러니까 조수석에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여자친구가. 네네네네. 왼손을 당겨서. 왜 우리 강아지들 아... 그 발에서 꽃순내 난다 그러잖아요. 꽃순내 그런 난다, 향이 났나?
2: 뭔가 냄새가 난.
0: 꽃순내가 났나 진짜?
2: 여자친구분 흡연하시나요? 담배는 태우고 싶은데.
0: 담배를 네네네. 태우고 싶은데 운전해야
2: 되니까 냄새로만.
0: 계속. 네네네.

0: 황당해도 어색해도 웃겨도 팔뚝을 비뜨거나 깨물거나 아~ 만지작만지작 아~ 네가 전생에 강아지였냐? 아~ 아, 이런 아~ 분들이 계시네.
1: 근데 이거 옆에 있는 사람 굉장히 고통이거든요. 그렇죠. 힘들어. 맨날 이래봐. 맨날 깨물고.
0: 아 근데 왜 비뜨는 거야? 근데 팔을 계속 약간
2: 애정 표현인데 귓볼 같은 거 계속 만지는 분들도 있어.
0: 아 맞아요. 옆에서. 맞아 맞아 맞아.
1: 옆에서 계속.
0: 이런 사람들 있어. 네. 어 있어요.
2: 그리고 한 3년 사귀면 귀가 한쪽만 이렇게 쭉 붙여 반만 부처님 반 부처님.
0: 네네네. 아니 제 친구는 네. 진짜 핸드폰 하면서 제 손을 계속 만지작만지작 하는 거예요. 친구인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불안한가 봐. 양손이 쉬고 있으면 불안증이
1: 있다.
0: 계속 나를 만지더라고.
3: 요즘에 그 말랑이 만지는 것처럼
0: 아, 그런가 보다.
1: 왁부볼 이런 거 만지는 것처럼.
0: 그런가 봐. 아, 나의 X 이야기, X의 취향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귀한 음원 하나 더 준비했어요. 나비 씨가 속한 화제의 그룹이죠. 에듈레이디의 원더우먼 해피투게더 라이브 버전으로 뜯어왔습니다.
1: 오, 이거 들어요? 오늘?
0: 네, 이거 듣고 오늘 최고의 사연 한번 뽑아볼게요.

0: 화제의 그룹 애들레이드의 원더우먼 라이브 버전 듣고 왔고요. 심은별님께서 와 가창력 소름
1: 시원하다 진짜
0: 시원하다 못해 추워요.
1: 아, 정말
0: 5367번님 나비의 섹시한 목소리는 어디에 갖다 놔도 귀에 쏙 박히는구나 노래 굿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2: 감사합니다.
0: 김강수님께서 아, 도발을 하셨어요. 네. 어? 아 영민님 못 끼겠는데
2: 아
0: I'm a dance ballet 왜 못 깨어나 지금?
2: 우리는 일단은 라이브가 돼야 돼요.
0: 어. 그럼
2: 애가 둘이 있어야 되고 라이브가 돼야 된다.
0: 저 라이브 가능합니다.
2: 예, 예. 예. 가능하시고.
0: 그럼 안영미가 못 끼는 게 어디서 다 끼지?
2: 일단 춤도 되잖아. 춤이 되고.
0: 그럼 어. 춤도 되고 비주얼 되고.
2: 애매한데요?
1: 비주얼이 안 되네.
0: 왜요?
1: 표정 봐.
0: 난 자신 있는데. 무슨 일 있었어요?
1: 아니 근데 우리 엄마들은 왜 이렇게 한이 맺혀 있는 것 같은 목소리예요. 다들 행복하시잖아요.
2: 행복한데 우리 네네.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네. 애 둘을 낳으면
1: 아, 진짜
2: 작은 거에도 화가 나고
0: 아이, 그럼요.
2: 예, 그냥 예, 미워요.
0: 애 둘 있는 여자는 예. 건들지 마라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1: 아니 다비치가 부른 노래랑은 예. 느낌이 그래서 뭔가 한이 서려 있어.
2: 한이 많이 들어있죠.
1: 예. 엄마들의 요 노래는
0: 그리고 복식 호흡이 딱 있잖아요.
2: 아. 그렇지. 엄마들이 소리 많이 지르니까
0: 그럼. 자체 발성이
2: 자체
0: 되지 않습니까?
2: 예.
0: 이 병원님께서 김인석 형님 아까 웃긴 노래 제목 뭐였어요? 중간에 들어서 검색을 하는데 안 나와요. 라는데 웃긴 노래 그 뭐예요? 제목이?
1: 제비한 말입니다. 제비한 말. 그 웃긴 노래. 네네. 제비한 말이. 시원하게 웃고 가세요. 네네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음원 사이트에 만날 수 있어요.
0: 제비한 말이. 우리 다 가수네.
1: 네네네. 아 그렇죠.
2: 앨범
1: 그렇죠.
2: 다 냈어.
1: 그럼요.
0: 아이, 그럼요.
1: 네.
0: 자 나의 X 이야기 오늘은 X의 취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최고의 사연 뽑아볼까요?
1: 네. 아 오늘의 최고의 사연입니다. 발을 비벼야 주무신다는 첫 남친이자 현 남편의 사연을 보내주신 2712님 축하드립니다.
0: 전생에 똥파리였나 봐. 그러니까 계속.
1: 아 심형래 선배 생각난다.
0: 비벼 그냥 아. 서로 비벼 그냥. 어? 사연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2: 네. 전용 발베개가 있어요. 발로 비비면서 자야 한대요. 아무거나는 또 안 되고 약간 거칠하고 까끈까끈한 걸로. 없으면 거전하고 잠이 안 온다면서 출장할 때 꼭 들고 가고 싶대요.
0: 신기하다.
2: 애착 발베개.
0: 네. 네. 애착 발베개. 자 이분께 칼국수 세트 아, 쏠 거고요.
1: 네.
0: 자 나의 X 이야기 이제 마칠 시간 됐습니다.
1: 네.
0: 네.
1: 개인적으로 그런데 아까 전에 발베개 있잖아요.
2: 네.
1: 주기가 얼마 주기로 빨래를 하시는지 세탁을 상당히 여름철에는 이게 조금 위생상 네네네 네. 많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2: 나오거든.
1: 그거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습니다.
0: 반려견들이 이러잖아요.
2: 예.
1: 아 맞아. 막 하죠. 갑자기 방석 같은 거 방석들 막 하잖아.
3: 즐거웠습니다. 안녕. MBC FM for you.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우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대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4: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식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5: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6: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대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0: 잘한다.
1: 애들레이디.
2: 애들레이디.
1: 아마 애들레이디. 아마 애들레이디. 아마 애들레이디. 아마 애들레이디.
2: 나비 씨가 속한.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 체인스모커스 피처링 할시의 클로저 듣고 오셨고요. 최정현님께서 아, 오늘도 배미양님 나오시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지금 대기 중에 계십니다. 자, 안영미의 DJ 역량 강화 프로젝트 맛집의 앞집 지금 만나보시죠.

주제 뭘까요? 어떤 노래가 듣고 싶은지 두댕이들이 솔선수범해서 알려주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한 곡 띄워볼게요.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중에서 린, My Destiny.

네, 맛집의 앞집. 오늘은 가을 향기 물씬 느껴지는 곡이죠.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중에서 린의 My Destiny 듣고 왔습니다. You are my destiny. 운명. 두댕이랑 나랑은 운명. 네, 노래 너무 감미로웠습니다. 이재원님, 언제 들어도 좋은 노래, 린의 목소리가 이 가을 잘 어울려 힐링되는 기분이에요 라고 하셨고요. 윤정원님, 캐비어로 알탕 끓인 이 느낌에 점점 익숙해지네요. 뭐든 맛있으면 됐어. 만났으면 된 거야. 캐비어.

버터든 뭐 알이든 뭐든 간에 맛만 있으면 됐죠. 그쵸? 김정원님 맛집의 앞집 안미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5844번님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데요. DJ 목소리가 너무 쉬었대요. 목소리가 쉬었다기보다는 너무 매혹적이죠. 약간 너무 좀 로우톤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어머님도 함께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운명. 박효정님 마이클 부블레 콰도 신청해요. 언제라는 뜻인데 내 운명 언제 나타나려나 하면서 듣죠. 참고로 저는 유부녀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뭐 무슨 운명 얘기하는 건데. 그쵸? 그거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운명 아니죠? 큰일 나요. 아, 1962년 산레모 페스티벌에서 4위를 차지했던 곡인데 마이클 부블레가 다시 불렀다고 합니다. 아 알겠어요. 그러면은 마이클 부블레의 콴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정말 싹 다 관두고 싶은 노래였죠. 마이클 부블레의 관도 관도 관도. 박효정님의 신청으로 들어봤고요. 5966번님, 봉수 마담, 여기 동동주 17년산 언더락으로 부탁해요. 네, 따라드리겠습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들어볼 노래는 조세호님이 신청하셨네요. 영화 와일드 싱 OST 트라이앵글의 러비.

0: 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자꾸자꾸이비가이비가짬뽕이비가짬뽕모델김태균입니다국물맛은칼칼한데자극적이지않아속은편안한남녀노소모두가완뽕하게되는바로그짬뽕이비가
1: 이비가요이비가짬뽕
0: 1일1짬뽕오케이
2: 두시에데이트에서드리는선물입니다텐디컬렉션미셸에서구두교환권뉴젠헬스케어에서비치로잔슬림쉐이크강릉동화가든에서효자두유우리아이안전하게롤안전문어듀에서롤스크린안입은듯착갓바디에서안착팬티굿즈판촉물은고려기프트에서녹용홍삼선물세트급발진잡는지넷에서한문철블랙박스를드립니다두시에데이트안영미입니다이제3,4부도움주신광고주님들소개를해야되는데아까영화와일드싱 OST 듣지않았습니까와일드싱하면이거죠가봅시다네가좋아 한국도박문제예방지원네가좋아환인제약네가좋아오뚜기카레아크메르동탄브람스안마의자네가좋아 IS 동서이카운트주식회사본컴퍼니현대오피스유한책임회사네가좋아음주후엔티맵대리주식회사헤리즈하보에주식회사이비가

아 지금 2129번님께서 보이는 라디오 보시고는 아 영면이 뺨 맞으신 것 같아요. 뭐야 지금. 하혜정님 영미씨 오늘 무슨 날이에요? 왜 이렇게 멀끔해요? 어, 오늘은 연예인 같아요. 연예인은 연예인인데 뺨 맞은 연예인입니다. 누구야 누가 싸대기 때렸어. 1,2,3번님 충남 아산시에서 경비로 근무 중인 77세 경비원입니다.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사랑합니다. 어머 77세 세븐세븐 오빠 네가 좋아. 최성곤의 네가 좋아 끝까지 들으면서 전 인사드릴게요.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 하나 지금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능내역. 지금은 기차가 다니지 않는 옛 간이역인데요. 오래된 역사와 철길이 그대로 남아있어 남한강 자전거길을 오가는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능내역에 도착하면 역 이름이 적힌 하얀 간판과 빨간 우체통이 눈에 들어옵니다.

실에는 옛 사진과 빛바랜 소품들이 남아있고요. 역을 나와 나무가 늘어선 철길을 따라 걷다 보면 옛 객차를 개조한 열차 라운지도 만날 수 있는데요. 그 맞은편 평상에서는 막걸리에 전을 곁들이며 쉬어가는 사람들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기차는 안 와도 막걸리에 전 한 접시면 평상에서 꽤 오래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완벽한 하루, 저는 성준환입니다. 네, 첫 곡은 그렉 실링의 홀리워터라는 곡이었고요. 네, 저는 지금 건강관리를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우리 상순 DJ를 대신해서 완벽한 하루 진행을 맡고 있는 성준환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네,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조민지님이 오늘은 조금 덜 긴장되시려나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판디 해주셨고요. 네, 지금 이렇게 어떻게 오늘 네, 시작하자마자 그런 메시지가 많네요. 오늘 좀 괜찮냐고. 어제 제가 시작할 때 좀 긴장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해서 조금 나은 것 같긴 합니다. 어제보다. 예. 어떻게 오프닝이 괜찮았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그 막걸리라는 단어를 딱 보는 순간 입에서 침이 고여가지고 아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 가봤거든요. 능력을 막 상상하면서 지금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명세훈님은 완화가 영해진 느낌이라고. 아 또 이런 예 감사합니다. 예. 어제 또 이런 메시지가 많아서 제가 참 기분 좋게 귀가했었는데 예 윤정호님은 요즘 날씨에 너무 잘 어울리는 완벽한 하루 덕에 감성이 풍부해져요. 아 가을 탄당 하셨고요. 오늘 또 진짜 그 여기 저는 이제 이 지금 상암동 MBC 사옥이랑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 뭐 다른 것도 그랬겠죠. 오늘 날씨 진짜 좋았어요. 저도 오늘 아침 일찍 그 저희 강아지랑 또 그 여기 서울에 있는 월드컵 공원에 가서 오늘 좀 일찍 나갔어요. 한 7시 반쯤 나갔는데 아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진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하루가 참 감사하다. 정말 이런 되게 뻔하지만 진짜 그런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의 신청곡 그리고 사연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오늘 1, 2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백조싱크, 오뚜기 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브람스 안마의자, 당진시청,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샘표식품 주식회사, 올품, 음주 후엔 티맵대리, IBK 기업은행, 아크메르 동탄, 한국도로공사,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와 함께합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2: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친 나를 안아프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덮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1336 1336

0: 1336.
1: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0: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2: 끝내줬어요.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3: 잘 부탁.

제가 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예, 다시 한번 저기 또 좀 소개를 할까요? 저는 성진환이라는 사람이고요. 네. 아버지는 성정자 기자 박복자 희자시고, 저희 어머니는 네. 두 분의 아들로 1981년에 태어나서 서울 연희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가수로 좀 오래 제일 오래 살았고요. 예, 싱어송라이터. 일단 본업은 그렇습니다. 네, 계속 그렇게 가수로 좀 오래 살 수 있도록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네, 이상순 DJ의 친한 동생이기도 하고요, 후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만화 가족이고요. 네, 김연민님은 펀디, 제가 생각한 목소리보다 훨씬 세련되고 늠름하여 놀랐어요. 오늘 2시간 잘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세련되고 늠름하다. 굉장히 되게 좋은 그 두 단어네요. 세련되면서 늠름한. 되게 굉장히, 예,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예, 장래희망, 세련되고 늠름한 사람. 약간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면서 살고 싶다는, 예, 생각이 들 정도로 기분이 좋네요. 김여미님께 하나 드리죠. 뷰티 상품권 하나, 예, 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5887번으로 반디 출첵해요. 미용실에 지금 친정엄마랑 같이 왔어요. 좋은 노래 부탁해요 하셨어요. 아유, 그러셨군요. 아, 저도 미용실 한번 가야 되는데, 예, 미용실 저기, 그러게요. 한번 내일이나 모레나 한번 미용실 들렀다가 좀 더 깔끔한 모습으로 와서 사진 한번 또 찍어서, 예, 한번 올려주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 근데 귀찮아가지고 머리 하러 가는 게, 그런 또 동기부여가 있으면, 예, 이렇게 또 방송국에 올 일이 제가 잘 없기 때문에, 예, 그래, 이참에 한번 깎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또 노래를 틀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윤건의 노래입니다. 그대가 있어 웃는다.

김사월의 프라하 띄워드렸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나윤권의 그대가 있어 웃는다 였습니다. 네, 여러분 사연 조금 더 볼게요. 조혜민님, 아버지 이름 말하시는 순간 웃겨서 미니 가입하고 로그인까지 했다고. 예, 저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예, 모르면서 막 주절주절 얘기하는 거였는데, 예, 말하고 좀 후회했는데, 예,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듣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예, 한번 얘기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어제도 이렇게, 예, 오랜만에 미니를 다시 깔았다, 막 이런 분 계셨는데, 고맙습니다. 저도 미니를 다시 이제 스마트폰에 깔 때마다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 어플을 보통 지웠다가 다시 설치할 때 막 이렇게 기분이 좋은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지울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별로 안 쓰니까 지우는데. 근데 미니는 이렇게 몇 번 지웠다가 다시 깐 적이 있는데, 저도 솔직히 설치할 때마다 좀 설레요. 그리고 탁 깔고 나서 살짝 광고가 나오고 라디오 소리가 이렇게 싹 들리면 막 되게 반가운 기분이 들고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저 때문에 이렇게 미니를 다시 깔았다 이런 얘기도 되게, 예, 제 그런 경험을 떠올리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9693번으로 문자 주셨어요. 이렇게 반가운 목소리를 듣다니 좋네요. 연희동 주민으로서 늘 응원하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유, 혹시 제가 아는 주민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희 어머니가 아시는 분이든지. 네, 저는 지금 뭐 연희동하고 가까운 그 옆 동네 살고 있습니다만, 예, 아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1부 끝곡입니다. 마룬5의 Won't Go Home Without You 들으시고, 저는 2부 취향의 공유로 돌아오겠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취향의 공유. 오늘 들려드릴 곡은 스텔라 도날리의 How Was Your Day? 라는 곡입니다. 호주의 싱어송라이터예요. 소규모로 앨범을 만들어서 활동하다가 레이블과 계약을 맺고 정식으로 데뷔한 건 2019년입니다. 이 스텔라 도넬리의 음악에서는 가사가 참 중요한데요. 불편하다는 이유로 잘 다뤄지지 않는 세상의 이야기들을 부드러운 멜로디에 얹어서 노래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분의 음악을 높게 사는 사람이 많고요. How was your day?는 한 쌍의 부부가 주인공인데요. 서로에게 진솔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누구도 먼저 나서지는 않는 그런 좀 먹먹한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한때 주변의 여러 커플이 헤어지고 또 맺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쓴 곡이라고 하는데요. 스텔라 도넬리의 이 How was your day? 이 노래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공유해 주세요.

네, 스텔라 도넬리의 How was your day? 아, 들으셨고요. 오늘의 그 취향의 공유였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호주의 예, 젊은 싱어송라이터예요. 근데 목소리가 참 예쁘잖아요, 그죠? 근데 예쁘다는 생각이랑 동시에 어떻게 좀 약간 날 것 같은 그런 매력도 있고 그 노래하는 모습이 그 라이브 영상 같은 걸 보면 되게 또 매력적이에요. 근데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사를 잘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또 좀 생각할 거리들이 있는 그런 노래를 또 들려주기도 하고 그런 매력이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최복주님, 선곡이 좋네요. 판디 오랜만에 미니 들어왔는데 반가운 목소리 들려서 좋아요. 수고하세요 하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취향의 공유로 우리 완화가족 김혜정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제 취향곡은 조지 해리슨의 딩동딩동입니다. 꼭 해야 하는 걸 알지만 정말 하기 싫어서 미루게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노래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정신이 번쩍 들어서 몸을 일으켜 움직이게 됩니다. 미루는 게 일상인 저는 자주 듣게 되는 곡이에요. 그렇군요. 저한테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지 해리슨의 딩동딩동. 네, 하루에도 몇 번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저도. 예. 네, 이 곡 같이 들을까요? 조지 해리슨의 딩동딩동.

김혜정님 취향곡 조지 해리슨의 딩동딩동 들으셨고요. 이어서 하림의 여기보다 어딘가에까지 들으셨습니다. 아, 좀 이렇게 이국적인 느낌이 나는 두 곡을 이어 들었더니 아, 좀 어딘가 여행 다녀온 느낌도 나고 여행을 가고 싶어지기도 하고 그러네요. 오늘 그 취향의 공유로 사연 보내주신 김혜정님께 오늘의 진원 세트 스트레스 해소용 패치하고 김치 세트

0: 알겠습니다. 왠지 그 예 이렇게 드리고 싶네요. 자꾸 미우시는 김혜정님께 예 뭔가 정신이 번쩍 날 것 같은 그런 세트. 아 그 노래도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좀 막 미루게 되고 나태해질 때 그 저는 딱 그 노래가 생각나요. 한때 좀 유행했을걸요. 그 옛날 저기 외환대 하와이 파이브오라고 그 작품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오프닝 곡은 딱 들으면 대부분 아세요. 그 방송에서도 많이 쓰여서 빠빠빠빠빠빠 빠빠빠빠빠 이런 노래 있어요. 탁탁탁탁탁 하면서 그게 이제 그 노래만 들으면 모든 동작을 3배, 3배속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약간 예 그런 의미로 또 유행하기도 했었는데 양치질도 막 3배속으로 하고 막 한번 들어보세요. 자 문자번호 0225번으로 완화 2일차부터 들었던 찐 애청자입니다. 무뚝뚝한 아들과 어색하지 않게 늘 완화를 틀어놓고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오늘 듣더니 아저씨 바뀌었다. 그러네요. 예, 아저씨 바뀌었어요. 좀 젊은 아저씨로 바뀌었습니다. 네. 무뚝뚝한 아들이 굳이 이렇게 한마디 했다는 거는 그래도 뭔가 무뚝뚝한 아들의 마음속에 어떤 이렇게 파장이 좀 일었다. 뭐 제가 그렇게 봐도 느껴도 되겠죠? 네. 8457번으로 저는 진아님이 졸업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어요. 오, 진짜요? 그래서 왠지 모를 친근함이 네, 있다고 하셨고요. 야근하면서 듣고 있는데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아, 저보다 저기 연배가 그쵸? 젊으실 가능성이 크겠죠. 예. 저는 뭐 근데 아마 제가 저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예. 그 사립 고등학교여 가지고. 아, 반갑습니다. 3817번으로 또 문자 주셨는데요. 퇴근 시간 전 마지막 라디오라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해서 듣고 있어요. 그렇죠. 딱 그 시간이면 예, 뭐 그렇죠. 가장 그 업무 이외 모든 것에 집중력이 예, 가장 많이 발휘될 그런 시간이죠. 잘 버티시고 무사히 오늘도 즐겁게 퇴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브루노 마스 더 로맨틱 투어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29일.

30일 총 6일간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브루노마스.com에서 확인하세요.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네, 오늘 저는 성진환입니다. 심지원님은 아까 저기 미니로 진환 오빠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이에요. 오빠가 임시 DJ를 맡는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고 오늘 놓칠까봐 하루 종일 MBC 틀어뒀어요. 10개월 아기 육아하며 듣고 있어요. 어머, 그렇구나. 오빠 긴장했어요? 라고. 네, 긴장하고 있죠. 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제 목소리가 편안하게 들린다면 다행인데 지금 사실 그 등줄기에선 계속 땀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무사히 제가 진행하는 동안 별탈 없이 잘 제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아기 건강하게 잘 커라.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자, 폴킴의 뉴데이 문자 번호 7401번으로 신청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 노래 듣고요,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구멍난 양말을 꿰매거나 터진 옷을 꿰매는 건 바르지 않은데요. 표준어는 꿰매다입니다. 꿰매다는 옷다위에 해지거나 뚫어진 데를 바늘로 깁거나 얼거매다 또는 어지럽게 벌어진 일을 매만져 탈이 없게 하다의 뜻을 담은 우리말로 꼬매다로 쓰면 틀립니다. 동사 꿰맴질하다도 있습니다. 옷다위에 해지거나 뚫어진 데를 바늘로 깁거나 없다라는 뜻의 우리말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여러분 메시지로도 또 많이 그 레이틀리 이런 느낌도 반갑네요 이렇게 또 새롭네요 이렇게 저기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

0: 했는데 예, 포르투갈어로 번역해서 번안해서 가오코스타가 부른 버전이 있었네요. 저는 그 잠시 자리를 비운 우리 상순 DJ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고 있는 성진아입니다. 문자 번호 8361번입니다. 진아님 DJ 소식에 옛날 감성 살려서 미니 켜두고 문자 보내요. 감사합니다. 아, 대학생 때 기차 타고 통학하면서 진아님 라디오를 많이 들었었는데 아 그러셨군요. 예, 하, 그때 대학생이었으면 지금 나이가 30은 네, 30은 훌쩍 넘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뭘 타고 어디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살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반갑습니다. 문자 번호 7927 쓰시는 분은 잘 듣고 있어요. 저보다 동생인 듯한데 동생 힘내요 하셨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누나. 혹은 형. 네 고마워요. 아, 네 여러분의 신청곡 그리고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8000번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3, 4부 함께 해주시는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IS 동서, 베스트 슬립, 노무법인 피해, 롯데 렌탈, 주식회사 본컴퍼니, 오뚜기 카레, 경기주택도시공사, 코끼리베이글닷컴,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회, 천안 아산역 그랑시티 필하우스,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와 함께합니다.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바이 바이 배드맨의 Always in Love 들으셨고요. 그 앞서 들으신 곡은 더 클래식이었죠. 노는 게 남는 거야. 네, 참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네. 젊었을 땐 뛰어놀아라. 네. 아, 두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문자 번호 8709번으로 목소리도 좋으시고 진행이 좋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누군지 몰라서 진안 검색해보니 전북 진안 지역이 나오네요. 아무튼 잘 듣고 있습니다. 아, 제 이름은 진안이 아니고요. 진환입니다. 예, 성진환. 네, 진안, 아, 전북 진안 다녀온 적이 있어요. 저 몇 년 전에 거기 진안 그 고원이잖아요. 굉장히 높은 지역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명상 수련을 제가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찾아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 윗바사나 명상이라고. 이렇게 그 하는 곳이 있는데 너무 좋은 기억이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그 하여튼 그곳의 기억도 되게 좋고 뭔가 그 그 하여튼 묘한 기운이 있어요. 그 고지대에. 아, 꼭 다시 가고 싶은 곳인데. 아무튼 제 이름은 진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9050번으로는요. 예전에 홍대에서 저를 보셨었다고 그랬는데 참 친절했다고 제가. 아유, 그랬군요. 우연히 라디오를 켰는데 반가워서 문자 드립니다 하시면서 아마 제가 그 음반 매장에서 일하던 시절에 저를 만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제가 홍대 쪽에 있는 그 음반 매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해도 저는 참 친절하고 훌륭한 직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일을 그만둔 지가 몇 달 됐는데 좀 그립기도 해요. 그때 매일매일 이제 많은 분들 만나고 도움을 1대1로 이렇게 많은 손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했던 기억이 매일매일 되게 보람차고 그랬었거든요. 소통을 또 하고 스몰 토크도 하고 매일 약간 그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면서 또 여러분 메시지를 보고 또 이렇게 주절주절 이야기하면서 좀 그런 기분을 다시 느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문자번호 0318번으로 저는 얼마 전에 연애 시작했거든요. 데이트할 때마다 날씨 좋고 공기는 상쾌하고 심장은 콩콩 뛰고 이번 가을 정말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네, 이런 아주 예, 상큼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분께 이 노래 띄워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마침 그 2286번으로 또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올리비아 딘의 So easy to fall in love.

올리비아 딘 So Easy to Love, So Easy to Fall in Love. 네. 아, 함께 들었습니다. 아, 문자 번호 0772번 쓰시는 분인데요. 제가 지금 지하철인데 왜 제 앞에만 자리가 안 날까요? 자리 좀 나게 도와주세요. 아, 정말 괴로운데. 아, 또 지금 퇴근 중이시라면 더 힘드실 텐데. 예, 사실 저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럴 때가 많아요. 지하철 타면. 저 제 앞에만 자리가 안 나고. 저는 또 마을버스를 또 좀 많이 타는데 저희 동네는 마을버스가 그 잘 돼 있어가지고 참 그 진짜 제 앞에만 자리가 안 나서 고생할 때가 많습니다. 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거 좀 좋은 방법 아시는 분들 없어요? 어떻게 자리 얻는 법? 아, 혹시 아시면 좋은 팁이 저기 갖고 계신 분 있으면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문자로 또 무료 메시지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노래 띄워드리고 저는 4부 상순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라비 시프리의 곡입니다. My Song.

0: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상순 퀴즈. 자,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자, 1890년 오늘 9월 15일은 영국의 추리소설 작가 애거서 크리스티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애거서 크리스티 많이 아시죠? 네, 오리엔트 특급 살인,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나일강의 죽음 등 수많은 명작을 남겼는데요. 나일강의 죽음은 나일강 유람선에서 벌어진 의문의 살인사건을 다룬 작품입니다. 소설의 배경이 되는 나일강은, 자, 우리나라 한강에 북한강과 남한강이 있듯 나일강은요, 청나일과 백나일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청나일이 백나일보다 길다? 맞으면 O, 틀리면 X. 아, 이게 오늘의 문제군요. 나일강이 청나일, 백나일이 있다는 얘기도 처음 알았는데, 여러분 아셨어요? 오. 근데 이제 문제는 청나일이 백나일보다 그 이제 강의 길이가 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답이 뭘까요? 이건 진짜 모르겠네요.

아니 북한강 남한강은 이제 위치잖아요. 지리상으로 북쪽 남쪽 이렇게 상류 하류 이렇게 있는 거고, 청나일 백나일은 근데 색깔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겠죠. 청나일 이렇게 외국어 아닐 거 아니야. 백나일 이게 아니고 블루 청이랑 백 화이트 그런 거죠. 그런 거겠지. 그러면은 뭔가 이 색깔이니까 강물 색깔 아닐까요? 청나일은 좀 뭔가 맑은 강이고 푸르게 보이는, 백나일은 좀 뭐 침전물이 많이 있다거나 강바닥에 뭐 이렇게 좀 독특한 흙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쪽으로 저는 유추해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길이는, 아 뭐야 이거, 길이는 왠지 좀 그 맑은 강이, 청나일 쪽이 그 뭔가 좀 크고 길고 그런 강이 아닐까, 그래서 강의 흐름이 이렇게 좀 강물을 맑게 하는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저는 청나일이 길다 5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어떻게 접근하실지. 자, 문제 한번 다시 드릴게요. 나일강은, 여러분, 나일강은 청나일, 백나일 이렇게 나뉜대요. 근데 그 중에서 청나일이 백나일보다 길이가 길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리아나의 노래였습니다. Don't Stop the Music. 아, 상순 퀴즈에 이어서 들으셨고요. 아, 오늘의 문제. 네, 애거스 크리스티의 나일강의 죽음 이 작품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나일강은 청나일이랑 백나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그 중에 청나일이 길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가 문제였는데요. 문자번호 8613번으로 언제부터 청나일 백나일이 있었을까요? 아니 왜 저한테는 알려주지 않았죠? 이렇게 조금 짜증을 내시면서 모를 때는 오! 라고 하셨어요. 2710번 쓰시는 분은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겠지만 저는 청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오! 라고 항상 청팀을 응원하는 분이셨나봐요. 어렸을 때부터. 윤상진님, 우리나라 한강 길이도 모르는데 다른 나라 강 길이를 알까요? 그때그때 느낌대로 찍어서 X라고 해주셨고, 0804번으로 또 저는 흰색을 좋아해요. 그래서 백나일, 정답은 X. 네, 다들 이렇게 굉장히 1차원적으로 찍어주셨는데, 아, 오늘 지금 정답 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진짜 뭘 좀 아시는 분은 오늘은 정말 1도 없었다고. 하긴 뭐 그죠? 아까 예, 윤상진님 말씀이 정답인 것 같아요. 한강 길이도 모르는데 다른 나라 한강 길이로 어떻게 알겠어요? 청나일 백나일, 청나일 어쨌든 또 이렇게 답은 틀려도 청나일 백나일이 있다는 상식을 또 오늘 이렇게 또 네, 일단은 알아갔고요. 우리가 자, 그렇다면 정답 과연 청나일 백나일보다 길까요? 정답은 X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틀렸네요, 저도. 청나일이 백나일보다 길지 않다고 합니다. 청나일은 여러분, 에티오피아의 타나호라는 호수에서 시작이 되고요. 백나일은 아프리카 중부에서 시작해서 수단으로 흘러가는데요. 백나일강이 청나일강보다 훨씬 길어서, 훨씬 길대요, 여러분. 그래서 나일강의 본류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청나일강은 물빛이 짙고 푸르게 보여서 청나일이라는 블루나일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백나일강은 물에 섞인 점토 성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희고 탁한 빛을 띠어서 백나일, 화이트나일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아,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유추를 했네요. 뭔가 그런 응? 틀려놓고 또 지금 꺼드럭대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틀렸지만 오늘 또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다섯 분 뽑아서 저희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쉽네요. 제가 또 진행하는 동안 또 연승 행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루 만에 또 예, 틀렸습니다. 자, 문자번호 1308번으로 신청해 주셨습니다. 신승훈이 부릅니다. 가을빛 추억.

유키카의 점점 더 들으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신승훈의 가을빛 추억. 아, 이 노래 또 반가워해 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참 좋아하는 곡이었는데, 예, 초등학교 때부터 진짜 좋아했거든요, 이 노래를. 초등학생이 무슨 이런 가을빛 추억이 있다고 이 노래를 좋아했을까요? 근데 진짜 마음으로 좋아했던 유정, 작곡가 유정현 씨 곡인데요. 아, 정말 명곡이죠. 아까 제가 그 지하철에서 그 앞에 자리가 안 난다고 하셨던 분 계셨잖아요. 그래서 여러 그 좀 좋은 팁 좀 보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서 문자번호 2826번으로 김재동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대요. 앉아 계신 분 앞에 가서 쳐다보면서 계속 웃으시면 일어나서 다른 데로 간답니다. 웃으세요.

0: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럭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7: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8: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9: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10: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구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11: 완벽한 하루 저는 성진환이었습니다. 오늘도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아 재밌네요. 네, 저는 확실히 재밌었습니다. 점점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아침 아 정말 날씨 좋은 공원에서 참 행복하고 기분 좋게 시작했는데 아 저녁도 또 예 여러분 덕분에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1: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사막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서남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송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수십 년 동안 대학병원에서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돌봐온 의사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좋은 의사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종종 발표되는 각 분야의 명의들을 염두에 둔 질문이었습니다. 좋은 의사는 사람을 잘 이해하는 의사죠. 잘 이해하되 그러면서도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어지지 않는 의사요. 철학자 사르트르는 닫힌 방이라는 희곡에서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사람을 대하는 직업을 가진 이들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쏟아내는 예측 불허, 대량 난감, 어처구니 없는 반응과 행동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좋은 직업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 세상에는 알면 알수록 좋아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알면 알수록 실망을 넘어 낭망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낭망을 듣고도 절망과 혐오에 가까이 가지 않는 일,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자, 9월 15일 화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디퍼플. 디퍼플이라는 밴드는 지금도 공연을 다니고 있습니다만, 예. 전성기는 사실 음악적으로 진짜 전성기는 70년대죠. 예. 70년대에 정말 좋은 앨범들 많이 냈거든요. 근데 이 곡은 80년대 중반에 나온, 1984년에 나온 Perfect Strangers 앨범의 앨범 타이틀곡입니다. 예. 워낙 좋은 곡이죠. 드림 시어터의 커버 버전도 있습니다. 디퍼플의 Perfect Strangers. 문자 처음으로 보냅니다. 매일 듣기만 했었는데 가족들 저녁 준비하면서 매일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와, 9647번으로 진짜 문자 처음 보내신 거예요. 야, 이게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들으면서 이게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시니 저 또한 급 행복해지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1부, 2부. 주식회사 해리즈 아보에,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본 컴퍼니, 오뚜기 카레, 키움증권, IS 동서, 도드라 만돈,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 우유협동조합,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백조싱크에서 함께합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브루노 마스, 더 로맨틱 투어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29일, 30일 총 6일간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브루노마스.com에서 확인하세요.

네, 폴 매카트니, 언클 엘버츠, 에드머럴 헐시 들었습니다. 이태휘 씨가 총해 주셨는데 사실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앨범은 램 앨범이에요. 앨범 제목이 램인데 폴 앤 린다 매카트니 이렇게 아티스트 이름 나와 있습니다. 그 이 당시에 아무튼 폴 매카트니가 공연 다니면서도 린다 매카트니하고 같이 다녔어요. 키보드도 연주하고 뭐 백업 보컬도 하고 그랬는데 이 앨범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얼마만큼 활약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워낙 폴 매카트니가 로맨틱 가이예요. 그리고 스윗해가지고 부인을 집어넣은 거죠. 폴 앤 린다 매카트니로. 언클 엘버트 에드미럴 헬시. 이태휘 씨 고맙습니다. 린다 매카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결혼하기 전에 성은 린다 이스트만이거든요. 이 집안이 아주 부잣집 아가씨였어요. 그 이스트만이 아무튼 잘 살았대요. 코닥 필름 창업자라고도 하는 것 같고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이 팀 음악은 요맘때쯤 들으면 참 좋아요. 네. 캐나다의 포크락 밴드인데 칠리웩이라고요. 서정희 씨가 청해 주셨어요. 칠리웩, I believe.

미스터 빅의 샤인 들었습니다. 8325번으로 총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칠리웨이의 I Believe였고요. 자, 조금 전에 그 린다 이스트만 얘기했잖아요. 린다 이스트만이 사진작가 활동을 많이 해서 평생을 그 소문과 연결되었는데 코닥 창업자인 이스트만 가문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오, 류한종 씨. 맞는 거죠, 이거 정보? 예. 자, 김한올 씨가 총해주신 자미로과의 Runaway.

0: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하루에도 15도 안팎까지 기온이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덥고 햇볕은 뜨거워서 아직 반소매 차림하셔야겠는데요. 겉옷은 챙겨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데 낮 기온은 오늘보다 올라서 서울, 부산 28도, 광주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기온이 낮겠습니다. 강릉은 25도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에는 제주 산지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지나겠고요. 수도권과 충남, 전남은 낮 동안 오존 농도가 짙어질 것으로 보여서 자외선 차단과 호흡기 건강 챙기셔야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012년 캠브리지 선언이 나왔다. 인간은 의식을 생성하는 신경학적 기질을 독점하고 있지 않다. 인간이 아닌 동물, 즉 모든 포유류와 조류, 문어를 포함한 많은 생명체 역시 이러한 신경학적 기질을 가지고 있다. 만물의 영장이라면서 인간 이외의 다른 생물체를 무감각한 존재로 여겨온 인간 중심의 의식이 잘못되었음을 공식으로 시인한 선언이다. 인간만이 감정이나 감성을 지닐 수 있다고 믿어왔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런데 생명체도 아닌데 더 엄청난 선언을 해야 하는 사태에 직면한다.

AI가 앞으로 10년 안에 산업혁명보다 더 크고 빠른 경제 전환을 일으킬 거라는 전망이 나왔을 땐 그게 충격이었지 공포는 아니었다. 하지만 AI 다큐 종말론적 낙관주의자가 되다를 본 시청자들은 충격보다 공포를 더 많이 느꼈다고 증언한다. AI는 인간보다 뛰어난 지적 능력으로 인류가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해 줄지도 모른다. 경제성장뿐 아니라 질병치료와 생명연장, 에너지와 기후문제 등의 난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 같다. 그런데도 고맙지 않고 두렵다.

최근에 AI를 잘 모르는 외부인이 아니라 AI를 만드는 기업 내부에서 계속 경고의 메시지가 나온다. 철수는 오늘 AI 기업체들의 CEO들이 다투어 AI 개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며 나서는 이유를 생각한다. AI 낙관론자들은 말한다. AI가 가져올 혜택이 위험보다 훨씬 크다고. 그러니까 과도한 규제보다 빠른 기술 발전이 중요하고 개발화돼 통제할 수 있는 속도로 가야 한다고. 하지만 AI 비관론자들은 걱정한다. AI가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게 되면 통제권을 다시 가져오기 어려울 거라고. 벌써부터 AI가 사용자의 멈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AI 개발 경쟁이 인류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공포는 앞으로 10년 안에 AI가 인류를 멸종시킬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나오게 했다. 인간만이 생각하는 존재라고 믿었던 호모 사피엔스가 지금 AI를 만들어 놓고 캠브리지 선언보다 엄청난 선언을 해야 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

Cold Stop the Rain, Creedence Clearwater Revival, 네. CCR, 누가 이 비를 멈출 것인가? 누가 이 전쟁을 멈출 것인가? 누가 이 환경 파괴를 멈출 것인가? 뭐 어려운 문제죠? AI 개발 경쟁을 누가 멈출 것인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Creedence Clearwater Revival, Hold Stop the Rain. 자, 6시 38분 25초 막 지났습니다. 아, 동료가 나흘 동안 교육 가서 오늘도 너무 힘들게 근무했는데 아, 이 음악은 너무 좋네요. 스트레스 풀리는 기분으로 하루 저녁으로 뭐 먹을지 고민하며 잘 마무리하게 됩니다. 예.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드시면 되죠. 뭐. 예. 고민할 일이 많습니다. 예.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누가 이 비를 멈출 것인가? 누가 이 전쟁을 멈출 것인가? 이 고민할 게 많은데 저녁 한 끼 먹는 건 뭐 그냥 예. 먹고 싶은 거 빨리 생각해서 그냥 드시면 되는 거죠. 그럼요. 아, 김현찬 씨. 아, 오랜만에 노래 신청합니다. 하고, 예. 감사합니다. 자, 비지스, More Than a Woman.

나탈리 물리아 톤 들었습니다. 2386번. 네,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비지스의 모데너 워먼이었고요. 자, 강보경 씨가 청해 주신 음악 퀸 It's a Hard Life.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1: 우리 아이 도드람
2: 나왔어.
1: 우리 남편 도드람.
3: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4: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1: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2: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국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0: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0: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네, 1, 2부 끝곡입니다. 배용수 씨가 청해 주셨네요. 가마시 워싱턴 날리지.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친구라지만 사람 친구를 대신할 순 없겠죠. 실제로 영국 가디언지가 100편이 넘는 논문을 분석했더니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반드시 친한 친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답니다. 그렇다면 친한 친구를 보유하는 방법은 뭘지 궁금한데요. 심리 전문가 이호선 교수가 알려주는 네 가지를 보죠. 1. 두 번 만나면 한 번은 밥을 사라. 2. 만날 때마다 인증샷을 찍자. 3. 친구가 만나줘 가면 얼른 달려가고. 4. 친구 동네를 지나갈 때 생각나서 전화했어 하고 말하기입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2: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기침이나 발열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 구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이었습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The Course의 Only When I Sleep 들었습니다. 정경희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뒤에는 배순탁, 신혜림 씨와 함께 배신의 한수 진행합니다. 3부, 4부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주식회사 워킷,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모빌코리아 윤활유, 이카운트, SK케미칼, 현대자동차에서 함께합니다.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3: 안전화.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배신의 한수 진행합니다. 배순탁, 신혜림 씨. 스타팅 멤버 발표된 거 아까 봤는데, 야, 종 씨가 두 명이나 있던데 오늘. 아하. 스타팅 멤버야. 아우, 여기 스튜디오에도 두 명.
2: 예. 아, 예. 신 씨 선수는 어떤가요? 갑자기 확 외로워지네요.
1: 네. 유명한 선수가 생각이 안 나는데.
2: 그렇군요. 그런 걸로 하죠. 네.
1: 축구를 안 하나?
2: 원래 신시들이 다들 이렇게 관심이 없나 본데요.
1: 자, 음악 소개해 주시죠.
2: 네, 제가 오늘 소개할 가수는요. 최근에 굉장히 좀 복고적인 스타일의 음악을 하는 젊은 뮤지션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네네. 그중에 한 명입니다. 제일런 응곤다라는 가수 소개해 드릴게요.
1: 이거 N자 이렇게 앞에 있으면 아프리카 출신인데 거의.
2: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국 태생이고요. 이제 부모님으로 인해서. 예.
1: 아, 성이.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네. 오신 건 맞죠?
2: 그렇죠.
3: 그럴 수밖에 없죠.
2: 네.
1: 남의 성이 아프면. N이나 M으로 시작하면 네. 다 아프리카에서 오셨더라고 대부분.
2: 네, 보통은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아프리카계 아메리칸이긴 하지만 네. 제일런 응곤다는 또 영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그 어렸을 때 이제 음악을 되게 하고 싶었는데 이 자신이 갈 수 있을 만한 음악을 배울 수 있을 만한 예술 학교들을 좀 찾아보다가 리버풀에 있는 한 학교에서 제일런 응곤다가 그 인터넷에 올린 음악을 듣고 우리 학교 한번 지원해봐라 하고 권유를 했었나 봐요. 네. 그래서 가족들하고 지역 교회에서 모은 기금으로 입학금을 마련해서 리버풀행 편도 비행기를 타고 리버풀로 갑니다.
1: 뭐 이렇게 복잡해?
2: 네. 그래서 미국에서 영국으로 넘어가서 음악을 배웠고 그리고 영국을 중심으로 지금 좀 활동을 하고 있어요.
1: 네네.
2: 그래서 2023년에 이제 첫 앨범을 냈었는데 그 앨범부터 다 영국 차트에서 좀 반응이 오고 있는 네, 그런 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2: 11살 때 The Temptations의 My Girl을 듣고 너무 그 음악에 반해서 모타운 소울 중심으로 음악을 많이 들었다고 하고요. 실제로 제일런 응곤다가 하고 있는 음악 들도 60~70년대 소울 음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네.
2: 상당히 좀 복고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데요. 이 제일런 응곤다의 음악을 듣고 뭐 스눕도, 켈라니, 올리비아 딘 그리고 이런 데에서 또 빠지지 않는 선배죠 엘튼 존이 샤라웃을 해주면서 굉장히 좋은 음악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0: 하면서 또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1: 네네.
0: 이번에 제가 이 집이 이제 새로 나와서 이 집의 앨범명이자 또 이 집의 타이틀이라고도 할 수 있는 Doctrine of Love라는 노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1: 네.
0: 이 음악을 만들 때는 제임스 브라운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본인이 좀 꿈을 꾼대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60년대에 가 있고 60년대 디트로이트에서 펑크 밴드하고 같이 음악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스타일로 그 시대의 과거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그걸 또 2026년에 지금에 맞게 재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제임스 브라운의 영향을 받은 제일런 은곤다의 음악은 어떤 스타일인지 Doctrine of Love 준비했습니다.
1: 닉슨 독트린 이후 처음 들어보네 이 단어.
0: 아, 교리 뭐 사랑의 교리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요즘
2: 원칙 교리 이런 네. 뜻이죠.
0: 이런 네. 단어를 워낙 안 쓰니까 오, 이 단어 너무 또 재밌다라고 생각해서 네,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자, 젤런 은곤다 독트린 오브 러 듣겠습니다.

0: 야, 정말 예전 스타일인데 음악이. 젤런 고운다의 Doctrine of Love 들었습니다. 자, 음악 나가는 사이에 김수정 씨가 선발 명단에 신민아 선수가 있네요 하고 아. 사과드립니다. 예. 예. 신혜림 씨께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1: 아, 저한테 사과하는 건가요? 예.
0: 신민아 선수.
2: 아. 신민아 선수한테 사과를
1: 하죠.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선수분한테.
2: 신민아 선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전달을 좀 부탁드립니다.
0: 강원FC에서 지금 뛰고 있고. 네.

0: 네네.
1: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네. 축구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0: 스포츠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로 선택에 대한 결과가 정말 그 어떤 분야보다도 선택에 따른 결과가 막중한 분야인 것 같긴 해요.
1: 아니 그러니까 네. 선수 선발은 어쨌든 감독의 절대 권한이고 네. 결과에 대해서 감독이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네.
1: 그거를 왜 얘 안 뽑냐, 얘는 왜 뽑았냐,
0: 그럼 끝도 없죠.
1: 이러면 정말 끝도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선수를 보는 시각은 네. 다 다르거든요.
0: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전술도 다르고 추구하는 축구도 다르고
1: 그렇습니다. 네. 김학균 씨가 신 작가님의 그렇군요 시간입니다고.
0: 이때는 그냥 가만히 계시고 뭘 트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2: 그렇군요. 반응을 AI 같은 걸로 이렇게 눌러주고.
0: 굳이 이게 목소리 쓰실 필요 없잖아요.
2: 귀한
0: 목소리.
1: 아무튼 뭐 오늘 아시안 게임 축구는 오늘 첫 게임인데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2: 네.
1: 또 신민아 선수도 있으니까.
2: 예, 그러니까요.
0: 네네. 신민아 선수가 왠지 한 골 넣을 것 같아요.
1: 수비수 아니에요?
0: 헤더로 코너킥 상황에서 할 수 있죠.
1: 알겠습니다.
2: 저도 이름을 성함을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어디 가서 밀리지 않게.
1: 소속팀 기억해 주세요.
2: 아, 네. 알겠습니다. 뭐라 그랬지 아까?
0: 강원 FC.
1: 강원 FC.
2: 강원도 좋죠. 네.
0: 언제 한번 가서 응원하시죠.
2: 그 확답을 드리긴 좀 어려워서 제가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네. 마음으로는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1: 강원 FC 경기장을 찾아서 홈 경기장을 찾아서 응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너무 머니까 강릉 뭐 춘천 막 이런 데서
2: 되게 여행 가기 좋은 곳에 있긴 하네요.
0: KTX가 생겨서 강릉 금방 갑니다.
1: 그래도 요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0: 강릉 강원 FC가 올 때
1: FC라고 할 때 그때 가시는 게 낫죠.
0: 아, 제가 예매를 할까요? 저희 한번 갈까요?
1: 둘이 가세요.
2: 아니, 거절해도 되나요?
0: 아니요. 그거는 저도
2: 네네.
1: 자 음악 소개해 주세요.
0: 네. 이제 오늘 세 곡을 골라왔는데 보니까 제일 긴 곡을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뭐 세 곡씩이나 올르고 그래요?
0: 이게 하나는 4분짜리, 하나는 5분짜리, 하나는 7분짜리입니다.
1: 근데 왜 그렇게 해오는 거예요?
0: 아니 남은 시간 보고 결정하려고 준비성이 철저한 거죠.
1: 아 그래서 예. 7분짜리를 걸면서 지금 10분 30인 거예요, 이건. 제가 무슨 조절을 하겠어요.
2: 아 그렇군요.
0: 그걸 1초 단위로 조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립서비스가 지나칩니다.
2: 36년 경력이면 할 수 있죠.
0: 지나칩니다.
1: 그건 그러고 이렇게 조절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2: 아 그건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1: 제가 예전에도 진짜 싫어했던 게 PD들이 왜 진행자한테 뭐 2분 남았다고
2: 맞아요.
1: 2분 동안 얘기하잖아요.
2: 그런 얘기하죠.
1: 그러면 봐봐. 아, 뭐 신대림 씨도 배순탁 씨도 다 진행을 하셨으니까
2: 네네.
1: 2분을 정확하게 맞춰서 얘기하기는 것도 힘들고 억지로 얘기하다 보면 들으나 마나 한 얘기를 하게
2: 말이
1: 돼요.
0: 아니면 실수를 하거나
1: 쓸데없는 얘기를 하게 되고. 아유 음악 프로그램은 음악 틀면 되죠.
2: 그렇죠. 맞죠.
1: 좋은 거 많잖아요. 허브 엘퍼트 라이즈도 있고 부커티 앤 엠지스의 타임 이즈 타이트.
0: 아, 타임이 너무 타이트해.
1: 좋잖아요. 아주 시간이 얼마 없네 진짜.
0: 오늘은요 제가 듀크 엘링턴 그러니까 빅밴드 재즈 음악 가져왔습니다.
1: 아하.
0: 그리고 가을 되니까 이 곡의 신청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에릭 클랩튼 버전 여러분이 최근에 가장 좋아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배철수 DJ께서도 예전에 말씀하셨듯이 약간 늦가을에 초가을 말고
1: 쓸쓸해 너무. 아, 왜 에릭 클랩튼 형님이 나이 드시니까 목소리가 이상하게 쓸쓸하게 들리더라고 진짜.
0: 그래서 늦가을에 좀 더 어울리는 느낌도 있고 해서요. 오늘은 다른 버전 그러니까 뭐 빅밴드 재즈 오케스트라 쪽에서는 진짜 거장 중에 거장이죠.
1: 제가 오톰 리브스 불러도 쓸쓸하게 들릴까?
0: 아 살벌하게 쓸쓸할 것 같은데요.
1: 그죠? 집에서 한번 불러볼까?
2: 되게 궁금해요.
1: 에릭 클랩튼 버전으로
0: 음원 하나 내시죠 뭐.
1: 음원까지 낼 거
0: 같고. 이 듀크 엘링턴 오케스트라가 1950년대 후반에 58년에 발표한 곡인데요. 이때 듀크 엘링턴 오케스트라가 진짜 전성기였어요. 바로 몇 해 전에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에서 최고의 공연을 했다라는 찬사를 얻었고 그러면서 이제 스탠다드 곡들을 내놓은 앨범이 있는데 그 앨범의 수록곡입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요. 이게 그 앞에는요. 프랑스어로 진행이 됩니다.
1: 이게 원래 샹송이

0: 잖아요.
1: 그런데 뒤에는 영어로 노래합니다.
2: 어허.
1: 예, 그래서 프랑스어 원곡의 원곡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어 버전의 네. 그 느낌도 맛볼 수 있고 나중에 1946년에 조니 머서가 영어 가사를 이제 덧입혀서 수많은 영어 버전이 또 탄생이 됐잖아요.
0: 아, 이거 로저 윌리엄스의 또 피아노 연주가
1: 그렇죠.
0: 아, 괜찮은데요. 네.
1: 그런데 이 두 가지 버전을 하나에 넣은 곡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0: 시간 다 됐어요.
1: 예, 예. 가겠습니다.
0: 자, 듀크 엘링턴 오케스트라의 오톰 리브스 들으면서 배신의 한숨 마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7: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9: 하늘은 분명 청명한 가을 하늘인데요. 볕은 아직 한여름입니다. 낮 기온 30도에 육박하면서 낮더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까지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은 반소매 차림하시고요. 아침, 저녁은 꼭 겉옷 챙겨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낮에는 서울 28도까지 오르겠고 남부지방은 30도 가까이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제주도는 오전에 흐린 가운데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내일도 아침에 내륙 곳곳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볕이 강해서 낮 동안 자외선 지수 높겠고 수도권과 서쪽 지역은 오존 농도도 짙겠습니다.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박윤경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자, 음악 캠프 청취자 여러분께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닐바나 평전, Smells Like Teen Spirit, The Story of Nirvana. 저자는 김성대 씨고요. 뭐 커트 코베인의 삶과 닐바나의 역사를 중심으로 쫙 풀어나간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 닐바나 평전입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 청취자 여러분께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퀴즈는 내야죠. 예.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서 10분 선정해서 도서 닐바나 평전을 한 권씩 보내드립니다. 자, 정답은 휴대전화 문자로만 받습니다. 자, 8000번. 자, 3인조 밴드입니다. 커트 코베인을 중심으로 한 3인조 밴드 닐바나. 커트 코베인이 사망한 이후에 이 팀에서 드럼을 치던 친구가 프론트맨이 돼가지고 밴드를 결성합니다. 아, 근데 이 밴드가 또 잘 됐어요. 무지하게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죠. 자, 이 밴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은 휴대전화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길게 보내면 100원이에요. 예. 밴드 이름이 이렇게 길진 않습니다.

자, 정답자 중에서 10분 선정해서 일반화 평전 한 권씩 보내드립니다. 정답은 이 다음 곡 나갈 때까지만 받겠습니다.

사브리나 카펀터 에스프레소 들었습니다. 0052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퀴즈 마감했습니다. 예, 푸파이터스 정답자 중에서 10분 선정해서 책 한 권씩 보내드리고요. 자, 7시 37분 12초 막 지났습니다. 1972번으로 사진을 한 장 보내주셨는데, 야, 이거 정동진이군요. 오늘 아침 정동진 바다 철썩철썩 파도가 아주 끝내줬어요. 네. 한 컷 남긴 사진을 보면서 브루노 마스의 노래를 들었는데 이상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덕분에 하루가 로맨틱했습니다 하고. 예. 아, 그랬어요? 이 파도하고 브루노 마스의 이 노래가 어울렸습니까? 오, 우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브루노 마스, 리스킷 올.

네, 그린데이 Last Night on Earth 들었습니다. 1181번 또 크립이라고 하신 분. 예. 백햄 와 짬뽕 먹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예. 잘 어울리나요 짬뽕하고? 고맙습니다. 그린데이의 Last Night on Earth. 앞에 들으신 음악은 브루노 마스의 위스킷 오울이었고요. 자, 7시 45분 32초 막 지났습니다. 6855번으로 청해 주신 백햄 친구 프랑스 밴드 피닉스 1901 1901 1901

0: 찾아라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6: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7: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8: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9: I was born by the river.
10: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11: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 다 못한 얘기 오늘 마저 나눠요.
10: 네, 오늘 끝곡은 다이애나 크롤의 Autumn in New York입니다. 3231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아, 다이애나 크롤은 정말 11월에 내한 공연이 있던데요. 예. 자, 다이애나 크롤의 Autumn in New York 들으면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미미입니다. 저는 상대방과 모든 걸 맞추려고 억지로 애쓰면서 에너지를 쏟지 않아요. 사람은 모두 다르니까 당연히 안 맞는 부분도 존재하는 거죠. 잘 통하는 지점이 있다면 좋은 거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면서 조금씩 더 배려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상대를 고치려 들지 않고 너는 너, 나는 나 라는 기준을 지킬 때 인간관계가 오히려 더 편안해진다고 느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9월 첫째 주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으며 적당량의 음식물 섭취와 매일 30분 이상 운동,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측정 등 20대부터 시작하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 실천이 우리 모두의 건강 동행입니다.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이 캠페인은 목포시 보건소와 함께합니다.
1: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들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명한 미식 가이드북에서 2026년 음식 트렌드 중 하나로 쓴맛을 꼽았습니다. 채소나 해조류 혹은 여러 발효식품에서 느껴지는 쓴맛에 주목했는데요. 자연에서 자란 풀이나 동물 내장이 가진 고유의 쓴맛은 포식자에게 경고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는 일종의 화학 성분이래요. 이렇게 본능에 따른 1차원적 쓴맛을 차분히 음미하다 보면 즉각적인 자극의 단맛, 짠맛이 낼 수 없는 깊이가 따라옵니다. 당장의 쓴맛은 우리를 찡그리게 할 수도 있지만 천천히 묵히고 익히다 보면 그 자체로 새로운 맛이 될 겁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9월 15일 화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의 Bitter But Better, BBB였습니다. 2026년 음식 트렌드 중 하나가 쓴맛이래요. 근데 중 하나? 맛이 몇 가지가 없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음식에도 트렌드를 또 어디서 발표를 하는구나 하는 거 저도 오프닝 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아, 뭐 깊이감이 있다. 다 좋은 말이긴 한데. 굳이 또 쓴맛을까지도 느껴야 되나. 단거 먹기에도 바쁜 인생 생각을 했는데. 9629님, 저는 오늘 일할 때 쓴맛 너무 봐서 잠깐 사양할게요 하셨고, 김성민님도 쓴맛 하면 인생의 쓴맛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충분히 쓴맛을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쓴맛이 뭐가 있지 생각해 봤을 때 커피도 어떻게 보면 쓴맛에 속하는데 그건 좋아하고, 성게알도 종류에 따라 좀 다르지만 쓴맛이 좀 많이 나는 그또그 종류나 시기가 있단 말이죠. 저도 그걸 또 좋아하기는 해요. 그리고 약간 저는 그 이름모를 풀 나물로 올라와 있을 때 거기서 나는 쓴맛도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서 생각보다 또 어떤 쓴맛은 내가 맛으로서 즐기긴 하네 싶기도 했고요. 자, 오늘도요 어제처럼 다른 게스트 없이 우리끼리 오붓하게 노는 날입니다. 오늘은 선택은 안 해요. 밸런스 게임 그거 만드는 게 어려워가지고요. 우리끼리 논다고 매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얘기든 나눌 수가 있는 날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선곡표도 여러분들이 좀 꽉꽉 채워주셔야 합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얘기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별밤 1, 2부는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롯데렌탈,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워킷, IS동서, 아크메르동탄,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와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의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5: walk it, walk it 안전화.
7: 브루노 마스, 더 로맨틱 투어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29일, 30일 총 6일간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8: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975의 초콜릿 듣고 왔는데요. 아까 우리 쓴맛 얘기로 오프닝 했었는데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왔대요. 남수정님은 대장봉 초콜릿 좋아하길래 아가 입맛인 줄 알았는데 잔디 같은 센 채소도 잘 드신다니 어른이네요. 저는 되게 보편적인 입맛에 속하는데 좀단 거를 좋아하는 편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좀 할머니 할아버지 입맛에 가까워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커가지고 뭐 무나물이라든지 그리고 꼭왜 찌개나 국물이 있어야지 밥잘 먹고 나물 좋아하고 좀 뭐에 호박나물 좀 물컹물컹 거리는 거 좋아하고 어른 입맛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단 거를 좋아하는 좀 변수가 달려 있을 뿐. 7531님 진정한 쓴맛은 쑥즙입니다. 갱년기라 먹기 시작했는데 아 진짜 써요. 쑥즙이 또 갱년기에 도움이 되나 봐요. 정보도 알아갑니다. 쑥은 참 여러모로 좋나 봐요. 이게 쑥으로 뭐 뜸도 뜨고 그리고 뭐 그거 이렇게 연기 피워가지고 뭐 이렇게 탁한 뭐 기운을 제거한다 이러면서 이상한 집에 이렇게 쑥을 이렇게 태우면서 막 휘휘 도는 그런 것도 본적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오란수님은 저 오늘 저녁 반찬으로 하얀 민들레 나물을 무쳐 먹었어요. 친정엄마가 텃밭에서 기른 걸 뜯어왔거든요. 씁쓸한 맛이 맛있는 나물이죠. 노란 민들레 넣어놓. 먹는 민들레는 하얀 민들레입니다. 하얀 민들레가 있었다니. 충격. 저는 정말, 아, 부엉이들에게 항상 배웁니다. 약간 그렇죠. 나물은 씁쓸한 맛이 주는 이상한 그 기운 좀 있는데 왜약 먹을 때쓴건 그렇게 싫어하지? 다 마음가짐인 걸까요? 9389님. 안녕하세요. 지난 2월에 임신이 됐다고 하면서 우리 아이 인생 난로 먹길 바라며 난로라는 태명지였다고 보낸 청취자입니다. 그때 대장부엉이 굉장히 천재적인 이름이라고 해주셨는데 얼마 전 우리 난로가 조금 작게 세상에 나와서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있습니다. 첫 만남이 조금 쓰지만 더 깊이 있는 만남으로 다가오길 기대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저 너무 기억나거든요. 우리 난로. 난로가 벌써 나왔군요. 세상에 오는 게 너무 기뻤던 모양입니다. 이제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제 주변에도 이거 당연히 이제 부모님들은 신경 쓰이고 걱정되고 하지만 건강하게 너무 문제 없이 잘 크는 경우만 저는 거의 봤었거든요. 우리 난로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아이고, 너무 놀라거나 상심하지 마시고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의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도 보내주시고요. 아이브의 레벨 하트.

아이브의 레벨 하트에 이어서 이창섭의 신곡입니다. 조금 전 6시에 공개된 미니 3집 타이틀곡으로 사계 그리고 너 함께 들었습니다. 김시현 님이 대장부 황청 오늘 퇴근하고 청계광장에서

한 하루네요. 자, 또 노래 듣기 전에 아까 우리 조금 일찍 세상에 나온 애기 부엉이 난로 얘기했었잖아요. 남보라님께서 우리 아들도 2달 일찍 태어나 신생아 중환자실에 오래 있었지만 어느새 11살 꾸러기 소년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아이들 생각보다 강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1205님도 저희 쌍둥이들도 7개월 만에 태어나서 집중치료실에 한달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건강한 사춘기 고등학생입니다. 난로도 엄마 아빠를 조금 일찍 보고 싶었나 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아이 얘기나 뭐 힘든 얘기 할 때마다 본인들의 경험 얘기 해주시면서 그렇지만 나 지금 무탈해. 당신 힘내도 돼요. 이런 마음 나눠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듣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진짜 괜찮을 거고. 지금 생각나는 거는 또 우리 김영석 작곡가님이 6개월 만에 나오셨었대요. 지금 얼마나 건강한 느낌인지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우성님. 어제 아내 야근 때 간식 사다 줬는데 대성공했어요. 아, 어제 로맨틱 부엉이. 이나님이 스윗둥이로 불러주셔서 앞으로 제 애칭은 스윗둥이입니다. 아내가 너무 좋아해서 저도 뿌듯한 거 있죠. 라디오까지 들려주니 너무 좋아하네요. 이것까지 스윗둥이의 완성. 그러니까 이걸로 스윗둥이로 막 이렇게 불리운 것을 스스로 너무 기뻐하고 이런 모습까지도 우성님. 아우, 아내분이 너무너무 진짜 사랑할 그런 존재이시군요. 아내분도 막그 비슷한 결이실 것 같아. 서로 표현도 막 잘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눈앞에 그려집니다. 후기 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에드시런의 Thinking Out Loud 듣고 입으로 올게요. When your legs don't work like they used to before And I can't sweep you off of your feet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나는 그다지 계획적이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꼬박꼬박 지키는 루틴이 하나 있다. 매일 저녁 설거지를 끝내고 그날 나온 재활용품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것. 어차피 집 밖에 내놔야 할 것들이고 이왕이면 깔끔하게 정돈된 집에서 쉬는 게 좋으니까 다음날 아침 출근 때까지 미루지 않고 바로 해버린다. 하지만 이번 여름엔 솔직히 그러기가 힘들었다. 밤에도 더위가 사그라들지 않아서 쓰레기를 챙겨 나갔다 오는 게 일이었다. 덥고 습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고 그냥 내일 나가는 길에 할까 하는 유혹이 많았지만 어찌저찌 그 고비를 넘겼다. 그랬더니 마침내 가을이 왔다. 어제도 늘 하던 대로 설거지를 마치고 쓰레기를 가지고 나왔더니 집안보다 바깥이 더 시원했다. 살랑하고 불어오는 바람이 지난 여름 무사히 지나오느라 고생했다고 나를 격려해주는 것 같았다. 시원한 바람에 기분마저 두둥실 떠오르는 저녁이었다.

거미의 Autumn Breeze 듣고 왔습니다. 오늘 안녕들 한가요? 김민정님 이야기였는데요. 어제 저녁에도 제 하루 루틴대로 설거지 끝내고 재활용품이랑 음식물 쓰레기 챙겨 나갔는데 집보다 훨씬 시원한 바깥 날씨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고 들어와서 집안의 창문이란 창문은 다 열고 가을바람을 맞이했습니다. 행복한 저녁이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 일상의 풍경인데 이 가을이랑 봄에 우리가 항상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행복 끝판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우리나라의 계절이 여전히 그래도 있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거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이유 없이 날씨가 확 이렇게 바뀐 것만으로 행복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 정말 기분이 좋아요. 창문 열어놓으면은 집 안에 이게 그 색깔이 바뀌는 느낌까지 들어요. 8810님, 분리수거만을 위해 또 집 밖으로 나가시다니 외출하는 길에 모든 쓰레기를 손에 쥐고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부지런하다고 밖에. 저라도 비슷한 부분을 캐치하셨군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죠? 이게 뭐를 그러니까 이런 분들 특징이 본인이 난 자리가 티가 안 나. 싹 정리되어 있는 거 있죠. 저는 거의 헨젤과 그레텔. 내가 이나가 집에 들어와서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물 한잔 하고 바나나를 먹고 뭐 삶은 계란을 먹은 다음 뭘 하다가 저기 가 있구나. 제 흔적이 싹 남아 있거든요. 이게 참 저도 제가 꿈꾸는 그냥 완전한 성인의 모습, 어른의 모습, 그 좀 멋있는 사람의 모습은 난 자리가 티가 안 나는 사람이거든요. 아, 제 주변도 지금 갑자기 어지러져 있는 게 갑자기 확 보이네요. 지금 먹다 남은 레몬 파운드 케이크의 비닐봉지가 지금 또 버려져 있고요. 빵봉투는 저쪽에 또 버려져 있고 이거라도 좀 이따가 정리를 해야겠어요. 아, 김민정님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안녕들 한가요에서는 아무 탈 없이 편안했거나 그러지 못한 여러분의 하루에 대한 이야기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고요.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면서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보컬이에요. 나윤권의 바람이 좋은 날 듣겠습니다.

나윤권의 바람이 좋은 날 이어서 백예린의 우주를 건너 들었습니다. 7376님이 사진 한 장 보내주시면서요. 저 아까부터 이거 보여드리려고 기다렸어요. 오늘 처음으로 빵 만들었거든요. 자랑하고 싶었어요. 무화과 치아바타예요. 치아바타 같은 빵도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거였어요? 집에서 만드는 건 그냥 버터 많이 들어가고 그런 종류, 피낭시에라든지 그런 거 아니었어요? 이런 빵은 약간 그 장인들이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세상에. 아니, 그런데 그 이거 처음으로 만든 빵이라고요. 제가 빵 만드는 것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서 그냥 제 느낌에는 치아바타는 처음으로 만들 만한 빵이 아닐 것만 같은데 너무나 그럴듯하고 맛있어 보이는 어디 되게 유명한 수제빵집. 왜 저기 뒤에서 프랑스 사람이 뒤에서 빵 만들고 있는 그런 가게, 거기에 진열되어 있는 빵 같아요. 이야, 자랑할 만합니다. 5367님, 아, 명절 특수기라 이 캄캄한 밤에 아직도 택배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배고프고 지치고 하기 싫고 그러네요. 그래도 방송 들으며 남은 배송 힘내보렵니다. 아우,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5367님, 을 비롯해서 요즘 진짜 너무 바쁘실 거예요. 배붕이라는 애칭이 생겼죠? 배달 일 하시는 부엉이분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무탈하게, 안전하게 일잘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민지님, 정리수납 전문가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수업하고 오는 날은 집안 물건들이 사라지는 날입니다. 정리하고 나면 집안은 깔끔한데 제 몸은 천근만근 힘드네요. 이거 자격증이 있구나. 어쩐지. 저 이거 너무 훌륭한 직업이자 제 느낌은 이거 좀 유망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 저만 해도 이분을 1년에 두 번은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거쳐간 이내 집의 상태는요, 이사한 것보다 내 집의 퀄리티를 훨씬 높여줘요. 그러니까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한 거 그만큼의 만족도를 줘요. 정리수납 전문가자 역시 자격증이 있는 일이었어. 어떻게 이렇게 잘하실까 생각을 했었는데 민지님. 아, 아주 보람 있는 직업 될것 같아요. 자, 노래 하나 듣고 또 올게요. 핑크 스웨츠의 At My Worst.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5: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온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8: 마음이 힘이 들 땐 우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털어놓을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안전판 역할을 하니까요. 믿을 수 있는 어른이나 친구도 좋고 일기를 쓰는 습관도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거나 휴대폰에서 서울 위플에 접속해도 힘이 될 거예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9: 화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0504님께서 엄마하고 밤공기 마시며 드라이브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 분위기에 어울리는 노래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문세 피처링 잔나비 김윤희의 길을 걷다 보면 들으면서 2부 마무리하고 3부로 금세 또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농협, HD 현대사모,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코스페리, 코롬방 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조림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목포 사막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임영웅의 또또 들으면서 화요일 별밤 3부 시작했습니다. 5059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 지지부진해서 꽤나 지친 하루 보냈네요. 임영웅의 또또 들으며 힐링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다는데 아 저는 진짜 이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작사 작곡 임영웅이라는 부분이 진짜 와 그거까지 잘할 필요가 좀 있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굉장한 분입니다. 이제 남은 한 시간도 우리끼리 얘기 나누면서 듣고 싶은 노래들 계속해서 받을 겁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별밤 3, 4부는 음주 후엔 팀앱 대리, 환인제약,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화재보험, 미분당,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주식회사 해리제하보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0: 카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미분당.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5: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화요일 별밤 부엉이들의 실시간 이야기와 신청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2부 끝에 이문세 씨 목소리 듣고 반가워하는 부엉이들이 계십니다. 1447님이 이거 별밤 로고송 가사다. 저도 이거 기억나는 것 같아요. 창밖에 별들도 외로워 노래 부르는 밤 사랑스러운 그대와 얘기 나누고 싶어요. 이문세 별이 빛나는 밤에. 오, 너무 기억나. 가사를 적어주셔서 저도 모르게 따라 불렀어요. 문세 형님 때부터 별밤 듣던 늙은 부엉입니다. 어, 그럼 나도 늙은 부엉이잖아요. 사치님. 그거 약간 이문세 씨가 그냥 기타만 치면서 했나? 아무튼 되게 그냥 얘기하다가 갑자기 부르는 노래처럼 사운드도 내 바로 옆에서 부르는 것 같은 그 느낌. 아, 너무 어쩜 그대로 기억이 납니다. 저도 덕분에. 최혜정님, 고등학생 시절 이문세 별밤지기님께서 밤마다 제 친구가 돼주셔서 그 시절을 잘 보낸 것 같아요. 지금은 71년생 별밤 부엉이가 됐네요. 시원한 요즘을 즐기며 걷고 있는데 이나님 별밤이 좋은 친구가 되고 있어요. 혜정님도 반갑습니다. 역시 저 이문세 별밤지기가 책임진 한 두터운 세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전 후로도 수많은 훌륭한 별밤지기들이 있었지만 이문세 별밤지기는 그 시대와 그 모든 것이 물려서 어떤 아무것도 대체할 수가 없는 추억을 만들었던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이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시그널 들을 때마다 기분이 이상하다니까요. 앞으로도 혜정님 저의 별밤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손여원님, 어젯밤 높은 호텔에서 야경을 봤어요. 건물과 자동차가 작은 점으로 보이니 신기하더라고요. 형형색색의 불빛마다 저마다의 삶과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느낌. 대장부엉은 야경 좋아하시나요? 야경과 잘 어울리는 유재하의 지난날 꼭 듣고 싶어요. 아, 지난날 너무 좋습니다. 그러고 보니 야경에 들으면 이 노래가 더 백미일 것 같아요. 이 약간 음악 소믈리에 재능이 있으신데요. 야경과 지난날은 저는 매칭을 못 시켜봤던 느낌이거든요. 아, 아주 훌륭한 조합인 것 같아요. 전호진님. 아, 우리 어저께 엔딩의 주인공이었던 호진님이잖아요. 왜 자꾸 왜 연애 얘기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아무튼 호진님 잘 왔어요. 오늘 이분 그 되게 모범생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같은 반 친구들이 다 집에 가버려서 또 혼자 야자해요. 이거 봐, 이거 봐. 넓은 교실에 저만 있으려니 이젠 전세낸 느낌이 들어서 자유롭네요. 밥 먹고 소화시키려고 친구랑 학교 다섯 바퀴 돌았더니 너무 졸려요. 잠 깨게 체리필터의 달빛 소년 틀어주세요. 하, 이 멋진 청년을 보십시오.

근데 얼마나 이 진짜 젊음인 게 소화시키려고 살살 한 바퀴도 힘든데 다섯 바퀴를 돌아버렸어. 그 뛰다 보니까 다섯 바퀴를 돌아버린 거야. 아, 노래를 안 틀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재하의 지난날, 체리필터의 달빛소년 이어서 들을게요.

유지하의 지난날 이어서 체리필터의 달빛 소년 들었습니다. 야자는 우리 고3 부엉이 신청곡으로 체리필터 노래 들었는데 윤서연님도 야자는 부엉이 여기 한 명 더 있어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너무 불안하고 피곤하네요. 빨리 불안을 떨치세요. 지금 이 시각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서연님의 시간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불안하는 거는 미래를 서연님이 상상을 하고 있는 어떤 허상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가 절대 아니에요.

실지하는 건 서현님이 지금 거기에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거. 지난 긴 시간 동안 노력해온 그 흔적들. 그것만 바라보면서 스트레칭 한번 싹 하시고요. 서현님.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2488님, 두어 달 후에 시험을 앞둔 50대 중반 청취자입니다. 어렵게 마음먹었지만 학창시절에도 공부에 앞서 책상부터 정리하던 사람 쉽게 안 변하네요. 이 타이밍에 두꺼운 소설책을 덜컥 빌려버렸지 뭡니까. 응원이 필요한 별밤 부엉이들에게 신통방통하게 통하던 별밤의 부엉빔. 사실 지금 제 모습으로는 받기도 살짝 민망하지만 딱 이 책 한 권만 깔끔하게 다 읽고 마음 제대로 다 잡아보겠습니다. 저에게도 부엉빔 한번 쏴주세요. 소녀시대에 좋은 일만 생각하기 신청해보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또 우리 부엉빔의 효력을 잘 알고 계시는 부엉빔은요. 한 지금 같은 시각에 별밤을 함께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나와 뭐 어떤 연이 없는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짧은 순간 모이면 진짜로 그 일이 벌어질 것 같고 그러고 나서 나에게도 또 그 좋은 게 또 돌아오고 그럴 것이라는 우리 세계관 안에 어떤 에너지입니다. 좋아요. 우리 2488님 그리고 아까 우리 난로까지한테 잠깐 여러분들의 부엉빔을 발사해 주십시오. 2488님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요. 이정민님은 언니랑 9월 30일까지 목표 몸무게 정해놓고 다이어트 내기했어요. 오늘 마지막 만찬으로 라면에 소세지, 계란, 치즈 넣고 먹었답니다. 내일부터는 운동하면서 밥도 평소보다 적게 먹으려고요. 신청곡은 대학교 4학년 가을에 많이 들었던 온앤오프의 바람이 분다입니다. 그래요. 내기를 걸면은 특히 이게 집에 가족이다? 아주 효과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민님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소녀시대의 좋은 일만 생각하기 이어서 온앤오프의 바람이 분다 듣겠습니다.

0: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기획관 입점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4부 왔습니다. 아까 시험 준비하면서 부엉빔을 요청하신 부엉이 2488님께서 와 부엉빔 듬뿍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좋은 결과 꼭 얻으세요. 김광호님, 회사 차장님과 함께 독서실에 왔습니다. 저 공부시킨다며 같이 왔는데 내내 쇼폰만 보고 계시네요. 집에 가고 싶어도 먼저 못 나가겠어요. 차장님은 집에 가기 싫으신 건가? 그거네. 그거네. 아, 일을 어째. 너무 곤란한데요. 그래서 슥 그냥 그 핸드폰을 함께 바라보면 안 되나? 아니, 독서실에서 쇼폰은 아무래도 좀 예,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하신데 어떤 아, 이게 좀 이유가 광호님으로 인해 만들어진 그런 예, 좀 근거가 타당한 추리인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이경미님, 다음 달 본식 올리는 예비신부 부엉입니다. 청첩장 포장하면서 선선해진 거실에서 라디오 들으니 기분이 너무 좋아요. 신랑이 축가로 해줄 소나기 라디오를 듣고 싶어서 신청해봅니다. 아, 경미님, 세상에. 소나기가 근데 누구 거라고는 얘기가 안 돼 있었군요. 아무래도 이클립스의 소나기 같다고 그대는 선물입니다. 하늘이 내려준 이라는 가사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소나기 딱 떠오르는 건 없다. 맞겠죠 경미님? 이혜정님 가을밤 바람이 살랑 부니까 한때 참 좋아했던 사람 좋아했던 노래들 떠오르네요. 박선주 조규찬의 소중한 너 신청합니다. 라고 오늘 아주 신청곡 좋은 노래들 너무 많이 신청해주고 계십니다. 노래 두 곡도 이어서 들어볼까요? 이클립스의 소나기, 박선주 조규찬의 소중한 너.

박선주 조규찬의 소중한 너 들었고요. 그 전에는 우리 이경미님께서 고칠랑이 축가로 불러줄 소나기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가수를 안 써주셔서 이클립스의 소나기 같다 하고 그 노래 들려드렸는데 이경미님이 이클립스 소나기 완전 맞아요. 혼자 리모컨 들고 축가 듣는 느낌으로 리허설을 했어요. 귀여워. 대장부왕 고마워요. 근데 지금 이렇게 부캐처럼 리모컨 들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 모습을 예비 신랑님이 봐야 되는데. 근데 상상만 해도 너무 귀여워요. 이미정님, 저녁마다 러닝하는데 그동안 그냥 음악 들으면서 뛰다가 얼마 전부터는 별밤 듣고 있어요. 너무 좋아서 함께 뛰는 남편에게도 추천해서 오늘 같이 들으면서 뛰었어요. 저는 다 뛰었고 남편은 더 뛰고 있어요. 지금 듣고 있을 거예요. 박서방, 화이팅! 우리 이미정님을 아내로 두신 박서방님. 잘 뛰고 계십니까? 앞으로도 별밤이랑 이렇게 좀 운동 루틴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손자연님, 몸과 마음이 조금 지치기도 한 요즘이지만 요즘은 인생 쓴맛 시즌이구나 하면서 묵묵히 일상을 살아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또 보내야 되는 시기가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그런 시기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 결국에 이런 시간 다 지나가고 또 달달한 시간은 또 오고 하는 거 다들 아시죠? 짙은의 문 들을 거고요. 그 전에는 안정숙님 신청곡 듣겠습니다. KC의 가을밤 떠난 너.

0: 1336 1336 1336 1336
1: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0: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2: 잠시 후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가 방송됩니다. 여기서 기다릴게요.
3: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피부에 진심인 브랜드 웰에서 운동 후 먹는 콜라겐,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9월 15일 화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2778님이 동료들이 우르르 퇴사하는 와중에 혼자 너무 슬펐는데 별밤에서 들려주는 노래들이 좋아서 기분이 좀 나아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음악을 듣는다라는 건 우리 생각보다 진짜 우리 내면을 정말 많이 진정시켜주고 달래주고 하는 것 같아요. 끝곡으로 코너 알버트와 맥게이얼스의 문라이트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미미입니다. 저는 상대방과 모든 걸 맞추려고 억지로 애쓰면서 에너지를 쏟지 않아요. 사람은 모두 다르니까 당연히 안 맞는 부분도 존재하는 거죠. 잘 통하는 지점이 있다면 좋은 거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면서 조금씩 더 배려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상대를 고치려 들지 않고 너는 너, 나는 나 라는 기준을 지킬 때 인간관계가 오히려 더 편안해진다고 느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매년 9월 첫째 주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으며 적당량의 음식물 섭취와 매일 30분 이상 운동,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측정 등 20대부터 시작하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 실천이 우리 모두의 건강 동행입니다.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이 캠페인은 목포시 보건소와 함께합니다.
1: 2020년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열두 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학교나 회사는 사람을 씩씩하게 만듭니다. 물론 그 씩씩이 씩씩이라서 문제지만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최근에 토끼처럼 짜증내기라는 말도 유행했대요. 토끼는 화가 나거나 불만이 있으면 뒷발을 구른다고 하는데요. 사람도 바로 화를 쏘는 대신 토끼처럼 발을 쿵쿵 굴러보는 거죠. 그러면 기분이 좀 나아진다고 합니다. 조금 유치하긴 해도 내 기분 때문에 누굴 괴롭히지 않고 나도 덜 끙끙댈 수 있다면 괜찮은 방법 아닐까요? 내 탓도 아닌데 나만 너무 괴로운 건 억울하니까.

화든 스트레스든 너무 오래 눌러앉지 않게 출구를 잘 열어두시길 바랍니다. 어이쿠, 기분 나쁜 일 오셨습니까? 나가는 길은 이쪽입니다. 그대로 쭉 가세요. 쭉. 허이허이. 여기는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저는 김태래입니다.

9월 15일 화요일 밤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첫 곡은 화사의 굿굿바이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텔디 제로베이스원 김태래입니다. 다들 오늘 어떤 기분으로 하루를 보내셨나요? 기쁨, 분노, 설렘, 피곤. 아, 저는 오늘 아주 딥슬립을 하고 일어나가지고 원래 잠을 오래 자면 더 힘든 것처럼 굉장히 눅눅합니다. 눅눅한데 지금 친한 친구 진행하면서 텐션 올려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721님께서 텔디 오프닝 듣고 힐링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 곱씹고 있었는데 토끼처럼 뒷발 쿵쿵 한번 하고 다 잊어버리기로 했어요. 고마워요, 텔디.

0: 혹시 토끼처럼 뒷발 쿵쿵을 실제로 하셨나요? 주변에서 누가 보셨으면 왜 저러지? 하실 수도 있어요. 혼자 계실 때 귀엽게 쿵쿵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46님께서 텔디, 그래서 혹시 제가 족저근막염이 안 낫는 걸까요? 키키키. 하지만 뒷발 쿵쿵을 멈출 수 없는걸요? 씩씩 회사 뿌셔. 아이고, 족저근막염이 있으시구나. 저도 옛날에 염증 할 때 있었는데, 아 이게 진짜 안 움직여야 낫는 거라서 좀 많이 앉아서 쉬시면서 빨리 치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947님께서 낮에 점심 먹고 산책했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텔디는 이제 하늘을 좀 보나요? 그때 하늘을 안 본다는 말을 듣고 나서 뭔가 계속 생각나가지고 길 걷다가 하늘 한 번씩 봐주는 것 같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별이 있더라고요. 별을 안 보고 살았나 봅니다. 계속해서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친친은 오늘도 생방송 중이니까요. 오늘 어떤 기분으로 하루를 보내셨는지 알려주세요. 선물도 챙겨가셔야죠. 잠시 후 업데이트 이어집니다. 오늘 저희가 일상을 공유해볼 시각은요. 바로 오후 4시입니다. 다들 그쯤에 뭐하고 계셨는지 짧게 한 줄로 알려주세요. 소개된 분들께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열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또는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는요. 현대자동차,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 YG 플래닛 컴퍼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미분당, 환인제약, 주식회사 녹십자, 아크메르 동탄과 함께합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브루노 마스 로맨틱 투어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29일, 30일 총 6일간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브루노마스.com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시각 다른 일상 그때나 지금 불러오기 업데이트. 오늘 돌아볼 타임라인은 오후 4시입니다. 그때 다들 어디서 뭐하고 계셨나요? 먼저 저부터 공개할게요. 저는요 오후 4시에 기상한지 얼마 안됐어가지고 그때 첫 끼를 먹었는데, 저는 맘땡 터치에 그 땅콩 소스로 만든 햄버거가 있어요. 제가 그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그 친구를 먹었습니다. 이어서 8478님께서 오후 4시 일하다가 꾸벅꾸벅 졸고 있을 시간이네요. 얼음 동동 띄운 아아를 원샷하고 정신 차리는 척 일하다가 퇴근 시간대까지 결국 졸다가 맑은 정신으로 퇴근. 저만 그 시간이 되면 졸린 게 아니었군요. 저도 늘 졸리다가 퇴근할 때만 되면 왜 이렇게 텐션과 정신이 멀쩡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약간 심리적인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도 기분 좋게 퇴근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0592님께서 저는 그때 학교에서 일본어 수업 듣고 있었어요. 텔디는 학창시절에 제2외국어 어떤 거 들었어요? 저는요 제2외국어를요 독일어 들었습니다. 독일어를 들었는데 생각보다 재밌게 했던 것 같고, 근데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아 근데 시험 봤을 때 100점 맞았어요 독일어. 그때는 진짜 열심히 했었고 그 후로 안 하니까 다 까먹은 것 같습니다. 9154님께서 오늘 오후 4시에 학교 개교 행사로 무대 섰는데 리허설 중이었어요. 원래 개교 행사가 이렇게 힘든 거였나요? 개교 행사에서 어떤 무대를 하셨나요? 뭘 하셨는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하게 해주셨네요. 9269님께서 저는 천국의 계단 운동기구로 천계단 올랐어요. 텔디네 집에도 기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텔디도 천계 타본 적 있나요? 아니요, 저는 천국의 계단을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멤버들이 타고 있어가지고 뒤에서 보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이 보여가지고 저는 앞으로도 타볼 생각이 없습니다. 2488님께서 전 초등학교 실무사입니다. 오늘 4시에 학교 체육관에서 전체 심폐소생술 수업이 있었어요. 매년 있는 수업인데 할 때마다 처음 같아요. 유익한 시간이었지요. 저도 학창시절에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필수로 배워야 하는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황 몰아보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수고한 나 자신한테 한번 꽉 안아주고요. 토닥토닥 해주고 노래 업데이트 한번 가볼까요? 오늘의 신곡입니다. 아이유의 이 별로부터.

업데이트에 이어서 오늘의 신곡 아이유의 이 별로부터까지 듣고 왔습니다. 1년 만에 신곡이죠. 곧 발매될 정규 6집의 선공개곡이기도 한데요. 아이유가 직접 노랫말을 붙였습니다. 모두 한글 가사고요. 띄어쓰기 변주를 통해서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지었는데요. 누군가와 헤어지는 이별이란 의미로도 읽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별이라는 의미로도 읽히죠. 한때 사랑했던 사람과의 시작과 끝을 돌아보는 서정적인 곡이었습니다. 8029님께서 이 노래 첫 가사인 사랑이 시작된 순간을 기억하나요? 라는 가사가 너무 좋아요. 저는 텔디를 향한 사랑이 시작된 순간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서바이벌 시절 자기 점수를 보고 시원하게 웃던 텔디. 그날부터 지금까지 사랑에 빠져 있어요. 아이고. 저도 그 장면이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데, 감사합니다. 이 보고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방금. 아, 그 부분을 해서 사랑에 빠지셨구나. 감사합니다. 자, 업데이트. 문자 소개된 분들께 선물 드려야죠. 삼육식품에서 삼육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자 더 만나볼까요? 이구원님께서 텔디는 업데이트 이야기하면 항상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대. 역시 미인은 잠꾸러기인가? 아, 제가 친친을 위해서 약간 친친이 딱 제가 잠이 깬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약간 딱그 시간을 맞추는 것 같아요. 월화수를 위해서. 그래서 수요일은 일찍 끝나면 바로 잡니다. 가서 바로 자서 목금토일은 다시 원래 패턴으로 돌아오고 월화수는 조금 늦게 일어나서 친친을 위해 시차를 바꾸는 느낌인데 사실 큰 차이는 없지만 제가 이 시간에 약간 말똥말똥하게 살아있으려면 그렇게 생활해야 편한 것 같더라고요. 7203님께서 텔디 안녕? 저는 4시에 부장님 카드로 커피 사 먹었어요. 남의 돈으로 사 먹으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아이고, 또 법카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저도 늘 그렇게 느끼고요. 부장님께서 사주는 커피가 제일 맛있죠. 저도 얻어먹겠습니다. 강다현님께서 오후 4시에 반 청소하고 종례했어요. 학교가 너무 싫은데 어떻게 해결할까요? 아, 반 청소. 저 학교 다닐 때 제가 한두달 동안 운동장을 쓴 적이 있습니다. 네, 운동장. 아, 그게 체육 선생님이랑 뭔가 내기를 했었어가지고 내기를 했다가 패배해서 그 내기를 함께

있던 저의 친구 무리들이랑 다 같이 그때가 겨울이었는데요. 말도 안 됐습니다, 정말로. 진짜 그 나뭇가지로 만든 빗자루 아시나요? 네, 나뭇가지로 만든 빗자루가 있는데, 네, 쌀잎인가요? 그걸로 약간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쯤이었는데, 진짜 그때 손이 꽝꽝 얼어가면서 내기는 내기였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나뭇잎과 눈을 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짜릿했습니다. 아, 4282님께서 저는 삼수생인데요. 오늘 오후 4시엔 공부 집중이 전혀 안 되고 컨디션이 유독 안 좋게 느껴져서 일찍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수능까지 2달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집중이 안 되는 날이면 괜히 나 자신이 미워지고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은 집에 일찍 와서 이렇게 찐친도 챙겨볼 수가 있네요. 남은 시간 더 힘낼 수 있게 응원 부탁드려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그날은 꼭 쉬시고요. 컨디션이 회복됐을 때한 방에 하는 게더 좋으니까 꼭 쉬시고, 친친히 우리 사연자분께 더 힘과 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응원 열심히 해드릴게요. 파이팅입니다. 꼭 좋은 결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912님께서 텔디는 월급 루팡이라고 아시나요? 퇴근하고 싶은 오후 4시에 저는 원루로 휴가룩 온라인 쇼핑을 살짝 했어요. 11월에 치앙마이로 놀러 갈 거거든요. 벌써 마음은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목적을 정해놓고 일을 하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늘 저에게 테레 약간 이번에 큰일 하나 끝나면 어디로 한번 놀러 가고 어디서 밥 한번 먹고 뭐 하자 약간 이렇게 딱 정해놓는 편인데, 목적을 정해놓고 일하면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노래 듣고 이 밤에 헤드라이너로 돌아올게요. 오늘 제가 입덕할 주인공은 바로 에리투 메이저입니다. 이분들의 매력은 무엇인지 여러분이 미리 많이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엔팀의 러브장, NCT Wish의 스트리트.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서 만나는 이 밤의 헤드라이너.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러간다면 이분들을 좋아해 보세요. 세상이 재밌어지는 덕질 유발 투대석. 오늘의 주인공 모십니다. 가요계에 제대로 불을 지핀 남자의 악마 에이리투 메이저, 어서 오세요.
1: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2: 안녕하세요, 에이리투 메이저입니다.
0: 네. 그럼 멤버 소개도 바로 가볼까요?
3: 좋아요.
0: 저 포함 친친 가족들의 입덕을 위한 플러팅 멘트와 함께 본인 소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리더 성일 씨부터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에이리투 메이저의 개그를 담당하고 있고 또 RT의 신 조성일입니다. 오늘 또 테레 씨와 함께 잘 재밌는 시간 보내보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 오케이. 안녕하세요. 이름부터 남자 남성 모입니다. 경상도 남자, 대구 남자. 더 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5: 할 말이 없죠.
6: 그게 진짜 뭐였지?
0: 좋습니다. 오케이.
7: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얼굴로 알티탄 개 박석준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1: 개요, 자신감. 오.
4: 개라고요?
7: 아니요.
4: 아, 아 야에
1: 아, 이. 오케이 오케이.
4: 야에 이.
7: 개.
4: 오케이.
1: 개.
7: 개요?
8: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온 섹시남.
1: 섹시남.
7: 섹시남.
8: 윤예찬입니다.
4: 윤예찬.
1: 예.
4: 윤예찬.
8: 악마의 남자.
4: 오케이.
1: 넘어왔어요.
6: 악마의 남자.
8: 남자야. 남자야. 남자.
4: 악마의 남자.
6: 악마의 남자.
1: 아.
4: 악마란 말.
1: 남자야.
8: 악마의 남자.
1: 남자 악마라고.
8: 아 남자야.
1: 오케이.
6: 아 너무 세다.
9: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리투 메이저의 짜라매 악마 황성빈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7: 아. 식상해.
10: 안녕하세요. 진짜 남자 양마 만 20세 김도균입니다.
1: 만 20세.
4: 그럼 난 가짜였어. 맞다.
1: 갑자기 바뀌었구나.
0: 최근에 생일이셨다고요?
10: 네, 어제 생일.
0: 생일 축하드립니다.
4: Happy birthday, baby.
0: 너무 반갑습니다.
1: 네.
0: 아 저는 오늘 시작 플러팅. 저는 성빈님.
9: 네.
0: 깔끔하게. 시작은 깔끔하게.
4: 아, 깔끔하게 하시네.
1: 감사합니다.
4: 그럼 또 나한테 미치게 해드려야겠다.
1: 알겠어.
4: 나한테 미치게 해드려야겠어.
1: 아, 깔끔하게 할 수 있어.
0: 오케이. 깔끔하게.
1: 그러면 너 가능해?
8: 아 그럼.
1: 나 깔끔하게.
0: 그럼 그럼.
7: 예 알겠습니다. 악마의 남자.
0: 오늘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그리고 저희 또 2023년에 같은 해 데뷔를 했었죠.
1: 맞아요.
4: 제로베이스원.
1: 제로베이스원.
0: 저희 활동하면서 겹친 적이 꽤 있었죠.
1: 네 맞아요.
8: 그럼요.
0: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4: 잘 챌린지도 했잖아요.
1: Top 5.
4: 건욱이랑.
1: 예스.
0: 아, 건욱이 챌린지 하셨구나. 네. 자, 그럼 이 초대석은 입덕 유발 초대석으로 아까 플러팅처럼 여러분이 매력을 뽐내주시면 저와 친친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푹 빠져보는 그런 코너입니다.
1: 네.
0: 그래서 마지막엔 저 테일디의 최 멤버도 뽑아볼 건데요. 여러분 또 촉이 좋으시잖아요.
1: 맞습니다.
0: 누가 될 것 같으신가요?
4: 텔디, 텔디, 텔디. 바로 저예요.
10: 오늘 작정했구나.
6: 저는 예찬일 것 같아요.
8: 솔직히 저를 벌써 좀 이끌리잖아요.
0: 그게
4: 이끌리 또.
0: 아까 마이크가 안 켜져 있었지만 너무 웃겨서 깜짝 놀랐어요. 오케이. 끝까지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매력에 아주 그냥 마음껏 빠져보겠습니다. 환영 문자부터 한번 소개해볼까요? 이제만 20살인 도균씨 하나 읽어주십시오.
10: 알겠습니다. 도눈이 오빠님께서 애틈의 막내 도균이 생일 잘 보냈나요? 어제부터 본인을 오빠라고 주장하는 귀여운 모습 잘 봤습니다. 크크크크. 성모가 생일이라고 시켜준 차돌박이 추가한 닭볶음탕은 맛있었나요?
1: 오~
10: 네. 닭볶음탕은 일단 성모 형이 제가 저녁을 안 먹었어가지고 뭐 먹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성모 형이 아 그러면 생일 선물로 내가 사줄게. 차돌박이 내가 다시 추가해준다. 그래가지고
4: 차돌박이 뭐하러 또 이제 중국 당면까지.
10: 중국 당면까지. 중국 당면까지 또.
4: 이거지. 이게 형이야.
0: 성모 형의 플렉스였네요.
4: 네. 그렇죠.
10: 맛있었습니다.
0: 좋습니다. 친친방 여신님께서 궁디빵디 오랜만이네. 나 여기서 궁디빵디만 기다렸어. 다시 라디오 하자라고.
4: 저희가 여기. 했었죠.
1: 네. 그렇죠.
4: 궁디빵디로.
1: 궁디빵디야?
4: 남궁디 여기는 빵디.
1: 아.
2: 오늘 또 이렇게 왔는데 전 재밌는 시간 보내고 가겠습니다 오늘.
3: 아 좋습니다.
8: 좋아요.
7: 굿굿굿.
6: 아우 좋은데요?
8: 아우 잠깐 너가 읽어라.
3: 이거 아 읽어주세요.
8: 아, 너가 읽어.
3: 네, 읽어주세요. 네,
8: 4063 님께서 아 윤여정 왜 이렇게 잘생김.
4: 헐. 글쎄 말이유.
3: 글쎄 말이유.
6: 헐. 아 귀엽다.
8: 이끝나 여기.
6: 이렇게.
8: I don't know. 아 네. Love you too.
3: 귀엽다 귀엽다. 어, 매력적이십니다. 3337님께서 성빈아 안녕 보고 싶었어.
6: 나도

0: 2093님께서 석준 씨 역시 순수 체급 얼굴로 알티탄 남자답네요. 요. 머리 한 가닥 오. 내려온 거 오바임.
1: 오바를 넘기세요. 아.
2: 감사합니다.
3: 뭐야?
2: 예찬이가 뭐 이런 걸 하더라고.
4: 아예 제가 보여줄게.
0: 이렇게 하던데.
2: 맞아. 아
0: 이렇게 하던데.
2: 이게 예찬이.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나는 뭐 라을라 하고 뭐 별거 다 해야 알티탄인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이렇게만 하면 알티탄이니까. 와.
3: 호랑이로 부럽습니다. 태어난 남자.
2: 아, 감사합니다.
4: 잘생겼지.
5: 머리 한 가닥 내려온 게 뭐 그렇게 오반지 모르겠긴 한데. 아니,
2: 긍정, 긍정.
3: 아, 약간 파지티브.
2: 파지티브. 오케이, 오케이.
0: 아, 근데 진짜 남자가 봐도 남자가 부러울 만한 얼굴을 가지고 있지.
1: 그거 인정?
3: 왜 인정하긴.
1: 너 그거 인정?
3: 어, 부럽긴 해.
4: 아, 전 인정할 수. 아,
0: 인정. 아, 인정할 수 없습니까?
2: 아, 오케이. 아, 나, 뭐, 남, 악마의 남자?
0: 이제 yeah, 남자의 악마.
2: That's for you.
3: 악마의 남자.
1: 근데 that's for you. 네,
0: 영원히 틀려요 저희. 388 군님께서 꺄 흑발모다. 성모 너무 예뻐요. 짜라매.
3: 짜라매.
0: 오늘 흑발로 나타나셨다고.
5: 맞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딱 흑발로 염색을 했고요.
1: 오늘 아침.
5: 활동하다가 이 파이터 컨셉에. 흑발로도 한번 에티드한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흑발을 해봤습니다.
0: 에티분들이 정말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
5: 너무 다행이에요. 저는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0: 원래 염색을 하더라도 다시 흑발로 돌아오면 또 좋아하시잖아요.
5: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그쵸.
0: 그래서 흑발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아,
2: 넌 언제 흑발 하노?
0: 너만 남았어 이제. 돌리실 거니까. 아,
6: 저 근데 검은 머리로 활동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0: 맞아요.
6: 없어요.
0: 진짜요?
3: 아, 맞아요. 없어요.
5: 단 한 번도 없으니까.
0: 어, 목 돌리기 좀 불편하시죠?
5: 지금? 아 괜찮아요.
1: 괜찮아. 히크 보지 마.
0: 히크. 너무 무리하지 마.
3: 너무 무리하지.
0: 아, 그렇게 보셨대요.
3: 아, 너무 무례하잖아요, 성일 씨. 아, 네, 째려봐요. 아,
0: 매력 있어요. 저 그런 거 좋아합니다.
5: 유터 포인트?
0: 쪼 JJ 님께서 송아지의 악마 성일이.
1: 송아지 악마. 어.
5: 송아지 악마? 뭐. 처음 들어보긴 하는데.
0: 아, 진짜.
5: 요즘 또 모여가 송아지가 돼가지고 에티들이 자꾸 송아지 뿔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0: 송아지 뿔?
5: 송아지 뿔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0: 오오오 귀엽다.
1: 귀엽다.
0: 처음 봐요.
1: 응모 한번 해주시면
3: 응모. 아니 왜 하시고 그러세요, 성일 씨?
5: 약간 룩이 젖손에.
2: 예?
1: 젖소요?
0: 네.
5: 아 못 받아지냐? 아,
0: 네.
1: 네가 못 받아칠 드림을 치는 거지.
5: 쏘리.
0: 아 이게 다 04년생 분들이시잖아요.
5: 네, 네 맞아요. 막내 빼고
0: 진짜 다 찐친 모먼트네요.
3: 그래.
0: 어 부럽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에리투 메이저에게 궁금한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 또 에티 1일 차인 저를 위한 멤버 입덕 가이드가 있다면 남겨주세요. 오. 어디로 보낼까요? 궁디 빵디님.
5: 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2: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아 감사합니다.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신곡에 먼저 빠져볼까요? 에리투 메이저가 두 번째 싱글 히트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노래 또 화려한 빵빠레를 울릴 만큼 기록도 대단합니다. 일단 벅땡의 실시간 탑100 차트 1위에도 올라섰고요.
5: 맞습니다.
0: 앨범 판매량으로 커리어 하이를 썼고 그리고 데뷔 3년 만에 드디어 첫 음방 1위까지!
1: 1위까지!
3: 뭐 진짜
1: 먹으면 큰일 나는
5: 지금 먹으면 안 돼.
3: 지금 먹으면 안 되는
0: 저희 또 음방 1위 축하서 케이크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드시면 안 돼요. 그 색소 때문에 입에 묻으면 큰일 납니다.
5: 입에 묻으면 큰일 나죠. 맞죠 맞죠.
1: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저는 실수한 적이
5: 없어요. 남자의 악마인데.
1: 네?
0: 악마의 남자.
5: 좋아요. 악마의 남자야.
0: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0: 소감이 어떠신가요?
4: 일단은 기분 너무 좋았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받으면서 약간 아 역시 에티가 최고다 약간 그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번 앨범은 딱히 기대는 없었어요. 왜냐면 싱글 앨범이다 보니까 그래도 약간 미니 앨범도 아니고 정규 앨범도 아닌데 약간 팬분들은 좋아할까 생각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약간 너무 고맙고 그리고

0: 되게 깜짝 놀랐어요 진짜요. 그래서 더 오히려 더 크게 약간 충격은 아니고 약간 그 행복 감사 그런 같은 거 느낀 것 같아요. 아 yes. Shout out Eti.
1: Good good.
2: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3: 다들 너무 좋았고 막
0: 그러니까.
3: 울컥하고
4: 네, 울컥 많이 했죠.
2: 근데 그, 그 현실이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지긴 했어요. 약간 1위입니다 하면 저희 노래 막 이렇게 나오는데 약간 네. 이게 뭐지? 약간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서 저는 그래서 약간 너가 당혹감과 너무 감사함과 막 그게 앞에서 에티분들이 또 우셨단 말이에요.
4: 네.
2: 그래서 맞아. 그게 막 너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좀 아 내가 좀 더 웃어야겠다 약간 에티 상 받았으니까. 네.
4: 우시는 거 아니죠?
2: 이제야
4: 좀 실감이 돼가지고
3: 울어.
4: 약간 목이 메이는 느낌을 제가 받아가지고 인이어로 듣고 있으니까. 네. 이제 팬분들께서 앞에서 우시면 또 덩달아 울컥하는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아 그래서 너무 저도 옛 생각이 나고. 명란젓 코나님께서 애틈의 1위 가수 축하해.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1: 감사합니다.
4: 또 이번 감사합니다. 앵콜 무대에서 에티분들이 트로피도 불러주시고 네. 멤버들이 노래에 맞춰서 또 춤추는 모습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0: 감사합니다.
3: 저희가 트로피라는 곡이 있었는데 네. 그 곡으로 이제 활동하면서 음방에서 꼭 이 곡으로 트로피를 들어올리겠다 했는데 그 활동 때는 이제 들어올리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트로피를 들어올려가지고 트로피라는 무대를 또 한 번 더 보여드렸어요. 에티분들.
4: 그래서 그 노래 서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3: 그럼요. 그렇죠. 감동이 있죠.

0: 될까요? 타이틀곡 Like Fire는 어떤 곡인가요?
1: 네, 일단 타이틀곡 Like Fire는 이제 본능적인 끌림을 강렬하게 표현한 신디사이저 곡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한번 들으면 모두 다 헤어나오실 수 없을 것입니다.
2: Like Fire.
1: 여요. 꼭 들어봐요.
0: 그렇다면 누가 들어도 Like Fire에 입덕할 수밖에 없는 이 노래의 매력 포인트 멤버별로 하나씩 짚어볼까요? 그럼 막내 두균 씨부터.
3: 저는 이번 Like Fire 입덕 포인트는 안무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이제 추면서 되게 약간 맛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4: Sorry.
2: I'm bless you. Bless you.
5: 어디가 제일 맛있어요?
3: 여기 사비 부분.
5: 아 사비 부분. 아. 아.
2: Oh yeah. Oh yeah.
3: I can't stop.
2: I can't stop.
3: 멋있거든.
2: Oh yeah. Oh yeah.
0: 와. 아 여기 리액션이 장난 아니야. 이 정도 리액션 본 적 없어. 지금 실시간으로 약간 기가 빨리네.
5: 약간 저랑 성향이 비슷하신 것 같은데.
0: 어 근데 잘 받아주시는데요?
5: 아 이제 같이 멤버.
2: 저희한테 물들어서 그래요.
5: 네, 물들어
2: 맞아요. 이렇게 몇 년 살면은 이래요.
0: 아 그래요?
5: 아.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Like Fire 같은 경우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 파이터 컨셉이 좀 되게 입덕 포인트지 않을까?
3: 컨셉.
5: 네, 컨셉이 팬분들이 이렇게 많이 좋아해 주셔 가지고 그게 입덕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3: 저도 나고.
0: 멋있는 컨셉이고요.
6: 저는 이번 Like Fire는 도긴
2: 도긴?
6: 도균이라고 생각합니다.
3: 저요?
6: 네. 오. 도긴이가 이번 컨셉을 너무 잘 올리고 그리고 약간 춤출 때 약간 그 표정이랑 그런 어떤 거 아우 너무 달달해요.
5: 이거 할 때
6: 이거
3: 악몽인데 악몽?
6: 악몽인데 I can't stop 하면서
3: 잠깐만 우리 안무 중에 이 안무가 없는지 이런 안무가?
5: 이러면서 하던데 막
6: 어서 이런다
5: 어서 이런다
6: 그리고 도긴 할 때 I can't stop 할 때 I can't stop
2: 결국 조롱이네. 조롱 좋은 거 맞지 이거. 칭찬이 아니네.
3: 예상을 벗어나질 않는구나.
6: 아, 딱 그 표정이 약간.
5: 아, 근데 그 멋있어 진짜로. 그때 그 저희가 레더 자켓 입고 그때 아 레더 자켓이 아니고 레더 착을 입고 도균이가 한 직캠 그 너무 멋있더라고.
2: 아 그래요? 네. 제 차례였어요.
5: 미안합니다.
2: 숙취 넘어가.
3: 숙취냐?
1: 예 예. 제 차례죠? 오케이. 일단 저는 저도 안무인데요. 요 제일 뒤쪽에 댄브 파트가 되게 흐르는 대로 가는 그런 느낌이라서 저희가 추는 입장에서 되게 약간 매끄럽고 맛있습니다.
2: 맛있어요.
0: 맛있는 안무와 댄브. 오케이. 성모 씨.
7: 저는 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0: 의상.
7: 이번에 컴백하면서 처음으로 약간 다 마음에 드는 의상이었어요. 근데 원래 컴백하면서 활동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의상들이 전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5: 이렇게 말해도 되나?
6: 몇 개?
7: 네
6: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7: 이번에는 너무 좋았어요.
3: 개인 체험마다 하나씩 있을 수 있죠.
5: 아 그렇죠 그렇죠.
0: 아 약간 할 말은 하시는 스타일이시군요.
2: 아 되게 솔직해요.
0: 아 그래요?
7: 네.
0: 저도 솔직한 성격이라.
7: 솔직함이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2: 아, 맞아요.
7: 맞아요. 정확해요. 네.
0: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죠.
2: 그렇죠.
3: 정확하더니.
0: 그럼 리더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7: 저는 저도 이제 안무에서 저는 다른 포인트 안무인데 네. 바로 이제 성냥 불을 붙이고 아. 입으로 끄고 던지는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약간 맛있고 좀 더 이렇게 끈적하게 살릴 수 있는 포인트 같아요.
0: 지금 아 지금 불편하신가요 혹시?
7: 아 할 수 있죠.
0: 끈적하게 한 번만 그냥 작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7: 뜨끔 burn
2: 이렇게 잘하네.
0: 잘 던지시
2: 우리 메이드
3: 씨랑
5: 조심해라.
0: 조심하십시오.
7: 잘 끄네.
2: 너무 야 내가 해줘.
5: 해주세요.
2: 뜨거운 정도 다른데
7: 입술 대인 거 아니야?
2: 연기.
7: 아또
0: 연기까지
5: 나이스 나이스
3: 연기 아니야?
1: 어질어질하네.
5: 최고다
0: 멋있습니다. 아, 2133님께서 애툼에 아무래도 두들겨 맞는 컨셉이 퍼커링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리즈 갱신이잖아.
5: 아, 감사합니다. 맞아, 감사합니다. 아,
0: 두들겨 맞은 컨셉인가요?
7: 아 네 약간
5: 싸우고
7: 네,
5: 그러니까. 난 이후
0: 이기셨죠?
2: 아니 저희
7: 뮤비에서 저희끼리 싸웠어요.
2: 네, 저희끼리 싸우니까 네 저는 이겼어요.
0: 아,
2: 확실히 이겼어요.
3: 맞아, 확실히
2: 석진이를 던졌어요. 팍 하늘나라로.
7: 그래서 땅에 박혔지.
2: 아니, 맞아.
0: 아 인트로부터 그 트럭 달려오셨잖아요.
2: 아 맞아요.
0: 트럭.
2: 아,
0: 저 놀랐어. 그거 어떻게 촬영하신 건가요? CG인가요?
2: 네 CG.
0: 아무것도 없이 그냥
2: 솔직하다.
7: 네, 저
2: 그냥 저 그냥 모래에서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0: 아 그래요?
2: 근데 그때 모래가 진짜 뜨거웠잖아.
6: 진짜 모래 진짜 뜨거웠어요. 완전
2: 여름
6: 해가 완전 그냥

0: 쨍할 때 딱 폭염주의 보였어요.
1: 맞아요. 그때 나 폭염주의
2: 맞아요. 야외였어요?
0: 네, 야외였어요. 체감온도 한 42도였나 그랬대.
2: 어. 네. 이거 이겼네요.
3: 네. 저는 그냥 저기서 진짜 태닝이었어요. 태닝을 받고 예 knock the door 이거나 바로 연기를 했죠.
4: 잘 나와.
2: 네. 그래도 잘 열었으니까 뮤비의 시작을.
0: 감사합니다.
2: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끝없이 매력이 쏟아지는 이 노래 오늘 친친해서 라이브로도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0: 예. 네. 그러면
2: 너무 기대가 되는데 저도 오늘 라이브 처음 보는 거거든요.
5: 네.
2: 멤버들 괜찮으실까요?
5: 아, 네. 아, 그럼요.
0: Of course.
2: 그렇다면 지금 이제 라이브 자리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라이브 듣고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친 가족들은 라이브 들으면서 어머 노래에 대한 감상이나 신곡 관련 질문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이군님께서 이번 노래의 퍼포먼스가 각자의 여유와 멋짐을 느낄 수 있어서 엄청 좋다고 합니다. 또 여유, 멋짐, 그게 또 아이돌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죠.
6: 그럼요. 그러면.
2: 자 멤버들 준비가 되셨나요?
5: 그럼요.
2: 준비가 굉장히 킥하신데요.
6: I was born ready.
2: 그럼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82 메이저의 Like Fire.

0: Skål!
1: Skål!
2: Skål!
3: Wow. Hey, to major, like fire.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멤버분들은 다시 토크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요. 역시 제가 시작부터 느낀 기세만큼 정말 라이브를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4: 아,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
3: 되게 빠르게.
8: 감사합니다.
3: 이지영님께서 음원이랑 똑같지 않냐.
9: 맞아요.
5: 지영님.
10: 감사합니다.
11: 저희가 녹음했어요.
12: 우리 목소리.
3: 민준님께서 라이브로 기 살려주는 아이돌이 최고야. 라고.
5: 감사합니다.
3: 노래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13: 감사합니다.
14: 네. 감사합니다.
3: 자, 에이리투 메이저의 신곡 라이브까지 들어봤고요. 이쯤에서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축하.

0: 미분당.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광고 듣고 왔습니다. 모든 파트 애투메가 직접 부름님께서 내가 아이돌이었으면 이 파트는 꼭 하고 싶다 생각하는 파트 있나요? 아, 물론 이미 아이돌이지만 이미 애투메지만 이번 싱글 이 노래 이 파트 탐났다 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3: 아, 저는 Born as Grilled You can make it green You know? You know what I mean? 그러니까 저기가 약간 맛있잖아요. 특히 독인이 그 2절 파트
2: 정말 애절하게 부르시네요.
3: Born as Grilled
4: You can make it 오케이 오케이 하고 싶기까지만 딱 해서 다행이다.
5: 아, 그러니까 오케이 굿 굿.
2: 아니, 독인씨 실제로 그렇게 부르시나요?
6: 아니 전혀 저런 사실과
2: 아 사진과 무관합니까?
3: 까비
7: 많이 과장됐나요?
3: 까비
2: 다른 분도 있으신가요?
7: 저도 이 파트도 좋아하고 마지막에 도경이가 이제 뒤로 돌면서 It's out of control 한 약간 그 부분도
3: 아 딱 그 댐브 들어가기 전에
7: 딱 멋있어. 뒤돌면서
3: Like fire, fire It's out of control
7: 죄송합니다.
4: 아, 죄송합니다. 오늘
2: 좋아 좋아 좋아. 아 근데 혹시 지역이 어디세요?
7: 아 저는 경상도입니다.
2: 아, 저 구수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7: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경상도입니다.
4: 성나.
2: 네, 그럼 오늘의 헤드라이너 에리트 메이저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에리트 메이저의 트로피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4: 스카!
3: 트로피. 트로피. 트로피.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1: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3부 시작했고요. 이 밤의 헤드라이너 에이리투 메이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 헤드라이너.
1: 와, 또 이렇게 광고 나오고 노래 나올 때 장난 아니세요. 마이크가 꺼져 있는데 풀곡을 다 부르시고 광고도 노래 다 따라 부르시고.
3: 아, 그러면 그러면
1: 진짜
3: 근데 약간 벌써 지쳐하시는 것 같은데.
1: 제가 아까 텐션이 되게 낮았는데 텐션을 올려주셨어요.
3: 다행이네요.
4: 네. 같이 가봅시다. Let's go.
3: 네. Let's go.
1: 행복합니다 지금. 준나 사랑해 님께서 울툼의 이번 Like Fire 앨범 준비하면서 있었던 재밌거나 힘들거나 좋았던 일 아니면 혹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 하나씩 풀어주세요. 울툼에 너무 짜라미.
5: 짜라미.
6: 저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저희가 뮤비 촬영을 하는데 그때가 되게 더운 날씨였고 그리고 또 이제 실내 촬영이었지만 에어컨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1: 와.
3: 아. 맞아.
6: 근데 또 이제 뭐 스태프분들도 많고 직원분들도 많고 또 멤버들도 다 있고 하니까 사람 몸에서 나온 열 때문에 더 더운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가장 더워서 기억에 남습니다.
3: 힘들 수 없긴
4: 힘들었지.
1: 에어컨이 고장 났던 건가요?
3: 네, 네. 맞아요.
7: 그날 네. 그날에 고장 났어요.
6: 그리고 계속 춤만 추니까
1: 와 진짜 재앙인데요.
3: 재앙이죠.
1: 네. 에어컨 꺼지면은 이게 사람이 예민해지니까 쉽지 않아요.
3: 맞아요.
6: 아, 맞아요.
3: 저는
1: 쉽지 않네.
3: 오늘 어때 비트 찍는 거.
1: 아, 네.
3: 비트를 찍고 그리고 그게 딱 그 제이도님 프로듀서랑 같이 그 코 프로듀싱을 했는데요. 제가 루브를 보내고 다시 받을 때 그때 기억나요. 아, 이 곡은 진짜 꼭 해야 되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기억 있었습니다. 그런 TMI.
5: 좋다 좋다.
1: 그러니까 유행으로 밀고가 될 것처럼.
8: 저런 게 수십 개요.
1: 아, 그런
6: 게 아니에요.
1: 수십 개라서. 네. 아, 오케이.
3: 그렇긴요. Sorry.
1: 성빈 씨는요?
5: 저는 이번 앨범을 준비할 때 이제 저희가 멤버들이 뮤비에서 이제 액션 씬 촬영을 했었는데
1: 네.
5: 그때 이제 멤버별로 이제 유닛을 만들어서 이렇게 촬영을 한 게 좀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제 액션 스쿨 가서 같이 이제 저는 도균이랑 했는데
1: 네.
5: 합도 이제 맞춰보고 약간 촬영장에서도 약간 여기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했던 게 좀 되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1: 와, 액션 스쿨에 가서 연습을 하셨어요?
5: 네네. 네. 네.
4: 저희가 6명 전원이 액션 스쿨에 갔는데
1: 네.
4: 이 친구들은 막 무술 같은 무술 하고 막 구르고

0: 했거든요.
1: 네.
0: 근데 저는 뮤직비디오에 바게트빵으로 칭칭칭 하고 끝났어요.
1: 그거 배우신 건가요? 아니면
0: 그거 배우러 갔어요. 아~
2: 나도 앞부르기 하는 거.
0: 배우러 가가지고
2: 나도 그냥 한번 구르고 끝났어. 네.
1: 아
0: 그래서 그냥 그 앵글 잡는 데만 저는 한 5분 쓰고 그렇게 애들 한 2시간 하는 거 구경하다가 결국 지쳐가지고 그냥 나왔습니다.
1: 맞아. 바게트로 어떤 디테일을 내셨나요?
0: 그러니까 사실 그 바게트도 원래 굉장히 딱딱해야 되거든요.
2: 맞지, 맞지.
0: 근데 그때 저희가 촬영장이 너무 더웠어가지고 흐물흐물한 거예요.
3: 덥고 습한 바게트.
0: 그래서 원래 이제 성모가 한번 앞구르기를 하고 표창이 던지는 걸 제가 칼 같은 바게트로 땅땅 쳐내는 건데 뮤비에 바게트가 마지막에 댕 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게 나와가지고
1: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0: 네, 네.
2: 이거 할 때 그 제가 모니터링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 바게트를 계속 주시는 스태프분이 계셨는데 네. 그분이 너무 웃겼던 게 바게트를 이제 성일이가 한번 하면은 다시 갖고 오시고 다시 또 성일이가 흔들리면 다시 갖고 오셔서 진짜 바게트
4: 무한리필
2: 거의 약간 바게트맨이라고 막 진짜 네. 너무 웃겼어요.
5: 무한리필
6: 감사합니다 바게트맨.
3: 진짜. 바게트맨 감사합니다.
1: 고마워요, 바게트맨 그러니까.
3: 바게트맨 두근 씨는요?
6: 저는 앨범 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그 컨셉 포토를 찍을 때 네. 제가 복근이 보여야 되는
2: 그때
6: 식단을 한 달 정도 많이 열심히 했었는데 그게 되게 힘들었는지 기억이 좀 많이 남네요.
5: 복근 진짜 잘 나왔어요.
4: 진짜 맞아. 멋있게 나왔어요.
1: 몸이 진짜 좋으신가 봐요.
6: 저요?
1: 네.
6: 나쁘지 않습니다.
5: 여기 에이리즈 메이저 넘버 원.
7: 강배가 그냥 이렇게 그냥
1: 진짜
5: 에이리즈 메이저 여기도 와.
1: 알겠습니다. 아이고
5: 귀가 빨개지셨네.
1: 화끈하네요. 화끈하고. 그래서 팬분들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얼굴은 맞아요. 귀여운 얼굴에 몸은 되게 멋있으니까.
2: 반전 매력이 네.
4: 반전 매력.
6: 감사합니다.
1: 네. 그러면 아까 그걸로 하시겠어요? 바게트?
0: 그것도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잔디에 머리가 이렇게 박혀 있는 신이 있는데 거기서 나무 판자 안에 위에다가 잔디를 깔아놓고 저희가 안에 이렇게 쪼그려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1: 진짜 들어간 거예요?
6: 네. 네. 진짜 흙을 깔아가지고.
0: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희가 여섯 명 전원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상자가 움직이면 저희도 다 같이 이렇게 움직여요.
1: 네, 이렇게.
0: 근데 그래서 나오지도 못하고 계속 촬영 중이고 하니까 물을 줄 때도 스태프분들이 이렇게
4: 왜 먹여주지?
0: 네, 계속 먹여주시고
6: 잔디에 물 주시고
2: 진짜 많이
0: 그래서 그때가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약간 뭔가 되게 귀엽게 촬영했던 것 같아서.
6: 그리고 거기 진짜 흙이라서 파리가
4: 파리가
6: 맞아요. 머리만 나와 있는데 파리가 계속 여기 앉고 막
1: 아유
5: 또 심지어 살짝 움직이면은 이 흙이 떨어져요.
1: 와
5: 옷에 막 들어.
1: 와 진짜 어떻게 찍었을지 제가 궁금했는데 이 리얼이었네요. 네, 정말 네, 머리만 진짜. 빼놓고서 찍은 신이었군요. 그렇다면 성모 씨는요?
2: 저는 전 폭죽.
1: 폭죽.
2: 폭죽이 진짜 뒤에서 막 폭죽을 빵빵빵빵 터뜨려서 그걸 이제 연기가 안
5: 저 말했는데
1: 말씀하셨고.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정신 지금
2: 동과
1: 고개 한번 숙였다 올라오니까 좀 빈혈이 와가지고 이렇게 세상아 짜라맨님께서 헐 1위 가수 에리투 파리 메이저잖아. 항상 애툼의 노래 들으면서 힘든 거 이겨내요. 콘서트도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 김에 콘서트 스포 해주세요. 짜라 맙니다.
2: 짜라맙니다.
8: 네, 짜라맙니다.
0: 저희가 이제 10월 24일 날 서울 예스24 라이브 홀에서 단독 콘서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번엔 사실 콘서트 명이 파리 클럽이거든요.
1: 파리?
0: 네. 약간 82 클럽 뭐 파리 클럽인데 그만큼 저희가 또 에티들과 함께 신나게 놀 거고 그리고 이번에 굉장히 준비를 또 열심히 하고 있고 좋은 곡들이 나올 거라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6: 재밌을 겁니다.
1: 그럼 또 스포를 얼마나 맛있게 하느냐에 따라 제가 또 최애 뽑는데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한 번씩 짧게 들어볼까요?
5: 아, 좀 불안한데요?
1: 스포 조금씩.
6: 스포?
1: 지장이 안 가는 선에서요.
5: 이게 전혀 상의가 없던 건데.
1: 아 그래요? 가위바위보로 그러면 딱 한 분만 해봅시다.
0: 그래. 야 이거는 그래. 큰 스포 한 명만.
5: 네. 이거 폭탄 돌리기잖아.
1: 네, 그렇죠.
0: 그래. 그냥 진 사람이 하는 거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1: 됐다. 제가 재밌겠다.

0: 아, 나 개인적으로 예찬이가 했으면 좋겠어.
1: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2: 오케이. 아, 뭘 스포해.
0: 오케이.
1: 야, 예찬 씨 보여주세요.
0: 오케이 여러분. 저 아무래도 컴백을 했잖아요. 근데 곡 두 개밖에 안 준비했을 것 같아요. 오, 곡 두 개밖에 안 준비할 것 같아요?
3: 어마어마하게 많지.
0: 어마어마하게 많죠.
2: 이 곡은 미공개 곡이 있을 수도 있다.
0: 아, 여러분 기대하세요. 너무 많아요.
1: 너무 많다.
0: 명곡도 있습니다.
2: 오케이.
0: 숫자도 얘기해도 되나?
4: 아 거기까지는
1: 뭐 운동자가 돌아가세요. 다들
2: 혹시 모르니 얘기하지 말자.
4: 이거는 얘기하지 말자. 아, 이거는
0: 엄마 해요.
2: 엄마
0: 보고 싶어. 아. 엄마 해요.
4: 아니 이게 너무 의식이 흐른대로 방송하신다 예찬 씨.
1: 이게 웬만하면 어마어마하다고 말 안 하는데 진짜 많은가 봅니다.
4: 아 많긴
2: 많아. 진짜 많아.
0: 많이 만들긴 했어요.
4: 너무 많아요.
1: 기대해 주셔서 좋을 것 같고요. 에리카님께서 예찬이에게 또 질문.
0: 아, thank you.
1: 작사 작곡 편곡에 참여한 오늘 어때 가사 중에 오늘 어때 마이 넥 내 바지라고 나오는데 네. 그럼 오늘 목걸이랑 바지만 입고 나머지는 없는 건가요? 상의는 아. 어디 갔나요?
0: 근데 예찬이 자주 그러잖아. 아, 예.
4: 그러니까 아. 수영장 갈 때.
0: 아. 네, 저도 자주 그렇긴 한데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라인 자체가 너무 짧았어요. 상의까지 못
2: 챙길 수 있는데
0: 네, 못 챙겼어요.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my neck, look at my neck, my jewelry, 그리고 my 바지가 화려한 거 입었으니까 여러분. look at my 바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내 오늘 약간 오늘 어때? 내가 너무 화려하게, 나 너무 화려하게 입었는데 오늘 어때? 같이 나와 좀 놀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으니까. 그거 너무 신경 쓰지 오케이. 마세요.
2: 오케이.
1: 또 성모 씨랑 석준 씨도 같이 작사 작곡에 참여하셨잖아요.
4: 그렇죠, 그렇죠.
1: 이 곡은 어떻게 같이 작업하셨나요?
5: 일단 저희가 그때 이 송캠프를 하면서 곡을 썼는데 그때 있던 비트 중에 석준이랑 저희가 마음에 들었고 오늘 어때 비트가 그래서 예찬이랑 셋이서 방에 들어가서 이제 라인을 짜기 시작하면서 예찬이가 후렴을 만들었는데
4: 맞아.
5: 그 멜로디에 제가 이제 오늘 어때를 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4: 맞아요.
5: 가사를 쓰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오늘 어때 그래서 벌스 원 시작하고 뭐 석준이가 또 만들고 해서 끝까지 만들었죠.
4: 맞습니다.
5: 네
1: 함께 만든
5: 너무 재밌게 만들었어요. 이 노래 같은 경우에
1: 재밌게 만든 곡이니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네
0: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1: 자. 에리투메이저와 신곡 얘기 나누고 있고요. 저희는 방금 이야기 나눈 에리투메이저의 오늘 어때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레기
4: 기기

0: 어때?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2: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1: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2: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1: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 필.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졸업에 소원의 친한 친구 에리트 메이저의 오늘 어때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입덕 유발 초대석답게 1일차 에티튜드인 저에게 선배 에티분들이 보내주신 여러분의 입덕 가이드 살펴보겠습니다. 오. 에티분들이 사랑을 너무 담아주셔서 상당히 길거든요. 줄일 수가 없어서 한호흡 챌린지처럼 스피드하게 소개하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먼저 성일 씨부터.
6: 네. 한번 안아줘야지 그래 오빠야님께서 성장이란 무엇일까요? 도눈이를 보면 수능 때도 안 한 깁생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애기 같았는데 왜 남자가 된 거죠? 우리 도윤이는요 의젓한 초등학생 같은 매력이 있는 애투매의 현실 정신 연령 최연장자에다가 피지컬도 최강자예요. 유도에 복싱까지 섭렵, 팔씨름도 잘해요. 와고.
7: 의젓한 초등학생은 무슨 말이야? 되게 약간
8: 약간
7: 네. 네, 도균이가 좀 찰떡인 말인 것 같긴 해.
8: 그래요?
7: 약간 이미지는 너 초등학생이긴 해. 아, 근데 이제 되게 의젓하잖아.
9: 감사합니다.
5: 그 저 한 번 안아줘야지 그래 오빠야가 실제로 하신 말씀이신가요?
6: 예?
10: 네? 너
6: 예?
10: 그런 말을 했어?
6: 어? 어? 어?
9: 아,
6: 어?
9: 예.
6: 진짜?
9: 어제 라이브에서
6: 어제야?
10: 어제?
9: 어제 라이브에서 생일 라이브를 했는데 팬분이 오늘은 아기를 할 거냐 오빠를 할 거냐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오늘 생일이니까 한 20세가 됐으니까 오늘 오빠를 하겠다 하고 마무리 멘트 때 아 그럼 가기 전에 한번 안아줘야지 하고 안은 다음에 그래 오빠야 하고 왔어요.
6: 오늘 오빠! 오늘 오빠!
9: 도현 오빠! 도현 오빠!
5: 아니 성일 씨가 지금 목 아픈 걸 잊어먹으신 것 같아요.
9: 조심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6: Oh my god.
11: That was crazy.
5: 진짜 동현 씨는 오빠미가 매력이군요.
9: 네. 맨... 아기 오빠 하겠습니다. 아기 오빠.
5: 아, 아기 오빠로.
6: 아기 오빠로.
7: 아빠로. 아빠.
6: 아기 오빠. 아.
7: 이 오빠.
6: 아빠. 아,
5: 아빠로.
7: Oh my god.
5: 좋습니다. 다음 건 그럼 성모 씨가.
7: 오, 너무 긴데? 자, 갑시다. 백구 님께서 미끄럼틀
8: 한 호흡으로.
7: 아 한옥
9: 한옥 챌린지처럼
7: 미끄럼틀 타고 싶은 콧대의 소유자 성빈이가 얼마나 귀여운지 아시나요? 고민형처럼 누르면 누르는 대로 그대로 나오는 애교 머신 짜라메 머신입니다. 무대에서는 천둥 호랑이 발성에 성빈이 특유의 낮은 저음으로 카리스마 완전 넘치다가도 에티 앞에서는 무장 해제되어서 쫑알쫑알 짜라메 짜람네 우리 에티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히히히는 반전 매력 보시면 텔티님도 바로 빠져들게 될 겁니다. 텔티님 우리 성빈이 한번 볼 한번 꾹 한번 눌러보세요. 완전 귀여울걸요?
6: 와
5: 선수신
7: 히히히히하 저게 약간 히히히하는 반전

0: 매력이네.
1: 아, 아 이거 여기 소주 시네티 분께서
2: 뭐야 감격을 감격했네.
1: 저를 되게 많이 사랑해 주신다는 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3: 감동 너무, 찐 감동을 받으셨네.
1: 아 약간 너무 짜름합니다. 진짜 아, 그래. 너무 감사합니다.
3: 아, 볼이 되게 말랑하신가 봐요.
2: 아 네? 그런가? 마땅히 그런가?
1: 그런가?
0: 마땅히 그런가?
4: 말랑이입니까?
1: 말랑이냐고요? 네. 어, 말랑이 하죠 뭐. 말랑이 하겠습니다.
0: 그래.
3: 애교 머신이군요.
1: 아 어쩌다 보니 약간 제가 좋아하는 마음을 계속 표현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 어쩔 수가 없나.
2: 보여주시죠 그럼.
1: 그럼 뭐 애티 사랑해, 짜라미 이렇게 이렇게 뭐.
3: 오.
2: 잘하시네.
4: 반응이
0: 리액션이.
3: 아니 저는 좀 부끄러워하는 편이라서. 근데 진짜 잘하시네.
5: 저희도 처음에 그렇다가 이제 익숙해요. 네.
3: 그런 적이 있으세요?
5: 아니 저요 전 네. 내가 그냥 성비 보면서 오. 와우. 와우. Amazing. Good job.
4: Good job.
3: 아 원래 애교는 뻔뻔하게.
1: 아 그렇죠.
3: 네.
2: 부끄러면 안 되지.
3: 좋습니다. 그럼 다음 거는 석준 씨께서
2: 뭐 이게 왜 이렇게 길어?
0: 와 이거 독이냐?
4: 이거 한호
3: 되시겠어요?
0: 어 예, 해보겠습니다.
3: 네.
0: 티모럼님이 애투메 입덕 1일차 텔데를 위한 예찬 입덕 포인트 핵심 요약 강의 우예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예찬이는 캐나다에서 온 멤버예요.
4: 입이 끝났어.
0: 나도 모르겠어. 루이 남친 나쁘지 않아.
4: 나는 캐나다 아니고 캐나다라고요. 캐나다에서
0: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온 멤버예요. 루인 남친 나쁘지 않아 라는 레저드 가사를 보유하고 있답니다. 평소에 유튜브의 텐션을 한층 더 끌어올린 하이프 담당이기도 해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웃기고 어디로 들지 모르는 사람이지만 음악에 대해서 누구보다 진지한 반전매력을 가진 멤버예요. 음악 작곡도 많이 하고 앨범 크레딧도 이런 많이 올리는 친구입니다. 아 유튜브의 전부 다 자체 제작 능력이 뛰어납니다. 따봉 이번 앨범 작업에도 참여했고 참여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때 너무 기특하고 쓰담쓰담 해주고 싶었어요. 저 대신 꼭 직접 쓰담쓰담 해주세요.
3: 네.
0: 그리고 예찬이 잠 잘 못 잔다 했는데 시간 날 때마다 쪽잠이라도 많이 Do you know what the 쪽잠 means?
4: Yes,
0: 라고
4: yes.
0: 자고 덜 피곤했으면 좋겠어 사랑해.
4: 아~ 네. 어,
3: 사랑
4: 가득 가득 쪽잠 많이 자긴 해 너.
2: 진짜 많이 자요.
4: 너무 많이 자요. 예찬이 그만 자도 돼요 쪽잠.
2: 아니야.
4: 깊은 잠을 좀 자라.
1: 그래 깊은 잠을 자야 돼.
2: 난 기뻐 쪽잠 잘 때.
4: 깊은 잠 말고 깊은 딥슬립 하라고 딥슬립.
1: 깊은 잠 말고.
4: 해피 슬립 말고.
6: 난 쪽잠 잘 때 기뻐라고 말하는 게.
2: 좋지. 난 기뻐. 아무튼.
3: 네. 저 배고파졌어요 지금.
6: 아까부터 계속 이게 사탕 드시던데.
0: 에너지가.
3: 갑자기 제가 텐션이 확 높아지면 제가 뭐 어지러워지는데 지금 아, 그 증세가 다시 도지고 있습니다.
4: 드시. 야 먹으면 안 된다고 지금 위험해서 이거.
0: 악마의 남자가 된다고.
3: 네.
2: 아. 오케이, my bad.
3: 아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예찬 씨의 텐션 유지 비결이 있나요? 오늘 유독 또 에너지가 좋아 보이셔가지고.
2: 아. 모르겠어요 저도. 내가 그냥 에너지 많이 있는 편이라서요.
6: 타고남이야.
1: 네. 타고남.
2: 타고남.
3: 타고난 에너지.
2: 네, 이라고 생각해요. 아 근데 저는 원래 안 그랬어요.
0: 얘가 원래 MBTI I라 했어요.
2: 네.
1: 말도 안
2: 원래 왜 I긴 이야. 진심으로요. 진짜요.
3: 아까 그러니까. 들어오실 때부터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2: 맞아요. 아 근데 이게 달라져요. 사람이 인생 살다 보면 달라져요.
1: 에이, 그렇죠. 바뀌죠.
2: 어, 근데 저는 한 13년 동안 14년? 또는 아이였다가 연습생 시절
4: MBTI 검사가 있었냐?
2: 있었어.
1: 우리 아빠도 뭐야? 대학교 때 해봤대. 어. MBTI 검사.
2: 그리고 딱 13살 연습생 시절을 했을 때부터 E로 딱 뻥 변했어요.
3: 이야. 약간 귀를 흡수해서 쓰시는 거 아니시죠?
1: 그러니까 누구한테서 뺏는 거예요?
2: 이거?
4: 네 옆에 황성빈
1: 내 귀를 뺏어가는 거니?
2: 나 모든 사람한테 한꺼번에
1: 좋은 거 같아. 근데 너무 좋은 거 같아.
3: 그럼 방금 귀 드신 거 바로 해서 읽어주세요.
2: 오 마이 갓.
4: 한참 걸리겠는데?
0: 이거 밥 먹고 와야 될 것 같은데?
2: 아 괜찮아.
1: 밥 먹고
2: 준비됐으면 추석에인 사와 애들아 장모님이 기다려 님께서 테디님 석진이는 정말 조각같이 조각? 조각?
1: 조각
2: 아 조각같이 생겨납니다. 거기에 눈밑 똥? 아,

0: 순칼롱, 유, 기영, 한 스푼까지 말아주다니. 어, 네. 남신이 어떻게 이렇게 자부롭지?
1: 네, 자비롭지.
0: 자비롭지. 네. 네. 심지어
2: 어려운 말이 많다.
0: 거적 대기 같은 미소매를
1: 민소매를
0: 민소매를 입어도 청순 병약이 완전 가능이에요. 근데 무대 올라가면 바로
1: 시베리아.
0: 조심해.
1: 시베리아.
0: 울릉대공.
1: 울릉대공.
0: 이때 좀 랩 들으면 심장 과열됩니다. 조심하세요.
3: 조심해요.
0: 심지어 여덟춤 권위자로서 얼마나 춤선이 예쁜지 힙성도 뿌띠 힙성으로 만드는 석준이 앙아.
2: 맞아.
0: 꽂히면 그것만 파는데 유명한 볼링 사람 당단이랍니다.
1: 고생했어. 야.
0: 어, 왜 이렇게 오로 단어 왜 이렇게 많아요?
1: 아, 오늘 잘했어.
4: 석진이 형 국밥 한 그릇 하고 올걸 그랬다.
5: 아, 아니 근데 이게 글을 읽으실 때 되게 사랑스러우시네요.
1: 매력 만점.
5: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0: 아유, 벌써.

0: 예,
1: 거드럭을
2: 이렇게. 예,
0: 제가 또 이제 예전에 볼링 유튜브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채널에도 나갔었고 그래서 이제 볼링장 가면은 뭐 어떤 분 알아보신 분도 계시고 아.
3: 볼링으로
0: 볼링으로
1: 볼링 유튜브에서 봤다고.
4: 와. 이게 맞지? 아이돌
0: 아, 맞지? 아이돌입니다. 예, 아이돌입니다.
4: 볼링 선수 아닙니까? 괜찮아. 나도 길에서 그 트와이스 응원법으로 알아보신 분 계셨어.
2: 어, 진짜로? 아, 헐.
4: 대박.
0: 그것도 그렇고 제가 또 300점 퍼펙트도 쳐 가지고 볼링 실력에는 뭐 쉽게 지지 않습니다.
2: 야. 절대 와. 그 얼굴로 볼링 그렇게 치시면 안 됩니다. No. 반칙입니다.
4: 반칙. 아, 반칙이긴 해요.
5: 갤러카드입니다.
2: 그럼 또 그거 말고 요즘에 또 꽂히신 게 있으신가요?
4: 윤여찬.
0: 아, 뭐 너도 좋아해?
1: 이거 약간 살짝 꺼들어.
2: 어, 눈썹 윙크는 잘 못하시네요.
0: 아, 윙크는 왼쪽.
4: 아, 저도 못해요.
1: 둘이 둘이 화면 전환이
5: 불가능하고요.
0: 아니 있냐고. 아니 뭐 제가 또 만들기 같은 거 좋아해서 네. 이제 그 해외 스케줄 갔다가 사온 거 이제 그런 거 만들고 있고 또 아직 남은 게 에펠탑 막 만드는 거 있거든요. 그게 그것도 남아가지고 그거 하고
4: 파리에서 샀던 거.
0: 네, 파리에서 샀던 거 이제 그거 만들 계획입니다. 근데 문제는 숙소에 놔둘 자리가 없어요.
1: 스컬
2: 그래도 낭만적인 남자였군요. 네.
0: 낭중낭살입니다.
2: 텐션이 확 제 생각보다 너무 높으신데. 되게 무드 있으실 줄 알았는데.
1: 많은 그런 얘기 많이 듣어요.
2: 약간 사나이 같아요 지금은.
5: 원래 그래서 말을
0: 사나이다 아이가. 오.
2: 야, 자, 또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서 네. 노래를 듣고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럼 잠깐 에리투 메이저의 사인 듣고 돌아올게요.
4: 나이스.

0: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식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3: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에리투 메이저의 사인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성모 씨와 성일 씨 매력까지 알아볼 건데요. 한호흡 챌린지 개복 계속 가볼까요, 성빈 씨?
4: 아, 네, 알겠습니다. 모승희님께서 우리 성모는요, 겉으로 보면 시크도도 첫인상은 살짝 무서울 수 있지만 사실은 속이 말랑콜떡 여린 완전 포도, 인간 포도예요. 혼자 있는 거 외로워서 사람 곁에 찰싹 붙어있고 싶어하는 왕귀요미라 혼자 쓰는 독방이 있으면서도 맨날 멤버들한테 내 방 와서 놀아줘. 안 되네요 하고 부르는 사랑둥이랍니다. 게다가 명곡 뚝딱뚝딱 뽑아내는 천재 작곡가의 노래, 랩, 춤까지 싹 다 말아주는 사기캐 올라운더인데 정작 본인만 모른 척 쑥스러워해요. 세상에서 제일 귀염둥이 성모의 전설의 애교 라디오에서 딱 한 번만 보여줄 수 있나요? 제발 시켜주세요. 우리 성모씨 제발 보여주세요.
5: 애교 애교 애교
6: 애교 애교

0: 얼마나 잘하나?
1: 전설의 애교?
2: 전설의 애교가 있어요?
3: 레전더리 애교.
2: 뭘까?
1: 전설의 애교?
2: 네.
4: 전설의 애교 지금 보여주세요.
0: 진짜 레전더리 of legend.
4: RT 타자.
3: 이제 앞으로 그 몇 년간 보여드릴 수 없는 그런 애교.
0: 사람의 living legend.
1: 오케이.
0: 남성모.
5: 정면 카메라 봐주시면 됩니다.
4: 레에.
6: 아니 애교 같은 거 왜 시키고 그래?
0: 자 다시 한번 레전드.
1: 다시 한번 하시죠.
4: 자 one more time.
2: 제 애교
7: 제 애교
8: 제 애교
4: 레전더리 애교
0: 콕콕콕콕콕
4: 벌콕.
5: 어 되게 잘하신다.
2: 와
5: 좋은데요?
0: 반응해라.
5: 아니
0: 임재천
9: 맞아요?
0: 임재천
5: 오오오 아니 그게 성문씨가 네. 첫인상은 무섭지만 사실은 또 말랑말랑 하신가 봐요.
0: 그럼요. 저는 이제 겉바속촉입니다.
5: 아 제가 아니 아까 말씀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네네. 되게 아 살짝 무뚝뚝 하시구나 아. 생각했는데 아. 또 애교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0: 네 티가 시키면 다 하는 사람 다 하는 사람이라서
5: 아
0: 네. 네, 티만 저를 저한테 이런 거 시킬 수 있는 거죠.
5: 와 또, 또 목소리가 애교할 때 또 찰떡이시네요.
10: 그럼요. 당연하지.
5: 와우.
4: 오, 와우. What is going on? I'm scared.
0: 아니요. It's like
4: I'm scared.
0: 진짜.
4: 아 무서워 지금.
1: 아 너무 웃기네.
5: 오케이.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균 씨 읽어주시죠.
1: 성일이를 짜라마는 남숭이님께서. 우리 성일이는 매 순간 정말 성실한 사람이에요. 자커니든 산옥이든 애틀 앞에서는 늘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멋진 애틈의 리더입니다. 매일 찾아오는 소통도 팀을 위해 자신의 목 이상으로 노력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다 해내는 걸 보면은 항상 고맙고 기특해요. 성일아 너 같은 리더 또 없다. 충분히 너무 잘하고 있어. 최근에 목을 다쳐서 많이 속상했는데 열심히 달리다가 그런 거니까 너무 자책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도 금방 싹 나을 거야. 이렇게 소중하고 기특한 우리 송아지한테 사랑만 줘야겠죠. 애틈에 다 같이 성일이 사랑해 하고 외쳐주세요.
2: 하나 둘 셋
6: 성일아 성아지 우리 성아지 사랑해.
1: 감사합니다.
3: 아, 성아지야?
0: 아니야.
9: 아, 송아지인데?
2: 아 그냥 송아지.
3: 아 그래.
0: 성아지.
5: 어 성황 느낌으로 사랑해 아, 한번 들어주신대.
1: 성희롱 전문인데?
2: 사랑해.
9: 나 아까 이거 한번 목이 갈려가지고.

0: 아니 왜 야 너 너가 그거 찍지 그랬냐?
1: 우리 각성했냐?
2: 아니 여기
3: 정말 힐링 매력 여러분.
2: 뭐 하는 그룹인가요? 파바로티가 왔는데요.
1: 서로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2: 와, 제 목이 아픈데요. 아니 목 괜찮으신 거 맞죠?
4: 저요?
2: 네.
4: 뭐 괜찮아야죠.
3: 괜찮아요.
2: 괜찮아야죠. 역시 아이돌의 모먼트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와우. 리더의 무게 역시 멋있네요.
3: Yes, yes.
4: 역시
2: 재미가 우선이죠.
4: 아우 재미는 리더의 무게보다요?
2: 네.
4: 리더가 뭐 근데 저희 팀 리더는 조금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애들이 또 잘 도와줘가지고 나이가 네. 비슷해서 그래서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보면 알 거예요. 그냥 재밌다는 걸.
1: 스컬?
2: 야, 오늘은 정말 제가 입덕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저 지금 광대 쥐날 뻔했어요. 자, 이렇게 멤버들 매력까지 살펴보니까 벌써 멤버들을 보내드릴 시간이 왔다고 합니다.
0: 벌써요?
2: 시간이 후딱 지나갔는데요. 최애를 정하기 전에 아쉽지만 오늘은 어떠셨는지 대표로 리더이신 성인 씨께서 미리 끝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 리더님.
4: 네 오늘 이렇게 또 친친 라디오에 또 저희 멤버 완전체로 나오게 됐는데 오늘 또 태련님께서 너무 진행도 잘 해주시고 저희 텐션 그래도 잘 맞춰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4: 아유, 그리고 오늘 밤에 또 이렇게 듣고 있을 또 보고 있을 에티들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직 활동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저희 히트 활동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티들 사랑합니다.
3: 예.
1: 청취자분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그 시간 최애 결정 타임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3: 사실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정하는 기준이 막 마땅히 있지.
1: 와, 이 매력 없이 힘들어 하시죠. 아,
2: 제가 한 분을 저의 최애로 선정하면 소감을 듣고요. 끝곡 에리투메이저의 Say More 들으면서

0: 여러분의 원샷 클로즈업으로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1: 오케이.
0: 아 정말 고민이 되는데요. 오늘 여기 장난이 아닌데. 오늘은 기준을 좀 다르게 선정해야 될 것 같아요.
1: 이래서 성빈이 되면 진짜 실망한다.
2: 설마.
0: 아 저요? 아 저 정했습니다. 오.
1: 저 이유 먼저 말씀해 주세요.
0: 저는요. 이유요. 먼저. 이분은요.
1: 네.
0: 자꾸 눈이 가네요. 오.
1: 알 수 없는 답변.
0: 이게 또 이유가 다양하잖아요. 지켜주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계속 빛이 나서 그럴 수도 있고.
3: 재밌어서
1: 아무래도 내가 옆에 있어서 눈이 가지 않았을까.
0: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또
1: 아무래도 여기 앞에 있으니까 가지 않았을까.
0: 아 진짜 오늘은 너무 어려운데. 이게 진짜 상처받으시면 안 되고.
1: 아, 그럼요. 상처 안 받습니다.
0: 기준이 남다른데요. 저는

0: 감을 아. 마무리.
1: 또 이렇게 테레님이 원픽을 제가 받게 되는 건 꿈에도 몰랐고요. 어. 저 머리 예찮아. 원픽을 받게 될 줄 몰랐고요. 또 이렇게 애틈에게 한껏 빠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저한테 빠지자니 아주 큰일 났어요.
2: 마무리 인사해 주시죠.
0: 마무리 인사도.
1: 마무리 인사. 아 예. 뭐 어떻게 해야 되지?
2: 지금까지.
1: 예.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3: 엘리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테레랑 천안으로 호두과자 먹으러 갈래? 아님 테레랑 퀴즈 풀래? 근데 이제 정답은 아무도 모르는 전지적 친구 시점 TMI 퀴즈 텔레파시

처음엔 남의 친구, 하지만 퀴즈가 끝나면 우리는 모두 친한 친구. 오직 텔레파시로 맞춰야 하는 TMI 퀴즈. 오늘 친구의 친구는 4837이 친구 가희입니다. 문제 나가요. 4837이 친구 가희가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는 어디일까요? 1번 천안, 2번 제주도. 정답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보통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 5분 뽑아 선물 아메리카노 보내드릴게요. 자, 텔디의 텔레파시. 오늘 제 느낌은 왠지 제주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천안에 살았지만 천안에 여행을 막 길게 잡고

가서 볼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근데 제주도는 너무 유명한 여행지니까 그렇게 선택을 해보았고요. 여러분, 텔디 따라올래요? 정답 받는 동안 노래 나갑니다.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

텔레파시에 이어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까지 듣고 왔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까요? 오늘 텔레파시 퀴즈 정답은 2번 제주도였습니다. 오늘 친구는 저랑 텔레파시가 역시 통했네요. 제주도 저도 간 지 꽤 됐는데 제주도 또 여행을 가면 바닷가를 보면서 맛있는 식사와 함께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자, 그럼 저를 따라 4837님 친구 가인님이랑 텔레파시가 통한 행운의 당첨자 5분 뽑아봐야겠죠. 이예진님, 5668님, 2917님, 8263님, 9377님 축하드려요. 친친해서 선물 아메리카노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이나 점심때 바꿔드시고 친친 홍보도 꼭 해주세요. 자, 텔레파시 퀴즈는 무조건 둘 중

중에 하나, 찍기만 해도 정답을 맞힐 수 있는 퀴즈입니다. 여러분, 선물 챙겨드리고 싶어서 만든 시간이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이제 저는 잠들기엔 아직 뜨거운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 찐찐 에세이 열대야로 갑니다. 잠시만요.

자취를 시작한 지 한 달째 처음 며칠 동안 가장 많이 한 생각은 이걸 뭐 어쩌라고? 였다. 혼자 살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턴 어른이 되는 줄 알았는데 버튼만 누르면 되는 밥솥, 밥은 왜 이렇게 질게 되는지, 세탁기 속 흰옷은 왜 거뭇거뭇해지는지, 게다가 분리수거하는 날도 계속 놓치게 된다. 독립. 막상 해보니 생각처럼 근사하기보단 귀찮은 일이 많았다. 모르는 것도 많았고 배워야 할 것도 산더미였다. 대신 혼자라서 알아가는 것도 하나씩 생기고 있다. 뭔가 고장나면 아빠 대신 어디에 물어봐야 하는지,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난 다음에는 뭘 시켜 먹어야 기운이 나는지. 그리고 오늘 새로 할 줄 아는 게 하나 또 생겼다. 전등 갈기. 당장 자랑할 사람이 없어 감동이 덜하지만 다음엔 혼자 축하하는 법도 배워봐야겠다. 자취 한 달째. 이제야 조금 내가 여기 살고 있다는 실감이 난다. 그날 밤은 깊고 어떤 마음은 낮보다 오래 뜨거웠다.

0: 폴킴의 홈 듣고 왔습니다. 오늘 열대야는 5327님 사연으로 함께 했는데요. 이소정님께서 아 분리수거 얘기 감사합니다. 오늘 밤 잊지 말고 버려야지. 청취자분들의 사연으로 하나 되는 친한 친구의 라디오입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보기 좋습니다. 독립에 대한 로망은 누구나 있죠. 저도 너무 독립을 하고 싶어 했고 자유로운 거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독립하고 싶어 했는데 어느 순간이 오면 부모님도 보고 싶고 친구들도 보고 싶고 외로워지는 순간이 한 번쯤 오고, 그리고 늘 진짜 사연자분께서 보내주신 것처럼 아빠가 해주던 것이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되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도 원래는 저도 처음 올랐을 때 배달시키는 것도 몰라가지고 배달법도 저 혼자 하고 뭐 고치는 것도 저 혼자 고치고 했었는데, 그때부터 어른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에 대한 로망이 있다면 이 여러 가지 조건을 두고 좀 생각해 본 다음에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5327님, 독립생활 쉽지 않겠지만 늘 성장해 나가는 본인의 모습에 감탄하면서 독립생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 보내준 5327님에겐 친친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사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와서 끝인사 나눌게요.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0: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 오늘도 역시 스펙타클한 하루가 이어졌는데요. 제가 배고파지는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무리를 해서 제가 힘들어지면 배가 고파지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심세영님께서 텔디 오늘 밤도 고마워라고. 제가 오늘 밤뿐만 아니죠. 앞으로의 밤도 따뜻하게 채워드릴 거니까요. 항상 저와 함께 가봅시다. 자, 내일은 테레방으로 함께합니다. 오롯이 저와 여러분 둘만의 시간이니까요. 많이 출석하셔서 문자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끝곡 킨의 Everybody's Changing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이태상, 명혜승, 영상의 김혜영, 연출의 김연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저는 DJ 김태리였습니다. 당신의 밤이 낮보다 따뜻하길 바라면서 깊이 잘 자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제가 오늘 만약에 선생님을 잡는다 그러면은 선생님 거는 밑에서 한 장, 제 거 위에서 한 장, 밑에서 한 장, 위에서 한 장. 그럼 저한테는 팔 두 개가 떨어져 갖고 8땡이고요. 선생님은 10하고 9가 들어가니까 9굽밖에 안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네 말은 이게 구란 말이지?
0: 네.
1: 장땡이네.
0: 아, 선생님 그 손 어떻게 하신 겁니까?
1: 손은 눈보다 빠르다.
2: 무슨 배를 잡고 싶니?
0: 1땡.
1: 아수라발발다. 돈을 벌고 싶니?
0: 예.
1: 부자가 되고 싶니?
0: 예.
1: 이건 네 정주영이고 이병철이야.

0: 최동원 감독의 영화죠. 타짜 사운드 트랙에서 장영규 음악 감독의 스코어 화려한 유혹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그 전에 들려드린 장면은 영화에서 주인공 곤이 조승우 씨가 편경장 백윤식 씨에게 기술을 전수받는 그 순간 그때 주문을 외웁니다. 편경장이 패를 섞으면서 아수라발발타 아수라발발타 네. 이 주문을 영화 타짜를 본 관객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좀 따라하게 되죠. 이게 백윤식 배우님의 애드립이었다는 소문이 오 아수라발발타를 배우의 입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하네요. 이게 20년입니다. 영화 타짜가 20년. 그리고 그 20주년이 되는 올해 네 번째 이야기가 이제 나오면서 타짜는 마무리된다고 하죠. 타짜 벨제붑의 노래가 이제 다음 주에 개봉을 합니다. 제가 영화를 봤거든요. 타짜 이 1편과 세계관이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주인공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고니가 아닌 거죠. 그런데 그 관계는 닮아 있어요. 변요한 씨가 타짜의 좀 조승우 씨 같은 입장인 거고 그를 가르치는 스승님이 나오는데 고수 타짜 벨제붑의 노래에서는 이제 조우진 씨가 그 역할을 해요. 제아의 고수에게서 이번엔 화투가 아니라 카드의 어떤 기술을 전수받는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재밌는 게 이 타짜에서는 패를 섞을 때 아수라발발타를 이렇게 딱 하잖아요. 이 타짜 벨제붑의 노래에서는 이 포커를 치면서 뭔가 중요한 선택을 내릴 때 또 어떤 주문을 외웁니다. 조우진 씨가. 이거 말 안 하는 게 낫죠. 그죠? 이거 뭐 안다고 큰 스포는 아니지만 직접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어떤 주문을 외울까요? 조우진 씨는. 그래서 조우진 씨로부터 배운 변요한 씨도 나중에 그 주문을 외우거든요. 노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영화 타짜의 아수라 발발타가 있다면 타짜 벨제붑의 노래는 뭐가 있을까? 뭐 궁금하시면 영화 보시면 되죠. 네. 오늘은 이은선 기자의 필수곳이 있는 날이죠. 오늘 또 어떤 영화 소개해 줄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8000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아니, 뭐.

장기하의 노래입니다. 너나 나나. 영화 산산조각의 삽입곡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게 8월 말, 그죠? 8월 마지막 주에 개봉했었어요. 뭐 멀티플렉스의 단독 개봉이었고 30분 정도의 단편 영화입니다. 산산조각.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장기하 씨가 정규 앨범을 만들면서 먼저 영상을 만들기로 한 거죠. 음악을 하나도 만들기 전에 일단 영상부터 기획을 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편집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세운 원칙은 영상의 프레임을 한 프레임도 바꾸지 않고 전혀 편집에 손대지 않고 그 완성된 영상에 맞는

만들지. 대단하다. 연기도 잘하는데. 네, 물론 바이러스 때 우리가 확인했지만. 그래서 이게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3,000원에 극장 상영을 하다가 최근에 그 앨범 정식으로 발매하면서 너튜브에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튜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앨범 하나를 영상 없이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 한번 보시고 재밌을 거예요. 제가 영상을 볼 때 제일 좋았던 건 해였네. 그리고 그 전에 나뭇잎이었네. 그 두 개의 트랙을 영상으로 볼 때는 제일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근데 운전하면서 듣기에는 이 너나 나나가 확실히 좀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너나 나나를 골라봤습니다. 뮤지션이면서 영화인이기도 한 장기하 씨의 새로운 시도. 영상으로 완성된 정규 앨범 산산조각. 네, 한번 그 이제 집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씩 보셔도 좋을 겁니다. 재밌습니다. 뭔가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이하로 씨께서 이은선 기자가 소개해준 영화죠. 존 카니 감독 싱 어게인을 보고 오셨습니다. 원스, 비긴 어게인, 그리고 싱 어게인 이 세 편 모두 날것의 생생함이 있다고. 존 카니 감독 영화에는 언제나 그런 뭔가 좀 이건 진짜다, 이건 뭔가 좀 날것이다 라고 느끼게 만드는 어떤 생생함들이 담겨 있는데 이번 영화에서도 주조연 가리지 않고 각자의 입장 차이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지 싶은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날것의 생생함을 느끼는 이유인 것 같아요. 언제나 영화를 볼 때 가족과 동물이 저의 눈물 버튼인데 이번 영화 싱 어게인에서도 가족이라는 눈물 버튼이 눌리는 바람에 살짝 슬프기도 했습니다. 유유. 결론 싱 어게인 재밌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신청곡을 따로 안 해주셔서 지난번에는 닉 조나스의 버전으로 한번 노래 들려드렸잖아요. 오늘은 폴 러드의 버전으로

0: 좋은 영화만 골라드립니다. 이은선의 Feel So Good.
1: 좋은 영화만 골라오시는 이은선 기자님 오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이렇게 소개를 했더니 김동철 씨였나? 나쁜 영화도 소개해달라고. 네. 여기서 나쁜 영화는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죠.
0: 네. 어떤 의미의 나쁜 영화를 생각하신 걸까요? 그게 역으로 궁금한데요.
1: 뭐 그런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평단에서는 별로라고 뭐 했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관객들에게 뭐 사랑받지 못했다거나 소위 말해서 나쁜 영화로 취급을 받았지만 뭐 지나가 보니 괜찮았다라거나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좋은 영화였다라거나 뭐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0: 그런 네. 영화 좋아해요. 그런 리스트가 또 꽤 네. 있는데 한번 그러게요. 재밌는 발상이네요. 네. 한번 털어봐야겠네요.
1: 언제 한번 컬트 클래식이라고 불리는
0: 나쁜 네. 영화만 소개해드립니다.
1: 네. 전설의 나쁜 영화 특집도 한번 생각해볼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의 주제는 뭐예요?
0: 이번 주 주제는 세대 대통합 가능할까요?
1: 할까요?
0: 입니다.
1: 이게 될까요?
0: 명절을 앞두고
1: 이게 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싶은 네.
0: 영화 안에서 그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도 있지 않나.
1: 영화에서만 되는 네. 것 같아요. 영화에서만.
0: 그래서 오늘

0: 정말 이런 시대에 어지러운 시대에 찾아온 네.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작품들을 가지고 왔고요.
1: 네.
0: 저는 세대는 늘 자기 세대만의 억울함이 있는 것 같거든요.
1: 아, 그럼요.
0: 각 세대마다 네.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억울함이라고 하는 게. 밀레니얼 세대도 이대로 간다면 역사상 가장 최초로 부모보다 가난할 수 있는 세대. 이미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라는 뭐 시작부터 88만 원 세대로 시작을 한 세대니까요.
1: 네.
0: 뭐 그런 식의 경제적 소득에 대한 불만부터 그리고 위로는 아직도 뭐 유교 사상이 남아있던 뿌리 깊은 가부장제가 나의 어린 시절부터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데
1: 네.
0: 밑으로는 역사상 가장 해독 불가능한 언어로 찾아오는 젠지들이 있다.
1: 네.
0: 그 가운데서 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1: 네.
0: 이런 억울함이 또 있죠.
1: 저 같은 X세대 입장에서는 밀레니얼과 젠지의 갈등을 이렇게 멀리서 보면서 저게 저럴 일인가 싶을 때가 많긴 합니다.
0: 갈등하지 네. 않고요. 저는 젠지 세대 네. 사랑합니다.
1: 제가
0: 잘 지내고 싶어요.
1: 네, 제 입장에서는 다 비슷해 보이거든요. 원래 나이 먹으면 그래요.
0: 근데 또 윗세대로 가면은 그 세대라고 뭐 억울함이 네. 없겠어요? 뭐 전쟁 시대를 겪은 세대도 있고
1: 네.
0: 전쟁이 아닌데 너네들은 뭐가 불만이야? 라는 말도 뭐 당연히 나올 법도 하고
1: 저의 부모님 세대는 그런 억울함을 오히려 젊을 때는 억울함을 느낄 겨를도 없이 살다가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네. 뒤에 뒤늦게 그 억울함을 느끼시는 세대 같아요.
0: 그렇죠. 네. 자아는 없고 공동체만 있던 네네. 세대니까요. 이렇게 나이 들어버린 것에 대한
1: 그죠.
0: 울분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정말 각 세대별로 다양한 울분과 그 시대가 해결해 주지 못했던 억울함 같은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온갖 세대들을 영화 하나에 모아 넣었을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1: 네.
0: 그들은 과연 화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한 작품 두 편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1: 현실에서 힘든 일을 영화에서 구현하는 게 또 영화의 미덕 아니겠습니까?
0: 네.
1: 자, 첫 번째 영화는 뭔가요?
0: 이번 주 개봉작입니다. 김도연 감독 연출작 인턴이고요.
1: 네.
0: 이게 15년에 개봉을 했던 할리우드 작품을 리메이크한 영화라서
1: 이게 벌써 10년이 넘었다니.
0: 그렇죠. 2015년 개봉작이었으니
1: 네네.
0: 그때들 많이들 낸시 마이어스 감독 연출로 보셨을
1: 네.
0: 작품이 한국판으로 다시 재탄생을 했는데요. 창업 3년 만에 100억대 매출을 달성한 브랜드 회사가 이 인턴이라는 영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1: 네.

0: 젊은 CEO인 선우가 피와 땀을 정말 갈아 넣는 노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성공을 빠르게 하면 과부하가 한 번은 오게 마련이잖아요. 선우의 상태는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실버 인턴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서 37년 사회생활을 마치고 은퇴자로 살고 있던 기호라는 중년도 아니죠. 노년의 남성이 선우 앞에 나타나서 그의 직속 인턴이 됩니다. 이두 사람 과연 잘 지낼 수 있을지의 과정이 인턴에 담겨 있습니다.
1: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래서 원작이랑 뭐가 다른데
0: 네.
1: 무엇을 바꿨는데에 대한 게 제일 큰것 같아요.
0: 일단 김도연 감독은 지난해 말 12월 31일에 개봉한 만약에 우리라는 영화를 먼저 선보이셨죠. 그래서 아, 리메이크가 이렇게 섬세한 기술의 영역이 될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1: 제가 그 영화로 아 이건 인정. 왜냐하면 제가 원작에 정말 열렬한 팬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까탈스러운 마음으로 리메이크작을 볼 마음으로 시사회를 갔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우리를 보고 이런 리메이크면 인정하고 제가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0: 저는 그 영화를 보고 리메이크라는 것에 대한 제 안에 있는지도 몰랐던 저의 편견이 하나가 사라진 기분이었는데, 리메이크가 왜 만들어지는 걸까? 아주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는 그게 여전히 만들어질 만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가치를 만약에 우리가 저한테 알려줬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어떠한 섬세한 리메이크를 보여주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은 무리한 변형이 아니라 원작의 핵심 정서를 지키는 걸 최선으로 삼았기 때문인 것
1: 그죠,
0: 같거든요.
1: 그죠.
0: 그래서 그 인턴도 방향을 마찬가지 가닥으로 잡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인턴 핵심은 뭐냐? 서로 다른 존재들, 그게 뭐 세대일 수도 있고 성별일 수도 있고 살아온 환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존재들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나아가서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태도가 저는 인턴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번에 리메이크된 작품도 그 선을 지키는데 최선으로 집중한 영화라는 것이 첫 인상이었고요. 어쩌면 10년 전보다 지금 더 필요한 이야기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즘 시기를 보면 성별, 뭐 세대, 사회적 지위, 온갖 그 카테고리들 별로 서로에게 라벨링을 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다 뛰어넘어서 우정의 방식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어쩌면 지금 더 필요한 이야기일 수 있겠다. 게다가 서로 다른 세대가 한 자리에 억지로라도 모여서 대면할 일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1: 그렇죠.
0: 예전에는 대가족이란 형태도 있었고, 그리고 회사라는 형태 안에서 정말 다양한 세대가 싫어도 부대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요즘은 정말 그럴 기회가 드물잖아요. 그래서 10년 뒤에 다시 찾아온 인턴은 이런 시대에 발맞춘 어떤 새로운 감각으로 관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야기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원작 에피소드들은 사실 약간의 변형은 있지만 대부분 충실하게 반영된 인상이에요. 예를 들어, 원작 영화에서 벤,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한 캐릭터가 줄스, 젊은 CEO, 앤 해서웨이가 연기한 캐릭터에게 점심은 드셨어요? 이러면서 치킨 수프를 이렇게 쓱 건네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받아든 줄스가 아, 저배안 고파요.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니까 이거 진짜 맛있다. 한번 드셔보라라는 제안을 하죠. 그래서 줄스가 그 치킨 수프를 엄청 좋아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그게 간식 오란다로 바뀝니다. 오란다가 뭔지 다 아시겠죠?
1: 그죠? 알겠죠?
0: 어떻게
1: 나만
0: 설명해야
1: 아는
0: 되지?
1: 거야. 나또 나이 먹은 사람만 아는 건가요?
0: 이게 이렇게 네모난
1: 아니에요.
0: 블럭 형태, 이렇게 동그란 그 과자가 붙어 있는.
1: 요즘 오히려 옛날 과자가 또 힙하기 때문에
0: 아, 그러려나요?
1: 아실 겁니다.
0: 그리고 원작에서 줄스가 실수로 잘못 보낸 이메일을 회수하려고 팀원들이 누군가의 노트북을 막
1: 그죠,
0: 훔쳐오는 이런
1: 그죠.
0: 에피소드가 있는데,
1: 오션스 일레븐처럼.
0: 맞아요. 그 소동극은 이번에는 선우가 잘못 보낸, 누군가에게 잘못 보낸 문자 메시지를 삭제하려는 그 팀원 전체의 소동극으로 뭐 바뀐다던가 이런 식의

0: 설정들이 있고요. 원작에서는 벤이 회사에서 동년배 여성을 만나서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설정이 있었는데
1: 네.
0: 이번에는 기호가 사내 카페 바리스타와 동년배로서의 어떤 느슨한 교감 정도를 주고받는 선에서 그쳤고요. 대신 부대표 캐릭터가 추가가 됐습니다. 김준환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인데요. 회사의 운영 방향을 두고 대표인 선우와 좀더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는 인물로 만들어졌고요. 그 사이 기호가 이 회사에서 젊은 직원들과 섞이면서 적응하는 과정들을 보면 이 사람이 애초에 삶의 지혜와 태도가 굉장히 품이 넓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태도가 이 사람을 어려워하던 젊은 세대의 빗장을 점차 해제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세대를 넘어서 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여전히 비슷한 가망을 지키면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로 나아간다라는 원작의 기본 설정은 같습니다.
1: 제가 GV 하면서 그걸 여쭤봤어요. 멜로 욕심이 있는 최민식 배우께서 원작에 멜로가 사라진 거에 대한 아쉬움은 없느냐? 그랬더니, 아, 아쉽죠. 개인적으로는 아쉽지만 작품을 위해서는 그게 맞는 것 같다. 뭐,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0: 저 문득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데 천문 하늘에 묻다라는 출연작이 있으시잖아요.
1: 멜로죠, 그거.
0: 거기서 한석규 배우와 그러니까 왕과 그 학자가 이렇게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1: 네.
0: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그 최민식 배우가 촬영을 할때 너무 그 장면을 멜로 분위기로 연출하셔서
1: 네.
0: 모니터 뒤에 있던 허준호 감독님이 지금 뭐 하는 지금 저거 뭐야?
1: 네.
0: 라는 분위기를
1: 그쵸.
0: 감지하셨다는.
1: 그 최민식 배우님이 이번에는 또 어떤 연기를 보여줄지,
0: 네.
1: 또 한소희 배우는 선우라는 캐릭터를 또 어떻게 해낼지, 일단
0: 네.
1: 인턴을 기대하는 분들은 두 배우의 합, 네, 두 배우의 케미, 또두 배우가 보여줄 연기, 이거에 대한 기대가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0: 그렇죠. 저는 근데 이 영화가 기호라는 캐릭터를 처음에 소개해주는 방식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원작에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한 벤이 소개되는 방식은 처음부터 이 사람이 여유와 품위를 그냥 갖추고 등장을 해요.
1: 네.
0: 그런 캐릭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 영화에서는 주인공 기호를 어떤 식으로 소개한다고 저는 느꼈냐면 삶에서 좀 비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 그게 이제 본인이 젊은 시절 일궈놨던 모든 것도 자기 손을 떠났고 자식도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졌고 자식이 외국에 사는 설정으로 나오죠.
1: 네.
0: 그리고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삶에서 기쁨보다는 무언가 좀 헛헛한 슬픔 같은 것들을 느끼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기호의 첫 나레이션이 영화의 문을 여는데 젊을 때는 삶이 여행자의 가방 같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끼를 주는 장면이었다고
1: 아, 왜
0: 해요.
1: 삭제한 거지?
0: 이거 제가 김도영 감독님한테 직접
1: 아,
0: 들었는데,
1: 고양이를 봤어야 되는데,
0: 그러니까 아내 그 사진 아래
1: 네.
0: 꽃을 이렇게 꽂아두는 꽃꽂이를 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1: 네.
0: 아니 이렇게 안 무서운 최민식 배우는 오랜만에 본다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사실은 그 오밋된 장면도 있다라면서 그 고양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1: 네.
0: 아, 참 생경한 모습들을 영화에서 보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민식 배우는 뭐 예컨대 표현하자면 우리가 너무 이미 많이 본 배우죠. 물론
1: 그렇죠.
0: 볼 때마다 즐겁고 볼 때마다 좋은 면모들이 발견되지만 이 사람에 대해 제법 나 많이 봤어라고 이야기할 만한 경력을 가진 배우인데 반대로 한소희 배우는 스크린에서는 아직은 좀 생경한 배우잖아요.
1: 맞아요. 네.
0: 그 전에 개봉한 작품이 최근에 있었죠. 프로젝트
1: 네.
0: X라는 작품이 있긴 했지만
1: 프로젝트 Y.
0: 아, 프로젝트 Y.
1: 네.
0: 스크린에서 아직은 조금 생경한 배우인데 이 배우가 연기하는 선우라는 캐릭터는 청년 세대인 동시에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굉장히 현실적인 어려움들에 처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주 듣는 인상 비평이 너는 불안정해, 너는 예민해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역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더 나은 사람이지 못해서. 그래서 직장에서도 이런 지적을 받고, 집에서도 남편과의 사이가 소원해지는구나. 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직업적인 성취를 쫓는 이기적인 사람이어서. 이렇게 자기 비하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사람인데, 저는 그건 젊은 나이에 다른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0: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되는 자기 비하의 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된다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필요가 사실은 없는데 본인이 그만큼 이뤄놓은 성취가 너무 눈부신데 나는 이렇게도 해야 되고 저렇게도 해야 되라고 요구받는 사회적인 역할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불안정한 면모들, 끝없는 자기 비하의 수렁에 빠지는 면모들이 한수희 배우가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두 사람의 관계가 기호와 선우로서의 관계로 처음엔 등장을 하지만 어느 순간 영화를 보다 보면 스크린 바깥으로 확장이 돼요. 대선배 최민식과 이제 막 커리어를 눈부시게 시작하고 있는 한소희 배우. 이두 사람의 구도로 보이게 되면서 영화 바깥에서까지 이 둘의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성이 관객의 눈에도 보인다는 거? 그게 저는 인턴의 굉장히 독특한 지점인 것 같아요.
1: 제가 만약에 우리도 그렇고 인턴도 그렇고 이게 김도영 감독이 연출해서 좋은 점 같은 게 느껴지는 게 만약에 우리에서도 원작에 비해서 여성 캐릭터 그러니까 문가영 씨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훨씬 더 깊어졌거든요. 그리고 원작엔 없던 도전하고 싶은 목표나 꿈을 가진 캐릭터가 되었고 뭐 이번 영화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거를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원작에서는 아이가 있는데
0: 그쵸.
1: 예, 이번 작품에서는 아직은 아이가 없는 설정으로 나온 그 이유를 물어봤을 때 실제로 그 나이 또래, 선후 또래에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봤더니 많은 여성들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보다 아이를 가져야 할까 말까 자체를 고민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자연스럽게 이런 설정이
0: 네.
1: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꽤좀 세밀하게 취재하고 세밀하게 좀 고민한 흔적들이 그런 캐릭터에서 좀 담겨 있는 것 같다라는
0: 네.
1: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우리에게는 멘토가 필요하다는 환상으로부터
0: 저는 그게 인턴의 핵심 같아요. 우리에게는 인생의 고비마다 좋은 멘토가 필요하다. 라는 환상성이 사실은 인턴을 기초하고 있는 기둥인 것 같거든요. 선우가 원작의 줄스와 다르게 이 영화에서는 좀더 자신의 인생에 분명하게 초점을 둔 어떤 결단을 내려요. 그게 또 인턴의 달라진 가장 큰 변화의 지점일 텐데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건 당연히 기호의 몫이에요. 기호가 영화 안에서 아마 영화를 보시면 나한테 지금 호통 치시는 건가 싶은 어떤 장면을 마주하실 텐데
1: 그 장면 이야기를 아마
0: 많이
1: 많이
0: 하시겠죠.
1: 하시게 될
0: 네.
1: 겁니다.
0: 그때 선우가 들은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너는 젊고 유망하고 뭐든 잘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 말에 지치고 흔들렸던 선우가 딱 자기 중심을 다시 잡게 돼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공통적으로 수긍하게 되는 이미지가 좋은 어른이라는 판타지라는 점인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나보다 훨씬 폭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존경은 젊은 사람들만 나이 든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도 될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어떤 어른을 우리는 항상 기대를 해요. 그러면서 양질의 소통도 가능했으면 좋겠고 되게 풍성한 대화도 가능했으면 좋겠고 아, 나이가 필요한 줄도 몰랐는데 나에게 이런 게 필요하구나라는 깨달음을 주는 사람이면 좋겠고
1: 시야는 넓고 속은 깊고,
0: 그렇죠.
1: 예, 뭐 그런 사람
0: 그리고
1: 만나고
0: 네.
1: 싶은 거죠.
0: 더 정확하게는 저는 인턴이라는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구조 자체가 노동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 사람들 다 회사에서 일하면서 만난 관계잖아요. 그런데 기호가 실버 인턴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원작의 설정과 마찬가지로 나에게 그런 식의 지혜는 줄수 있지만 나의 자리는 위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직군이 굉장히 미묘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노년층 혹은 나의 멘토에게 바라는 것은 환상이라는 거죠. 내 자리는 위협하지 않지만 나에게 좋은 이야기는 해줬으면 좋겠고 나의 삶의 눈을 틔워줬으면 좋겠는 존재를 우리는 이 영화로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젊은 세대에게 멘토의 환상성 이 영화가 조금 더 부추겨지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나이가 좀든 관객이라면 아, 난 저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기호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어떤 좋은 의미의 각성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턴이 다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왜 우리가 전국이 혼란할 때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멘토를 필요로 하잖아요.
1: 네.
0: 이순신이 왜 그렇게 신드롬을 일으켰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다들 정서적으로 지쳐있는 시대인 것 같거든요. 그럴

0: 때는 이렇게 따뜻한 지혜로운 멘토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좀 인턴이라는 이 리메이크 기획이 방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시대에 따라 우리에게는 좋은 모델이 필요할까? 좋은 멘토라는 것이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이 영화를 통해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1: 어떤 이야기를 다시 만든다는 건그 이야기를 또 보고 싶다는 얘기죠.
0: 그쵸?
1: 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턴이란 작품이 다시 한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세대 대통합이 인턴에선 되던데.
0: 네,
1: 아,
0: 됩니다.
1: 현실에서도 되면 좋겠는데. 그런 세대 대통합의 순간 가운데 하나가,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댄스 장면이 있습니다.
0: 이건 진짜 화려한 대통합이에요.
1: 네. 그때 나오는 노래가,
0: 네.
1: 네. 에스파의 위플래시. 덕분에 이제 영화 음악에서 에스파 위플래시도 마음껏 틀수 있게 됐습니다. 위플래시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0: 에스파의 위플래시, 영화 인턴에서 들려드렸고요. 자, 인턴과 함께 세대 대통합의 가능성을 보여준 또 한편은 무엇인가요?
1: 재미있게도 같은 날 영화 개봉을 합니다.
0: 모두 이번 주 개봉작.
1: 네. 네.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인턴이 직장 내 대통합이라면 오늘 지금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두 번째 영화는 가족 내 대통합을 꿈꾸는 작품인데요.
0: 이거 더 힘든 거 아닌가요?
1: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오늘의 주제를 네. 가능하다가 아니라 대통합이 가능할까요로 네.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두 번째 작품은 같은 날 개봉하는 정승호 감독의 철들 무렵이라는 작품입니다.
0: 네. 철들 무렵.
1: 일단 영화가 시작하면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빠 철택이 암 판정을 받으면서 영화의 네.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0: 집엔 외동딸이 하나 있어요. 유명 배우를 꿈꾸고 있지만 사실상 드라마 자세히 봐야 그 포커싱 아웃된 얼굴이 보일까 말까.
1: 네.
0: 그런 배경 인물이거나 귀신이 때로 나오는 영화에서 귀신 2 정도로 소개되는 그런 딸이 하나가 있고요. 은퇴 후에 홀로 사는 엄마 현숙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족은 사실 이미 떨어져 산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아내 역시 남편 철택의 간병으로부터 좀 자유롭지만 이 사람은 또 어떤 압박을 받고 있냐면 자식도 없이 남편도 없이 혼자 지낸다는 이유로 형제들로부터 이제 네가 구순 엄마를 좀 모셔야 하지 않겠니? 오손도손 텃밭도 가꾸면서 이런 식의 은근한 압박을 받는 중이죠.
1: 네.
0: 이들에게는 과연 어떤 미래가 가능할까요?
1: 제목이 철들 무렵이에요. 네. 누가 철드나요?
0: 그러게요. 일단 정승호 감독의 첫 장편 2장이라는 영화도 가족의 이야기였거든요.
1: 맞아요.
0: 그 아주 한국적인 소재인 이장을 둘러싼 이야기를 둔 가족의 이야기를 정말 재미있게 풀어낸 작품인데 정확하게는 이거는 가부장제라는 고난을 각 개인이 어떻게 짊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에 좀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작품도 그렇고 이번 작품도 그렇고 가족의 이야기를 참 잘 관찰하고 쓰는 감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족이라는 게 어쨌든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자동 배정받는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1: 네.
0: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관찰하게 되는 집단이기도 하고요.
1: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조직이죠.
0: 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관찰만 잘해도 이런 이야기들이 탄생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정승호 감독은 이번에 아버지의 암투병과 간병을 계기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고요. 딸인 정미 캐릭터, 하윤경 배우가 연기한 이 캐릭터는 아들로 설정하려고 하다가
1: 네.
0: 너무 대화가 없어지더래요. 각본상에서.
1: 충분히 이해합니다.
0: 그래서 아 딸로 한번 바꿔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고
1: 잘하셨습니다.
0: 직업도 원래는 배우가 아닌 영화감독을 하려다가
1: 네.
0: 너무 그 캐릭터에 액션이 없더래요. 움직임이 너무
1: 그쵸.
0: 없어서
1: 가만히 앉아서 컷 네. 이것만 해야 되잖아요.
0: 그래서 배우로 좀 바꿔본 것이고 여기서 정민은 요즘 청년 세대가 참 감정을 이입할 만한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뭐든 열심히 해요. 그 귀신 떼들 가운데서도 그 동료 배우한테 언니 우리 천편일률적인 귀신이 되면 안 돼. 언제까지 이런 거 할 거야 라면서 조금이라도 다른 움직임을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게 정미인데 열심히는 하는데 되는 게 없는 세대인 거예요. 이 세대에 대한 고난이 또 정미를 통해서 보여지고 그렇다면 아빠 철택은 또 괜찮은가? 이 사람도 앞서 얘기했던 기호와 마찬가지로 좀 나이 들매에 대한 서글픔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죠. 게다가 지금 아프기까지 하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는 나이 들고 병든 이 몸뚱이 하나라는 생각에 이 캐릭터도 굉장히 지금 비감을 느끼는 중인데 병원에 가기 전에 그 집 앞에 벽에 생긴 금을 이렇게 만져보는 장면이 있어요.
1: 네.
0: 그러면서 너 같은 애들은 고쳐 쓰지도 않아. 다 부시지. 뭐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어. 라면서 자기의 마음을 또 그 낡고 녹슨 건물에 비유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각 인물을 그가 살았던 시대별로 좀 읽게 되는 특징이 있는 작품이고요. 예컨대 지금 설명한 철택은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한 기성세대 특징대로 사회가 먼저고 자아를 조금 챙길 수가 없는 세대였고 정민은 딱 제가 말한 세대죠. 그러니까 부모 세대보다 가난해질 수 있는 세대. 좀 사회적으로도 압박을 받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당연히 좀 짓눌려 있는 세대인 것 같고 그렇게 지금껏 개인으로 자유롭지만 각각의 압박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가족의 이름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혹은 가족의 구성원으로 호명되는 순간 어떤 일들이 생겨나는가 그 순간 각자의 세대로서 조금씩 나아갈 수 있는가를 들여다보는 게 이 영화의 특징인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 영화는 내게 당연하게 요구되던 것들 하지만 내가 눈 감고 모른 척했던 것들을 더 이상 눈 감게 되지 못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쩌면 그게 철들 무렵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진짜 요즘에 이런 계약서를 많이 써요? 가족 간에도?
0: 여기에 효도 계약서라고 네. 하는 충격적인 장치가 나오죠.
1: 제가 가끔 뭐 SNS나 뭐 이런 TV 프로그램에서 연인 사이에도 뭐 무슨 계약서,
0: 네.
1: 부부 사이에도 무슨 계약서 쓴다는 얘기는 많이 봤는데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계약서를 쓴대요?
0: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의 풍경들에서 감독이 가져온 거라고 하고요.
1: 네.
0: 저도 이게 영화에서 전 처음 본 설정이라 아예 말도 안 돼 이러면서 검색

0: 을 한번 해봤어요.
1: 네.
0: 그런데 온갖 법무법인 회사에서 이미 이거를 조건부 징역 계약 혹은 뭐 부담부 징역 계약 이런 식의 이름으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어 안에서도 설명이 되지만 부모 자식 관계를 유산을 사이에 둔 계약 관계 같은 것으로
1: 네.
0: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앞으로 가장 좀 첨예한 사회 문제가 될수 있을 텐데
1: 그죠.
0: 지금도 그런 문제이긴
1: 그죠, 그죠.
0: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돌봄의 이슈야말로 저한테 완전 확실하게 전속력으로 다가오는 미래 같아요.
1: 그럼요. 네.
0: 그래서 부모와 자식으로 이뤄진 가족 단위의 신화가 더 이상 지금까지와는 같은 방식으로 유지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 이것의 아주 명징한 증표 같은 것이 효도 계약서인 거예요. 여기서 그 정미도 촬영장에 있는 동료로부터 이 말을 듣게 되죠. 요즘은 다 이런 거 쓴다. 내가 나중에 부모의 간병을 하고 노년을 알뜰살뜰하게 책임질 테니 나에게 유산에 얼마를 준다. 혹은 뭐 어떻게 준다라는 각서를 써라. 라는 형태의 이야기를 가족들이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의 가족들도 그 효도 계약서라는 이슈에 어떤 방식으로 좀 놓이게 되는데 계약 관계라고 하는 것이 생각해 보면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계약이긴 하죠.
1: 그렇죠.
0: 법적인 계약으로 서로에게
1: 네.
0: 구속력을 가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모 자식 간의 효도 계약서의 어떤 효력이 발동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순간 철택에게는 또 어떤 상황이 있냐면 법적으로 묶였던 부부 계약 관계인데 이혼은 하지 않고 그냥 별거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회보장,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려고 해도 10년째 별거 중인 아내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1: 심지어 그 안에는 또 재산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더그 대상이
0: 네.
1: 안 되죠.
0: 연금을 또 받고 계신 분인 거죠. 그래서
1: 네.
0: 그런 어떤 법적 구속력을 느낄 때마다 가족이라는 불편한 연결을 이 가족이 엄청나게 실감하게 돼요. 그렇다면 그 계약 안에서 부모 자식과 형제 혹은 가족 내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의무라는 게 대체 뭘까? 그런 게 발동되는 순간만 가족이란 이름을 쓸수 있을까? 이런 질문으로 확장이 되는 작품인데 흥미로운 건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나레이션의 존재예요. 이
1: 네.
0: 나레이션의 주체는 현숙의 어머니, 그러니까 엄마의 엄마, 정미 입장에서는 외할머니인 구순 생일을 앞두고 있는 옥남이라는 캐릭터의 나레이션인데요.
1: 네.
0: 이 세대야말로 너무나 당연히 개인보다 공동체가 우선시됐던 사회잖아요. 그걸 떠나서 거의 뭐 짓밟히던 세대인 거죠. 공동체 사회라는 것에요. 그래서 그 나레이션을 들으면 이들 각자가 너무 서로 다른 세대를 살고 있다는 실감이 더 확실해지는데 이 영화에서 옥남이 구수라는 것은 박완서 작가의 뭐 그만턴 싱어는 누가 다 먹었을까라던가 아니면 나의 가장 나종신인 것 등등의 몇 가지 책에서 감독이 발췌를 한 부분이고요. 영화 안에 각각의 장 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건 박완서의 말에서 가져온 것들로 또 각각의 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1: 그 선택 하나가 영화의 결을 확좀
0: 완전히
1: 바꿔버렸더라고요.
0: 다른 영화로
1: 예.
0: 만들죠.
1: 박완서 작가의 글이라는 걸 사실 영화를 처음 볼 때는 몰랐어요.
0: 네.
1: 모르고 나레이션이 좀 특이하다.
0: 네.
1: 나레이션의 말투도 좀 특이하고,
0: 할머니가 글을 되게 잘
1: 예.
0: 쓰신다, 이런 생각.
1: 화자가 누구지? 뭐 이러면서
0: 네.
1: 보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엔드 크레딧에 그게 나오길래, 아, 이걸 이렇게 사용하는 거 하나의 선택이, 영화를 이렇게 풍부하게
0: 네.
1: 만드네라는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가족 어떻게 돼요? 네.
0: 뭐, 이 영화 속 가족뿐만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제도 자체가 대체 어떤 방식으로 유지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 가족도 이미 한 집에 모여 살면서 법적으로 서로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가족의 전통적인 개념,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 이런 개념으로부터 좀 완전히 달라진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영화를 보다 보면 가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가족이 대체 어떤 식으로 해체될까? 혹은 재구성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관객인 나도 이런 생각을 할때 가장 미래에 대한 계획을 산뜻하게 얘기하는 주체가 바로 그 구순의 할머님이십니다. 자식들을 착 앞에 모아놓고 이제 나한테 니들은 과거야라고 얘기하시는 할머니죠. 그래서
1: 네.
0: 나도 미래를 좀 그려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할머니가 등장을 하시고 또이 할머니를 포함해서 모든 세대를 아주 침착한 태도로 조용하게 목격하고 있는 어린이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철택의 형의 손자 인 거죠.
1: 네.
0: 동민이라는 어린이가 등장을 하는.

0: 네, 이 어린이가 이 모든 어른들의 아수라장 같은 집안 싸움의 상황을 지켜보는, 그리고 할아버지가 너는 나의 미래다라고 본인에게 계속 강조하는, 그 부담을 어린 시절부터 보고 자라는 과묵한 관찰자로서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는 현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동민이부터 구순의 할머니까지 각 세대가 어떤 방식으로 각자의 좀 짐을 짊어지고 있고, 가족 안에서 그것은 어떤 식으로 발현되며 서로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이 작품에 있습니다.
1: 뭔가 비슷해 보이는 이야기를 할것 같지만 시나리오를 잘 쓰고
0: 네.
1: 연출을 잘하고 연기를 잘하면 다른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0: 네.
1: 네, 저도 아주 오랜만에 정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네요. 정승호 감독의 철들 무렵. 그럼 우린 다음 주에 만나요.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지금 막 소개해 주신 영화 철들 무렵의 정승호 감독님, 이번 주 매직아워 스페셜 F에 모십니다. 영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직접 감독님께 얘기를 들어보죠. 이번 주 토요일 밤이요.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2: FM4U.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K-POP 인기 차트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 Yeah, bring it on. Yeah, yeah.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4: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하면 하나씩 위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9월 중순에 접어든 달력을 보면서 아 이제 진짜 가을이구나 하신 분들 많으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 놀라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제 딱 100일 후면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눈 깜빡하면 캐럴이 울려 퍼지고 트리에 불이 켜지면서 올해도 다 갔구나 하는 그 순간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말인데요. 산타 할아버지가 착한 아이한테만 선물을 준다는 말에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면 아이들이 바짝 신경을 쓰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러다간 산타 할아버지한테 국물도 없겠는데 하는 마음으로 정신 차리고 또 다른 내가 되어보기. 꽤 괜찮은 생각인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9월 16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아침 니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서영은의 천사였습니다. 아, 가을 맞아요. 진짜 딱 가을이에요. 왜냐하면 비염이 찾아왔어요. 코가 간질간질거리고 재채기도 자꾸 나오고 눈도 가렵고 막 그러네요. 저 같은 비염인들 다들 공감하시죠? 약잘 챙겨 드시고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100일밖에 안 남았다니 너무 놀라운데요? 그러면 이 남은 석 달을 어떻게 사느냐가 이제 올해를 또 우리가 돌아봤을 때 조금의 마음의 부채를 좀덜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겠죠. 저는 일단은 다음 주부터 아시안 게임이 있기 때문에 좀 정신이 없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여러분, 남은 4, 4분기 우리 또 힘차게 잘 살아봅시다. 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수요일입니다. 퀴즈 도망자들 함께하죠. 선선한 바람도 이제 불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충동이 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시간의 주인공입니다. 제가 여러분, 저랑 같이 도망가실래요? 하고 말 걸어드릴 테니까요. 같이 가실 분들, 얼른 서로 모여주세요. 퀴즈 그리고 선물까지 챙겨서 저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Walk it, walk it. 언제
6: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7: 안전화.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8: 파크로쉬 서울 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9: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0: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1: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지마크 확인하고 건강히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새싹이신 0227번님이십니다. 시험관 시술하러 대구에 있는 병원 갑니다. 이번에는 아기 천사를 만나는데 성공할 수 있길 함께 빌어주세요 해주셨네요. 아이고, 얼마도 예쁜 아기가 찾아오려고 지금 아장아장 잘 걸어가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꼭 찾아올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8027번님, 창녕군 장애인 종합복지관에는 직업적인 훈련생들이 있는데요. 그 훈련생들이 키운 가을 꽃들을 경남 지역으로 납품하러 갑니다. 직업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 복지관 식구들 많이 응원해주세요 하셨습니다. 가을 꽃들을 열심히 잘 가꿨군요. 얼마나 또 정성 들여서 키웠을까요? 꼭 필요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꽃들 잘 가기를 바라겠고요. 이 장애인 친구들도 얼른 좋은 직업 갖기를 또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이에요. 이슬기님, 요즘 저는 퇴근 후에 슬로우 러닝을 하고요. 푹 자고 오전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 전에 글을 쓰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도 쓰고 출근합니다. 갓생 파이팅! 진짜 갓생 열심히 사시네요. 우와. 퇴근 후에 매일 슬로우 러닝을 또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글을 쓰시는 거는 일기? 뭐 에세이? 어떤 뭐 웹소설 이런 거를 쓰시나요? 잘 모르겠지만 정말 부지런히 사시네요.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7713번님은요. 저는 부산 신항으로 출근하는 중입니다. 컨테이너 수출하려고 이동 중인데요. 아침에 라디오 들으면서 가니 너무 기분이 좋네요. SG 워너비의 라라라 듣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부산 날씨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 바닷가 출근길 저는 상상만 해도 너무 속이 뻥 뚫리고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항구에 있는 컨테이너들 쭉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뭔가 되게 신기하고 되게 마음이 막 이상해지더라고요. 좋은 곳으로 또 일하러 가시네요. 어떻게 옮기는지 항상 궁금했는데 크레인으로 실어 나르는 거겠죠? 오늘도 일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 신청곡 함께 듣겠습니다. SG 워너비의 라라라예요.

SG 워너비의 라라라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요. 한상윤님의 신청곡이었는데요. 면목동에서 양주로 출근하는 길에 잘 듣고 있습니다.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 신청합니다. 저는 또 열심히 달려가 볼게요. 붕 하고 귀엽게 보내주셨네요. 운전 조심히 하시고요. 붕. 네, 그래서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일단 출발해 산 소개된 분들 가운데 이슬기님, 한상윤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4617번님입니다. 굿모닝 영디, 사랑했던, 아니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지 2주 됐어요. 물건 전해줄 것이 있어서 이번 주 토요일에 만나기로 했는데 다시 붙잡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만난 지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아이고 어쩌면 좋을까요? 유유하셨는데요. 아 정말요? 1년 반을 만나셨는데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하고 계시다고요? 어떤 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걸까요? 정말 같은 이유면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 이유를 해결을 하고 넘어가든지 아니면 정말 이제 각자의 길로 가든지인 것 같은데 저는 이럴 때 이별을 실감하는 것 같거든요. 물건 전해줄 때 막상 우리 이제 헤어져 그만 만나자 하면은 그런가? 그냥 잠시 어디 출장 가 있나? 싶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물건을 정리할 때가 마음이 갑자기 훅 하고 헛헛해지더라고요. 근데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계신다니 잘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가 됐든 4617번님께 좋은 결과로 네, 끝이 났으면 좋겠어요. 한미화님은요. 초등학생 아들이 수학여행을 갔는데요. 새벽에 두 번이나 전화가 왔네요.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지 잠이 잘 안 온다고. 아이고 말이죠. 그 전화에 저도 같이 잠을 설쳐서 피곤하네요. 다 컸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아이인가 봐요. 귀엽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러네요. 아유 수학여행 간 초등학생이면은 초등학교 고학년일 것 같은데 진짜 아직 아기네요. 아기. 부모 마음으로는 얼마나 또 철렁했을까요. 갑자기 새벽에 전화가 두 통이나? 무슨 큰일 난 거 아니야? 했는데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서 아니면 잠자리가 바뀌니까 이제 피곤해서 잠이 안 와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또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거죠. 조심히 잘 다녀오기를 바라고요. 정승혜님. 저는 목욕 요양을 해서 아침 일찍 출근해요. 라디오를 잠시 듣는데 아이유 신곡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삼천포에서 고성 가는 길입니다. 하셨습니다.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이시는군요. 아이유 맞아요. 신곡이 두 곡 나왔죠. 정승혜님 외에도요. 8144번님 그리고 9680번님도 아이유의 신곡 그중에서 이별로부터 듣고 싶다고 신청해 주셨습니다. 함께 듣고 올게요. 아이유의 이별로부터.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날씨 저장 버튼이 있다면 하나쯤 눌러두고 싶은데요. 오늘도 맑은 공기, 높고 파란 하늘, 그냥 보내기엔 아까운 가을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오늘도 무척이나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2도, 대구가 18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부산, 대전이 28도, 광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원도 철원의 경우 현재 기온은 8도인데 한낮에는 27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아침까지 강원 내륙, 경북 내륙 산지로는 짙은 안개 조심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아침부터 낮에 제주 산지로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나만 알고 있어도 좋지만 같이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건네는 아침 질문. 그거 아세요? 요즘 마트에 가면 속이 편한 우유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죠. 대표적인 게 바로 락토프리 우유 그리고 A2 우유인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두 우유가 비슷해 보이지만 속이 불편한 원인에 따라서 선택 기준이 다르다고 합니다. 먼저 락토프리 우유부터 볼까요? 우유를 마시면 가스가 차고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거나

우유 속 단백질에는 A1과 A2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둘은 거의 비슷하지만 단백질을 이루는 부분이 조금 달라요. A2 우유는 이 중에서 A2 단백질만 가진 젖소의 우유로 만든 제품인데요. 일부 연구에선 A2 우유가 일반 우유보다 속이 불편하거나 더부룩한 증상을 덜 느끼게 할 가능성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A2 우유에도 유당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마시면 가스가 차거나 설사를 하는 분이라면 유당을 줄인 락토프리 우유가 더 잘 맞을 수 있고요. 반대로 유당 때문인지 확실하지 않은 더부룩함이나 속 불편함이 있다면 A2 우유를 마셔보고 나에게 더 잘 맞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오늘 알게 된 것 한번 정리해 볼까요? 락토프리 우유는 유당의 A2 우유는 단백질에 초점을 맞춘 우유이며 나에게 딱 맞는 속이 편한 우유를 찾으려면 내가 우유를 마시고 왜 불편한지를 살펴보고 그 원인에 맞는 우유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보아의 밀키웨이 함께 듣고 오셨고요. 그거 아세요? 오늘은 락토프리 우유 그리고 A2 우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 여러분 제가 있어요. 유당불내증.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카페라떼를 잘 안 마시고요.

쉬었는데 한숨부터 나올 때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아, 도망치고 싶다. 지금부터는 상상으로 남아 어디론가 도망쳐보려고 합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길 바라는 도망자들을 위한 퀴즈 도망자들. 퀴즈 도망자들은요, 이 시간 회사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퀴즈입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도망지로 떠나볼까요? 요즘 새벽 공기가 너무 차갑죠. 그 차가워진 공기를 아날로그의 온기로 따뜻하게 채우고 싶어서 오늘은 아주 특별한 곳으로 도망쳐봤는데요. 들어서자마자 너무 좋은 음악이 흘러나와서 뭔가 다른 세계에 와 있는 듯한 그런 착각도 드네요. 지금 제 앞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 묻어난 커다란 빈티지 스피커, 또 진공관 앰프, 또 부드럽게 돌아가는 턴테이블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이곳 어딘지 눈치채셨나요? 네, 바로 LP바입니다. 저도 지금 막 들어보고 싶은 LP 하나 골랐고요. 이제 이걸 턴테이블에 올린 뒤 바늘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아 볼게요. 음악이 시작되기 직전에 나오는 이 치직치직 소리, 이 바늘 마찰음이 낙엽 밟는 소리랑 닮았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장작 타는 소리랑 닮았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소리 감상하면서 퀴즈 같이 풀어볼게요.

퀴즈 도망자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최근 음악을 듣는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LP 찾는 사람들도 다시 늘고 있다고 하죠. LP는 음악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커다란 재킷에 담긴 앨범 아트를 감상하는 재미도 있고요. 바늘이 레코드판에 홈을 따라가며 만들어내는 아날로그 특유의 소리를 느낄 수 있다는 매력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흔히 레코드판이라고 부르는 LP는 과연 무엇의 약자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라지 플레이, 2번 라이프 플레이, 3번 라이브 플레이, 4번 롱 플레이. 보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번 라지 플레이, 2번 라이프 플레이, 3번 라이브 플레이, 4번 롱 플레이.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받는 동안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이승철의 긴 하루 함께 하시죠.

이승철의 긴 하루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정답 알아볼게요. LP는 과연 무엇의 약자일까 하는 게 문제였죠. 정답은요? 4번 롱플레이였습니다. 네, 롱플레이. LP는 롱플레이의 줄임말입니다. 한 장의 음반에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음악을 담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붙은 이름이래요. 그 전에 SP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작은 크기의 LP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LP 카페들 요즘 많아요. 인기도 많고요. 그래서 줄 서서 웨이팅을 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뭐 성수동에도 있고 뭐 홍대에도 많고 또 한강 뷰를 바라볼 수 있는 곳에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LP바는 다 같이 그 LP 플레이어를 틀으면서 뭐 위스키나 칵테일 한잔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1인 1 턴테이블. 그래서 헤드폰 스피커로 각자 들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네, 요즘 참 다양한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면 오히려 더 취미생활을 하기에 더 좋은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는 필터 샤워기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다음 도망지로 떠나보시죠.

자,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부터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시작되는 거 다들 아시죠? 농구는 벌써 조별 예선이 시작됐는데요. 농구 경기 보다 보니까 문득 이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2023년에 개봉한 장항준 감독의 영화 리바운드인데요. 오늘은 이 작품 속으로 함께 도망쳐보려고 해요. 리바운드는 부산 중앙고 농구부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고요. 2012년 전국 고교 농구대회에서 단 6명의 선수로 준우승의 기적을 만들어낸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감독 역할을 맡은 안재홍 씨의 이 대사 혹시 기억나시나요? 농구하다 보면 슛 쏴도 안 들어갈 때가 있다. 경상도 사투리여 참고로. 아니, 안 들어갈 때가 훨씬 많지. 근데 그 순간 노력에 따라 다시 기회가 생긴다. 그걸 뭐라고 하노? 리바운드! 이 명대사 함께 떠올리면서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자, 퀴즈 도망자들 두 번째 문제예요. 영화 리바운드가 농구부의 실화를 담은 청춘 영화인 만큼 오늘은 농구에 관한 문제 준비해봤는데요. 농구 여러 가지 포지션이 있죠. 그중에서도 외곽에서 빠르게 슛을 던져 득점하고 공이 없을 때도 끊임없이 움직이며 스크린을 활용해 슛 기회를 만들어내는 역할이 있습니다. 농구 역사에서 손꼽히는 득점원들이 활약했던 포지션이기도 한데요. 특히 마이클 조던과 코비 브라이언트가 이 역할로 뛰어난 역할을 보여줬습니다. 주로 외곽에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이 포지션을 가리키는 말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슈팅 가드, 2번 포인트 가드, 3번 스몰 포워드, 4번 센터. 보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번 슈팅 가드, 2번 포인트 가드, 3번 스몰 포워드, 4번 센터.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고 미니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하는 동안 음악 좀 더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자넬 모네가 피처링한 펀의 We Are Young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정답 확인해봐야죠. 농구에서 주로 외곽 득점과 3점 슛을 담당하는 포지션을 가리키는 말. 정답은 바로 1번 슈팅가드였습니다. 네, 하나씩 보기 살펴보고 가볼게요. 포인트 가드. 팀의 공격을 이끌고 공을 운반하거나 패스를 하면서 공격을 만들어가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팀의 공격 조율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스몰 포워드는 득점, 패스, 수비 등 여러 역할을 두루 맡는 포지션.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8: 오뚜기.
9: 글레오?
10: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9: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0: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9: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12: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11: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12: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11: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녹십자 비맥스제트정 광고심의필.
13: 대한민국 학부모님, 학부모님께서 응답해주시는 학원비, 교재비, 인터넷 수강료 하나하나가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국가데이터로 활용됩니다. 아이들의 내일을 설계하는 힘, 바로 학부모님의 응답이 시작입니다. 국가데이터처와 교육부가 함께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14: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29일, 30일 총 6일간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2: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3: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영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9905번님이네요. 9월 16일은 장모님의 59번째 생신입니다. 손주들 육아 도와주느라 늘 고생하시는데 제가 퇴근하면 맛있는 저녁까지 챙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장모님은 50대 마지막 생일이라며 슬퍼하시는데요. 그 생일 누구보다 즐겁고 뜻깊게 보낼 수 있게 가족들이 옆에서 힘껏 축하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장모님 인생에 펼쳐질 찬란한 날들을 영리감께 응원해주세요. 장모님 다시 한번 생신 축하드립니다. 하셨네요. 어머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유, 59번째 생신이

치면은 아직 60부터 인생 시작이라는 말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9905번님께서 결혼을 일찍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어머님께서 따님을 일찍 낳으신 건가요? 아직 너무나 젊으신데요. 너무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가족분들과 함께 행복한 생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905번님께는요, 모바일 커피 쿠폰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끝곡은 2807번님께서 또 출근 준비하면서 듣고 싶다고 신청해 주신 노래예요. 임영웅의 또또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수요일 보내시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박사입니다.
1: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박사였습니다.
2: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3: 2026 진도 국제무형 문화축전 삶의 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식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 문화축전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테이입니다. 여러분 어제 스페셜 DJ 나디 안나씨랑 재밌는 시간 보내셨나봐요. 문자창 미니 보니까 나디랑 얼마나 재밌었는지 크크크크크가 한가득이더라고요. 안나씨의 재밌는 말실수부터 클로징 때 해버 구태 이거 없이 그냥 사라진 쓸려간 것까지 평소와는 또 다른 굿모닝 FM 제대로 즐기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테디가 있는 굿모닝 FM입니다. 어제 하루 색다른 맛으로 즐기셨다면 오늘은 다시 예, 그 맛이에요. 익숙한 그 맛으로 갑니다. 매일 듣던 목소리, 매일 만나던 그 에너지로 굿모닝 FM의 문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랑 2시간 함께 달려보시죠.

9월 16일 수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G.O.D. 네가 있어야 할 곳 첫 곡으로 띄워드렸어요.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인데 어제 하루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어제 저는 이제 광양으로 촬영을 가야 됐는데 새벽 5시 출발.

0: 였고 집에 도착하니까 새벽 2시 예, 그런 삶을 어제 살고 왔습니다. 좀 걱정했는데 안나씨가 안 그래도 저희 연락했거든요. 고맙다고 했는데 안나씨가 어제 실수 너무 많이 했다, 이거 민폐인 것 같다 라고 하길래 아니야 너 있어서 내가 너무 든든하다 고맙다 라고 했는데 오늘 와서 체크하니까 실수가 진짜 많기는 많았네요. 아, 여지영님이 테디 어제 허한나 씨가 감자 맛 과자를 과자 맛 과자라고 했어요 했는데 과자 맛 과자 너무 정직하네요. 과자는 과자 맛이 나야지. 또 문자는 #8000번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8000번이라고 저희 #8000번을 문제라고 이렇게 또 지적을 해주셨네요.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안나 씨의 건의는 바꿀 수 없고 교통 상황 또 확인할 때 8시 30분인데 8시 37초라고 하셔가지고 분은 또 사라졌었네요. 예. 귀엽다. 우리 안나 씨가 처음에 스페셜 DJ 할 때 긴장해서 쫙 잘했었거든요. 이제 몇 번 했다고 잠깐 그 긴장감을 살짝 잊고 왔나 봐. 그러면 이게 너무 정신없이 휘몰아 치거든요. 그래도 잘 해줬어요. 오광유님이 굿모닝 테디 하루 못 봤다고 오늘 더더더더 반갑네요. 어제 스케줄 잘 다녀오셨나요? 덕분에 여러분들 덕분에 안나씨 덕분에 우리 스태프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아주 멋진 곳에 잘 다녀왔어요. 자, 어제 다녀온 스케줄은 아마 11월 즈음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잘했는지 그때 이때가 여기 다녀오셨구나 하면서 또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갑니다. 하던 대로 화이팅 해야죠. 2시간 갑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정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나세훈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수요일 4부 맛쟁이 신서 시즌2 매주 전국으로 이원희 셰프님과 먹방 투어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지역으로 떠날지 무슨 음식도 먹을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봄 이렇게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시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이카운트,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 키움증권, SK케미칼, 음주유엔 티맵대리,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노무법인폐,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YG플래닛 컴퍼니, 베스트슬립과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샤브올데이 온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7: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10: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9: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1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7시 10분 1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1: 네, 테디 어서 오세요.
0: 네, 굿모닝. 잘 왔습니다. 굿모닝.
1: 네, 어제 광양도 날씨가 참 좋았을 텐데요. 오늘도 하늘은 더없이 맑겠고 아침에 만나는 공기, 점심에 만나는 공기가 꽤 다르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성월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14도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이 되면 정확히 두 배인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원주가 11도, 한낮에는 원주, 천안, 부산, 대구 모두 28도가 예상되고요. 광주는 30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 뜨겁고 다소 덥겠습니다. 중기예보로는 오늘과 비슷한 기온이 앞으로 추석 연휴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아침까지 강원 내륙산지 경북 내륙으로는 짙은 안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침부터 낮 사이 제주 산지로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성월이었습니다.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태희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빠밤빠밤빠밤 1등을 하기 위해서 손가락 수양 수련 수행 수수수가 필요한 이 시간 수요일에 만나볼 퀴즈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2배속 퀴즈. 지금부터 어떤 노래를 빨리 감기해서 들려드릴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귀를 쫑긋 세우시고 가사와 멜로디 캐치캐치 해주시면 됩니다. 잘 들으셔도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엄청 빠르거든요. 집중해 주셔야 돼요. 노래 제목 맞히기입니다. 신의 영역부터 뽑아보겠습니다. 선착순 1등으로 가장 빨리 정답을 맞추신 분께 부침 유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집중해 주셔야 돼요. 제목이 오늘 좀 힌트를 드리면 길대요. 예, 제목을 정확히 보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난도가 좀 있습니다. 자, 민영 PD 준비됐죠? 빨리 감기한 노래 들려주세요. 아, 그래도 저는 들렸어요. 이게 원곡이 좀 느리면은 빨리 감기를 해도 그래도 멜로디가 남아있네. 이 댄스곡 라인은 거의 안 들리거든요, 제 기준으로는. 들리셨나요? 제목을 정확하게 쓰는 게 좀 어렵겠네, 길어서. 지금 제목들을 보내주고 계신데 정확하고 가장 빠르게 보내주신 분은 문자에서 나왔습니다. 신의 영역 문자번호 0586번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아직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약간만 속도 느리게 해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자, 선착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행운 영역 다섯 분 뽑을 거예요. 선착순 아닌 다섯 분 뽑아서 들 건데 조금 더 뭐 난도를 낮춰드리겠습니다. 총 제목의 글자 수는 17글자예요. 그래서 어려워. 뜨거운 이것 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이 제목입니다. 거의 다 알려줬어요. 이것 밤만 뭔지 맞추면 되는 거죠? 예, 자, 쉬워졌습니다. 그렇게만 보내주셔도 저희 인정해드릴게요. 정답성 원곡으로 들려드릴 동안 정답 많이 보내주십시오. 다섯 분 뽑히면 바닐라 라떼 보내드립니다. 우리 작가들도 지금 졸려가지고 바닐라 라떼라고 이렇게 오타를 찍네요. 바닐라 잔다비의 노래 정답송 듣고 올게요.

뜨거운 따단따는 로테이션 퀴즈 노래 참 좋네요. 정답송 듣고 왔습니다. 정답 발표할게요. 빨리 감기한 노래의 제목을 맞춰보는 2배속 퀴즈. 정답은 바로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글자가 길어서 그런지 이런 얘기 좀 죄송합니다. 청취자한테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아니 그 제목이 길다고 하니까 막 강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처럼. 그러니까 라디오 안 듣고 하시냐고요 지금. 예? 사랑은 가슴이 시킨다요? 깊은 밤을 날아서요? 예, 온갖 긴 제목은 그냥 다 보내주시는데 정말 오답도 너무 많고요. 제 마음이 지금 큰일 났어요.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들 바라보는 제 마음이.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김은숙님이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이렇게 여름이 가네요. 가을이 길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막 전체로 봐서 긴 걸 기대하기보다 오늘을 즐겨야 돼. 오늘을. 오늘 이 날씨를 즐겨야 돼. 7484번님이 정답.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이번 여름 우리 부부한테 아기 천사가 찾아왔어요. 어머, 내년 봄에 태어날 아가야 곧 보자.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나날들이 되기를 늘 응원합니다.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바닐라 라떼 보내드립니다. 바닐라 라떼 오타 좀 고쳐요. 바닐라 라떼

0: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 끝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1: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0: What's grooving? I'm moving. I like a bum bum bu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가 되면요 스몰 톡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 간식을 쏩니다. 보내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예요. 먼저 도착한 8918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허영만 만화가 선생님이 공개한 타짜 취재 노트북. 전국의 타짜들을 만나며 그들의 일생부터 손기술을 빼곡하게 기록해 두셨더라고요. 타짜들의 기술을 그림으로 메모하셨던데 너무 신기해요. 공개한 거 보면 진짜 이렇게 취재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완성돼 있는 작품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허영만 만화가가 직접 이 노력한 그림 직접 그리고 취재한 이 노력 덕분에 타짜가 벌써 이게 세 번째가 나옵니다. 벨제부의 노래. 다음 주 수요일 개봉이죠? 네 번째구나. 맞다. 네 번째. 보신 분들 후기 보내주십시오. 아, 기대가 돼요. 이게 그 만화 원작으로 봤을 때 가장 재밌는 버전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원보다 더 재밌다는 얘기도 있어. 근데 영화는 어떻게 될지. 8918번님 오징어 다리 드립니다. 9913번님 공포 드라마 M 돌아오는 거 봄? M 리부트라는 제목으로 32년 만에 돌아온대요. 심은아 씨 역을 정채연 씨가 맡는다고 하던데 초록빛 눈동자도 그대로 재현해낼지 궁금하네요. 와 진짜로? M이 다시 돌아와요? 이 그때 당시에는 목소리가 막 이렇게 더블링 나가거나 눈이 초록색이 되는 특수효과가 엄청 신선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 효과로는 신선함 줄기 쉽지 않잖아요. 어떤 이색적인 또 신선함을 줄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 정채연씨 오 기대돼요. 공포 예 기다릴게요. 9913번님 매운맛 볶음라면 드립니다. 어제 본 이슈 계속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이창섭 초록별 듣고 올게요.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이창섭 초록별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볼게요. 8024번님 어제 대한민국이랑 카타르의 아시안게임 축구 4-1 승리한 거 봄? 엄지성 선수의 헤드트릭과 김명준 선수의 골 대박이었어요. 특히 엄지성 선수 활약이 완전 굿굿.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다음 경기 기대되고요. 오늘 10시에 농구대표팀 8강전도 화이팅! 하셨습니다. 와, 엄청 열심히 아시안게임을 응원하고 계시군요. 기분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기를 저도 바랍니다. 8024번님 젤리 드릴게요. 5690번님 93세의 아버지의 양념통닭 사연 봄. 평소 자존심이 강하고 대쪽같던 아버지가 막내딸한테서 전화해서 네가 지난번에 사다준 양념통닭이 자꾸 생각난다. 참아보려고 했는데 미안하다 라고 이야기하셨대요.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거셨을 생각을 하니까 저도 살짝 울컥했는데요. 부모님께 요즘 드시고 싶은 게 있는지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이 80세 이상 부모님들 중에 배달 어플 잘 못 사용하셔가지고 이런 것들 자녀분들을 통해서만 또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켜주세요. 아,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네요. 5690번님 소세지 드립니다. 9455번님 SNS에서 화제가 된 무명가수 미담 봄. 사회 초년생인 글쓴이가 정직원 전환에서 떨어지고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새벽 버스 정류장에서 엉엉 울고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 택시를 잡아줄 테니 집에 들어가라고 따뜻하게 말을 걸었다고 해요. 본인은 30년 차 무명가수인데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고 무반주로 노래까지 열창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그분이 바로 드라마 발리에서 생긴 일 OST를 부른 넥스트 이연섭님이라고 합니다. 너무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현섭님도 아마 위로를 하면서 본인에게도 위로를 건넸던 것 같기도 한데 따뜻하네요. 다 잘 됐으면 좋겠다. 9355번님 초코볼 드립니다. 간식 맛있게 드십시오. 아, 위로를 건네고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해요. 자, 이쯤에서 감사한 분들 저희 얼른 만나고 올게요.
2: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3: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 병해를 관리한다.
4: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3: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4: 경농이 만듭니다.
5: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역,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우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대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6: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7: 네, 테디. 서울 시내버스는 오늘 다행히 첫차부터 정상 운행이 되고 있죠. 출근길 특별한 불편은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오늘 도심 일대에 통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한 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관계로 정오 전후부터 오후 시간대까지 정상들의 이동에 따른 일시적인 전면 통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을지로 소공로 소월길 광화문 일대로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지체인데요. 55분 정도 소요됩니다. 올림픽대로도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55분 정도 예상이 돼 있고요. 반대 강 서쪽으로는 두길다 천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도 도봉지하차도 입구부터 성수 쪽으로 정체되고 있고 북부간선도로는 월릉에서 신내 사이로 양방향이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남청주 진출로에 대형 화물차 고장나 서 있으면서 일대 정체되고 있고 기흥에서 신갈 금토분기점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끌어주셔서 감사하고요.
1: 네.
0: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깨알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사과폰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휴대전화 요금 할인과 관련한 허위 광고가 확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0: 큰일 났네. 어떤 내용의 허위 광고가 퍼지고 있는 거예요?
1: 네. 온라인 커뮤니티와 메신저 등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을 추가로 25% 할인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퍼지고 있는 건데요. 자세히 보면 가입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거나 이미 약정 할인을 받고 있는 이용자도 추가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각 통신사의 전화번호까지 적혀 있습니다. 이 통신비를 추가로 아낄 수 있다는 솔깃한 내용에 이용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실제 이동통신사의 추가 할인 혜택과는 무관한 거짓 정보라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0: 예,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 말은 어떻게 나온 거죠?
1: 네, 메시지에서 언급한 건 선택 약정 요금 할인 제도인데요.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가 통신사와 1년 또는 2년 약정을 맺으면 월 정액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4년에 도입이 됐고요. 2017년부터 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올라갔는데요. 현재 이와 별도로 이동통신사가 추가로 25%를 할인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통신업계는 선택 약정 할인 대상과 조건은 이용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통신사 등을 통해서 본인이 할인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0: 네, 통신비 할인처럼 솔깃한 내용일수록 온라인에서 본 정보 그대로 믿지 마시고 통신사에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그동안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되던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 수당 지급 상한이 앞으로 폐지가 됩니다.
0: 이거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네, 현재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 수당은 실제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지급이 됐는데요. 다음 달 1일부터는 하루 단위 상환을 없애고 실제로 초과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시간 근무를 막기 위한 월 57시간 한도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해요.
0: 앞으로는 그러니까 실제로 일한 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서장이 아닌 국가직 4직 4급 공무원은 관리 업무 수당을 받는 대신에 시간의 근무 수당은 받을 수가 없는데요. 앞으로는 지급 대상자를 미리 지정을 하면 월 25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보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초과 근무 수당 부정 수령에 대한 감독은 강화가 되는데요. 근무 중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전자인사관리 시스템에 실제 근무 여부를 등록을 해야 하고요. 부서장도 반드시 이 등록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0: 네, 실제로 일한 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대신 불필요한 초과 근무 그리고 부정 수령 이런 것도 더 꼼꼼하게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인 것 같아요. 잘 지켜지길 바랍니다.
1: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정규장 종료 후에도 실시간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애프터 마켓이 열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첫날에만 무려 1조 8천억 원이 넘는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0: 와, 첫날부터 거래 진짜 많았네요.
1: 네, 이 한국거래소는 기존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던 시간외 단일가 매매를 폐지하고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애프터 마켓을 도입했는데요. 첫날 코스피는 약 1조 3천억 원, 토스닥은 약 4,900억 원의 거래대금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전체 거래대금의 약 6.6%에 해당하는 규모였는데 특히 개인 투자자의 거래가 전체 93%를 차지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에 나선 반면 개인 투자자는 홀로 순매수를 했다고 해요.
0: 개인 투자자들이 애프터마켓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했군요.
1: 네, 그런데 첫날부터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변동성 완화 장치, 이른바 VI가 무더기로 발동이 됐습니다. 총 1,600번 이상 발동이 되면서 정규장 운영 시간대보다 4배나 많았는데요. VI는 짧은 시간에 개별 종목의 주가가 급격하게 움직이면 약 2분 동안 단일가 매매로 전화를 해서 가격이 지나치게 급변하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이에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가격 변동성이 앞으로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가격 변동성에 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0: 네, 최종환님이 맞아요. 25% 할인네요. 얼마 전에 단톡방에 올라와서 완전 난리 났잖아요. 직접 통신사에 전화해보니 해당 사항 없다는 답변 들었네요.
1: 직접 통화하신 건 잘하셨어요. 네. 방희정님이 이번 주 토요일에 초과 근무하는데 4시간만 달았잖아요. 수정된다니 좋으네요. 일한 만큼 받아가셔야죠.
0: 맞아요.
1: 화이팅입니다. 깨알뉴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반반 맞춘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할 거예요. 청하의 롤러코스터 들으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보자요.
0: 내일 또 만나자요.

롤러코스터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깨알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광고 들어야 되는데 반반한 퀴즈 깨알뉴스 마무리하고 반반한 퀴즈 이제 시작할 거거든요. 광고 얼른 듣고 올게요.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0: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도 전할 수 있는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 앤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예. 로고를 들어야 되는데 제가 광고라고 했네요. 예. 지금 모두가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스스로 볼 한번 치겠습니다. 아, 왔다고. 죄송합니다. 자, 정신 차리고 갑니다. 여러분들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신청 사연 만나볼게요. 고3 수험생 딸이 오늘 생일이에요. 이제 수능까지 두 달 정도 남았는데 끝까지 파이팅해서 좋은 결과 있길, 아빠가 기도 열심히 하며 응원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반 100살 만에 딸을 위해서 이런 거 생전 처음 신청해봅니다. 꼭 뽑아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우, 일찍 아이를 가지셨네요. 예. 자, 이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밥 먹고 치킨도 받자 바라바라 바라밤.
0: 어, 쑥스러워하시네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 원주에 살고 있는 이동호라고 합니다.
0: 동호님 반갑습니다.
1: 네.
0: 어, 딸이 고3이에요.
1: 네.
0: 허허. 평소에 딸 바보예요, 딸 천재예요?
1: 딸 바보죠.
0: 딸 바보. 아, 딸 때문에 바보 된 아빠군요.
1: 네.
0: 하하. 따님의 장점 두 가지 갑니다. 첫 번째.
1: 따님, 딸 성실하다.
0: 예. 그리고 두 번째.
1: 그리고 귀엽다.
0: 귀엽다. 아, 옆에 혹시 따님 계신가요?
1: 어, 딸 그 다른 데서 듣고 있고 둘째 딸 같이 듣고 있습니다.
0: 아, 둘째 딸 듣고 있구나. 둘째 네. 딸 장점 한번 갑니다. 첫 번째.
1: 귀엽다.
0: 귀엽다. 두 번째.
1: 깜찍하다.
0: 깜찍하다. 세 번째. 네.
1: 어우, 깨물어주고 싶다.
0: 미안합니다. 아, 괴롭혀서 미안해요. 아, 딸 바보 맞으시네. 오늘 따님 생일이라고 했는데 뭐.
1: 네, 오늘 생일.
0: 예, 뭐 계획이 있나요?
1: 어, 일단 고3이어가지고 또 늦게 공부하고 늦게 오기도 해가지고 일단 일요일날 저녁 먹었고요.
0: 예.
1: 오늘 저녁은 그냥 소박하게 케이크 커팅 하려고 합니다.
0: 아, 너무 좋다. 아, 이벤트 뭐 다 하긴 하네요.
1: 네네, 안 할 수가 없죠.
0: 그렇지, 그렇지. 하하. 고3. 아, 고3의 아버지가 이제 처음 되신 건데 어때요? 고3의 학부모 역할은?
1: 아, 정신이 없고요.
0: 예.
1: 수시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0: 수시가?
1: 네,
0: 아, 뭐 수시를 목표로 하시는군요.
1: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 다 썼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아. 와이프가 고생 많이 했고요.
0: 맞아. 아, 참. 이게 모두가 고3이 있는 집 모두가 진짜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요.
1: 네네.
0: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김지현님이 아버지 딸 자랑이 예쁘다가 너무 빠졌어요라고.
1: 아. 예쁘단 기본이어가지고.
0: 아, 기본이죠? 예.
1: 아, 네, 그럼요.
0: 그렇습니다. T세요? P세, 저, F세요?
1: 또 T입니다.
0: 예, 그런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자, 이제 반만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풀어봐야 되는데, 어때요? 좀 자신 있으세요?
1: 어, 이제, 이게 출근하면서 늘 듣거든요. 예. 그때는, 어, 반 이상을 맞췄던 것 같은데, 진짜 저랑 연결되니까 너무 떨리네요. 진짜.
0: 아, 그렇지. 너무 떨리지만 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0: 둘째 딸인가 같이 파이팅 한번 외치고 갈게요. 하나, 둘, 셋.
1: 파이팅!
0: 아, 좋습니다. 반반한 퀴즈 시작합니다. 제한시간 77초이고요. 모르는 문제 빨리 패스하셔야 다시 풀 수 있습니다.
1: 네.
0: 준비되셨죠?
1: 네.
0: 좋아요. 문제 나갑니다. 나누기를 하자. 15 나누기 3은?
1: 5.
0: 따님 알려주지 마. 소를 영어로 하면?
1: 카오?
0: 맞아요. 사자성어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자기가 받음. 자업?
1: 자듯.
0: 이 노래를 부른 그룹은? 슬퍼하지만 노노노 혼자가 아니야 노노노.
1: 에이핑크?
0: 물이 어는 온도는?
1: 물이 어는 온도?
0: 응.
1: 영도씨?
0: 속담 이것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 에서 이것은?
1: 전어?
0: 살아있네. 이 대사가 나온 영화 제목은?
1: 아, 뭐지?
0: 어, 살아있네.
1: 살아있네. 아,
0: 내가 마 다 했어.
1: 기대게?
0: 아니야.

0: 다 했어. 모름 패스 패스.
1: 어 패스.
0: 북극성을 찾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국자 모양의 일곱 별은?
1: 북극칠성.
0: 근초고왕은 어느 나라 왕이었을까요?
1: 백제.
0: 마이클 조던이 통산 6번의 NBA 우승을 이끈 팀 시카고?
1: 블루스.
0: 오 마지막 하나 살아 있네. 이 대사가 나온 영화 제목?
1: 아 뭐지?
0: 내가 마 다 했어. 너 서장 남청동 살제. 아 대굴빵이 막 우리 집안 사람. 아 아까워 어떡해.
1: 아 뭐지?
0: 아 너무 아까워. 만점 나올 수 있었는데 결과만 패하겠습니다.
1: 아
0: 살아 있네. 범죄와의 전쟁인데 아, 이것만 맞추면 되는데. 아 요거 한 문제 빼고. 다 맞히셨어요. 아홉 문제 맞히셔서 성공하셨습니다. 10번은 상당히 기능성 매개 치킨의 걸레 세트 획득하셨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와 잘 푸시네요.
1: 아 정신이 없네요 진짜.
0: 범죄와 전쟁이 제목이 생각 안 났어요 그죠?
1: 아 그러니까요. 아
0: 거의 다 왔는데 신세계까지 왔는데.
1: 아,
0: 아 좋았습니다 동원님.
1: 네.
0: 아 멋졌어요 그래도. 너무너무 차분하게 잘 풀어주셨고.
1: 아, 네, 네.
0: 축하드립니다. 아 7471번님도 아까비 하시면서 다들 아까워하고 계세요. 자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1: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첫째 딸 생일 너무 축하하고요. 같이 옆에 있는 첫째 딸 너무 사랑하고 우리 와이프도 같이 20년 동안 함께 살고 있는데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0: 아 좋네요. 동원이.
1: 네.
0: 화이팅입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멋진 하루 보내시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보내드릴게요. 안녕.

덤덤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북두칠성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북두칠성과 함께 북극성을 찾는 중요한 길잡이 별 역할을 하는 별자리인 이것은요. 북쪽 하늘에서 W 자 모양으로 빛이 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사계절 내내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순우리말로 닷별이라고도 불린대요. 이것 무엇일까요? 별자리 문제인데 객관식입니다. 1번 카시오페아 자리 맞죠? 카시오페이아 자리. 2번 카카오페이아 자리. 자, 1번 아니면 2번인데 정답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들 중 5분 추첨해서 꿀스틱 세트 준비할게요. 정답 노래 듣고 와서 발표하겠습니다. 강타 북극성.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엘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2: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덤덤덤덤덤덤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북극성을 찾는 중요한 길잡이 별 역할을 하는 별자리, 정답은 바로 1번 카시오페이아 자리였습니다. 카시오페이아였지. 저도 카시오페아라고 했는데 이분이랑 똑같은 것 때문에 그래요. 7374번님이 정답 카시오페이아 자리. 동방신기 팬클럽 이름이 카시오페아인데 오랜만에 그때 동방오빠들 생각이 나요 하셨어요. 그래, 이것 때문에 나는 카시오페아가 입에 너무 붙었네. 7746번님이 1번 카시오페이아 자리. 다음 주에 울산 과학관에 가서 천체 망원경으로 별 볼 거예요. 테디,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하셨는데, 네, 일단 거절을 하고요. 시간이 안 돼요. 마음은 되는데 시간이 안 돼. 잘 보고 오세요. 낭만적이네요. 아, 두 분 포함해서 정답 맞추신 다섯 분 꿀스틱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성호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광고 듣고 올게요.
4: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40살이 넘어서도 현역인 축구선수 호날두는 화려한 이미지와 달리 성실한 걸로 더 유명한데요.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말했죠. 예술의 경지에 오른 선수인데도 항상 30분 일찍 나와서 훈련을 시작했다. 어느 유명 감독도 아프리카 프로팀을 맡았을 때 아는 선수가 없는데도 가장 뛰어난 선수를 바로 찍었다지요. 훈련 시간 30분 전에 신발끈을 묶은 저 선수. 저 선수가 우리 팀 에이스요. 일찍 출근, 일찍 출석은 분명 괜찮은 전략입니다. 특히 초면엔 확실히 점수를 땁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5: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0: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MBC FM for you.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름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3: 무름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 병해를 관리한다.
2: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3: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2: 경농이 만듭니다.
4: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 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 사업단이 함께합니다.
5: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저는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 손주 넷을 가진 할머니입니다. 저한테는 손녀 유리와 손자 원희, 외손녀 태은이, 외손자 태형이가 있습니다. 등교는 엄마 아빠가 시키고 하원만 제가 담당해서 오후 시간만 제가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애들 보고 있으면 몸은 힘들어도 진짜 기분 좋아요. 날마다가 태희를 너무 좋아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정말 그 시간 안 빠지고 듣고 있어요. 막 그 웃음소리, 얼굴 모습, 보이는 라디오 할 때마다 꼭 보고 있고 그러거든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하루하루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손주 넷 건강하게 훌륭한 인재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바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해부워크 태희 감사합니다.
0: 라디오까지 다 챙겨보시는 감사한 우리 청취자. 서대문구에 사시는 이순정님의 굿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을 했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손주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 나오는 거니까 아 너무 좋네요. 아, 손주들 이제 케어 때문에 이제 하시던 일을 또 그만두셨다고 해요. 이게 그냥 사실은 겸사겸사 보기에는 아이들 육아가 그렇지는 않아서 아마 팔 걷어붙이시고 이제 좀 맡으신 것 같은데 건강 잘 챙기셔야 이거 손주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니까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수정님 최애 코너를 저희 또 PD가 물어봤는데 역사일주를 꼽아주셨다고 해요. 와 재원쌤 오 이제 재원쌤 요새는 좀 인기가 떨어졌나 했는데 여전하네요. 듣고 계신가요, 재원쌤? 안 들어, 근데 재원이가 안 들어요. 자, 굿모닝 굿메시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 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0: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 유의. 이분 하루 사이에 굉장히 수척해졌네요.
1: 네, 아유, 힘들어요.
0: 진짜 살이 진짜로 빠졌네. 태순이가 그리웠겠죠.
1: 예. 예,
0: MBC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이희준입니다.
0: 예, 그래도 뭐 게시판을 보니까
1: 네.
0: 생각보다 안나 씨가 휘준 씨한테 뭐 강하게 하진 않았다.
1: 아,
0: 이전에 너무 세게 했던 경우가 또 있어가지고.
1: 아, 그렇죠, 그렇죠.
0: 네.
1: 근데 이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0: 그럼 휘준이만 기다리고 있지.
1: 언제 오나 이러고 있어서 제가 한번 들어왔다 나갔어요.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0: 예, 예.
1: 무서워가지고.
0: 근데 또 이런 네. 불편함도 정이 든다고.
1: 네.
0: 많이 보니까 또 정 들었죠.
1: 네, 정도 들고 저도 편해지고 안나 씨도 막 정신 없다가 저 들어오니까 조금 편해진
0: 그래.
1: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0: 그런 게 있어 확실히.
1: 다행입니다.
0: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가는 네. 거예요.
1: 마지막 엔딩은 없었지만
0: 네.
1: 다만 엔딩이 아예 없었어요.
0: 아예 없었지. 그냥 쓸려가던데.
1: 네. 네, 페이드아웃이라고 하잖아요. 스르륵 없어졌어요. 아무튼 재미있는 하루였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아, 어쨌든 뭐 든든하게 또 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0: 감사 인사 전하면서 언어유의 네. 시작해볼까요?
1: 자, 평소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여러분 자유롭게 제보해 주시고요. 오늘 유의 우리말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0: Let's go!
2: 내 이름은 태삼순. 오늘 난 삼순이가 아닌 새로운 이름으로 새 삶을 시작하려 한다.
3: 네, 마포구청 미도창구입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2: 아, 저 개명하려고요. 태삼순인데요. 태희진으로 개명할게요.
3: 태이지요, 태이지.
2: 아니요, 아니요, 저기요. 태희진, 히히히. 태희진.
3: 태위진? 테이저건 할 테이저?
2: 아니야,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듣네.
3: 네.
2: 어? 희진! 태희진!
3: 어, 저기요. 제가 아무리 못 알아들어도 말귀를 못 알아듣진 않거든요?
2: 예?
3: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지.
2: 말귀구나. 아, 알겠으니까 얼른 접수해주세요. 태희진!
3: 네, 접수했습니다. 여기 확인 서명 한 번만 해주세요.
2: 네, 어디 보자. 이건 뭐야? 태희쥐? 아,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듣으시네. 당신 이름 뭐예요? 휘삼식? 삼식이! 와봐요. 나와봐요. 잠깐 나와봐요.
3: 네?
2: 나오라고요.
3: 아니,
2: 아, 나와!
1: 오늘 우리가 유의 우리말 말길, 말귀입니다. 오늘 악성 민원인과 함께.
0: 아, 민원이 악성이라고요? 아니, 일을 이렇게 업무를 이렇게 했잖아요, 삼식이가.
1: 악성 창구였나요?
0: 네, 악성 창구지.
1: 테이지. 태희지.
0: 어, 참나.
1: 네, 뭐 아무튼 뭐. 자, 오늘 상황극에서 이름을 바꾸러 간 태삼순이 못 알아듣는 구청 직원 휘삼식에게 아,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듣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삼식이가 말귀가 맞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0: 네.
1: 정답은 말귀죠, 말귀.
0: 말귀죠.
1: 그렇습니다. 말귀. 말이 뜻하는 내용 또는 남이 하는 말의 뜻을 알아듣는 총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아,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또는 왜 이렇게 말귀가 어두워? 이렇게 우리가 쓰곤 하죠.
0: 아하.
1: 그럼 말길은 뭘까요?
0: 말길.
1: 있긴 있어요.
0: 있지.
1: 말 그대로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길 뜻합니다. 말하는 기회나 실마리라는 뜻으로도 쓰는데요. 예를 들어 누군가와 대화가 통하기 시작할 때 드디어 말길이 트였다 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거를 한자로는 언로, 발음할 땐 언로겠죠. 언로. 언로라고 하는데요. 말씀 언 길 로자를 씁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의견을 전하거나 국민이 국가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 또는 통로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언로를 열고 직언을 들어야 한다 라는 말도 있어요. 자, 상황극에 좀 뜻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말귀. 아, 진짜 말이 뜻하는 내용을 못 알아듣네. 이거는 이제 좀 자연스러워요. 그죠?
0: 그죠.
1: 근데 여기다가 이제
0: 말귀를 못 알아듣네.
1: 근데 말귀를 여기다 예를 들어 넣는다고 치면 아, 진짜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길을 못 알아듣네. 이상하잖아요.
0: 이야기가 되기는 되는데
1: 네.
0: 많이 좀 돌아가네요.
1: 많이 돌아갑니다.
0: 예.
1: 예. 그래서 말귀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0: 우리 말귀를 좀 튀어야겠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0: 네요. 이렇게 이제 하면 맞는 거죠.
1: 말귀를
0: 트여야겠어요.
1: 길을 트여야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0: 그렇죠.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군요.
1: 그렇습니다.
0: 이렇게 하는 게 맞아.
1: 네.
0: 잘 배웠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손원웅님이 저러다 이제 삼순이랑 삼식이 사랑이 싹 트죠.
1: 저 이름부터.
0: 그렇지.
1: 다음 상황에 나온다 이제.
0: 삼순이 삼식이 나왔잖아.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아니 우리 뭐 이렇게 태순이도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가나?
1: 소재가 없나 봐요, 그죠? 자, 2374번님.
0: 이름만 바꾸고 소재는 같은 것 같은데, 솔직히.
1: 그렇죠? 네. 예, 저희 집 진돗개 이름이 삼순삼식인데 말귀 잘 알아들어요, 라고.
0: 아.
1: 네, 강아지들보다 잘 못 알아듣는.
0: 아, 근데 삼순삼식이 이름 네. 귀엽다.
1: 네. 네, 진짜 귀엽다, 근데.
0: 저도 귀여운 이름 강아지 중에 기억나는 건 MBC 라디오랑 똑같은데 싱그리와 벙그리가 있었어.
1: 아, 귀엽다.
0: 싱그리 벙그리 너무 귀여웠어.
1: 싱그리 벙그리.
0: 항상 웃는 얼굴이었어, 강아지들이.
1: 진짜 귀엽다.
0: 예. 자, 휘즈 나눠서 보내드리면서 내일 또 못 보네요.
1: 아, 요즘 초대석을 네? 복습을 계속 못해요.
0: 복습, 그러니까 네. 우리 청취자는 너무 좋지. 체크 안 해도 되니까
1: 진짜 언젠가 한번 한다 진짜.
0: 예, 복습 언어유희는 또 하루 쉬어갑니다. 작가로 뵙는 휘준 아나운서와 금요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만나요. 안녕.
1: 안녕.
0: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예, 우리 데이비스의 또 다른 캐스팅이죠. K-Will 말해 뭐해 듣고 올게요.

0: 거고요. 수요일 4부 맛쟁이 신사 시즌 2 준비되어 있습니다. 쩝쩝박사 이원의 셰프님과 미식 여행 떠나야죠. 어디로 갈지 기대해 주세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오뚜기 카레, 현대자동차,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IS동서, 음주엔 팀앱 대리, 샘표식품 주식회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코끼리베이글닷컴,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주식회사 워킷, 경기주택도시공사, 서울우유협동조합, 브레이브 모바일과 함께합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1336 1336 1336 1336.
6: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7: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8: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9: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안녕하세요.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잡나?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1: 브루노 마스, 더 로맨틱 투어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29일, 30일 총 6일간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2: 8시 17분 30초 딱 지났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3: 네, 테디 오늘 제 말에도 말귀 좀 기울여 주시면요. 아침은 꽤 쌀쌀한데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말귀 트인 김에 한번 더 말씀드리면 두꺼운 옷 하나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 챙겨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 아침 중부지방은 10도 안팎, 남부지방은 15도 안팎의 기온으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강한 햇살에 공기가 빠르게 데워지면서 현재 서울의 기온이 벌써 17.5도, 오늘 최고 기온은 서울대구 28도, 광주가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낮 동안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9월 말까지는 당분간 이렇게 일교차가 큰 완연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제주 산지로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제주도는 내일부터, 동해안은 모레부터 주말 사이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나세훈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0: 네, 좋은 아침입니다. 아, 아침 식사를 하고 나오셨나요?
1: 아, 못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커피 한 잔을 여기서 뽑아서 네. 좀 온고 개비하면서 그러고 시간 보내고 들어옵니다.
0: 너무 일찍부터 또 준비를 하셔야 돼가지고 아침 식사 당연히 못 드셨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왠지 주방에 또 익숙하신 분이셔라.
1: 아, 네. 네,
0: 또 드시고 오셨나.
1: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같이 사시는 분들은 이제 꿈나라에서 아직 아, 일어나지 그러시구나. 않고 계셔가지고.
0: 아, 그러시구나. 하루 뭐 빨리 먼저 시작하는 것도 네,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 키워드는 눈물의 호소, 막바지 불협화음, 버스 파업입니다.
0: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키워드 눈물의 호소입니다.
0: 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1: 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는데요. 시작부터 사실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네. 청문회에 앞서서 김 후보자 배우자가 일하던 발달장애 아동 돌봄단체를 두고 국민의힘 야당 주진우 의원이 혈세에 빨대 꼬았다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했었는데요. 청문회 초반에 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이 표현을 문제 삼았었고 이 주 의원이 반박하니까 이번엔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악마라고 불렀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일어나서 고성을 지르면서 부딪혔고 또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을 향해서 이 흉측한 얼굴을 치우라 이런 말을 했고요. 김 의원은 자기 얼굴이 더 흉하지 않냐, 뭐 잘생겼냐 이렇게 맞받는 등 막말로 얼룩졌습니다.
0: 아, 이런 장면은 참 예, 국민들이 보기 답답하셨을 장면일 것 같아요. 어떤 해명이 나왔습니까?
1: 네, 김 후보자는 운영이나 아내에 대한 급여, 근로조건을 모두 학부모들이 결정한다면서 아내에게 돌아올 이익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 단체의 아들이 같이 일하고 있었는데 이 경위에 대해선 장애아동 부모님들이 혹시 본인들이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아동들을 믿고 맡길 사람이 없다면서 이 아들에게 그 일을 맡기겠다고 했다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눈을 훔치는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요. 야당 김태기 의원은 오전에 눈물바다가 됐는데 갱년기냐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악어의 눈물이라고 비하했습니다.
0: 아, 인신공격 참 지양해야 되는데. 아, 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제 신약 로비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가 됐잖아요.
1: 네, 사실 궁금했던 거는 이 부분인데요. 네. 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일단 저는 문과다. 이 치료제의 성능 같은 것은 제가 알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주로 문제 제기를 했던 한동훈 의원을 향해선 검찰 수사에서 나왔던 그런 관련 자료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꼭 밝혀야 한다고 역공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몰랐다는 해명인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몰랐다는 건 결백하다는 증명이 아니라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격하다는 증명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야당도 큰 한방이 없다 보니까 해당 업체의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 브로커와 업체의 수익 배분 논의를 김 후보자가 알았는지 이런 핵심 의혹들을 풀지 못했고요. 청문회는 증인이 한 명도 없이 진행이 됐는데 진보 보수 언론 할 것 없이 모두 맹탕 청문회라고 평가했습니다.
0: 네, 김승원 후보자가 이재명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죠.
1: 네, 야당은 여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 재판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공소취소 모임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여기서 공소취소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검사가 판사에게 이 대통령이 죄를 저질렀으니까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재판에 넘긴 것 자체를 검사가 취소하는 것을 뜻합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죄를 없애려는 시도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특히 이전 정부의 조작 수사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을 출범시키고 여기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주려는 움직임이 여당

0: 내에 있는데 김 후보자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 네, 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오늘 두 번째 키워드는 막바지 불협화음입니다.
1: 이제 2주 정도 지나면 중대범죄수사청이 문을 엽니다. 근데 아직 여권 내부가 시끄럽네요.
0: 네, 정부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검찰개혁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죠. 다음 달 2일이면 부패, 경제, 마약 등 7대 중범죄를 수사하는 이 중수청이 문을 엽니다. 이 중수청을 이끌 초대청장 후보자로 검사장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가 지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가 부적절한 인선이라면서 공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 검사 출신이라는 거 말고도 어떤 뭐 이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0: 네, 강경파들은 두 가지를 거론합니다. 하나는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이 윤 총장 징계 반대하는 검사장 성명에 김 후보자가 이름을 올린 것이 하나고요. 네. 다른 하나는 2022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려고 할 때 공개적으로 또 반대 의견을 낸 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김지용 후보자는 그제 직접 해명을 하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고요. 과거 반대했던 건 범죄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었는데 그 사이 보완책이 마련됐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1: 네, 여기에 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지사가 가세를 했다면서요?
0: 네, 추 지사가 중수청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을 겨눴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내란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이냐고 거친 발언을 쏟아냈고요.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대신 나섰죠. 걱정을 위장한 흔들기라고 비난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전조 같다고도 했는데 이건 추 지사가 당시에 탄핵 찬성 입장이었던 것을 겨눈 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감찰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일단 강경파를 의식한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추가 검증을 지시하면서 인사청문 요청서 제출을 일단 미뤘는데요. 그렇다고 원점에서 후보자를 새로 세우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중수청장이 없으면 5급 이상 수사관을 추천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1: 네, 여권 내에 이슈가 쌓이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설명한 기회를 갖겠다고요?
0: 네, 모레입니다. 18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내외신 기자들을 불러서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습니다. 네. 취임 이후 7번째 기자회견인데 이전에는 취임 1년, 뭐 순방 성과 브리핑 이렇게 특별한 계기를 두고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과 개각 인선을 둘러싼 논란으로 국정 지지율이 연일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직접 대국민 소통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소 취소 문제와 연임에 대한 명쾌한 답이 나올지도 관심을 끄는 대목입니다.
1: 네,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마지막 키워드는 버스 파업입니다.
1: 서울시 버스 파업 소식입니다. 밤까지 막판 협상이 이어졌는데 새벽에 극단적으로 타결이 됐네요.
0: 네, 간신히 파국을 피했습니다. 밤 10시까지 1차로 이뤄진 협의가 한 차례 결렬됐었는데 다행히 새벽 2시쯤 12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서울시 버스 노조와 회사 측이 임단협 조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일단 2026년 임금을 3.2% 인상한 안을 제시했고 노사 양측이 수용했습니다.
1: 올해 1월에도 비슷한 갈등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반복이 왜 되실까요?
0: 네, 다들 아시겠지만 1월에도 이틀간 버스 파업 때문에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었죠. 이번 협상의 쟁점은 버스기사들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기준 시간이 쟁점이었습니다. 시간을 적게 잡으면 시간당 임금이 높아지니까 노조에게 유리하고 높게 잡으면 반대로 회사에 유리한데요. 노조는 통상임금 시간을 특정 버스회사 대법원 판결에서 언급된 176시간으로 잡자고 하고 있고 회사 측은 한 30시간 정도 더 많은 209시간으로 잡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준공영제로 버스회사들 부담을 서울시가 일부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서울시도 노조 요구대로 하면 지원금이 크게 오른다고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통상임금 시간 문제는 추후 더 논의하기로 정리했습니다.
1: 예, 여전히 뭐 불씨가 남은 셈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한 줄 어떤 걸까요?
0: 네, 국회의 고성과 비아냥이 난무했습니다. 공직자 검증이 부실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오죠.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오늘의 한 줄, 우리 국민에 어울리는 품격 있는 청문회 언제쯤 볼 수 있나요라고 묻겠습니다.
1: 볼 수 있겠죠.
0: 네, 그러길 예, 바라봅니다.
1: 기대를 합니다. 정은정님이 협상돼서 다행이에요. 오늘 출근 어찌해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얼른 해결할 수 있는 좀 다정한 방안들이, 성숙한 방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님 또 일하러 가셔야 되나요?
0: 네, 이제 저도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1: 오늘도 건강 잘 챙기시고.
0: 네, 모두 화이팅입니다.
1: 맛있는 거 좀 잘 드시고요. 화이팅입니다.
0: 짬뽕이 당기는 날이네요.
1: 어, 좋다. 아, 매콤하게 갑니다. 자, 나세훈 기자님 보내드립니다. 금요일에 뵐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이원희 셰프니까 맛쟁이 신사 시즌 2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떠날지, 한 곳 떠나면 이제 2주간 가야 되니까 그곳에 맛있는 음식, 여러분들의 이야기 잠시 후에 가득가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나침잡침 하나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5: 8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6: 헤디.
5: 예?
6: 네. 사고도 많고 정체도 심해졌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 도로에 사고가 상당히 많은데요.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평촌 부근 사고 났는데 1, 4, 5차로에서 사고 처리하면서 청계요금소에서 평촌까지 정체가 상당히 심하고요. 장수에서 서운, 또 김포요금소에서 자유로까지도 지체입니다. 반대 판교 쪽도 계양에서 송내, 조리와 조남, 청계터널 일대 구간 밀립니다. 송파 부근도 사고가 나면서 광암터널에서 송파까지 9km 구간도 여파받아서 밀려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지체고요. 다시 국회 앞에서 성수대교 구간으로도 정체가 길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만 50분 정도 걸리면서 정체고요. 강변북로도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1시간 1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평소엔 점잖은 신사지만 양복을 열면 세상의 모든 음식이 줄줄이 나오는 마술사가 됩니다.
1: 냠냠 신사 젠틀맨 2-1-1
0: 쩌쩌 박사 닥터 테이스티 우리는 멋쟁이 신사! 가을은 높아지고 입맛은 깊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이 되면 단풍도 찾고 전어도 찾고 말도 살쪄야 되는데 이분은 배신감 느끼게 살 빠지고 있쥬. 너무너무 배신감 느끼쥬. 다이어터 이원희 셰프님 어서 오십시오.
1: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박수. 네.
0: 뭘 박수 쳐요. 서운한디. 네. 아, 그...

0: 않겠습니다.
1: 뭐 사실은 길가에 이제 이원희 셰프님 만나면 어머 네. 너무 실물이 너무 잘 생겼어요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캐릭터가 네. 변하진 않았어. 근데 난 지인이잖아요. 나 원희리 형의 이 모습이 네. 너무 서운하네.
0: 그죠. 원래 좀 살짝 굴러다니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1: 네. 오늘 진짜 아시죠? 덩치 있는 분들은 스트라이프 티를 잘 안 입어요. 왜냐면 스트라이프가
0: 스트라이프가 굴곡이 생기거든요.
1: 굴곡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스트라이프 티를 입고 오셨는데 일자로 쫙쫙 펴져 있어 지금.
0: 스트라이프가 빤빤해질 때까지 아주 조금 더 빤빤해질 때까지 제가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재 성과 좋으시죠?
0: 아, 네. 조금 네. 이제 그래도 한 두 자리만큼 빠졌어요. 에,
1: 10kg 이상 뺐어요.
0: 에, 그래서
1: 축하드립니다.
0: 아, 근데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1: 예.
0: 아, 속도가 조금씩 더뎌지기 시작했습니다.
1: 지금 이미 성공이야, 돼. 이미.
0: 안 돼.
1: 이제 더 유지하셔서 네. 더 건강해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또 먹거민 상담소 비롯해서 맛쟁이 신사, 네. 아, 또 그동안 먹은 데이터는 이 빅데이터는 어디 가지 않거든요.
1: 머슬 메모리 있어요, 그대로.
0: 그럼요. 네, 네. 제가 먹GPT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1: 자, 막쟁이 신사 시즌2. 예, 날씬해진 원희리 셰프님께 갑니다. 아직 날씬해진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0: 예, 아직 그래요.
1: 많이 건강해졌어요. 근데 진짜로 예,
0: 굴곡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정도 예.
1: 보기 좋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먹고민 상담소부터 갑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럴 때 뭐 먹지 싶은 고민들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이원희 셰프님이 기가 막힌 처방 레시피 알려드릴 겁니다. 도착한 고민 사연 만나볼까요?
0: 네, 오늘은 9336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동네 카센터에서 직접 농사지은 맷돌호박을 이렇게 쌓아놓고 파네요. 아, 그래서 하나 샀는데 호박죽만 해먹고 있어요. 이거 호박죽보다 맛난 거 해먹고 싶은데 뭐 해먹을지 고민입니다. 셰프님 알려주세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게 네. 또 뭐 애호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0: 그렇죠.
1: 뭐 찌개나 뭐 이런 데 쉽게 넣는데 네. 큰 늙은 호박 있잖아요.
0: 그렇죠.
1: 토호박 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0: 이게 맷돌호박이라고 하지만 요 시즌에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누런 늙은 호박 있잖아요.
1: 늙은 호박이죠. 예.
0: 껍질도 무지하게 단단해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 손질하실 때 우선은 조심하십시오라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요. 어쨌든 먹고민 상담소 짧게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전을 부쳐 드실 수도 있고요. 실은 범벅이라고 해가지고 그 죽처럼 있는데 죽보다 조금 더 끈끈하게 해서 드실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무생채 대신에 늙은 호박으로 생채를 해서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맛있거든요.
1: 그치.
0: 기본적으로 달큰한 맛이 살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고 뭐 거기에다가 이제 호박썰기라고 그래가지고 쌀가루를 훌훌훌 뿌린 다음에 찜통에다 쪄서 드셔도요. 이거를 편을 썬 다음에 같이 해서 드시잖아요. 그러면요 얘가 약간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싹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호박썰기 드실 수 있는데 오늘 제가 꼭 해서 드십시오라고 드리고 싶은 늙은 호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정말 맛있는 음식 지금 바로 늙은 호박 김치입니다.
1: 호박 김치?
0: 네네.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1: 몰라?
0: 이 늙은 호박 김치가 뭔지. 근데 늙은 호박 요거를요. 우선은 껍질 다 벗기고 씨를 벗긴다. 씨를 없앤 다음에 얘를 깍두기나 아니면은 석박지처럼 편을 썰으세요. 석박지처럼 조금 너붓너붓하게 썰으신 다음에 소금에다 살짝 절여 놓으셨다가 물기 제거하시고 일반적인 김치 양념 고춧가루에 액젓에 다진 마늘, 파, 생강 이런 거 넣으시고요. 같이 버무리셔가지고 얘를 익히시면 되는데 늙은 호박 김치 담그실 때 맛있는 재료는 바로 무청입니다.
1: 무청.
0: 네, 무청을 같이 넣어가지고 담가 놓으신 다음에 요거 약간 무보다는 덜 아삭하지만 살짝 사각하고 씹히면서 정말 맛있게 익혀서 드시면 맛있는데 얘는 늙은 호박 김치 자체로 맛있는 게 아니라 얘를 들기름을 넣어가지고 지져 먹는 늙은 호박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는 메뉴거든요.
1: 아, 또 김치찌개까지 가야 되네.
0: 네, 실은 제가 이 메뉴를 어디서 배웠냐면은 제가 예전에 사찰 음식 배울 때 네, 저희 평택에 계신 저희 스님께 한번 배웠었던 건데요. 사찰에서는 파마늘도 다 빼고요. 생강이랑 액젓 대신에 청각을 넣어가지고 담궈가지고 얘를 들기름으로 지져주시는데 그 시원하면서 달큰한 맛이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김치 중에 단연 1등이라고 할 정도로
1: 진짜 그 정도야?
0: 네, 늙은 호박 김치는 정말 맛있으니까요. 네, 새콤하게 익혀가지고 들기름 넣어가지고 만약에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돼지고기랑 합이 굉장히 좋은 게 또 호박이거든요. 같이 드시면 정말 맛있게 오랫동안 드실 수 있습니다.
1: 기가 막히네요. 네, 네. 또 김치 자체도 맛있는데 그걸로 김치찌개 하면 기가 막힐 것 같네요.
0: 들기름 기억했어요?
1: 아, 네. 9336번님. 예, 많은 고민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늙은 호박 하면 그냥 호박전밖에 생각이 안 나요.
0: 호박전. 호박죽.
1: 전.
0: 호박전. 어머. 그래도 이거 왜냐면은 죽으로 만드는 게 조금 더 편하고 빨리 쓰거든요.
1: 그렇죠.
0: 어머님이 어려운 길 돌아.

0: 예, 큰 고모가 해줬던 호박전 또 생각납니다. 네. 맛쟁이 신사 시즌2 이제 지역으로 떠납니다. 오늘 떠날 장소 어디일까요?
1: 네, 여행 가기 전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계절이 바람이 살살 불기 시작하거든요.
0: 아, 너무 좋아요 날씨.
1: 네, 여행 떠나기 딱 좋은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 떠나는 3주간 떠나는 제주도 특집!
0: 야! 야! 야! 한 달 살이 하는 거예요 거의. 한 달 살이 하는 거야. 네. 자, 3주 동안 갑니다. 제주도! 어느 날 어느 네. 계절에 떠나도 제주도 좋죠.
1: 떠나요
0: 둘이서 다섯끼 먹으러 가요. 제주도 남쪽을 우리가 몇 달 전에 했는데.
1: 맞아요. 저희가 제주도 남쪽은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3주 동안 지난번에 안 가본 북쪽, 서쪽, 동쪽으로 떠나볼 예정입니다.
0: 좋아 좋아.
1: 네, 오늘은 가장 먼저 제주도 북쪽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테디 제주도 북쪽에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0: 공항이요. 공항이
1: 있죠.
0: 제일 위에 공항이 있어요.
1: 맞아요. 우리가 보통 거기서 내려서 여행 여점을 시작하니까요. 예. 네. 그래서 접근성이 정말 좋은 게 제주도 북쪽인데요. 제주도 북쪽 대표 관광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 시내입니다. 제주 시내에 정말 볼 거 많거든요. 대표 시장인 동문 재래시장 있고요. 네, 먹거리랑 기념품 정말 푸짐하게 사셔서 돌아다니실 수 있는 게 바로 동문 재래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어서 도심 속 자연휴식처인 한라수목원이 있습니다. 공항이랑도 가깝고 입장료도 무료라서 부담 없이 가실 수 있는 곳인데 자생수종부터 시작해서 아열대 식물까지 정말 볼 게 많다고 하니까요. 맛있는 거 드시고 산책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주도 북쪽 하면은 용두암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0: 없죠. 예.
1: 용의 머리를 닮은 10m 높이의 독특한 바위 용두암인데요. 용두암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는 용현 구름다리가 있습니다.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에메랄드빛 계곡 절경을 볼 수 있고요. 제주도 하면은 또 해안도로이지 않겠습니까?
0: 아하.
1: 용두암에서 도두동으로 이어지는 해안도로가 예쁜 카페와 맛집이 많아서 드라이브하기에 딱 좋다니까 꼭 한번 가보시고 북쪽에 있는 대표 해수욕장 함덕 해수욕장 혹시 가보신 적 있나요?
0: 가봤죠.
1: 그렇죠. 네. 일단 함덕 해수욕장에 맛집들이 무지하게 몰려있거든요.
0: 어마하게 있어.
1: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물이 맑아가지고 젤리바다라고 불리는데 가족 여행객이 안전하게 물놀이하기 참 좋은 곳이 바로 이쪽도 함덕입니다. 그리고 해변 바로 옆에 있는 서우봉에 오르면은 에메랄드빛 바다 예쁘죠. 해변 볼 수 있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북동쪽에 있는 김녕 해수욕장이 떠오르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김녕 해수욕장도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0: 예, 너무 기대된다 지금 벌써. 네. 제주 북쪽 갑니다. 그리고 서쪽 동쪽 맛집도 오늘 뭐 다 보내주십시오. 저희 뭐 이어서 쭉쭉 가야 되니까.
1: 그럼요. 여러분들 지금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잘 들고 있다가 다음 주랑 다다음 주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어디 기억나는 곳 있으면 네. 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머리에 그 대신 북쪽, 서쪽, 동쪽 이렇게 달아서 주시면 소개가 더 잘 될 거예요.
1: 맞습니다.
0: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소개되는 모든 분들은 바나나 맛 우유 선물로 바로 쏩니다. 노래 듣고 와서 이어갑니다. 우리들의 블루스.
1: 어머,
0: 이 제주도 이야기가 또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 이 OST 멜로망스 해피송 듣고 올게요.

0: 아, 너무 좋네요. 멜로망스
1: 진짜 좋네요.
0: 해빙송. 예,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제주도에서 먹은 음식들, 맛집들, 그리고 그곳에서 만든 추억들 다 많이도 보내주셨네요. 더 보내주세요. 더. 샵
1: 네.
0: 8000번 짧은 걸 오시면 긴 건 100원, 미니
1: 아,
0: 무료입니다.
1: 근데 더 보내면 안될것 같은데.
0: 북쪽, 서쪽 다.
1: 난리가
0: 북쪽.
1: 났어요, 지금.
0: 일단 오늘
1: 근데
0: 북쪽 갑니다.
1: 와, 제주도는 확실히 물론 이 현지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주도는 진짜 누구나 가는 여행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와, 오늘 숫자가 정말 난리가 났는데요.
0: 예.
1: 우선은 제주 북쪽 첫 사연부터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20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제주도 북쪽 함덕해수욕장 근처 땡록집 추천합니다. 고등어회가 미쳤지요. 저번 주에 갔다 왔는데 얘기하셔서 올려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가장 따끈하게 다녀오셨어요.
1: 와,
0: 와.
1: 지난주에 우선은요. 고등어회에 딱새우랑 돌멍게랑 그다음에 저거 하얀 빛 도는 거 보니까 제주도 것도 우리나라 광어 양식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0: 그렇지.
1: 그래서 제주도 가시면 광어가 진짜 신선하고
0: 저
1: 맛있습니다.
0: 광어 제일
1: 그래서
0: 좋아해요.
1: 와, 그리고 이게 뭐 부실이일지 아니면 줄무늬 전갱이일지 모르겠는데 같이 고등어회랑 이렇게 모둠으로 쫙 해서 둘러주셨거든요.
0: 너무 맛있겠다. 고등어회 진짜 귀하잖아요.
1: 진짜 맛있겠다.
0: 이게
1: 진짜
0: 진짜 신선도가 엄청 중요한데
1: 맛있겠다. 네.
0: 먹을 수 있다는 건뭐 회가 뭐 그냥 끝내준다는 거지.
1: 맞아요. 그리고 이거 보니까 뭐라고 그래야 돼? 저희 투고라고 하죠. 포장도 되는 것 같아요.
0: 지금 포장 사진을
1: 에,
0: 보내주셨어,
1: 포장
0: 사실.
1: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솔직히 옆에 있는 그 소스 그 통들 있잖아요.
0: 네.
1: 양념 통들 보기 전까지는 저는 이거 그냥 매장에서 드시는 건줄 알았어요.
0: 진짜 담음새도
1: 와,
0: 너무 예쁘다.
1: 너무
0: 여기는
1: 예쁘다.
0: 진짜 잘하는 데다 보니까.
1: 진짜 맛있겠다.
0: 야,
1: 그리고
0: 백땡집.
1: 신선함이 눈에 딱 보입니다.
0: 예. 백땡집도
1: 네.
0: 기억했고요. 1366번님이 제주 공항 근처에 제땡식당이라는 곰탕집이 있는데 정말 끝내줍니다.
1: 네.
0: 매장은 넓지 않지만 주변 아저씨들에게 모두 인정받은 맛집이에요. 소진 씨 마감돼서 안전하게 1시간 전에 나가야 됩니다. 이거 먹으려고 1시간 전에 가야 돼?
1: 저는 이 집을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에, 저는
0: 정말요?
1: 이집 가본 적이 있는데 왜냐면은 원래 이 제주도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소고기로 끓여내는 해장국이나 아니면 이런 곰탕 음식들이 다들 가면 돼지고기에 어느 정도 이어그 중심을 맞춰서 음식 여행을 짜시는데요. 생각보다 원래 제주도에는 소고기 음식이 예전에는 발달하지 않았지만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제주도 스타일만으로 곰탕부터 해장국까지 정말 많이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가보면은 야, 이건 조금 스타일

0: 다른데? 라는 맛들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집 곰탕 정말 뽀얗고 맛있습니다. 네.
1: 아니, 사진 보니까 너무 맛있어 보여요.
0: 네, 네. 예. 그냥 집에서 집밥 내어주시는 것처럼 반찬 그릇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예쁘잖아요. 이 집 곰탕 저도 한번 먹어본 적 있는데 요 집 나쁘지 않습니다. 네.
1: 그리고 한식집은 저는 이제 무조건 네. 밥을 한술 뜨면 알아. 쌀을 좀 맛있는 쌀을 쓰면
0: 밥이 꼬덕꼬덕
1: 꼬들꼬들하고 네, 윤기가 쫙 네. 흘러야 되는데
0: 이 집 밥이 그 눈에 그렇대요. 보이죠.
1: 이 집은 네. 그렇네.
0: 맞아요.
1: 또 가겠습니다.
0: 네. 이 113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3주간 제주라니 올 곳이 왔군요. 제주도 북쪽 맛집은 고땡돌우럭이죠. 고땡. 네. 공항점 함덕점이 있고요. 특히 함덕점은 뷰가 끝내줘요. 양배추랑 채소쌈이랑 막 멜젓이랑 난리 났네요.
1: 와. 좋다. 여기 싸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0: 진짜
1: 와,
0: 맛있겠다.
1: 좋다.
0: 그리고 뷰가 진짜 이쁘고 밥도 약간 뭐가 들어가 있는 꼬시래기 밥인가?
1: 이게 보니까 네. 주인장이 좀 고집이 있어 보이네요. 네. 네. 또 갑니다.
0: 네.
1: 23355번님이 제주 도민으로 오늘 주제 너무 반갑습니다. 제주에 오면 멜튀김 먹는 거 강추드려요. 따뜻하게 김 모락모락 할 때 양념 간장에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었어요. 제주 시내에 맛집 많습니다. 하면서 멜튀김이 뭐냐 멜튀김. 했는데
0: 멸치튀김이죠.
1: 그렇죠. 멸치를 얘기한 거죠?
0: 그럼요.
1: 멜튀김. 네.
0: 와 맛있겠다.
1: 멸치가 좀 크네.
0: 와 근데 원래 또 이제 그 추자. 네, 추자도가 이쪽 이제 그 제주도 북쪽으로 같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또 이제 추자도 우리가 멸치 액젓 하면은 또 추자도가 굉장히 유명한데
1: 그렇군요.
0: 그래가지고 멸치 음식들이 꽤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 나 안 먹어봤는데 저는 네. 멸치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는 거의 멸치에 고추장 찍어서 네. 밥을 거의 한 1톤 먹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진짜 멸치 좋아하는데 튀김 네. 먹어보고 싶다.
0: 맛있겠다.
1: 그리고
0: 네 하나 더 보기 전에 저는 제 거 하나 꺼내 놓으려고 하는데요.
1: 오, 야 귀한데 이거.
0: 네, 많은 분들이 제주도 하면은 보통 이렇게 뭐 지금 소개해드린 멜튀김, 회, 돼지고기, 고기국수 뭐 아니면은 이런 조림 같은 거, 갈치조림 같은 거 많이 그치, 생각하시는데요.
1: 유명한 데가 있죠.
0: 저는 꼭 제주 여행의 마지막 밤을 제주 북쪽, 왜냐면 공항 근처에 와서 자면은 그 다음날 가기가 편하니까.
1: 맞아.
0: 그래서 제주 북쪽에 와서 제주시 쪽에다가 자리를 잡은 다음에 저는 제주도에 맛있는 양조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맥주 양조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양조장에서 같이 피자랑 같이 묶어가지고 판매하는 맥땡이라는 브루어리가 있거든요. 이게 제주 정말로 북쪽 그 해안가에 딱 하고 붙어 있는 호텔 뒤편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시면은 피자도 정말 맛있고요. 그 다음에
1: 화덕이죠.
0: 근데 거기에 그때그때마다 시즌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만들었다가 없애버리는 맥주 종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즌에만 가야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맛있는 피자랑 그 다음에 맥주 같은 거 밤에 즐기고 싶으시면은 마지막 날쯤에는 쭉 북쪽으로 올라오셔서 그 브루어리 한번 가보시는 것도 예, 별미일 겁니다.
1: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네. 그 음식점에서 먹는 것도 행복인데 이렇게 나만의
0: 맞아요.
1: 예, 오늘만의 네. 음식을 먹어보는 것도
0: 내 코스이기는 한데 이거 알려드리기 싫지만
1: 고맙네요.
0: 네,
1: 고마워. 네. 와 시간 이렇게 됐네 벌써. 네,
0: 벌써요?
1: 예. 제주 북쪽 맛집만 먼저 네. 소개해드렸는데 서쪽 동쪽 맛집도 앞으로 2주간에 걸쳐서 우리 제주 한 달살이 합니다. 차근차근 소개해드릴 테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소개된 분들 바나나 맛 우유 보내드립니다. 우리 모닝 셰프님 바나나 맛 우유 안 드려요. 광고 듣고 갈게요.
2: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4: 굿모닝의 펜테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 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을 드립니다.
5: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4: 굿모닝 FM태입니다. 이원희 셰프님과 제주 3주간 여행 중에 북쪽을 이제 떠나봤습니다. 마칠 네네. 시간인데
6: 청취자분께서 너무 아쉬우신지 계속 보내시고 계셔가지고 이분 거는 한번 저랑 같이 동질감을 느끼는 분이어서 208님께서 말씀하신 브루월이 제 최애 집인데 이렇게 소개하시면 그 집 흑맥주 포터에 페퍼로니 피자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출근길인데 바로 공항으로 가고 싶네요 라고.
4: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시나 봐요.
6: 맞아요.
4: 그래서
6: 요 집이 원래는 이제 그 서울에 이태원 쪽에서 시작을 했었던 곳인데
4: 그죠? 체인점이죠.
6: 근데
4: 직영인가?
6: 제주도에 브루어리를 만들면서 여기다가 힘을 빡 줬거든요.
4: 여기가 거의 본점처럼 됐구나.
6: 맞아요. 그리고 지금 뭐 치땡 치킨이라고 그래가지고 왜 우리 그 동물 중에 그 약간 치타스러운 거 있잖아요.
4: 동물 중에 치타스러운 건 치타밖에 없는데요.
6: 그러네요. 네네네. 치땡 치킨. 네. 여기도 맛있다고 크림 치킨이랑 마늘 치킨 맛있다고 제보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와
4: 오늘 또 소개해 주는 후반부의 음식은 거의 뭐 맥주 달려야 될 것 같은데
6: 제가 불을 지폈지요.
4: 예. 여행 중에 또 적절한 음주는 기분을 또 좋게 하니까
6: 맞습니다.
4: 건강하게 또 즐기시길 바랍니다.
6: 과하게 드시지 마시고요.
4: 제주 가고 싶네요.
6: 너무 가고 싶죠.
4: 하지만 우리는 3주간 가니까 또 다음 주 제주에서 또 뵙는 걸로 하고 셰프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 Have a good day!
7: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8: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9: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8: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0: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사막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서남해안 기업도시 개발, 대송 한방 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설거지를 해본 사람은요, 밥풀이 말라붙지 않게 그릇을 물에 담가두고요, 기름 범벅인 설거지통에 물컵을 넣지도 않습니다. 직접 운전을 해본 분이라면 누군가를 내려줄 때 뒷차에 방해가 되는지 아닌지 살피고요. 또 택배를 자주 받아본 분은 택배를 보낼 때 테이프 끝을 살짝 접어두는 것도 잊지 않죠. 불편을 잘 기억했다가 다른 사람이 겪지 않게 하는 일, 우린 이걸 배려라고 합니다. 자, 그런 배려에 감사하는 마음이 또 우리를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9월 16일 수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